0: 근데 의사들은 아는 거예요. 한 의사가 네. 야,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데 잠 좀 자보자. 너 뭘로 자지? 마약류가 아니어야 좋고 효과가 짧아야 좋고.
1: 예.
0: 그런 게 병원 선반에 있는 거예요.
1: 아, 오히려 효과가 짧은 걸 찾았구나. 네, 잠깐
0: 빨리,
1: 푹
0: 빨리 일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프로포폴이 여러 개가 있고 누가 뭐 한 병 사라진데도 관리도 안 해.
1: 예,
0: 누가,
1: 예.
0: 누가 찾지도 않아. 마약류면서 엄청나게 관리하거든요. 네. 하나만 한 병만 없어져도 난리가 나는데 예. 그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자기가 주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1: 의사가 자기한테.
0: 네, 자기 몸에 주사를 하고 이게 길어지다가 네. 여기 사람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중독에 빠져가지고 병원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상담을 하고 네. 보니까 프로포폴도 중독될 수 있구나.
1: 예전에는, 문제의식이
0: 예, 예전에는 효과 너무 짧아가지고 약이 중독 안 될 거라고 봤는데 그렇죠. 예. 이거를 찾는 사람도 있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문제들이 계속 보고가 돼요.
1: 이게 과다 투여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흡이 곤란해질 수 있고
0: 맞습니다.
1: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
0: 중독성도 있고 호흡압도 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죠.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 마이클 잭슨이 사망 2009년이잖아요.
1: 네.
0: 근데 마이클 잭슨이 사망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이 좀 이슈가 됐단 말이에요.
1: 네.
0: 우리나라도 보니까 연예인들이 그걸 많이 쓰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포폴을 마약류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2011년에 네. 전 세계 최초로
1: 전 세계 최초로? 네.
0: 전 세계 주요 국가 최초로 네. 등록을 했습니다.
1: 왜 우리나라가 유독 그렇게 발빠르게?
0: 야, 이게 네.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1: 왜요?
0: 네, 미국에서는 지금도 프로포폴이 규제 약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전문가들이 쓰긴 하지만 불법적으로 유통되거나 그럴 일은 많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네. 내가 프로포폴을 한 대 맞고 싶어요.
1: 네.
0: 그럼 병원에 전화를 하든지 석당 예약을 해요. 그럼 병원 가려면 일단 한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1: 미국 병원은 예, 그런 쪽으로 악명이 높죠.
0: 네, 의사 만나기 얼마나 힘들어요.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 1,000만 원 내야 돼요.
1: 아, 그 의료비도. 네, 그렇죠.
0: 의료비 1,000만 원. 예. 다음 바야 다른 약물을 쓰겠죠. 내가 만약에 나쁜 마약 중독자라고 생각한다면.
1: 네.
0: 에, 뭐, 다른 대체하거나.
1: 아, 네. 다른 걸 차라리 찾을 텐데. 네,
0: 굳이 프로포폴을 찾지 않겠죠.
1: 근데 우리나라는?
0: 우리나라는 의사 만나기 너무 달라요.
1: 아, 오히려 약간 의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0: 네, 우리는 전화하면은 다음 날 또 바로 갈 수 있죠.
1: 네.
0: 그 다음에 보험 처리까지 된다면 훨씬 더 싼 비용에 맞을 그렇죠. 수가 있겠죠. 예.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죠.
1: 아,
0: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1: 마약류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세계 최초로 지정됐다.
0: 네, 그 지정할 때 사실 의료 단체에서 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많이 쓰던 약물인데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등록되면은 관리가 정말 까다롭다 했잖아요.
1: 네.
0: 한 병이라 사라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1: 예.
0: 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표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미국 따라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정에 맞춰서 우리 제도를
1: 그렇죠.
0: 만들어도 되잖아요.
1: 네.
0: 2011년이 우리나라 그 정도 할 역량이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많은 조사와 논의를 한 끝에 네. 결국 지정을 했습니다.
1: 그런데 지정을 해도 프로포폴 사고 그 사건 사고가 많은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지정을 안 했다.
1: 안 했으면 더 많았을겠죠.
0: 엄청 많았죠.
1: 예, 예, 예.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지정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경우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의료진이 좀 연결이 돼 있어요.
1: 네.
0: 의사라든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꼭 있으니까.
1: 그분들의 윤리와 관련된 건가요?
0: 네. 네. 의료진의 역량은 굉장히 높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항상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둠의 경로, 나쁜 마음을 먹게 되면은 결국 그 약을 유통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을 잡아내야죠.
1: 네.
0: 그러기 위해서는 또 관련 법이 또
1: 아직도 역할을 하고 있죠. 실태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맞게 네. 빠르게 지정한 거는 좋은 판단이었다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듭니다.
0: 저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023년에 발생한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서는 프로포폴이 아닌 또 다른 마취제가 범행에 쓰였다고 하던데.
0: 케타민이라고 하는
1: 케타민?
0: 약이 쓰이게 됩니다.
1: 이거 그 마약류
0: 맞습니다.
1: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 것
0: 네,
1: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이게 많이 쓰면은 마취가 돼요. 그런데
1: 네.
0: 이 경우에는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서는 범인이 피해자를 납치한 다음에 암호화폐를 빼앗으려고 했어요. 강탈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1: 네.
0: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자기 범인 중에 한 명이 아내가 간호조무사였거든요. 거기서 프로포폴을 아니 케타민을 받아서 이 피해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1: 예.
0: 암호화폐 강탈 목적에서 이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살해한 채로

0: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나중에 다 잡히게 되죠. 좀 안타까운 사건이죠.
1: 이렇게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케타민도 의학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예. 케타민이 개발된 데가 1970년대거든요. 예. 그때 마취제로 먼저 개발이 됐어요. 네. 마취제 그 전까지 쓰던 정맥마취제 프로포폴이라든지 다른 약물들 몇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혈압을 떨어뜨려요. 사람을 진정시키고 그 과정에서 재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네. 케타민은 안 그래요. 혈압이 올라요.
1: 혈압이 올라요.
0: 예, 떨어지지
1: 않아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피가 부족한 상황, 그 다음에 긴급 수술이 필요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프로포폴을 쓰면은 혈압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1: 아, 그렇구나.
0: 근데 케타민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담이 좀 덜하죠. 그럼 피가 부족하고 긴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뭐가 있냐면은 베트남 전쟁이죠. 1970년대 베트남 전쟁.
1: 아, 전쟁 상황에서?
0: 전쟁 상황에서는 부상병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케타민을 쓰게 됐죠. 굉장히 많이 쓰게 됐는데,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약이다. 라고 해서 많이 쓰게 됐는데, 네. 쓰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1: 네.
0: 이게 마취 용량을 많이 쓰면 사람이 바로 잠들게 되지만 적게 쓰면 사람이 흥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약 업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1: 네네네.
0: 이 케타민의 모액이 케타민의 원조가 된 약이 있는데 네. 그게 PCP라고 하는 펜사이클리딘이라고 하는 약인데
1: 네.
0: 그 약은 효과가 더 강해요. 사람이 너무 업돼가지고 헛것을 봐요. 환각을.
1: 흥분과 환각.
0: 네. 예. 흥분되고 환각 중에서도 정말 엉뚱한 환각을 보는 게 아니라 네. 현실을 좀 왜곡해서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왔다.
1: 네.
0: 임사체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있지만 한편으로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펜사이클리딘이 그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1: 예.
0: 그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사람 살점을 물어뜯고 그런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1: 케타민도 어느 정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0: 케타민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효과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전쟁은 어쨌든 끝이 나잖아요.
1: 네.
0: 끝이 났는데 그 전쟁에서 케타민을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 네. 케타민을 기억하는 거예요.
1: 아, 그때는 이제 치료 마취용으로 쓰긴 했지만 적정선을 네. 넘었을 때 자기가 그 흥분과 환각을 경험했던 거를
0: 네, 그렇죠.
1: 중독된 거죠.
0: 네. 아, 그런 약이 있나? 그런 약 없는데 뭐 더 좋은 거 없나? 계속 케타민을 찾게 된 거죠. 마침 근데 1980년대 클럽이 좀 유행하게 되면서 예. 클럽 약물들이 좀 많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1: 네, 네.
0: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좀 엑스터시 같은 그런 약물들이 환각제거든요. 환각제면서 흥분제인데 그런 약물도 나오지만 케타민도 좀 많이 쓰이게 됐어요.
1: 그렇군요.
0: 아름. 불법적인 네. 용도로 쓰이게 되고 좀 많이
1: 그래서 클럽 그 마약류 그 기사에서 많이 봤고요.
0: 근데 케타민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약이에요. 이거
1: 그래요?
0: 좋은 약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정맥마취제 하면 크게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프로포폴이랑 케타민 그다음 미다졸람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1: 미다졸람?
0: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좀 많이 쓰긴 합니다.
1: 예.
0: 프로포폴은 쓰면 기분이 좋고 근데 잘못 쓰면 죽을 수 있잖아요. 미다졸람을 쓰면 기분은 좀 안 좋아요. 기분 확 깨고 나서도 뭔가 기분이 안 좋대. 불쾌함이 남거든요.
1: 예.
0: 근데 그거는 호흡 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근데 해독제가 있어요. 미다졸람은 그래서 병원에서 좀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약이에요.
1: 발빠르게 대처가 가능하다.
0: 네. 예. 근데 케타민도 예. 그 나름의 영역이 있는 게 케타민은 혈관 잡기 힘들 때
1: 예.
0: 소아 어린애들한테 쓸 수가 있어요.
1: 아이들한테요?
0: 네. 어린애들 소아 혈관 잡기 힘들잖아요.
1: 예.
0: 그런 경우 근육 조사 가능하니까 그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혈압을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1: 그렇지.
0: 그 나름 부작용이 적으니까 네. 세 가지 약물을 쓰고 있고 잘 쓰면 정말 좋은 약이에요.
1: 케타민만의 장점이 확실히 있네요. 네.
0: 정말 좋은 약인데
1: 네.
0: 나쁜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 아까 네. 뭐 강남
1: 그러니까.
0: 납치 살해 사건을 쓸 수 있는 것이고 가끔 마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1: 케타민은 우울증 치료에도 지금 활용이 되나요?
0: 그러니까 우울증이 네. 예전에 네. 1990년대 2000년대 그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면서 관련된 약이 많이 나왔거든요.
1: 예.
0: 지난 20년간 신약이 잘 안 나왔어요. 이미 있던 약들을 잘 바꿔서 써보자, 뭐 조합해서 써보자 그랬었는데 케타민이 약으로 등록이 됩니다. 2019년의 일인데
1: 네.
0: 그게 케타민 중에서도 이게 S케타민이라고 하는 성분을 분리해내요. 케타민도 1970년대 만들었을 때는
1: 네.
0: 두 가지 물질이 섞인 형태였거든요.
1: 네.
0: 네, 그 중에 한 가지 효과 좋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 2000년대에 넘어선 잘 알잖아요.
1: 예.
0: 그래서 화학 기술이 좋아져서 좋은 물질을 분리해가지고 S케타민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1: 네.
0: 케타민과 조금 다르죠. 케타민
1: 예.
0: 중에서 절반 효과 좋은 것만 나왔죠. 그게 흥분 효과 좋으니까 이거를 우울증 치료제로 쓰는 것이죠. 어떤 경우를 쓰냐면은
1: 예.
0: 자살을 생각할 정도의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쓸 수 있다.
1: 그런 경우에만. 네.
0: 그다음에 네. 다른 우울증 치료제를 썼으나 효과가 없는 경우에 쓸 수 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제한적으로.
1: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안 좋은 경우에는 네. 살점을 물어뜯을 정도로 심각했으니까.
0: 네, 심각하면 네. 이게 더 위험하죠.
1: 예.
0: 그래서 이 약은 우리 우울증약이라면 그냥 알약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 경우는 알약이 아니라 약을 병원 밖으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1: 아.
0: 환자가 있어요. 만약 네. 편집장님이 제 환자다 하면은 아, 예. 내가 의사잖아요. 그러면 예. 와보라고 해가지고 약을 내가 권해가지고 내가 투여해요. 환자는 만지지 못하게요.
1: 아, 의사가?
0: 네. 예. 네. 스프레이 형태로 코에다 뿌려요. 코에다
1: 아, 뿌리는 거예요.
0: 네, 코에다 뿌려가지고 예. 비강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게 되면은 네. 이제 바로 그냥 기분이 좀 좋아지긴 해요. 근데 좋아지고 나서도 네. 지켜봐야 돼요. 왜냐면은 이게 케타민은 혈압을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1: 맞아요.
0: 그중에서 효과가 좋은 성분만 분리한 게 S케타민이라고
1: 그렇죠.
0: 했잖아요. 업그레이드
1: 예.
0: 됐잖아요.
1: 예.
0: 혈압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예요.
1: 아, 그거 지켜봐야 된다.
0: 네, 그래서 2시간 대기시켜요, 병원에서. 투여한 후에 2시간
1: 예,
0: 있어야 돼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뭐 핸드폰으로 영화나 가담을 보든가, 넷플릭스를 보든가 하나 해야 되겠죠.
1: 아, 그렇게 안전하게 가야죠. 네,
0: 그 정도 예. 해줘야만 쓸 수 있는 물질이에요. 정말 다루기 힘든 약인 거죠. 근데 이 정도의 약을 써야 할 정도의 세상이 되기도 했죠.
1: 코에 한 번 뿌리면 끝입니까?
0: 네, 뭐 양쪽에 뿌리게 되는데, 예. 한 통 효과가 없어가지고 한 통씩 더 뿌리는 경우도 있어요.
1: 그렇구나. 네,
0: 그런 경우 이게 비보험이니까 가격 문제도 좀 있긴 해요.
1: 아직은 비싸군요.
0: 네, 비싸요. 예. 이게
1: 그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죠. 뭐 예. 복제약 나오려면.
0: 네, 예,
1: 그렇죠.
0: 이게 일회성으로 한번 의사 만나서 약 뿌렸다고 다 좋아지는 거 아닐 거잖아요. 한 6개월 정도 처방을 해야 되고 계속 주기적으로 의사를 만나서 약을 뿌려야 되는데 가격이 그렇죠.
1: 하지만 케타민이 이렇게 좀 유익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는 네. 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의약품 개발 과정이라든지 약의 역사에 대해서도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보톡스도 사실은 가장 강력한 독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0: 사람이 찾아낸 독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독 중에 하나죠.
1: 네.
0: 이걸 가지고 만약 생화학 무기로 쓴다 그러면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너무 정말 금이랑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1: 네.
0: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물질인데
1: 지금 미용 효과로 많이 쓰는데 처음부터 그랬나요?
0: 이게 1970년대에 네. 한 의사가 보톡스를 가지고 눈이 떨리는 네. 안검 경련을 안검 경련이라고 하는데 그걸 네.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처음으로 약으로 쓰게 된 것이죠.
1: 아, 그 떨리는 거를 마비시키는 건가요?
0: 네. 1970년대인데 네. 1980년대 후반에 캐나다의 한 의사가
1: 예.
0: 이 약을 쓰고 있었어요. 네. 피부과 의사, 아니, 안과 의사였어요.
1: 안과 의사겠죠.
0: 안과 의사가 예. 안검 경련을 막고 싶어요. 근데 이 환자한테 자기는 분명히 주사를 놨어요. 보톡스를. 근데 환자가 선생님 주사 제대로 안 놓은 것 같은데 컴플레인을 거는 거죠.
1: 아, 그래요?
0: 예. 아니, 나왔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네. 환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내가 이 주사 많이 맞아봤는데 네. 보톡스를 맞으면 이게 경련도 멈추지만
1: 네.
0: 주름도 사라져. 근데 주름 봐봐, 주름 남아있잖아. 주사가 잘못된 거야.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아,
0: 이 의사가 황당한 거예요.
1: 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0: 아, 이게 예. 말이 돼?
1: 환자는 안검 경련 치료하러 온 건데
0: 네.
1: 그동안 그 주름 개선 효과도 혼자 즐기고 네, 있었던 거예요?
0: 즐기고 있었던 거죠. 아, 예. 그래가지고 의사한테 컴플레인 하니까 의사가 일단 이 환자를 어떻게 수습해 돌려보냈어요. 그러고서 네. 밤에 집에 가서 생각한 거죠.
1: 예.
0: 보톡스 쓰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주름이
1: 사라진다고?
0: 괜찮은데? 안 그래도 주름에 신경 쓰는 사람 많잖아요.
1: 예, 예. 그러니까
0: 자기가 아는 가장 정말 잘하는 피부과 의사한테 네.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기 남편이에요.
1: 아,
0: 자기 남편도 피부과 의사였거든요.
1: 네.
0: 자기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만 그거 괜찮은데 한번 써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1: 예.
0: 그래서 이 부부 의사가 네. 보톡스를 가지고 의약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꽤 난관을 겪긴 했지만 네. 어떻게든 환자들을 모집하고 미용 개선 효과도 보이면서 나중에 의약품으로 등록되는데 성공하죠.
1: 그 환자 덕분에 어쨌든 뭔가 그렇죠. 대단한 발견을 했네요.
0: 그래, 이 환자 컴플레인을 무시하면 안 돼요.
1: 억지 컴플레인이긴 했는데.
0: 네, 환자 컴플레인 네,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1: 예, 영양가가 있었습니다.
0: 네.
1: 게다가 아 이것도 참 신기하던데 파킨슨병 연구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의사도 과학자도 아니고요. 사실은 마약 제조하려다 실패한 젊은이였다.
0: 예, 정확히 따지면 이제 화학과 대학원생이었어요.
1: 예.
0: 1970년대 후반, 77년 그때는 미국이 반전 운동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정부에서는 LSD나 대마 같은 마약들을 전부 다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 청년은 마약을 하고 싶은 거예요.
1: 예.
0: 어떻게 하면 마약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법은 지키고 싶어.
1: 네.
0: 마약 중독자들도 법은 또 중요하잖아요. 지켜야지. 준법 정신 필요하잖아요.
1: 처벌받으니까.
0: 네. 그래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1: 네.
0: 새로운 마약을 만들어 보려고 한 거예요.
1: 아,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0: 네. 그래서 열심히 논문을 뒤져보니까 1950년대에 나온 물질이 마약만큼 효과가 좋은데 아직까지 마약으로 신종 마약이나 그런 걸로 등록 안 된 걸 보게 된 거예요.
1: 네네네.
0: 그래서 자기도 만들었어요.
1: 예.
0: 회사 화학과 대학원생이니까.
1: 네.
0: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었으면은 정제를 해가지고 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쓰는 거 써야 된다는 것도 좋긴 한데
1: 아, 그럼
0: 굳이 쓰겠다면 정제를 해야 되죠. 정제를 잘 못한 거예요. 급한 마음에 그냥 불순물이 있는데 그냥 넣었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 이 친구도 이걸 6개월 반복합니다.
1: 6개월 동안?
0: 네.
1: 예.
0: 자기가 만든 물질, 그 더럽게 짝이 없는 물질을 제대로 정제도 하지 않고 자기 혈관에 막 찔러 넣었는데,
1: 예.
0: 6개월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1: 탈이 남겠죠.
0: 말을 못하고, 어눌해지고,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거예요. 운동도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병원에 실려가요.
1: 예.
0: 병원에 실려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증상인지 몰랐어요.
1: 네.
0: 이 친구 나이 23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도 좀 놀랐는데 원인은 파악 못했는데.
1: 왜냐면 파킨슨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린 너무 젊은 맞죠. 젊으니까.
0: 그렇죠.
1: 보통 노인들이 많이.
0: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지나가다 신경과 의사가
1: 네.
0: 증상을 좀 보더니만 잠깐 나 좀 보자. 근데 이거 파킨슨병이랑 너무 비슷한데 의사들이 에이 무슨 23살짜리 무슨 파킨슨병이야. 그러면은 증상 개선 약물. 그 당시 파킨슨병 치료제 약물들이 좀 있었거든요.
1: 네.
0: 증상 개선제들이 좀 있었는데
1: 예.
0: 그 약물들을 넣어주니까 실제로 이 환자 상태가 좀 좋아져요. 그래서 그게 말은 안 되는데 분명히 파킨슨병 환자예요.
1: 그러네.
0: 파킨슨병 예. 환자로 진단을 하고서 이 친구에 계속 약물을 줍니다.
1: 예.
0: 치료약을 주죠.
1: 예.
0: 그럼 이 친구가 왜 파킨슨병이 나타났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0: 연구를 해보니까 예. 열심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친구가 주사를 놨다고 했잖아요. 그때 불순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불순물이 뇌로 들어가지고 뇌 안에서 독으로 바뀐 거예요.
1: 불순물이 뇌로 들어가서 독으로 바뀌었다?
0: 네. 처음부터 정제를 잘 했더라면 1950년대에 논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1: 예.
0: 그때는 제약회사였거든요.
1: 네.
0: 스위스의 제약회사에서 만들어가지고
1: 네.
0: 잘 썼어요.
1: 예.
0: 물론 그 약으로 개발되지까지는 않았는데
1: 예.
0: 근데 동물실험에서 효과 좋았고 그때 숙련된 화학사들이 잘 개발해서 정제해서 의학 품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죠. 성공했어요. 그 나름 거기까지 효과가 있었죠.
1: 네네.
0: 이 친구는 급한 마음에 대충 쓰다 보니까 원치 않던 게 따라오죠. 그게 뇌로 가서 뇌 세포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6개월간 반복되니까
1: 네.
0: 답이 없죠.
1: 그게 파킨슨병의 그 어떤 뭐 기전이라고 하나요? 그거랑 유사한 건가요?
0: 맞습니다. 파킨슨병 같은 경우 사실 정확한 기전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1: 네네네.
0: 단백질이 잘못 어느 순간 녹지 않게 돼요.
1: 네.
0: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뭉쳐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도 그렇긴 한데 파킨슨병도 네.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1: 뇌에서?
0: 네.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얘들이 갑자기 원래 몸에 있던 단백질들인데 네. 갑자기 네. 성질이 돌변해요.
1: 예.
0: 녹지 않고 축적되면 세포 죽겠죠. 구멍이 나고. 그렇게 해서 파킨슨병도 나타나고 알츠하이머도 나타나는데
1: 네.
0: 그런데 뇌세포가 죽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1: 네.
0: 이 단백질의 이상도 있겠지만
1: 네.
0: 여기서 나온 그 독극물 때문에 네. 이 경우 나타난 것이죠.
1: 아, 그 기전과 원리를 어쨌든 아까 이 친구라고 계속하셔서 약간 친밀감이 들려고 하는데 이름이 베리 키드스톤이라는
0: 네, 맞습니다.
1: 대학원생이었습니다.
0: 결국 이 친구 2년 네. 키드스톤은
1: 네, 네, 네. 이제 이름 알았으니까
0: 네, 2년 있다가 사망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마약을 즐겼어요.
1: 아,
0: 그리고 코카인 남용으로 죽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 친구가 죽고 그걸로 끝나나 생각을 했는데
1: 네.
0: 한 3, 4년 정도 지나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이상한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1: 예.
0: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파킨슨병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뭐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 함께 실려온다든지
1: 예.
0: 같은 지역의 마약 중독자가 함께 증상을 호소한다든지 같은 상황이 나타납니다.
1: 네.
0: 그 지역 의사가 찾아보니까 예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네. 베리 키드스턴이죠. 그 사례가 있었네. 찾아보고서 여기도 이런 신종 마약이 풀렸나 보다.
1: 아, 그래서 역시 마약이었군요.
0: 네, 도살했죠. 아. 그러면서 아까는 불순물이 섞였다라고 했었잖아요. 예, 예. 이제는 그 불순물만 분리를 해요.
1: 그것만 일부러?
0: 예, 네, 학술적으로. 학술적으로. 아,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를 쓴 건 아니고요. 아,
1: 분리를 해냈다고요?
0: 네. 예, 예, 예. 학술학 연구하던 예, 교수가 예. 그 물질을 분리해가지고 예.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진짜로 파킨슨병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1984년에 논문이 나오고 이제 야 이게
1: 아, 그 불순물이 포인트였구나를 알아낸 거라는 거죠.
0: 포인트였던 거죠. 그것 때문에 네, 말도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났구나라는 게 모든 네. 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1: 지금도 뭐 파킨슨병은 완치 치료제는 없는
0: 파킨슨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잘 안 돼요.
1: 아직은 예.
0: 그러니까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들은 많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1: 야,
0: 완치는 좀 많이 가야 되겠다.
1: 선의로 시작된 게 의도치 않게 좀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좀 나쁜 동기로 시작한 게 의도치 않게 좀 긍정적인 그래도 영향을 가져온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0: 이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 네.
0: 그 독극물을 가지고 지금 파킨슨병 치료 연구를 하는데 쓰고 있거든요. 아까 그 키드스턴을 파킨슨병으로 몰고 갔던 그 독극물 있잖아요.
1: 네.
0: 분리했다 그랬잖아요. 예. 이제 이것만 만들어서 동물 실험할 때 네. 내가 좋은 약을 만들고 싶어요. 파킨슨병 네. 치료제를 만들고 싶어.
1: 네.
0: 그럼 물질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세포 실험도 하고 동물 실험도 할 거잖아요.
1: 네.
0: 동물 실험하려면은 파킨슨병에 걸린 동물이 필요해요. 쥐.
1: 아, 동물도 걸리는구나.
0: 네. 예, 그렇죠. 그러려면 그렇죠. 개들도 나이가 들어야 되거든요.
1: 예.
0: 그럼 언제 기다려?
1: 아, 시간이 많이 걸려요.
0: 네. 그래서 예. 그러면 그 불치병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1: 예.
0: 이 동물 실험에 갑자기 병목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1: 네네.
0: 그런 바에 다른 약을 연구하지.
1: 네.
0: 항암제도 있고 많잖아요.
1: 네.
0: 고지혈증 약도 있고. 그랬는데 쥐를 갖다 놓고 이 독극물을 투여하면은 네. 금방 이 파킨슨병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1: 아, 그래서 네. 치료제 실험도 네. 할 수가 있다.
0: 그 상태를 만들어서 치료제를 넣어주는 것이죠. 이 쥐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안타깝긴 하지만
1: 그렇지.
0: 약품 개발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어떻게 뺄 수가 없거든요.
1: 그래서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0: 네.
1: 그 불순물, 독극물 그쵸. 때문에.
0: 네. 이 동물 실험 모델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실험 모델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약이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바로 사람한테 투여할 수 없잖아요.
1: 그러네요. 자연적으로 파킨슨병이 동물에게 걸리게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필요했겠네요.
0: 맞습니다.
1: 예, 예. 그렇습니다. 의약품 살인 사건 이 책을 보시면 이제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사건 말고도 굉장히 좀 뭐 흥미롭다고 하긴 좀 그렇고 좀 이렇게 의약품이 과거에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를 더 다양하게 읽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만 교수님께 의약품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 재미나게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독이 약이 되기도, 약이 독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처음 보는 번호로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이때로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 전화가 되기도 하지만 잡지사의 엄청난 보약이 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일 수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02로 시작되는 모르는 번호의 전화를 받으시면 슬쩍 한번 받아보시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 전화입니다 라는 멘트를 들으신다면 끊지 마시고 CBS 이강민의 잡지사를 잘 듣고 있습니다. 또박또박 속삭여 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한 주만 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4: 제가 정말 너무 슬픈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8년 전에 제게 와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고 다시금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2년 반 안에 가족 셋을 잃은 겁니다.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신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신에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하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5: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아, 그 중에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상담 현장이라고 하는 건 이 절망의 봉우리에서 눈물의 저수지로 뛰어드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 희망을 바라보며 설레기도 하고 그러다 또 한 번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주제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죠. 근데 그 주제들이 보면 긍정적이질 않아요. 그죠? 나는 왜 이 돌부리에 무너지는가? 나는 왜 저 구석에 늘 박혀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순간들이 딱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매번 큰 돌부리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나에겐 불행은 멈추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긍정적이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옛날에 힘들고 서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여정을 가장 먼저 또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그렇게 출생을 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죠. 이런 걸 기억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실제 나에게 그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을 때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덜 넘어질 것이다. 덜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는 아주 본능적인 행위 또 본능적인 사고방식 이게 바로 부정성 편향인데 이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좀 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여인 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남자가 같이 신혼여행을 갔고 이 커플은 불과 3년밖에는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계속 이어진 세월이 아니라 중간중간 장거리 연애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만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너무나 깊이 사랑했고 아름다운 그 파리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자마자 상담실로 왔습니다. 아. 왜냐하면 눈물 범벅이 돼서 온 거예요. 이 신부가.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 범벅인가 봤더니 7박 8일 중에서 7일 중에 4일은 너무 잘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이 신랑이 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전 애인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애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술이 약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소리를 지르게 됐고 심지어는 아내를 밀치고 이 아내는 남편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다툼이 이틀, 나머지 이틀 동안에 벌어지고 나서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펑펑 울고 정말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자마자 그 친정어머니가 예약해놓은 제 상담실로 온 겁니다. 보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신혼여행은 어땠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 결혼 이후에 그 시간들은 어땠어요? 저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아내는 말입니다. 그 7박 8일 중에 우리가 4일, 5일은 너무 괜찮았어요. 5일째 되는 날부터 다툼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오는 날 마지막 눈물로 이 신혼여행을 마무리 지었죠. 이 중간의 다툼과 그리고 마지막 이 눈물의 이 서사 끝에 우리의 신혼여행 이전에 모든 사랑한다 물거품처럼 정말 형편없는 그 여정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피크 앤드 룰이라고. 피크는 정상 또 절정 이런 뜻이고 end는 끝이란 뜻이죠. 그리고 rule은 규칙이란 뜻이라서 pick and rule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며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이 있어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바로 직전의 순간 이 두 지점이 행복했다 말하면 이 사람의 평생은 행복하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순간이 어려웠고 불행이었다 하는 사람은 평생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상당 부분이 뭐냐면 불행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삶은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생각해 보세요. 상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장이냐면 이들의 이전 서사가 또 다른 서사로 옮겨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이 서사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크 앤드 룰로 보자면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인생에 불행의 장면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 개의 불행의 장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세요. 제가 정말 너무 슬픈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8년 전에 제게 와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고 그 8년 이후에 다시금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한 번의 암 통해서 남편은 얼마 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두 아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한 번에 두 아들을 전체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그 8년 사이에 가족 셋을 다 보낸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고요.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나 봐요. 저는 평생 그렇게 어렵게 자랐고 힘들게 성장했고 가난하게 성장해서 그렇게 이제 좀 결혼해서 살만하다 했더니 그렇게 내 남편은 나를 고통스럽게 대했고 사람 같지 않게 대했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결국은 암이 걸리더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병수반하다가 그렇게 떠나보나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있다 아들 둘이 동시에 간 거거든요. 그 아들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그네의 그 첫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저한테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왜냐? 이 집은 아들이 귀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딸이 하나 남았는데 딸은 생각도 나지 않는데요. 보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은 저주받았습니다. 제 인생은 불행합니다. 제 인생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게 맞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분에게는 불행의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우리 지금 짧은 이야기 속에도 드러나죠. 그의 출생이 불행했다라는 것, 그의 성장이 불행했다는 것, 그의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 가장 사랑하는 그 생때 같은 아들 둘을 잃었던 그 장면. 하나를 잃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족 셋을 8년 안에, 그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2년 반 안에 가족 셋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딸 전혀 기억나지 않죠? 모든 가족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죠. 이 모든 순간에 이 사람은 불행의 삶을 살았다 얘기할 만합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신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신에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참 드리면서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하고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하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피크 앤드 롤이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봉우리 나의 그 어린 시절 그 극심했던 그 가난과 불행의 그 순간에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물어봤더니 언니가 있었대요. 언니가 매 맞을 때도 같이 맞았지만 그 언니가 내가 더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지만 언니가 나를 막아내서 언니가 더 맞고 나는 덜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가 있어서. 그 성장 과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의 순간들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불행의 순간에도 보니까 그 옆에 스님이 가까이 절에 다니던 스님이 계셨더라고요. 다행이다. 스님이 계셔서. 남편이랑 함께 결혼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큰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됐답니다. 다행이다. 큰아이가 있어서. 근데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벌써 22, 23이 됐는데 그 둘 아이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젠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집에 그럼 누가 남아있을까요? 딸이 하나 남아있다는 걸 나중에 기억을 해낸 거예요. 불행이 깊으면 생각 그리고 기억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시 딸이 상담 현장에 같이 나타나면서 이 딸이 엄마를 이렇게 끌어안아준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딸이 있어서. 이러면서 이분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진 것과 남은 것을 어떻게 아껴야 될지에 대한 상담으로 우리 상담의 주제가 애도에서 그 위쪽 희망으로 이제 바뀌는 그 상담이 한 1년 반 정도 진행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다 글로 썼습니다. 한번 만날 때 다시금 작성해서 그 작성한 내용을 집에 가서 첨삭해 오도록 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크기가 더 많은 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10회, 20회, 30회, 40회 시간 지나면서 그 페이지가 장장 258페이지가 빼곡하게 9포인트짜리로 258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다시금 소설로 다시금 또 개작을 해서 나중에는 313페이지 제대로 된 소설 하나가 나왔습니다. 첨과 삭을 반복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 봉우리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불행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불행의 봉우리를 그냥 그 봉우리에서 다음 불행의 봉우리로 옮겨가지 않아요.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꽃밭을 지났고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시내에 시원한 물을 마셨고 그리고 그 나무 밑 그늘 밑에서 봄바람을 맞았고 그 다음에야 우린 두 번째 봉우리로 올라갔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쁨의 순간과 사랑의 순간과 만끽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마치 잊은 것처럼 살았지만 다시금 발굴해내는 겁니다. 발췌해내야 돼요. 마치 오랫동안 그 폼페이 그 화산재 밑에 묻혀있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꺼내듯이 하나하나 붓으로 그 시간들을 다 발굴해내는 그 순간들이 전 상담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불행은 늘 몸으로 겪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중엔 건강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저는 적당히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뻥이에요. 그러나 이 아픔이 워낙에 오랫동안 있던 분들은 십중팔구 그의 피부로 그의 온몸으로 그들의 통증을 안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십중팔구 뭐라 그러냐. 아 병원에 갔더니 별일 없었다. 그리고 실제 검사를 했더니 여기 신체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는 신체화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중팔구 우울증 있는 분들의 대부분 안색은 약간 귓가는 흰 편이고요. 또 노란색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눈은 충분히 내가 뜰 수 있는 100%를 뜨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허리가 많이 굽어있는 편이고 걸음이 발이 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걸음 자체도 굉장히 늦고 눈꺼풀의 움직임도 굉장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봐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궤적의 고통이 어느 정도 스며든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불행은 몸으로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몸도 이렇게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 증후군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중에는 상한심장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큰 심각한 어떠한 충격이나 불행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딱 지나가죠.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심장마비 겪을 때와 똑같은 방식의 이 심장의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을 부여잡고 내가 심근경색인 줄 알고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다 심인성인 거예요. 결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의 신호를 무시하셔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불행하다 싶은데 전혀 불행을 못 느끼는 것 같은 분들은 십중팔구 내 몸의 신호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 심리학에 보면은 알렉시티미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단어 있어 보이죠? 네, 그렇죠. 이 알렉시티미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감정이 밖으로 표현이 안 돼.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감정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이 느낌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감정을 알렉시티미아라고 부르는데 현대인들 그중에서도 20, 30, 40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알렉시티미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감정을 느껴.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뭐가 있는데 이 감정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질이 나에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는데 이걸 정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몸의 지표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생각되는 분, 내가 뭔지 모르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건강일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건강일기. 저는 제게 오는 내담자들 중에 10명이 있으면 6명은 10중8구 저는 건강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가? 아주 간단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기분 1점에서 10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통증이 있을 거예요. 통증 1점에서 10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 있죠. 식사의 질 1점에서 10점. 이런 식으로 이 항목들을 나누어 오늘 나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죠. 요거 한 3주만 모아도 여러분이 환자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또 여러분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도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누가 정신승리를 말해요? 누가 감히 정신승리를 말합니까? 그렇게 정신승리가 잘 될 것 같으면 엎드러져서 웅크리고서 울지 말았어야지. 항상 두 주먹 쥐고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질 못해요. 우린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내가 말 못할 그 불행의 순간을 몸으로 겪을 수 있다라는 거. 이 몸의 변화를 보고서도 우리는 우리의 정신과 정서의 변화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정서 표현이 잘한데 내가 알렉시티미아한 것 같아. 그러면 내 몸의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내 몸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나의 일상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일상의 변화가 만들어진다는 건 나의 인생 서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의 늪에 들어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다 불행합니다. 얼굴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미 불행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불행은 과연 단순한 우리를 침범하는 하나의 사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불행은 해석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맞닥뜨려서 무조건 마치 우리가 마시면 우리 몸속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음료나 물 같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일종의 원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는 체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그렇다면 나가 뛰세요. 불행해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불행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안적 행동과 대안적인 몸의 상태를 살펴서 나란 사람의 불행의 수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어쩌면 우리의 희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행도 내가 생각했던 이런 행운도 내게 그냥 침범적으로 와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나를 짓밟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오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바시 역대 가장 평균 연령이 젊어요. 늘 늑수그레 한 분들이 오셨었는데 굉장히 젊은데 전 이 젊은 분들이 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페이지는 늘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점 중에 저는 오늘 하나 여러분의 건강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내일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배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배우인데 그 배우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장부터 시작해서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고 친구들에게는 늘 매를 맞았고 부모에게도 매 맞는 일이 아주 흔했고요.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으러 다닌 세월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 작품이 잘 됐어요. 정말 우연히 그렇게 한 작품이 잘 됐는데 이 유명해진 배우가 말입니다. 매일 죽고 싶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때로는 어떤 도구를 쓰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다가 상담 현장에 왔습니다. 상담 현장에 왔는데 그분은 참 놀라운 불행한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표본은 뭔지 아세요? 불행을 찾아가요. 내게 행복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미 나는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머릿속에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행복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일이거나 어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웃는 것마저도 편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불행을 생각하면 편안해진대요. 고난을 생각하고 안 될 거를 생각하면 너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일기를 썼어요. 하나 건강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상일기는 어떤 거냐면 감정일기를 중심으로 썼어요. 그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행복했던 감정 세 개, 그 사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걸 점수로 수치화했습니다.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1점, 인간은 살아있습니다. 1점이에요. 가장 최고의 순간이 10점이고 최악의 순간이 1점일 때 1점과 10점 중에 나는 오늘 요 감정을 느꼈을 때 이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만으로 구별했을 때 몇 점이었는지 쓰게 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달 반이 지났는데 평균 점수가 1.8이 좋아졌어요. 평균 점수가 본인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분을 기분 좋게 해주게 생긴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만났을 때 계속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동시에 이 어려운 이야기들 가운데 늘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래서 참 다행이었네요. 그때 요래서 참 다행이었네요. 하고 나서 그 감정일기에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다행이었다를 반복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을 점수를 1.8점을 높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저는 인생은 다 편집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기억도 다 편집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실제 팩트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린 반드시 해석으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편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통의 봉우리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의 봉우리 안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 지점을 달리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삶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다행의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의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거죠. 상담은 못 보던 지점을 보게 하는 거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를 도왔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내게 가장 가장 힘이 되었던 바로 그 지점을 찾게 하는 그 눈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편집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전 편집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 여러분이 바로 살아서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체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어떤 방식으로 편집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부러 하는 희망서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편집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짧지만 한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 나라는 사람의 그 봉우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했다면 불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행과 불행의 봉우리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한 희망의 서사들이 이미 있었고 있는 그 서사들을 발굴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편집될 것이다. 우리의 기억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편집될 것이다. 그리고 편집된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희망서사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7월에 미국 북동부 뉴욕과 초록의 숲 그리고 물이 맑은 하늘을 아름다운 주말로 열리고 있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지난 열흘은 미국 건국 250주년의 역사적인 의미와 또 도널드 트럼프라는 역사상 특이한 리더를 함께 드러내야 하는 의미 있고도 그래서 나름 복잡한 독립기념의 행사들이 뉴욕과 워싱턴 DC 그리고 미국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들에 있어 왔습니다. 그 사이에 북중미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지구의 또 하나의 달 같은 세계인이 같은 마음으로 올려다보고 감동하고 또 아쉬워하는 축구 월드컵 경기들이 있어 왔는데 어제 이번 월드컵 8강전 첫 경기 프랑스와 모로코전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2-0 승리,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 대결과 똑같은 승부를 기록한 소식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제 경기에서 우리는 인간이 개를 물었다? 라는 이 정도 수준의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걸 또 목격했습니다. 음바페 선수, 축구에 관해선 완벽함의 대명사인 음바페 선수의 페널티킥이 모로코의 골키퍼에 잡혀버리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비디오 판독으로 인해서 3분 동안 대기해야 했던 그 시간 동안 음바페 선수가 흔들렸다? 어쨌든 하지만 음바페 선수는 이 페널티킥을 만회하고 골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뉴욕, 우리들의 도시 뉴욕엔 갈 곳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센트럴파크도 있고 그보다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허슨강을 내려다보고 있는 뉴욕 매트 뮤지엄의 별관인 또 The Cloisters가 중세시대 아름다운 미술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는 Fort Tryon Park 거기도 꽃들도 아름답고 강물을 내려다보는 그 재미도 괜찮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한국문화원이 그 옛날 PC방 재현부터 여러가지 볼거리를 또 맨하탄 32가에 펼쳐놓고 있고 링컨 센터에서는 세계에 지금 현대 음악을 이끌어온 대한민국 출신의 작곡가 진운숙의 작품으로 시작되던 베토벤 에펙트라는 또 여름 축제 중에 특별한 콘서트가 오늘과 내일 링컨 센터 데이빗 게픈 홀에서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어디를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렇습니다. 축구 이야기를 먼저 하고 가는 게 낫겠죠. 음바페 선수

바로 이어서 이 원더 어떻게 그 골이 가능하지? 이 골을 껏 터뜨려서 프랑스가 이번 대회에 또 강력한 우승 후보인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경기를 했습니다. 월드컵 2회 우승, 1998년, 2018년에 우승을 하고 바로 전 대회인 이 카타르 대회에서는 준우승을 했던 아르헨티나에게 졌죠. 프랑스는 3개 연속, 세 대회 연속 4강에 들어가는 뭐 지금 프랑스를 막을 수가 있을까? 이번 대회 또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스페인과 벨기에 8강 경기 승자와 미국의 이 댈러스 스테디움에서 4강 그러니까 결승 진출을 다루게 된다. 다투게 된다. 그런데 음바페가 뛰고 있는 그리고 음바페뿐 아니라 이 4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실력 이게 프랑스를 막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또 어제의 경기였습니다. 숫자로만 본다면 음바페라는 이 선수가 진짜 역대급 기록입니다. 대회 8호 골, 8번째 골을 기록하면서 리오넬 메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그 슈팅 자체가 탁월한 그런 뭐 기술이라고 말하기에도 뭐 거의 예술에 가까운 음바페의 이번 대 8번째 골이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메시와 나란히 어깨를 겨루고 있는 음바페 선수가 뭐 월드컵 통산 전체 그러니까 전체 월드컵 대회들의 통산 골을 본다면 리오넬 메시가 31경기에 출전해서 21골을 넣은 기록 지금까지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죠. 그렇지만 음바페 선수는 20골을 넣었는데 바짝 지금 메시를 뒤쫓고 있는데 20경기 20경기에서 20골을 20골을 몰아치고 있는 기록입니다. 두 선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와 이렇게 1950년대 이후에 여러 대회에 걸쳐서 이 정도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가 음바페 이전에는 없었다. 리오넬 메시의 그 레거시를 우리가 흐리게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그런데 후반 77분 정도에 음바페 선수가 볼과 상관없는 상황에서 발목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교체됐을 때 약간 그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런 우리가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관중석을 향해서 여유 있게 웃음을 지으면서 아, 나 괜찮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역대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프랑스 팀을 맞아서 어떻게 whoever 4강에 맞설 그 상대가 이걸 이길 수 있을까? 프랑스가 무서운 건 음바페 외에도 우스만 뎀벨레 선수 이번 대회 7번째 공격 포인트 달성을 하고 음바페가 11개인데요. 마이클 올리세. 올리세 선수와 음바페 선수가 공을 주고받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축구공을 가지고 뭐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같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하는데 그 외에도 뭐 다른 선수들 이름을 다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스타급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힘을 보탤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전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군장을 장착한 프랑스의 2026년 버전 국가대표팀은 역대 그 어느 팀보다도 완벽에 가까운 팀이다. 우리는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 이렇습니다. 오늘 옛날 8강전 경기는 로스앤젤레스 스테디움에서 미국 동부 시간으로 맞죠? 오후 3시입니다. 그럼 거기는 정오가 되겠네요. 정오에 그쪽 시간으로 스페인과 벨기에가 맞서게 됩니다. 벨기에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탈락하지 않고 또 정말 미쳐가지고 올라갔더라면 우리가 스페인과 맞설 수 있는 제가 이거 그만해야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팀의 경기 스페인과 벨기에 경기가 오늘 있게 됩니다.

내일 있을 8강전 두 경기는 잉글랜드, 해리 케인의 잉글랜드와 에얼링 홀란, 확실히 바이킹의 후손이 분명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와 잉글랜드가 내일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에 마이애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가 스위스를 맞아서 내일

이란, 이란의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을 먼저 시작해서 그리고 또 지도부를 제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고 나서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그러니까 하메네이 죽은 하메네이의 아들 중에 하나가 새로운 리더로 그렇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 이후 3월에 임명 이후에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끝난 일주일가량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장례식 절차에도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그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크게 다쳤다라고 알려지기는 했는데 부상, 다친 것이 심해서인지 어제 끝난 이 장례 절차 여기에 전혀 등장 없이 마무리가 된 참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란이 지금 경제 상황이 붕괴 직전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 이전부터 경제 제재가 계속 있어서 그랬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이란의 석유 수출이 금지가 되고 그걸 막은 또 이 미군 해군의 또 존재가 있었고 그걸 종전 협상 과정에서 잠시 풀어줬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선상에도 공격을 함으로써 이것조차 지금 다시 막히게 되고 그러면서 불만이 고조된 이란 내 민심 또 전쟁이 그쳤나 했는데 다시 어마어마한 또 미군의 또 폭격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주변 국가들의 아랍 국가들에게 이렇게 드론과 미사일을 공격하고 있지만 크게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봐서 이게 밸런스 면에 있어서는 미군의 공격이 훨씬 더 충격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의 외교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강경파와 또 이란 내 지난달에 미국과의 예비 휴전안에 합의한 실용파의 대립이 또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균열은 뭐 어느 나라든지 있을 수 있는 이 정권이 바뀔 때 그런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이란에 지금 대통령이 있긴 한 거죠.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는 종교의 지도자며 군통수권을 또 갖고 있기도 한 그런 존재인데 여기에 대통령 마수드 페즈시키안이 어쨌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 아바스 아락치 외교부 장관이 이 장례 절차 중에 이란 군중들로부터 야유와 항의를 받는 그런 장면까지 또 목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경파를 지지하는 세력이 어쨌든 이번 장례식에서는 많이 나와 있었다. 그래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군통수권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고 국가의 중대한 결정, 전쟁과 평화 선언 포함해서 핵심 권한을 행사하는데 지금 이렇게 신정 정치 어떻게 공화국이라고는 하지만 이슬람 공화국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모습도 보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라든가 대외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 어쨌든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건 많이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 안보, 신변 위협에 따른 은폐된 지도자,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지도자를 반드시 타겟으로 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최고 지도자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지만 반면에 또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또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보고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실질적으로 권력 중심으로 이란 혁명 수비대가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과의 적대 관계에서 군사적인 것과 또 정보기관 중심 체제로 더 기울고 있어서 미국을 상대로 하는 적대적인 감정 그리고 보복 이런 여론과 결합된 이란 내에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0: 보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후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후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5: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cale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서 돌아올 때 카타르가 선물한 그 멋진 에어포스 원 그 새 비행기를 타지 않고 왔다. 왜냐하면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 이란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 또 이란의 하메네이 지도자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험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됐고 이게 의견뿐 아니라 실제로 너무 빠르게 이 새 비행기 갖고 싶다. 외국 갈 때 이게 참 별로 임프레시브하지 않다. 내가 미국의 대통령인데 급하게 이걸 대통령 전용기로 대신 쓰다 보니까 물론 두 대 비행기가 지금 준비를 갖추고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 움직일 때 이게 defensive countermeasures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미사일이 날아올 수도 있고 어떤 공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탑재된 이거 방어 시스템 방어 체계가 아직 다 들어가기 전에 이 비행기를 타고 나토 정상회담을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돌아올 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타던 올드 모델 에어포스 1으로 왔는데 그래도 더 안전하고 또 비행기 안에는 대통령만 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뭐 수행원들 또 수행 기자단 많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위험에 처하면 안 된다. 이런 걱정이 받아들여졌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만큼 그래서 이번에 왔는데 아무튼 튀르키예가 이란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뭐 나라가 크니까 몇백 마일 떨어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어포스 1에 있는 그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시스템 탑재하는 그런 것부터 해서 제대로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플로리다의 미국의 팜비치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국제공항이 이제 공식적으로 도널드 J. 트럼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렇게 명칭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항의 그 세 글자 코드도 다음 달부터 DJT로 바뀌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는 birthright citizenship 연방 대법원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부모의 신분과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무조건 미국 시민권이 주어진다라는 그런 판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심리를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 달 안에 해야 되나요? 그리고 9명의 대법관 중에 6명이 그래 다시 듣자라고 해야 되는데 60년 전에 이런 일이 한번 있고 보통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콘서트에 가서 만약에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연주를 한다면 이게 뭐지? 현대 음악이 너무나 우리와 거리가 멀다라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현대 음악을 들으러 가면 잠깐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되고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대 음악에 대한 오랫동안 이어온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의 이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현대음악의 선도에서 작곡가로서 이름을 얻고 있는 대한민국 출신의 진운숙이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오늘 뉴욕 링컨 센터에서 Summer for the City의 여름 동안의 또 Festival Orchestra of Lincoln Center의 또 전 세계에서 모여든 오케스트라 멤버들이 함께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늘 내일 이틀 동안 링컨 센터의 데이빗 게픈 홀에서는 베토벤 이펙트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은 특별한 콘서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콘서트에서 대한민국 출신의 작곡가 진운숙, 운숙친, last name이 C-H-I-N으로 표기가 됩니다. 진운숙의 이미 유명해진 작품으로 이 콘서트가 베토벤을 또 기억하고 베토벤의 음악이 연주가 되는 특별한 오늘 내일의 콘서트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진운숙 작곡가의 수비토 콘 포르자는 2020년에 베토벤이 태어난 지 250주년이 되던 그 해에 특별히 이렇게 커미션으로 위촉된 작곡가 음악으로 그때 발표된 수비토 콘 포르자라는 진은숙 작곡가의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경기도 파주 봉일천의 작은 개척교회 봉일천교회 목사의 딸로 태어난 진은숙 작곡가는 레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 들어온 그 피아노를 혼자 거의 독학으로 하면서 결혼식 반주도 하고 그러면서 음악 속의 깊이, 삶의 전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폭력과 불안이 뒤섞인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어린 소녀가 달아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라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대학 입시 준비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진은숙 작곡가는 두 번 서울대학교 작곡과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도전에서 지원자가 미달이 돼서 서름대 작곡과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강석희 교수가 그 천재성을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24살에 독일로 유학을 떠나는데 그때 현대음악의 거장인 조르지 리게티에게 자신의 그 음악을 작곡한 음악을 먼저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그걸 알아본 리게티의 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바꿔놓는 음향의 실험적인 그 리게티의 음악에 깊이 빠져들면서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재능은 인정하지만 선생님 스승으로서 계속 너의 음악을 찾아라라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독일에서 사이먼 레더 베를린 필하모닉 음악감독 당시의 음악감독은 진은숙의 음악을 듣고 깊은 감동을 느껴서 바흐의 그 옛날의 곡을 현대 작곡가의 작품처럼 그리고 오늘날의 진은숙의 음악을 과거 대가의 작품처럼 연주하는 것이 베를린 필의 목표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뉴욕에서 시작되는 이 베토벤 이펙트 이 콘서트의 시작을 하는 수비토 콘 포르자는 베토벤의 악보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갑자기 강하게 라는 표현 짧은 5분 안에 담은 베토벤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그 극단적인 대비를 또 현대적 언어로 다시 담아낸 대한민국의 작곡가 진은숙 우리가 다시 발견할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과 내일의 이 콘서트에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과 우리가 잘 아는 운명 교향곡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류 음악에서 반드시 기억해 줄 K-POP 스타에 더해서 윤이상, 백남준, 특별한 아티스트 그리고 정명훈의 계보로 서두르려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은숙

서머포더 CD의 티켓은 비교적 구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정도의 액수를 가지고 티켓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링컨 센터의 서머포더 CD 들어가 보셔서 데이비드 게펜 홀의 베토벤 에펙트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 콘서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 또 재특용 골드바, 실버바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맨하탄 47가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간판 김수보석 보입니다. 또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라디오를 차 안에서만 듣는 시대가 이제 아닙니다. K라디오 앱, K라디오 홈페이지, 유튜브 라이브로도 언제나 들으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새롭게 단장한 K라디오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오십시오. www.kradio.usk라디오.us 오시면 됩니다. 거기 맨 위 오른쪽 상단에 on air 두 단어를 클릭하시면 네. 듣고 보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보죠.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칼리지 컨설팅 리서치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 통해서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곳.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 걱정되시나요? 오늘도 뉴저지 한남친 아내. 만나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나물, 국, 그리고 찜,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준비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친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 하저변의 해프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24시간 365일 꼭 받습니다. 어려운 마음에 위로를 주고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더 하저변의 해프라인 무료 상담 전화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특별한 혜택,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면 쿠쿠 하실 수 있습니다.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가 있습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 주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을 그 용품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또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모두, 그리고 보호자, 함께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더라 진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바다 낚시로 가겠습니다.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오리고기, 돼지갈비, 삼겹살을 두 분까지 기존 가격에 그리고 세 번째 손님부터는 25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시고 시원한 바캉스용 아이스팩 선물 세트도 받으세요. 노던 블라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alla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0: 세상의 모든 아침 오늘 K라디오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인터뷰, 우리가 다 반가워할 인터뷰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포기하니 포기가 잡혔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어요. When I let go of South Korea's World Cup hopes. 포기하니까 월드컵 대한민국 탈락. 오케이. 포기. 물고기 포기가 미끼를 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오늘 뉴욕 롱아일랜드에 물을 사랑하며 살아온 한인 2세 조셉 이 전화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쯤에 올해 처음 배를 타고 낚시를 갈 예정이다라며 그 주말을 들뜬 목소리로 전해줬는데요. 5월에 롱아일랜드 바다, 농어, 광어, 그리고 리틀넥 조개 이런 이야기들을 또 신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받아본 사진이 받아본 사진 속에 물고기가 폴기 있잖아요. 지난번엔 베스 농어였으면 이번엔 폴기입니다. 폴기를 뭐 도미 이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되나요? 네, 조셉 EYI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올해 first fishing 그때 간다고 하셨는데 you mentioned 2 months ago that you were heading out for your first fishing trip of this year. How did it go? 어떻게 됐어요?
1: We had a great time.
0: Uh-huh. 네.
1: It was a little windy that day, so 네. we couldn't actually go out.
0: 네.
1: So we wound up staying inside the bay.
0: 아, 그 뭐 정말 좋은 시간을 가지긴 했는데, was it cold? 좀 추웠어요?
1: Always on by the water, it's a little colder, so it was a little chilly because of the wind.
0: 바람도 있고 물가는 항상 조금 더 추우니까 그래서 좀 추웠다. 그럼 5월에 this year, this spring was unusually cold. I remember. 그런데 그렇게 춥게 되면 how did that water affect the fish, their 그 movement이라든가 feeding 뭐 이런 전체 낚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추운 봄.
1: So when it's cooler.
0: 네.
1: So everything starts off a little later, so everything got pushed back a little bit.
0: 미뤄지는 거예요.
1: As the water temperature warmed up,
0: 네.
1: then you know it started the series. Everything started a little later than normal because.
0: 네. 그렇죠. 지금 수온이 이렇게 적당하게 올라갈 때까지 당연히 추우면 어쨌든 물고기가 이렇게 별로 밖에 잘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런데 롱아일랜드의 그 오징어 잡이가 또 항상 굉장한 화제가 되고 가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물어보면서 언젠가 한번 가봐야겠다. 그리고 로드아일랜드의 저쪽 끝까지 가서 거기서 또 밤에 늦게 오징어들이 이렇게 불빛 아래서 막 나올 때 그것도 잡고 근데 올해는 봄이 추워서인지 7월인데도 지금 롱아일랜드에서 오징어가 꽤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오징어는 보통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잡나? 그리고 조셉 씨는 오징어 낚시 해보셨나요?
1: 저도 해보긴 해봤는데
0: 네?
1: 아니는 못 해봤어요.
0: 오징어가 그거 잡는 게 더 어려워요? More difficult? Challenging?
1: 조금 힘든 게 좀 멀리 가야 되니까요. 좀
0: 멀리 가야
1: 잡으려면은
0: 네.
1: You gotta go to the end of Long Island, so 네. the Greenport
0: 네.
1: is very good, very popular place. A lot of Koreans go there.
0: 네.
1: But I actually went there for the first time fishing for a squid, and it was a great experience. They're making some freshly caught squid sushi.
0: 네, squid. Squid, what? Squid, freshly.
1: Sushi.
0: 아, 그니까 한치, 이걸 날로 뭐 드신 거예요. 그때 처음 Long Island Grand Point, 그니까 많은 우리 한인들이 가서 오징어 낚시하시는, 그 처음 갔을 때 굉장히 좋은 경험을 했지만, 조금 멀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곳에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1: 네. Because of the travel time.
0: 네.
1: You waste a lot of time, so you gotta, you know, Greenpoint is probably the closest to me because it is on Long Island.
0: Yeah.
1: So another really good place is on Montauk.
0: Montauk, yeah, 우리가 Montauk이라고 부르는 거기도 또 가면 오징어 낚시. 그런데 보통 6월까지 오징어 낚시는 끝난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7월인데도 지금 잘 잡힌다고 듣고 있어요. 주변에 친구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오징어 낚시하는 친구들 있나요?
1: 친구들이 있는데요.
0: 네.
1: 7월 달에는 it's not as strong as fall or spring
0: 네.
1: 등어 낚시.
0: 네.
1: But it is still happening. And usually throughout the summer, if you go into like the deeper waters, you do get squid, especially in the South Shore.
0: 아, South Shore 쪽에, 그러니까 남쪽 바닷가에 깊은 물을 대할 수 있다면 7월 여름 내내 오징어를 잡을 수가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한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막 들여서 거기까지 차로 가고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오징어 낚시를 그렇게 조셉은 많이 다니시지는 않는 거다. 그죠?
1: 네. 그리고 저녁에 해야 되니까요.
0: 맞아요. 밤늦게까지, 밤 자정까지 민나잇 돼서 집에 오고 막 그런다고 하니까 맞아요. 지난번에 배가 있는 친구와 함께 낚시를 간다고 하셨어요. Last time you mentioned that you often go out with a friend who owns a boat. Sometime 이제 someday 배도 사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예전엔 배도 갖고 계셨고요. 지금도 그 친구랑 같이 나가요? That popular friend?
1: Of course. very good friends.
0: Very good friend. 근데 in return 뭐를 좀 친구한테 답례를 해야죠. 만약 그 친구 배만 타면 안 되잖아요.
1: 그럼 so always I try to pitch in. So 네. I'll either pick up bait or breakfast or lunch. Everybody usually does something.
0: 그 배를 갖고 있는 친구에게 뭔가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미끼 사는 일부터 또 다른 같이 그 배를 타는 친구들이 뭐 아침, 점심 식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배를 사는 날이 the happiest day, 그 다음에 배를 파는 날이 the second happiest day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농담이지만 굉장히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Are you still interested in getting your own new boat?
1: Yes.
0: 배를 살 마음이 아직 있어요.
1: No. I know it's a money pit and 네. it's a luxury. It's something I love and something I like to do.
0: 네. 뭐 배를 갖는다는 거는 사실 money pit이랄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돈이 더 들어가는 거고 굉장한 luxury지만 그래도 배를 갖고 싶다. 어쨌든 이 지금 시즌도 좀 특별하지만 월드컵 축구가 있어서 월드컵 대회 축구도 같이 친구들하고 보시나요? 경기들?
1: Whenever we can.
0: 네.
1: I mean, it's very exciting even though it was kind of short-lived this.
0: 네. 이번에는 진짜 짧은 대한민국의 월드컵 라이프였죠. 이번 대회 32강 진출하지 못해서 3경기만 봤습니다. 그때 다들 너무 실망하셨는데 I guess it varies from a friend to friend. 어떤 친구들은 진짜 disappointed 하고 어떤 친구들은 well, that's fine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Joseph은 어느 쪽이셨어요? Were you really disappointed and even upset, angry?
1: I think I was very upset.
0: 네.
1: Yeah, when they lost.
0: 네.
1: But I'm not going to jump up and down because they lost.
0: 네, 뭐 굉장히 upset하고 좀 그렇게 흥분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펄쩍펄쩍 뛰고 졌다고 그러지는 않았다. 그래서 포기를 했다. 이게 한국말로 포기, give up, 그래, just whatever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낚시를 가셨더니 포기가 잡혔어요. 이 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Tell us more about this fish.
1: 포기는 It's a very fun fish to catch,
0: uh-huh.
1: especially for beginners, because okay. it's a lot of action. So once you get into the pogi, you get a lot of fish and a lot of bites, especially for like kids. If you're going to go fishing for the first time, you go fishing for like fast action.
0: Fast action.
1: Pogi is perfect.
0: 폴기가 뭐 한국말로는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폴기를 우리는 한국에서는 뭐 도미 뭐 돔 뭐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맞아요?
1: 네.
0: 네. 그러니까 맛도 있고 근데 피싱에 그렇게 아직까지 능숙하지 않다면 초보가 가서 이 폴기를 잡는 것이 굉장히 펀하다. 왜냐면 액션이 많다. 뭐 많이 움직이고 바이트하고 막 패스트 액션. 이거 봐라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그러면 그 포기가 재밌다라는 말씀인 거죠?
1: 맞아요.
0: 네. 포기가 자주 잡혀요? 롱아일랜드 주변의 바닷가에?
1: 네. 포기가 좀 흔해요. 그래서 잡기도 쉽고 항상 있고 especially in the summer months.
0: Summer에는 포기를 잘 잡을 수 있다.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롱아일랜드에서 바바 낚시를 좀 즐기려면 어떤 물고기를 노릴 수 있고 타겟을 할 수 있고 어떤 에퀴먼트가 있어야 하며 어디서 내 배가 아니면 배를 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1: In the middle of summer, like now, target fish would be fluke, 방어, 그리고 the porgy.
0: 네.
1: And you could still get some striped bass.
0: 용어도 bass, striped. 베스트 yeah. 잡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 잡죠? 얼마나 배를 타고 나가야 해요? How far do you have to go?
1: Good.
0: 네.
1: What's good is for a lot of the species, you could actually catch from the surf. So you could go to like a town dock or you could get on a boat and definitely go out.
0: 네.
1: There are certain spots
0: 네.
1: that are... You know, a little better, like South Shore with the fluking is a little better in the summer.
0: 네, South Shore 남쪽 그 해안가로 가면은 광어가 여름에 좋다. 뭐 돔 폴기도 아직 있고 이 농어 striped bass도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지금 여름의 중반 정도니까 뭐 보트를 탈 수도 있지만 딱 앉아서 이렇게 잡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보트를 우리가 가서 이렇게 예약을 하고 탈 수 있는 곳이 또 여러 곳에 롱아일랜드에 있다고 그때 말씀해 주셨죠?
1: 네.
0: 네.
1: So you could get on a boat in Tap Tree, Freeport, where I live over here.
0: 네.
1: Definitely Montauk. And also in the north, the porgy fishing is a little better in the North Shore.
0: 그래요?
1: And you could use very light tackle for both. It's more fun when you use lighter tackle, better action.
0: 네. 폴기가 특히 초보 패싱 낚시에는 더 재미있는 액션을 느낄 수 있다 하는데 롱아일랜드 이쪽 북쪽에 폴기는 조금 더 많다라고 했고 어쨌든 배를 타고 나가려면 뭐 캡트리, 프리포트, 몬탁 이런 곳에 배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우리가 서치를 하면 배가 없어서 못 나가는 일은 없을 텐데 또 한번 낚시를 한번 직접 가보고 싶다, 배를 타고 싶다 하는 몸살을 앓게 됩니다. 한 가지 더, 조개잡이는 아직도 조개해요? Climbing? 어때요?
1: 네, climbing이 지금 되게 재밌어요. 이제 물에 들어가서 할 수 네. 있으니까 수영도 좀 하다가
0: 네. 수영도 하다가
1: 조개 잡고
0: 네, 발가락에 이렇게 잡히는 모래 속에 조개를 느끼면서 그거 하나하나 잡아 이렇게 올리는 거 그 재미가 있다고 하셨죠? 네.
1: 네. 맛있고.
0: 맛있고요. 지난번에 잡은 물고기는 거의 다 장모님께 드린다고 하셨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아직도?
1: 네.
0: 네.
1: 장모님이 즐기시니까.
0: 장모님이 좋아하시니까. 네. 다음 낚시 여행은 어디예요? 언제? Next fishing trip.
1: Next fishing trip, I hope I could go this weekend. So we did plan
0: 네.
1: planning and boating with the family for next weekend.
0: 네.
1: So we're planning to do that. Maybe we'll have like a little sort of like a picnic.
0: Or 네.
1: We could maybe make some ramen with the plants we catch on the beach.
0: 네. 다음 주에 지금 패밀리랑 함께 가서 이거 클라밍? 조개잡이?
1: 네.
0: 네. 그렇게 가서 바베큐도 하고 라면도 끓이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실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장모님이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조셉 이 장모님 우리 사위 진짜 최고야 그러면서 고기 잡아오면 또 친구분들하고 이렇게 나눠 드시고 그러겠네요.
1: 네.
0: 네. 오늘 조셉 이 여름이 아직 시작되기 전에 좀 추웠을 때 차가운 5월에 말씀 들려주셨고요. 오늘은 또 폭이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여름의 끝 무렵에 한 번 더 소식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구를 포기하니 포기가 잡혔다 해서 보내주신 사진 보고 제가 오늘 초대했습니다. 전화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꼭 이 용궁에서 들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그런 목소리 같지 않았나요? 바다 낚시를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네 물고기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약간 좀 그렇게 들린 게 신기했습니다. 미국 대서양 연안에 주로 서식하는 이 도미과의 바닷물고기, 한국에서는 좀 생소하지만 어쨌든 포기라고 부르는 이 생선? 물고기. 몸 전체가 은빛을 띠고 푸른 반점과 가로 줄무늬가 있는 이 물고기. 그런데 이게 초보 낚시꾼도 꾼이 아직 되기 전에 낚시를 할 때 손끝에 이렇게 느낌이 참 좋고 액션,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해서 낚시를 간다고 하셨죠. 너무 쉽게 잡히는 고기는 아니다. 50대 50 정도 지난번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포기는 한국의 도미나 감성돔과 이 맛이 또 좀 비슷한데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주 그쪽 지역의 원주민 언어로 표시되던 이름이 내려오면서 메시카퍼그 이렇게 읽나 봐요. 그걸 포기가 된 그런 물고기. 미국 동부 연안 뉴욕과 매사추세츠 등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국민 생선, 국민 물고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살도 부드럽고 빨리 여기서 제가 떠나야 하는데요.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조금 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음 주 굉장히 맑아요. 계속 다음 주까지 이번 주말도 맑은 주말. 그렇지만 뉴욕과 그 일대는 오늘 오후 5시쯤에 한번 우르렁 꽝꽝 비가 쏟아지죠. 근데 한 30% 정도 확률이니까 어떤 곳은 비가 오고 어떤 곳은 안 올 수도 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기온이 올라가는 오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여름을 어떻게 나는가. 정말 한국 덥잖아요. 그때 한국의 대표적인 피서법을 뉴욕에 소개하기 위해서 뉴욕 한국문화원에 피시방 문화, 잔슨 황 때문에 더 알려진, 전 세계에 알려진 피시방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KPC방이 그중에 지금 하나로 K게임 즐기면서 한국에서 같이 먹었던 그때 라면도 있고 저는 라면 얘기만 하는데 제가 떠나오고 나서 이게 크게 일어난 PC방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직접 보기 전까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12대 컴퓨터, 6대 모바일 기기가 지금 뉴욕 한국문화원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장르의 K게임을 체험할 수가 있고 이름이 여기 나와 있네요. 스마일 게이트, 크로스파이어, 에픽 세븐, 카로스 제로, 나이트메어, 인디 게임 플랫폼, 스톱 인디에. 지금 우린 학교는 골목길 귀흔 폭풍의 매듭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PC방을 재놓은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지문숙 대한민국 출신의 현대 음악에 지금 작곡으로 선두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두 그룹의 진은숙 작곡가가 시작하는 오늘 링컨센터 데이빗 게픈 홀에서의 베토벤 임팩트 콘서트까지 오늘 내일 이틀 있습니다.

오늘 롱아일랜드의 바다, 오징어 한치잡이, 또 폴기 이런 낚시에 대해서 듣고 월드컵 한국팀 32강 탈락의 그 순간에 우리가 접었던 마음을 다시 또 이제 8강전에 진짜 너무나 익사이팅한 경기로 마음을 우리가 돌리고 있습니다. 바다에 만나는 고기, 물고기들. 좋지만요, 오늘과 내일 두 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는 월드컵 축구, 최고의 주말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축구보다도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안전한 물놀이,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세상의 모든 아침은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7월은 나에게 치자꽃 향기를 들고 옵니다. 하얗게 피었다가 질 때는 고요히 노란 빛으로 떨어지는 꽃. 꽃은 지면서도 울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눈물 흘리는 것일 테지요.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꽃을 만나듯이 대할 수 있다면 그가 지는 향기를 처음 발견한 날의 기쁨을 되새기며 설레일 수 있다면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 향기를 맡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꽃밭이 될 테지요. 7월의 편지 대신 하얀 치자꽃 한 송이 당신께 보내는 오늘 내 마음의 향기도 받으시고 조그만 사랑을 많이 만들어 향기로운 나날 이루십시오. 이혜인 시인의 7월의 시 들으시면서 오늘 투데이 출발하겠습니다.

1년 중에 한 5월에서 7월 정도에 만개를 하는데요. 꽃향기가 만리를 간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진하고 황홀해서 향수로도 나오면서 아주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 자스민 향하고 약간 비슷한 향이 난다고 하는데요. 흰색 꽃이죠. 흰색으로 꽃이 펴서 황백색으로 지게 되는 치자꽃 열매. 이렇게 이것으로 이제 노란색 뭐 염색을 하는 것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음식물에서는 이렇게 착색체로 착색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7월에 맞는 이 치자꽃에 어울리는 시를 한 편 읽어드렸는데요. 이 치자꽃의 꽃말이 순결, 행복, 정결, 한없는 즐거움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한없는 즐거움을 오늘 저와 함께 또 나누시면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그 나이가 이렇게 들면 들수록 시간이 많아진다라고 하시는데 시간이 많아지면 뭔가 더 마음이 꽉 채워질 것 같기도 하지만 의외로 시간은 점점 많아지는 데 비해 마음은 자꾸만 허전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 한 매체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실렸는데요. 65세가 넘으면 시간의 양보다 그 시간을 어디서 보내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훨씬 크게 좌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심심풀이로 그냥 찾던 곳들이 나이가 들고 나면 오히려 마음을 좀 갉아먹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다녀온 뒤에 중장년에 우리 많은 분들이 다녀온 뒤에 후회하는 장소 한 세 가지 정도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 번째는요. 불평만 가득한 모임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나서 뭐 정치 얘기,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이런 것만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것 같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계속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쯤이면 마음이 좀 무거워진다고 하네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좀 쉽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밝은 에너지, 밝은 분위기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곁에 있으면 좀 같이 즐거워지는 반면 항상 우울하거나 아니면 항상 이렇게 걱정만 이야기한다 이러면은 그게 약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래서 불평이 많은 걱정만 많은 그런 모임에 다녀오면 조금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대요. 너무나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과 계속 같이 있다 보면 나도 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충동 소비를 부추기는 장소입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뭐 아이쇼핑이나 하자 하면서 쇼핑몰이나 판매 행사나 홍보관 이런 데를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물론 이제 심심함을 달래려고 갔다가 그냥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이 물건들을 사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지출들이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곳과 돈을 쓰게 만드는 곳 이 둘은 구분하는 지혜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견물생심. 아까 제가 그 말이 생각이 안 났어요. 보게 되면 아무래도 사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좀 당연한 마음이죠. 그리고 이 대망의 1위는요. 나를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누구의 자녀가 더 성공했는지, 뭐 누구의 재산이 더 많이 축적이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가 계속 오고 가는 자리인데요. 이런 자리를 자주 다니다 보면 당연히 만족보다는 비교가 습관이 되겠죠. 그리고 감사한 마음보다는 당연히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후회 이런 속상함 그런 것들이 자라나게 되겠죠. 감사한 마음보다는 훨씬 더 그런 마음이 빨리 자라난다고 합니다. 결국 가장 후회되는 장소를 멀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우리가 노후라고 하는 이런 시간에 중요한 것은 어디를 자주 가느냐가 아니고요. 다녀온 뒤에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웃음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뭔가 배울 만한 곳을 찾고
비교보다는 감사가 자라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인생 후반부를 훨씬 풍요

0: 새롭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영상 같은 걸 봐도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왕이면 맨날 싸우고 갈등 너무 많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들을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장소는 화려한 곳이 아니고요. 다녀온 뒤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의 하루도 그 다녀오시는 자리마다 정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본격적인 여름 시즌입니다.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을 오픈했는데요. 그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을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하고요.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루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들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입니다. 올가닉 원이 6월 1일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에 있습니다. 929-845-0958, 929-845-0958. 투데이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털버섯 150g 한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 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리운 고국,
2: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83333.
5: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6: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6: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6: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상황이 생겼습니다. 유효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

동물원이 부르는 널 사랑하겠어 들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들은 다 하셨어요? 아침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예 걸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식사하시고 나서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오늘처럼 밝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 너무 좋다 참 평화롭다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보러 마트에 딱 가서 요즘의 영수증을 딱 받아들면 현실로 확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물가가 와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한숨을 쉬는 것은 아닌 모양이에요. 한 미국의 매체에 따르면 좀 씁쓸하면서도 공감 가는 그런 분석이 하나 실렸습니다. 미국에서 연소득 13만 달러를 버는 아주 전형적인 4인 중산층 가정이 있는데 그 미국 전체 소득으로 보면 중간 정도 나름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집이죠. 그런데 이 집의 가계부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올해 들어서 렌트비에 또 보험료, 아이들의 뭐 데이케어 비용 같은 정말 이렇게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런 돈을 다 빼고 나니까요. 통장이 적자로 이렇게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불과 한 1년 반 정도 사이에 매달 쓸 수 있는 여유 돈이 한 1000달러 넘게 줄어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많은 분들께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물론 이제 렌트비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걸 차지하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식료품 값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려 한 35%의 미국인들이 밥상 물가를 압도적인 1위로 꼽았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제 많이 좋아하는 고기, 소고기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33%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 일주일에 뭐 그 다진 소고기 있잖아요. 그라운드 비프 같은 것 2파운드 정도 사 먹던 분들은 매달 한 10달러씩 돈을 더 내고 있는 셈인데 게다가 이제 요즘에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그 슬그머니 이렇게 양을 줄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유행이라고 하니까 똑같은 가격이지만 딱 보니까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짝 배신감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우리 요즘 겪는 현실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이는 경제 지표는 괜찮을지 몰라도 중산층들이나 많은 분들이 느끼는 하루하루는 참 좀 팍팍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외식 대신에 뭐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싹 모아서 따뜻한 집밥 한 끼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도시락을 손수 싸갖고 다니시는 그런 직장인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절약 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때 성공의 상징하면은 좋은 차, 뭐 명품 가방, 비싼 집,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소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이렇게 모든 물가가 올랐다 보니까 조용한 절약이 더 대세라고 해요. 말 그대로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소비보다 조용히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비 방식인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이 물가 상승 또 경제가 이제 많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쓰는 사람인가 보다는 얼마나 현명하게 관리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할인하는 그런 제품들을 사면 좀 아껴 사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은 정말 합리적으로 소비를 잘하는 능력 있는 분들로 이렇게 칭찬받고 있는 거죠. 아유 그 구두세야 뭐 할인 맨날 저 사람은 티켓 모아가지고 할인 받으려고 근데 이웃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지혜롭다는 거죠. 미국의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중고 제품을 이용하고요. 필요 없는 구독 서비스는 줄이고 이렇게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그런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좋은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흐름인 거죠. 아껴 쓰는 습관, 또 필요한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을 잘 구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요. 예전에 절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참는 것이었잖아요.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그냥 꼭 참는 것. 그런데 요즘의 절약은 내가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는 돈을 쓰고 쓸 땐 쓰고 그렇지 않다 생각하는 곳에서는 확 줄여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무엇이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저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해보려면 아무래도 적는 습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을 아끼는 목적은 돈 자체가 아니고요.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한 미래, 내가 원하는 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현명한 소비 같이 좀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삶 굉장히 좋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또 청취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K-Radio 방송을 듣고 싶은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요, 저희 생방송 전화번호도 있고 그리고 카톡, 실시간 카톡이 있습니다. K-Radio US로 친구 등록을 하셔서 일단 친구를 맺어주시고요. 그리고 카톡으로 인사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K-Radio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kradio.us로 들어가셔서 정말 다양한 정보들, 새로운 뉴스 많이 있으니까 정보 얻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저희 지금 실시간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요. K-Radio AM1660, K-Radio 라이브 이렇게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또 이 시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K-Radio를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곡 띄워드리면서 다음 또 순서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 팩당 9불99, 파 다섯 번들당 1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올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8: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많은 분들의 마음 속에 언젠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품어둔 버킷리스트 하나씩 있으시죠? 그 중에서도 끝없이 펼쳐진 길을 따라서 미국 땅을 온전히 느껴보는 미대륙 횡단은 많은 분들의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운전할 엄두가 안 나서 혹은 일정이 너무 고민될까봐 망설이셨다면 오늘 이 시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뢰의 이름 동부관광에서 2026년 새롭게 선보이는 미대륙 횡단 13박 14일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꿈을 현실로 만드는 특별한 여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행을 소개하고 여행이 삶이 되는 순간을 전하는 동부관광 하일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0: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전화로 연결을 했는데요. 정말 오늘 소개해드릴 이 미대륙 횡단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주 야심차게 이걸 내놓으셨어요.
1: 네, 네. 그 미대륙 횡단을 하는 분들도 조금 있으셨고,
0: 네,
1: 네,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쉽게 그렇죠. 맞먹기가 쉽지가 않죠.
0: 맞아요.
1: 근데 늘 그 중에서도 이제 고민이 되셨던 건 네. 미대륙 횡단을 하다 보면,
0: 네,
1: 우리가 미 동부나 아니면 중부 지역이나 미 서부에 이미 여행했었던 곳을 다시 가게 되는
0: 아.
1: 그런 것들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좀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0: 네.
1: 뉴욕에 사시면서도 우리가 웬만한 캐년 뭐
0: 그렇죠.
1: 라스베이거스, 네. LA 이런 관광들은 많이 해봤단 말이죠.
0: 맞아요.
1: 그래서 전체는 다 한번 하고 싶은데
0: 네.
1: 했던 곳들이 너무 겹치니까
0: 네.
1: 이걸 또 갈 필요가 있겠나 뭐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이 좀 많았는데
0: 네.
1: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이 루트는
0: 네.
1: 그 루트 66을 따라서 가는 길이고
0: 네. 그래서
1: 기존에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곳들 위주로 보는 곳이기 때문에
0: 네.
1: 많은 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0: 네. 싶습니다. 그렇군요. 와, 그러니까 지금 가보지 않은 루트 차별화된 일정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여긴 좀 색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실 것 같네요.
1: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루트 66을 따라서 가는 건데요.
0: 네네.
1: 루트 66을 아는 분들은 또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시작은
0: 네.
1: 로스앤젤레스의 산타모니카 엔드 오브 더 트레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0: 네.
1: 그래서 그게 66번 도로는 냉정하게는 시카고까지를 얘기합니다.
0: 아 그래요?
1: 서부 LA에서부터 시작해서
0: 네.
1: 시카고까지 넣어져 있는 그 도로가 루트 66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마일로 따지면 한 2,500마일,
0: 오.
1: 킬로미터로 따지면 4,000킬로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루트죠.
0: 네.
1: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곳들을 좀 많이 들리는 건데
0: 네.
1: 이게 뉴욕주까지 감안을 하면
0: 네.
1: 10개 주 정도를 방문합니다.
0: 아 그래요? 10개 주나요?
1: 네. 10개 주를 거쳐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0: 네.
1: 뉴욕까지
0: 네.
1: 10개 주를 거쳐서 이렇게 오는 일정이거든요.
0: 네네 그렇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돌아오는 정말 대장정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루트 66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이 코스 중에서 좀 몇 가지 이렇게 네.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관전 포인트 같은 걸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제 처음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1: 산타모니카에서
0: 네.
1: 제일 처음으로 들리는 곳이 마더 로드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0: 네.
1: 그래서 루트 66의 서쪽 종착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이 처음 시작을 루트 66에서 시작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아주 냉정하고
0: 네.
1: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0: 네, 네.
1: 그랜드 캐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캐년만 보는 게 아니고
0: 네.
1: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그랜드 캐년의 철도역 여기를 거쳐서 앨버커키에서는 인디언 마을을 조금 돌아보는 거고요.
0: 오, 인디언 마을도요?
1: 네네.
0: 네.
1: 오클라호마에서도 클린턴 브릭타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내에서도
0: 네.
1: 운하가 있는 도시가 몇 개가 있는데
0: 네.
1: 오클라호마 시리에서 운하도 조금 돌아볼 수도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뭐 예를 들면 1930년대
0: 네.
1: 그 서부 그 시대, 그러니까 루트 66이 아마 황금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0: 네.
1: 66 명예의 전당이자 박물관.
0: 박물관이요.
1: 그런 데다 한 번씩 돌아볼 수도 있거든요.
0: 네.
1: 아마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곳이 어쩌면은 꽤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0: 그럴 수 있어요.
1: 아, 미국에 맞아요. 이런 곳들도 있었어? 라고 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0: 네.
1: 또 샌드위치에서는, 역사적 성당으로 아주 유명한
0: 네.
1: 비잔틴 로마네스크 양식을 그대로 구해놓은 곳이 있어요.
0: 샌드위치
1: 성당,
0: 네.
1: 성당. 이런 것도 아 정말로 유럽의 그 비잔틴 양식을 그대로 구현해놨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샌드위치에서도 그런 것들도 볼 수 있고
0: 네.
1: 그리고 라우마이어 조각공원 이 정도가
0: 네.
1: 아마 조금 더 조금 특별한 곳일 것 같은데요. 이거는
0: 네.
1: 말 그대로 조각공원이기 때문에 야외 박물관이겠죠.
0: 네. 그렇죠.
1: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시카고 1966의
0: 네.
1: 이제 끝이라고 하는 시카고에서는 클라우드 게이튼 뭐 유명하죠. 유명한 조형물 그리고
0: 그렇죠.
1: 건축 유람선
0: 네.
1: 이렇게까지 돌아보는 그런 일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루트 66은 끝내게 됐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서는 클리블랜드를 거쳐가지고
0: 네.
1: 나야가라 그리고 이제 뉴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일정이어서
0: 네.
1: 이게 10개 주가 어디 어디냐면요.
0: 네.
1: 처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시작을 하겠죠.
0: 그렇죠.
1: 그다음에 네바다를 거쳐서
0: 네.
1: 애리조나
0: 그렇죠.
1: 그리고 뉴멕시코
0: 네.
1: 그리고 텍사스
0: 네.
1: 오클라호마 미조리
0: 네.
1: 일리노이 오하이오 뉴욕 이렇게 해가지고 10개 주를 거쳐서 돌아오는 일정이고
0: 네.
1: 전체 일정은 13박 14일인데요.
0: 네.
1: 관광하는 날짜는 12박 13일입니다.
0: 그래요?
1: 시작을 LA에서 하기 때문에
0: 네.
1: 하루 전에 LA를 넘어가서
0: 네.
1: 쉬었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시작하는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0: 네.
1: 뉴욕에서 출발은 9월 29일에 할 거고요.
0: 9월 29일.
1: 실제 루트 66의 시작은 9월 30날부터 이렇게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0: 네.
1: 쭉 거슬러서 캘리포니아부터
0: 네.
1: 뉴욕까지 오는
0: 네.
1: 그런 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0: 네. 뭐, 진짜 지금 설명만 들었는데도 제 가슴도 이렇게 네. 설레는 것이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미 대륙을 한번 횡단해보고 싶다 이런 꿈들을 다 좀 꾸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1: 맞아요. 직접 본인 차로
0: 네.
1: 차해보시는 분들도 꽤 있죠.
0: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 이제 보통 중장년층 분들이 만약에 가신다고 하면 제일 좀 걱정하시는 게 체력이 라든가 장시간 이동 내가 이걸 한다는 거는 너무 좀 무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1: 네네 그런 걱정들을 하시죠. 그래서
0: 네.
1: 저희 이번 투어에는
0: 네.
1: 우리가 이제 보통 코치버스 한 55인승이잖아요.
0: 그렇죠.
1: 네 이제 경험하신 분들도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뉴욕에 계시다는 분들도
0: 네.
1: VIP 버스로 딱 30명만 그래서
0: 네.
1: 왼쪽 둘 오른쪽 하나 이렇게 있는 의자고 아마 굳이 따지자면
0: 네.
1: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 같은 그런 그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0: 네.
1: 이동 시간이 많죠. 당연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0: 네.
1: 차 안에서도 충분히 휴식이 조금 필요하고요.
0: 맞아요.
1: 이게 몸이 피곤하면요.
0: 네.
1: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도 당간됩니다.
0: 아, 맞습니다.
1: 몸이 편안하고 즐거워야지
0: 네네.
1: 예쁜 것도 더 예뻐 보이고요.
0: 그렇죠.
1: 의미 있는 것들도 더 의미 있어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좀 편안한 버스로 이동하니까
0: 네.
1: 체력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동하면서도 충분히 풀 수 있고
0: 네.
1: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렇습니다. VIP 리무진 버스로 아주 편안하게 좀 다녀오실 수 있다는 것 일단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일정이 좀 긴 만큼 또 우리가 좀 잘 드셔야 이 힘을 내서 여행도 재미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 지역별로
1: 네.
0: 어떤 뭐 좀 특급 요리 같은 것들이 제공이 되나요?
1: 네, 특식은 저희가 3회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0: 네.
1: 뷔페부터 현지식, 그 동네에 가야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도
0: 네.
1: 여러 준비를 해놨습니다.
0: 그래요.
1: 그래서 뭐 전통 비비큐도 먹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오클라호마 가면 치킨 스테이크
0: 아 그렇죠
1: 그리고 텍사스에서 당연히 스테이크 드셔야 되겠고요
0: 그럼요 꼭 먹어야죠 네.
1: 그렇죠
0: 네
1: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가면 케어록이라고
0: 네.
1: 하는
0: 네.
1: 그런 음식 또 시카고에서는
0: 네.
1: 또 피자 꼭 드셔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0: 그럼요 먹어야죠
1: 네 시카고 피자 드시고
0: 네.
1: 이렇게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을 그 대표하는 그런
0: 네.
1: 음식들은 꼭 방문지에서는 드실 수 있도록
0: 네.
1: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0: 네.
1: 전체 식사 중에 특식은 대여섯 번 이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너무 좋습니다. 이게 눈으로도 보지만 이 입으로도 여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는 즐거움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1: 네,
0: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게 긴 여행이니만큼 하루 일정을 마치고 제대로 또 푹 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숙소 문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1: 네네.
0: 네.
1: 저희가 이제 숙소를 결정을 할 때는
0: 네.
1: 지나가는 동선을 일단은 감안을 해요. 그래서
0: 동선,
1: 적당한 네. 위치에 충분한 운행을 하고 그다음 이동 거리나 시간을 감안해가지고 위치를 잡는데
0: 네.
1: 그 위치마다
0: 네.
1: 그 지역에서는 어쨌든 제일 편안하고 안락한 깨끗한
0: 그렇죠.
1: 그런 호텔들로 준비가 돼 있어요.
0: 네. 네. 좋습니다. 아, 이렇게 먹는 것이면 먹는 것, 이동하는 버스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또 편히 주무시도록 숙소까지 굉장히 신경을 네. 많이 쓰셨어요. 이게 지금
1: 네, 대부분은 그래서
0: 네.
1: 대도시들은 우리가 아는 월드체인 호텔로 준비가 돼 있고요.
0: 그래요.
1: 메리어시나 셰라톤이나 엠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0: 네.
1: 우리가 이제 이동하는 동선상 큰 도시에서 머무르지 못하는 곳들은
0: 그렇죠.
1: 월드체인 호텔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곳들은 그 동네에서 네. 그나마 평판이 제일 좋고
0: 네.
1: 편안한 그런 호텔들로 준비되어 있고
0: 네.
1: 마지막 우리가 나이아가라 호텔에서는 셰라톤 들어가서 또 폴스비 호텔에서
0: 네.
1: 이렇게 또 숙박하고 뉴욕으로 넘어오는 코스까지
0: 네.
1: 그래서 충분한 휴식을 지낼 수 있을 만큼 호텔도
0: 네.
1: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만큼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0: 네, 좋습니다. 이번 상품이 미대륙 횡단 13박 14일로 준비되었는데요. 오는 9월 29일에 단 1회 출발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예약
1: 네네.
0: 인원에도 어떤 특별한 부분인가요?
1: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 동부관광만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협업하는
0: 네.
1: 여행사가 있기 때문에
0: 그렇군요.
1: 지금 한해 있는 인원이 사실 8명밖에 없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8분만 선착순을 제가 모시는 거고 지금 벌써
0: 네.
1: 저희가 제가 라디오 방송하기 전에 저희 신문 광고도 나갔고
0: 네.
1: 노쇼도 나갔고 그래가지고 문의들이 가끔 있는데요.
0: 네.
1: 네, 두 분, 세 분. 근데 이 대륙행단쯤 되면 우리가 미국 관광을 한번 갈무리해보자 해가지고
0: 네.
1: 가족 단위로 네.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0: 맞아요.
1: 아니면은 두 부부
0: 그렇죠.
1: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막 두서 없이 미국을 다녔는데
0: 네.
1: 아 이렇게 한번 쭉 돌아보면서 맞아 이 동네는 우리가 언제 왔었지 이렇게
0: 네.
1: 한번 회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본인들이 각자의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습니다. 네, 선착순 8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 1회 출발입니다. 이렇게 미 대륙 횡단이라는 게 좀 여러 가지 여행이 있지만요. 이런 식의 여행, 이게 어떤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1: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얘기했지만
0: 네.
1: 버킷리스트로 갖고 있는 제일 아마 미국 사는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거 아닐까요?
0: 맞습니다.
1: 버킷리스트 하면 뭐 예를 들면 오로라를 본다,
0: 네.
1: 뭐 세계 3대 폭포를 본다, 뭐 만리장성을 걸어본다, 뭐 이렇게 많이들 갖고 있는데
0: 네.
1: 아마 미국에 계신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아메리칸들도
0: 네.
1: 이 대륙 횡단을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지
0: 맞아요.
1: 라고 하고 마음먹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0: 네.
1: 네, 그 의미를 찾다 보면 이 루트 66을 절대 빠뜨릴 수 없는 루트인 거고.
0: 맞습니다.
1: 그리고 조금 더 재미와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보지 않았던 곳들 위주로.
0: 네.
1: 이렇게 오리지널 미국을 한번 느껴본다라는
0: 네.
1: 의미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0: 맞습니다. 네. 그런 꿈을 현실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부관광에서 준비한 미 대륙 횡단 13박 14일 이런 상품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상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희가 2026년 9월 29일에 출발하고 9월 30날부터 LA에서 출발하는 투어고요.
0: 네.
1: 전체 일정은 13박 14일. 그래서 루트 66을 따라서 로스앤젤레스부터 시카고까지 오고 시카고로 지나서 오하이오, 나이아가라, 뉴욕까지 이렇게 오는 뭐 말 그대로 진짜 대륙 횡단이죠.
0: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0: 네.
1: 9월 29일 출발이고 7,790불에
0: 네.
1: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요. 선착순
0: 네.
1: 8분만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로 전화 주셔가지고
0: 네.
1: 에이전트 분들한테 더 자세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0: 네.
1: 자세한 일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0: 네.
1: 저희 동부관광 전화번호는 718-939-1000번입니다.
0: 맞습니다. 9월에 그 신선한 바람을,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리무진 버스를 타고 미 대륙을 횡단한다. 상상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뜁니다. 선착순 마감이라서 이게 빨리 소진이 될 것 같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전화를 주십시오. 동부관광 718-939-1000번, 718-939-10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를 멀리 이렇게 마음만 일단 보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네, 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는 날이 좀 많이 풀렸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말도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동부관광의
1: 네,
0: 예, 우리 카일님과 함께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을 좀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빨간 사춘기가 부르는 여행입니다.

네. 신나는 음악이네요. 아, 정말 여행 가고 싶네요. 여행을 가는 것도 참 좋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정보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공식적인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NOAA는 올해 비교적 평년보다는 조용한 시즌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을 하죠. 폭풍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가 어디로 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2012년 기억하시죠? 허리케인 샌디요.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에 정말 막대한 피해를 남겼잖아요. 맨해튼 남부도 침수되고 지하철도 멈췄고 수백만 가구가 정전이 됐었죠. 저도 한 12일 정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해야 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손전등과 휴대전화 보조대 배터리 꼭 준비해 두시고요. 정전이 좀 지속될 수가 있으니까요. 둘째는 생수와 비상식량 한 최소 3일치 정도는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하네요. 셋째는 복용 중인 어떤 약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미리 여유분을 챙겨 두시는 게 좋아요. 뭐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꼭 확인을 하시고요. 중요한 서류들은 휴대전화로 사진으로 꼭 찍어 놓으시라고 합니다. 여권이나 뭐 영주권이나 보험 증서 같은 거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휴대전화의 긴급 재난 알림 기능을 꺼두지 마세요. 밤사이 경보가 울리는 일이 조금 귀찮을 수도 있지만 그 한 번의 알림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름은 이렇게 여행과 휴가의 계절이지만 동시에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정작 좀 이런 것들을 평소에 해놓지 않았을 때 나중에 좀 굉장히 크게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손전등이 어디 있는지 보조배터리 같은 게 충전이 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은 뭐 비상시에 어떻게 연락하고 만날 것인지 등등 평소에 이렇게 편안할 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해 둔다면 좀 재난이 와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오늘 투데이 여러분 덕분에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말 잘 보내고요.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생활의 지혜,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날도 더운데 못하러 멀리 간대요. 라디오 생활 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자,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에서는 반가운 그녀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MK 스페이스의 이윤정 아트 디렉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2: 어제 뵌 듯한 기분이에요. 뵌 지 한 달은 됐잖아요.
3: 네, 한 달 됐습니다. 네.
2: 언제나 환한 미소로 함께하는 이윤정 아트 디렉터입니다. 얼굴이 궁금하다? MK 스페이스로 가면 된다. 맞죠?
3: 네, 맞습니다.
2: 자, 오늘 이은정 아트 디렉터님과 함께 일단 이 무더운 여름에 즐길 수 있는 뉴욕의 문화 행사 먼저 한번 살짝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혼자 오시진 않으셨거든요. 스페셜 게스트! 한국과 뉴욕을 오가면서 작업하시는 서씨 아저씨! 제가 어떻게 소개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서씨 아저씨도 괜찮고 이것도 되고 저도 돼 라는 뉘앙스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용선 작가님이시고요. 서울대 서양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그 화려한 경력 뒤에 감추어진 미술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윤정 아트 디렉터님과 함께 우리 뭐 볼 거 없는지 즐길 거 없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7월과 8월 야외 무슨 공연이 많대. 무료 공연이래. 미술관 전시도 있고 뭐 도심 곳곳에 행사가 많대는데 자세히 모른단 말이죠. 속상하게.
3: 위트니 비엔날레 전이 네. 위트니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위트니 비엔날레 전을 어떻게 알뜰하게 잘 관람을 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네. 위트니 미술관이 어디에 있는지 딱 한번 본 적 있고요. 아직 들어가 보진 못했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위트니 비엔날레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처음 듣는데 이게 언제 열리는 건지 언제까지 열리는 건지 기타 뭔지.
3: 네. 네. 지금 위트니에서는 82번째 위트니 비엔날레가 8월 23일까지 열립니다. 위트니 비엔날레는 미국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전시로 오늘날에도 영향력 있는 현대미술 전시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데요. 미국 전역은 물론 아프가니스탄, 베트남 같은 다양한 나라 출신의 작가 56명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과 관계, 공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전시예요.
2: 다양한 나라 출신의 작가 56명이나 참여를 해서 사람들의 감정이나 관계, 공존의 얘기를 담고 있더니 뭐 보기도 전부터 마음이 좀 이렇게 후끈해지는 기분인데 위트니 비엔날레가 원래 2년마다 열리나요?
3: 아니에요. 원래 위트니 미술관은 미국 현대미술 신진 작가들을 소개하려고 1932년부터 시작된 연례전이었는데요.
2: 네.
3: 1973년부터 지금 같은 비엔날레 형식으로 바뀐 거예요.
2: 네.
3: 벤더빌트 가문의 딸인 걸트루드 위트니라는 분이 미술관을 창립하셨어요.
2: 그래서 위트니 미술관이군요.
3: 네네네. 네. 본인도 조각가였는데 작품 500여 점을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기증하려다가 거절당한 걸 계기로 1931년에 그리니치 빌리지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직접 미술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 와, 이분 뭐 배짱도 짱짱하시고 일단은 되게 부자였나 봐요. 아, 내가 미술 기증하려고 그랬는데 거절 딱 하니까 내가 미술관 만들게 이거잖아요.
3: 네네네.
2: 만들어서 내가 직접 기증할 이거는
3: 멋있네요. 네. 벤더빌트 가문의 딸입니다.
2: 와, 예. 거절 당한 게 어떻게 보면 뉴욕으로서는 중요한 미술관 하나를 더 만든 셈이니까 오, 더 잘 됐네요. 근데 이 비엔날레 뭔지는 이제 대충 맥은 짚어주셨는데 언제 어떻게 가서 어떻게 봐야 잘 봤다 소리를 들을는지.
3: 네. 알차게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매달 두 번째 일요일에는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2: 네.
3: 다만 웹사이트에서 예약을 미리 하셔야 합니다.
2: 아, 무료로 가려면 미리 예약해야 되는데.
3: 네네네네. 이 시간대에는 무료 가이드 투어가 좀 짧아요. 뭐 30분일 때도 있고 15분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 시간대로 진행이 되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2: 네.
3: 그런데 이 무료 요일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2: 네.
3: 이럴 때는 물론 입장권을 내셔야 되죠. 그런데 다른 요일에도 무료 투어가 있는데 한 시간을 해줍니다.
2: 네.
3: 그래서 참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저는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2: 네.
3: 6층에서는 오후 1시에 5층에서는 오후 2시에 거의 1시간이니까 충분하게 즐길 수 있고 저는 6층에서 시작해서 5층에서 끝났습니다.

0: 있었고요. 어, 요거 말고 그 말 나온 김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얘기도 그 무료 투어에 대해서만 살짝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1: 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아시다시피 뉴욕 아이디만 있으면 원하신 만큼만 도네이션하고 부담 없이 방문하실 수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정말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은 무료 도슨트 투어나 무료 클래스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0: 네.
1: 근데 거기에서 또 한국어 무료 가이드 투어가 있잖아요.
0: 네.
1: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낮 12시 15분부터 1시간 정도 진행이 됩니다.
0: 네.
1: 이 프로그램은 예약이 필요가 없어요.
0: 네.
1: 근데 스케줄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 항상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0: 네. 내일 간다? 네. 그럼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스케줄 잡혀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좋겠다.
1: 아, 내일 간다가 아니라 한 네. 일주일 전에.
0: 아, 매일매일 네. 스케줄이 바뀌진 않으니까.
1: 네네네. 네.
0: 그 정도 여유있게
1: 네. 네.
0: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깐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다시 위트니 뮤지엄으로 가서 이번에 지금 위트니 비엔날레가 열린다고 그러셨는데 이번 전시에서 인상적인 작가랄까요? 뭐 이런 작가가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뉴욕에서 거주하며 작업을 하고 계시는 에밀리 고시오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0: 에밀리 고시오.
1: 네네네. 네. 이 에밀리 작가의 작품은 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보입니다.
0: 어떻게 보일까요?
1: 딱 눈에 띄는데요. 낮은 2층으로 되어 있는 하얀 타원형 공간에 색이 아주 예쁜 세라믹으로 설치된 작품이에요.
0: 네.
1: 이 세라믹 조형물은 작가가 손으로 빚어 만든 강아지의 작은 장난감 모양입니다. 작품 제목이 콩플레이예요. 에밀리 작가의 동반자였던 안내견 런던이
0: 네.
1: 2025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에밀리는 런던이 강아지들의 천국에서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뛰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0: 네. 앞서서 이제 에밀리 작가의 동반자였던 안내견 런던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안내견이라면 어디 좀 에밀리 작가가 불편해서 안내견을 데리고 다녔어야 됐나요?
1: 네네네. 에밀리 작가는 1989년 루이지애나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청력을 잃기 시작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0: 네.
1: 그런데 2010년에 브루클린에서 자전거를 타다 트럭에 치이는 큰 사고를 당해요.
0: 네.
1: 이때 심장마비와 뇌졸중까지 겪으면서
0: 아이고.
1: 의료진도 회복이 어렵다고 했을 정도였는데 한 달 정도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0: 아이고, 다행입니다. 네.
1: 하지만 그 사고로 결국 시각까지 잃게 됐어요.
0: 근데 작가인데 시각을 잃게 된다는 건 이건 뭐 어떻게 상상도 못할 일 아닐까 싶은데.
1: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칼라로 색을 칠했을까?
0: 네.
1: 어떻게 저렇게 드로잉을 했을까?
0: 어떻게
1: 너무 궁금한 거예요.
0: 네.
1: 가이드 투어를 할 때 네. 여쭤봤어요.
0: 네.
1: 여쭤봤는데 당신도 잘 모르겠는데 뭐 펠트 같은 것을 깔고 밑에 이렇게 촉각을 느끼면서 위에서 작업을 했다.
0: 네.
1: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완벽하게 시력을 다 잃은 거는 아니다.
0: 그럼 좀 보이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1: 살짝 네. 보인다. 약간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만나 뵙질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기회가 되면 정말 만나서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지를 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그야말로 정말 역경을 예술로 승화시킨
1: 네네네.
0: 작가예요.
1: 네.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렇게 아들을 해오다가 교통사고 후에 시각장애인 재활훈련을 하면서 클레이 작업을 했다고 해요.
0: 네.
1: 그 클레이 작업을 한 그 결과물이 5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보이는 그 작업인데요. 뉴욕 쿠퍼 유니언에서 졸업하고 예일대학교에서 조각으로 석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드로잉, 도예, 설치 작업 이 넘나들면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0: 네.
1: 장애인 인권 활동가로서 목소리도 내고 있는 작가입니다.
0: 멀리서 네. 박수를 보냅니다.

0: 그러니까 이분은 인간과 동물이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공존의 이야기를 담아낸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위트니 비엔날레가 이번에 주제가 이러한 같이 공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과 관계, 공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전시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 부분의 파트로서 이 작가님의 이 작품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 네.
0: 네.
1: 자, 일단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감정과 관계. 그리고 공존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잠시 후 광고 듣고 나서 서영선 작가님 모시고 계속해서 공존의 이야기, 감정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이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 올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누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의 사발 어떠세요? 누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 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대륙횡단 24차라는 대기록은 오직 푸른투어만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 미 전역 9개 지사 직접 운영, 미국 투어도 전문가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5: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6: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7: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6: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뉴욕 유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9: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헴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0: 라디오 생활백서. 자, 계속해서 우리 MK 스페이스의 이은정 아트 디렉터와 함께 얘기 나눌 텐데요. 이번에는 서씨 아저씨. 40년의 북끝 단종을 그리다 서용선 작가님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제가 처음에 딱 뵀을 때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그 분위기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으시고 막 이런 느낌? 실제로 정말 좋으신 분이신가요?
2: 아, 그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모셨죠. 정말 후배 작가님들 많이 챙겨주시고 네. 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작업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들으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0: 네. 이윤정 아트 디렉터님이 정말 존경하는
2: 네, 네, 그렇습니다.
0: 작가님이라는 네. 얘기를 이전에 개인적으로도 전해 들었고 왜 그랬는지 저는 단지 그냥 숨어져 나오는 그 분위기만으로도 살짝은 이미 이해를 한 듯하거든요. 자, 오늘 지난 40년 단 한 사람을 북끝에서 놓지 않은 화가입니다. 비운의 왕 단종을 그려온 서용선 작가님이고요. 얼마 전에 그 개봉한 영화죠. 왕과 사는 남자 맞습니까?
2: 네, 맞습니다. 네.
0: 이 영화가 뭐 관객이 1,600만을 넘겼다. 뭐 미국에서도 개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선의 이 비극을 다시 우리 곁으로 불러들였는데 그보다 훨씬 일찍입니다. 1986년부터 이미 이 얘기를 화폭으로 옮겨온 화가가 있었으니 바로 서용선 작가님입니다. 자, 일단은 처음 뵙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서용선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여러 주제를 이렇게 그려왔지만 전반적으로는 하여간 인간과 연관된 역사나 뭐 또는 전쟁이나 또는 자화상 또는 도시 사회에서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등 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2: 네, 한국 현대 미술에서 역사와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오신 서용선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라디오로 만나지만 아마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올해까지 한 40여 년에 걸쳐서 단종 연작을 그려오셨는데요. 한 왕의 비극을 넘어서 권력과 기억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사회와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거대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서 말씀 나눌 텐데 첫 번째는 우리 작가님이 어떤 화가인지 전체적인 예술 세계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단종 연작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어떤 철학을 갖고 40여 년 그림을 그려왔는지 그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용선 작가 그는 누구인가 빠밤 보겠습니다. 먼저 작가님이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윤정 아트 디렉터님이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2: 네, 먼저 프로필을 말씀드릴게요. 서용선 작가님은 1951년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셨어요. 1978년 중앙미술대전 특성과 1982년 동아미술상 수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2009년 국립현대미술관의 올해의 작가로 뽑히셨고 2014년에는 이중섭 미술상, 2024년에는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하며 화단에서 굳건한 위상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198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대 미대 서양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셨는데요. 조기 은퇴 뒤에는 한국과 뉴욕을 오가시며 작업하고 계시고 전남 신안가 진도에서 끊임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그림 그리는 노동자 라고 표현하시는데 어디에 계시든 결코 붓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서용선 작가님이 삶을 살아가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0: 네, 그림 그리는 노동자라고 스스로 부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살짝 여쭤봤을 때도 그냥 서씨 아저씨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작가님 화가의 길을 선택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 있을까요?
1: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지만 제가 가장 생각나는 거는 제가 대학을 여러 번 실패를 해서
0: 네.
1: 그리고 아마 그때 그렇게 뚜렷한 세상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렇게 실패를 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1년 다시 준비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제 아마 어린 시절부터 조금 그림에 대해서는 형태 같은 거, 만화 같은 거를 잘 그린다든가 이런 재능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마 제가 공부가 많이 뒤처지면서 그런 쪽으로 다 자연스럽게 가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0: 네. 근데 대학에서 실패했다는 게 이제 대학 입시에 자꾸 떨어졌던
1: 네.
0: 거죠?
1: 네, 네. 여러 번 떨어져서.
0: 잘 됐다 네. 차라리. 그게 아니었더라면.
1: 그렇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 네. 잘 됐어요, 진짜. 우리 아트 디렉터님이 서영선 작가님 작품 세계를 큰 줄기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2: 네. 사람, 도시, 역사. 이 세 개의 축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사람, 도시, 역사.
2: 네.
0: 어떻게 연결이 되려나. 네.
2: 서영선 작가님의 모든 그림은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죠. 1980년대 초반에는 소나무를 하이퍼 리얼리즘 방식으로 그리면서 화면에 평명성과 형상성을 탐구하셨고요. 1980년대 중후반부터는 단종 폐위, 동학 농민운동, 한국전쟁 같은 역사적 비극의 인간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신화의 세계로 또 서울과 뉴욕, 베이징, 베를린 같은 세계 대도시의 인간 군상으로 관심이 확장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이 바로 자아상입니다. 작가 생활 내내 꾸준히 자아상을 그려오셨는데 이건 단순한 자신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을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0: 네,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역사적 비극의 인간을 그리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자화상을 그린다 그러셨는데 혹시 그 자화상이 현재의 비극의 인간상 이렇게 연결해도 될까요?
1: 역사적인 주제는 뭐 비극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사건에 연관되어 있으니까
0: 네.
1: 그리고 또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차피 죽음을 맞서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요소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부각되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거보다는 오히려 어떤 점에서 본다면 제 중심 주제는 오히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제가 호기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그림으로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남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0: 네. 인간에 대한 이해, 뭐 사람들의 모습을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1: 네, 그리고 더 아주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호기심이죠. 제가 저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남하고 분리되어 있는
0: 네.
1: 그런 아주 원천적으로 그 고립된 존재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누군가를 향한 호기심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향한 이해로 이어지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이해를 하고 싶은 거죠.
0: 네,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죠.
1: 많이 잠깐. 그렇죠.
0: 네, 전 완전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폭넓은 예술 세계를 펼쳐오신 우리 서용선 작가님이신데 오늘은 가장 집중해서 나눠볼 얘기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단종 얘기인데요. 단종을 처음 그리게 된 그 순간의 얘기 살짝 한번 먼저 나눠볼까요?
1: 그것도 저도 뭐 우연인지 또는 필연인지 항상 의문이 저 자신한테 가는데 제가 누구나 다 한국 사람이라면은 중고등학교 때 단종과 사육신에 관한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씩은 알고
0: 배우죠.
1: 있는데 저도
0: 네.
1: 이제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서울을 떠나서 그것도 제가 살면서 별로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좀 실패라고 할까 좀 실망이랄까 우울해서 도시를 떠나서 강원도라는 데를 처음 가본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필연적인 요소도 있고 그러나 또 제가 간 장소가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같이 강변에 앉아서 아 여기가 단종이 물에 빠져 죽은 데라고 했을 때 그런 건 또 우연에 그 장소에 간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교차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자 제가 이전부터 또 역사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이전에 임진왜란이라든가 이런 큰 거대한 서사적인 내용을 그린 일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이것이 더 본질적으로 인간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주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서너 가지가 다 합쳐져서 그 우연한 장소와 만난 것 같습니다.
0: 네. 역사 속의 장면을 이제 역사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그리게 되는데 그 안에 서영선 작가님의 감정이 그대로 오롯이 담겨서 작품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다 본인 자신들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과 잘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친구가 아닌 걸 구분되듯이
0: 네.
1: 역사적인 사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은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잘 알고 있고 제가 이 역사화를 그리면서 제일 부딪히는 게 다른 나라와의 경계거든요.
0: 네.
1: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내용의 기초적인 게 없기 때문에
0: 이해하기가
1: 네. 힘들고 설명하기가 힘들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0: 네.
1: 애초부터 그런 거를 시도조차 하기 힘들 정도에 우리는 이게 바로 이제 역사라는 문제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이자 사실은 보편적인 개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주변은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주변에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는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게 장점과 단점인 것 같습니다.
0: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한국인들에게 작은 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오리고기, 돼지갈비, 삼겹살을 두 분까지 기존 가격에 그리고 세 번째 손님부터는 25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시고 시원한 바캉스용 아이스팩 선물 세트도 받으세요. 노던 블라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5: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서용선 작가님 그리고 MK스페이스의 이윤정 아트 디렉터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단종의 그림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그런 얘기들을 살짝 나눠봤는데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2: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또 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좀 저하고 공감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은 우리가 역사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무게감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고 다르게 시간이 축적이 많이 된 거고.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조금 더 가볍게 우리의 일상과 연결시켜서 자꾸 생각하는 가정의 역사도 있고 제 개인의 역사도 있고 역사라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 줬으면 좋고 특히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그림에서 역사화 이런 특별한 장르는 더 이해 못할 장르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1: 네. 그런데 다소 어렵게 하는 게 역사화 막 이런.
2: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어려움 속으로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그냥 인간이 겪은 일인 것 중에 하나인 거죠.
1: 네.
2: 그런데 이제 그것을 특히 국가와 연관돼서 역사화라는 장르가 19세기에 굉장히 전형적으로 있었습니다만 현대에 와서는 그거를 더 쉽게 푸는 것이 그런 것도 있지만 역사라는 것은 다양한 층위에서 시간의 흐름이고 인간이 겪은 일이다. 그런 것 중에 하나로다가 단종의 얘기도 봤으면 좋겠다. 오히려 더 바닥을 보면서 그걸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1: 그 지금 그려오신 단종 시리즈 작품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요즘은 금방 찾아보니까요. 서용선 작가의 어떤 제목 뭐 이렇게 하면 하나 나오는 그림이 있을까요? 추천하고 싶은 이건 좀 봐라 하고 싶은 작품이요?
2: 네, 그중에는 이제 뭐 금방 생각나는 것은 매월당 김시숙 같은 인물을 그린 그림이 있거든요.
1: 네.
2: 시 쓰는 매월당이라든가 또는 그 몇 가지 사건을 한때 뭉틀여서 뭐 매월당 김시습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 그림들이 있는 종합적인 그림들이 있는데
1: 네.
2: 그런 그림들은 제가 역사적인 주제를 갖고 그림을 그리면서 저한테 특히 와닿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인간성을 전해주고 싶은 그림이거든요.
1: 인간성이요?
2: 예, 네. 그 매월당 김시습이라는 사람은 조선 초기에 그 사건으로 계유정난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단종을 죽음에 이르고 난 이후에 그 불의의 사실을 보고 자신의 평생을 그 불의의 사건에 연관지어서 관직에 나가지 않고 스스로 방랑하면서 수많은 시를 써서 한 새로운 인간형을 만든 사람입니다. 문학이 문화인으로서의
1: 네.
2: 좀 폭넓은 얘기지만 문화인이라는 게 그분이 그 많은 수많은 시를 써서 전집이 한 열 권이 있을 정도의 그렇게 대문호인데
1: 네.
2: 이런 분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전파되지 않은 거를 안타까워하는 게 역사를 그리면 제가 얻은 수학 같은 그리고 저 자신 거기서 많은 걸 느끼고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자세를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1: 네.
2: 예,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역사를 보는 하나의 흥미로운 결과 저한테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시 쓰는 매월당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우리가 이 작품을 볼 수
2: 아마 있는... 나올 것 같습니다.
1: 네. 네. 서용선 작가님이 이제 그 작품 얘기를 하면서 조선시대 대문호인 김시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들을 보면 작품 안에 언제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2: 네. 제 그림의 주제는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요.
1: 네. 제가 이제 작품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막 뒤틀리는 얼굴. 네. 그다음에 거친 선, 너무너무 거친 선, 그리고 네. 눈에 너무 선명하다 싶을 만큼 들어오는 강렬한 색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작품을 표현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2: 우리가 현대미술을 좀 많이 본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는 점이 있을 테고
1: 네.
2: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뭐 유명한 작가와 제 작품이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건 표현의 이제 장르고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작가들도 다 자기의 방식이 그 작가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네. 형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형식이라는 것은 당시 자기가 갖고 있는 미술에 대한 미술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자신의 형식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1: 네.
2: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신 뒤틀어진 형태, 뭐 거친 선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본다면 서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마 표현주의적 경향들하고 연관이 되리라고 봅니다.
1: 네.
2: 근데 저 자신은 또 그런 거에 좀 그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게 표현주의적인 거라는 건 동서양을 통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어떤 땐 감정이 격해지면 표현적이 되는 거고
1: 네.
2: 우리가 싸움을 하다 보면 소리가 커지잖아요.
1: 네.
2: 그것도 하나의 표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라 마찬가지로 제 그림의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게 그 당시 제 방식이었고
1: 네.
2: 이 역사를 알리는 것에 그 역사를 재현하는 거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의 택한 그것도 재현의 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일종의 표현적 재현이겠죠. 합니다만 그것이 좀 더 강하게 주관적으로 다 되고 색채도 강해지고 이런 거는 우선 자극을 사람들한테 주는 방식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2: 요즘에는 또 조금 그런 경향이 저한테 변화가 좀 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한 2010년대까지는 중간색 같은 걸 거의 안 썼거든요.
1: 네.
2: 거의 원색으로 다.
1: 네.
2: 빨강색, 초록색, 녹색.
1: 야.
2: 그리고 물감에서 짠 색도 섞지도 않고. 그냥 그 색 그대로다가
1: 네.
2: 그런 생생한 색을 쓰는 거는 하나의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제가 그 고집한 하나의 스타일이었죠. 이제 그런 것도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강렬한 색상을 통해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는데 지금 네. 조금씩 변합니다 하시는 말씀은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뭐 때문에 색이 좀 바로 바뀌었을까요?
2: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오래 하면서 아, 이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따로 독립돼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도 지금 저희가 앉아서 얘기해온 이 자리에 이 마이크들 또 마주 앉아서 있는 분과의 대화 속에서 아 저분한테서 느껴지는 그 경험
1: 네.
2: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1: 네.
2: 그게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일상과 그런 강한 거친 게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는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체험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보는 게 중화되고 있다고 그럴까요?
1: 네. 네.
2: 일상 속에서도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지니까 그게 그렇게 역사적인 게 강한 그 흔적으로다가는 잘 보이지 않는 걸로 좀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1: 네. 그 강렬한 색상으로 표현했던 그 작품들이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조화를 이룬다고 할까요?
2: 네.
1: 이런 것처럼 우리 화가님의 그 시선처럼 우리도 과거와 현재 이 잘 조화롭게 이해만 했더라면 어쩌면 지금도 더 평화로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2: 네.
1: 네.
2: 뭐 인간이 깨달아야 해야 할 문제지만 또 반복되게 또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1: 네. 혹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냥 뭐 개인 인간사들을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살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바람 있을까요?
2: 당장 지금 뭐 폭탄을 터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2: 전 세계에서.
1: 그렇습니다.
2: 조금 더 대화를 하면서 폭탄을 쓰기 전에 할 수 없었을까?
1: 네.
2: 그거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2: 왜냐하면 특히 뭐 역사 중에서 역사적 사건 중에서 전쟁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고 그건 인명이 살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극이 크잖아요. 충격이 크고
1: 네.
2: 상처가 또 크죠. 제가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한 그림도 오래 그려옵니다만 그 수많은 죽음이 현재에도 우리는 북한을 갈 수가 없고 같은 나라인데도 그 상처들이 남북한에 고스란히 남아서 가족마다 그 상처들을 지금 쓰다듬지도 못하고 아직도 이렇게 단절된 채로 지내고 있는 네. 걸 경험하고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지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한 작가로서 조금 더 참고 생각을 바꿔볼 수는 없었을까 하는 회의는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걸 권하고 싶은 거죠.
1: 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왜 요즘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개개인의 인간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신 그 얘기를 조금 접목시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단종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면은 단종은 단지 왕족이라는 또 왕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정치를 알지도 못한 네, 어린 나이에 그냥 특히 자신의 친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잖아요.
1: 예.
2: 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오늘날 지금 말씀하신 이 폐쇄된 도시의 아파트 공간 속에서 공간 폐쇄적이로다가 답답함 속에서 일어나는 친족 사례하고 다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1: 네.
2: 거죠.
1: 네.
2: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역사가 진행이 세부적으로다가 또는 변질돼서 하고 있지만 그 구조는 비슷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1: 네. 역사의 아픔을 바라보는 시각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또 한 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메시지까지 던져주셨습니다.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또 할 얘기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지난 4, 5월에 진행됐던 단종 역사와 프로젝트 40주년 연합정은씨 이게 성황리에 잘 끝나고 책도 출판하셨다고요.
0: 서영선의 단종 그림 도록과 서영선 작업노트 사람의 도시 이렇게 두 권이 이번에 출간됐습니다. 근데 작가님 저 다른 책도 출간하신 적 있으시죠? 그 전에.
2: 예, 몇 권의 이런 드로잉에 관한 책들과 또 다른 도록을 낸 일은 있습니다.
0: 네. 많잖아요, 선생님.
1: 네. 콕콕 네, 찔러서 뭐, 지금 책 다.
2: 단행본을 네. 뭐 기준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도록을 기준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 권을 냈습니다.
1: 네.
2: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서로 할 수 있는 건 우리 사이에 한글이라고 하는 공통 언어가 말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 흐름을 타는 거죠. 그건 오랜 동안 축적된 거죠. 축적돼서 우리 속에 공통으로 다 문법과 사운드가 소리와 음성 같은 것들이 공통의 본질을 찾아서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그림은 그런 점에서 물질화시키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색들이 합쳐지면은 우리가 바다를 연상하게 하고 바다의 형태와 닮은 걸 느끼게 되는 거죠.
1: 네.
2: 단종과 연관지어서도 나오는 형태들에서 그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들, 왕이 또는 그 단종을 죽이는 장면이라든가 물에 빠져서 흘러가는 장면이라든가 모의를 하는 인간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물감에 물질로서 색으로서 서로 다른 색을 배치함으로 해서 형태가 만들어지고 감정이 전달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 제가 왔을 때 우리는 서로 보면서 본능적으로 아 이분이 여기서 일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이런 마이크 앞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또 저를 보는 눈에는 아까 저도 좋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인상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다 조형적 행위라고 언어와 같은 감각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해치는 것이 역사와 그리는 것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그 추측하는 것 남의 말에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분의 인성에 대한 느낌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그림하고 다 같은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1: 네, 말, 글, 그림 다 인간의 감정을 담는 도구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도 글도 그림도 감성이나 인간의 감정을 읽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2: 네, 그건 이제 네. 경험과 또 타고난 뭐 재능 같은 게 있겠죠.
1: 네, 많은 그 서영선 작가님의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읽는 그림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자, 단종을 그리는 화가 서영선 작가님하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작가님의 그 생각들은 내가 이 작품을 그리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단종 작품 그 시리즈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2: 네. 계유정란이라고 하는 계유년에 일어난 그 사건을 발단으로 해서 조선 초기에 세조가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고 그 이후에는 그 사회적인 그 왕족 사이의 권력 다툼 속에서 결국 죽음으로까지 소년, 그냥 소년이죠. 왕이기도 하지만
1: 네.
2: 소년이 벽지인 강원도 영월에 가서 현장 그 위패되었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현장에 가보면은 인간의 잔인함과 그 잔혹함이 그 유배된 장소만 봐도 이해가 갈 정도로
1: 네.
2: 또 그리고 그 지역이 지금과 다르게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거쳐서 걸어서 유배된 장소로까지 가는 동안에 그 슬픔과 불안함 같은 것이 상상하게 만들거든요.
1: 네.
2: 그 일, 뒤를 이어서 그 신하들이 또 단종을 따르는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세월이 더 지나서 단종이 복권되기까지 그 능이 만들어지고 다시 오늘날까지 오늘날에 와서는 영월에서 단종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이런 사건의 변해는 600년이 거의 500년, 600년이 흘러간 겁니다. 그걸 제가 다 파악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을 할 뿐이죠. 그래서 이 단종 그림은 제가 그리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그것을 그렸다고 생각하기보다 끊임없이 헤매나가는 과정으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1: 네.
2: 그런 점에서는 뭐 어떤 그림 그리는 사람의 한계를 오히려 절실하게 느끼는 과정이 단종 그리기였던 것 같고 그중에서 아주 부분 부분 장면들이 역사화라는 이름으로다가 지금 그려졌고 올해 봄에 서울의 네 군데 갤러리와 또 강원도 영월의 한 군데에서 다섯 군데 그리고 뉴욕에서 몇 점이 보여졌는데
1: 네.
2: 그건 제가 그린 전체 그림의 드로잉이 한 뭐 제가 확실히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3, 400점가량 되고
1: 네.
2: 예, 캔버스 이렇게 본질적인 그 회화 그림들이 한 170, 80점 되는데 그것의 한 반도 채 못 보인 것 같아요. 그런 그걸 다 전시할 공간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한 전시를 꾸리는 데는 저 자신은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 영화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에 좀 도움이 됐으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작가님 계속 말씀하시면서 역사를 내가 다 파악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 일부를 그냥 재현한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일부를 재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영화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듯이 작가님의 작품이 또 누군가에게는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드는 그 출발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1: 그림 그리는 노동자로 불러달라.
2: 저는 젊었을 때 한 최근까지도 좀 제가 큰 그림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스포츠 하듯이 거의 서서 그렸습니다.
1: 네.
2: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뭐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또 많이 그리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더 노동적인 입장을 노동자적인 느낌을 더 갖게 한 것 같아요.
1: 네.
2: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제 그림의 조형적 특성 중에 피치가 강하고 터치가 강하고 빠르고 뭐 이런 걸 반복해서 쓰고 이러기 때문에 육체 노동 같은 느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저는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2: 또 그런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1: 네네. 네.
2: 그리고 어떤 큰 그림은 뭐 그냥 바닥에서 그릴 수가 없이 또 올라가서 그려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느낌을 더 강하게 받고 저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걸 즐기기도 합니다. 그림
1: 네.
2: 그리는 사람이 감각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감각을 반응하고 조절하려면 몸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이라는 것도 우리 몸을 굉장히 호흡과 근육을 써서 소리를 만들어내야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노동자라는 말을 쓴 겁니다.
1: 네. 저는 음성 노동자인 걸로.
2: 네.
1: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라디오 생활 백서에서는 서용선 작가님의 그 작품 세계에 대해서 오늘 정말 그야말로 제대로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대체 어떤 작품일까 궁금하셨다면 요즘 워낙에 그 온라인 통해서 다 이렇게 검색이 되니까 서용선 작가 이 이름 세 글자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MK 스페이스의 우리 이윤정 아트 디렉터님 오늘 아 이런 선생님을 뵙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작가님 그러면 다음 또 뉴욕 전시는 언제쯤 있을까요?
2: 지금은 따로 계획은 없습니다.
1: 하지만 계획이 잡히면 꼭 알려주시고요. 저도 네. 청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제가 너무 주관적인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1: 아닙니다. 작품 세계를 그야말로 제대로 좀 이렇게 사실 수박 겉핥기처럼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온 얘기들만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도 큰 울림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 서용선 작가님 그리고 MK 스페이스의 이윤정 아트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 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분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념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몽골에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2위의 매장량인 몽골의 희토류를 무관세로 들여오기로 하는 등 광물과 AI와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 이 대통령도 참석하기로 했는데요. 잠시 후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뉴스로 짚어보고요.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상무위원회 나란히 참석해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 의원을 범죄자 간첩에 비유하면서 다시 한번 복당 불가 방침을 시사했죠.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5월 중순에 이미 경찰의 범행을 시인하고도 선거운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외전에서 함께 짚어봅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CBS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자, 금요일도 오셨습니다. 괜찮으시죠?
5: 네. 예. 어색하고 좋아요.
1: 아, 어색하고 좋아요. 원래 어색할 때 제일 좋습니다.
4: 예. 좋아요.
1: 박원석 의원님은 오면 이제 알려드릴 거야. 너무 좋아했다고 이재영 의원님이.
4: 취소는 안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미 방송 나오기 때문에. 자, 좋은 케미니 기대하면서. 자,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무기체계 거래를 넘어선 수준의 방산협력 2.0. 강조했군요.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튀르키예 국영 아나돌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 비전은 한국과 나토가 강력한 방위산업을 함께 구축하는 것을 넘어 수십 년간 국제안보질서를 함께 떠받치는 장기적 전략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3: 그 이유에 대해선 안보는 더 이상 지리적 경계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면서 유럽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은 공통의 안보 도전으로 인해 점점 더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예.
3: 이 대통령 나토 방산 포럼에서 제안했던 한 나토 방산 협력 2.0을 재차 강조하면서 단순히 무기 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예.
3: 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성과에 관해 이 대통령은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정 협상 개시, 다국적 협력 사업 참여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1: 예, 자, 이재명 대통령 또 몽골을 국빈 방문을 했는데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희토류 등 핵심 광물에 대한 협력 강화도 있었죠?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월 9일 몽골을 국빈 방문해서 우후라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 예.
3: 그 이후에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라면과 조미김에 대해선 5년 이내 관세를 없앨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몽골산 구리, 몰리브덴, 희토류에 부과하던 2 내지 5%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되고요. 몽골은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 등의 희토류 매장량 세계 2위 국가고
1: 예.
3: 몰디브덴을 포함한 다양한 희소금속을 다량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입을 수혜가 크다는 전망입니다. 또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고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인 몽골이 남북관계 개선에 역할을 하기로 그렇게 또 논의가 됐습니다.
1: 예, 일단 나토와 협력 대통령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 윤 대통령이 이제 나토 참석한다 했을 때 당시 민주당은 부정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5: 그러니까 아무래도 야당이었을 때 비판하던 것과 또 집권당으로서의 태도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5: 그러니까 뭐 왜 말이 바뀌었냐 뭐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 예.
5: 그때 당시에는 뭐 외교적으로 이렇게 너무 쏠리는 거 아니냐 또 뭐 중국하고 러시아는 너무나 견제하고 또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1: 예.
5: 이제 그런 것들을 더불어서 비판하고 했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이제 어떤 의미에서 세일즈 외교, 방산 협력과 관련해서를 하고 온 정말 늘 얘기했던 고객 기준 실용 외교를 펼쳤다고 생각하는데
6: 예.
5: 사실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한 거 우선 협상 대상국 실패한 것도
6: 맞아요.
5: 독일이 나토 국가였기 때문에 같은 동맹국 사이에서의 어떤 거를 쉽게 저버리기 어려웠다라는 그런 그 해석이 있었잖아요.
6: 예.
5: 그런 걸 포함해서 저는 그야말로 그 세일즈 얘기를 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집권 전 후보 시절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뭐 일본과의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것들을 불식시키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6: 예, 국제통일 이재용 의원님.
4: 이게 이제 나토의 공동 조달 시장 참여를 위해서 이제 이 법적 그리고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6: 예.
4: 그런 걸 위해서 이제 협상이 시작됐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한 연 15조 정도. 이 방산, 그 산업이 나토의 그 유럽 국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장이 열린.

0: 아니, 그건 좀 너무하잖아요.
1: 근데 네? 비판적 관점에서 고객을 바라봤다.
0: 아니, 그래도 이거는 우리 방산시장 뿐만 아니고, 예. 모든 시장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해외에서 좋게, 아, 그리고 잘, 그리고 쉽게 많이 팔릴 수 있는 그 길을 정부가 터준다는 거는, 예. 그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아니야, 라고 그러다 지금은 우리가 정부니까 그러면, 글쎄요, 전 정치인들이 외교 관련해서까지도 너무나도 이런 그 정치적, 이념적, 그리고 상대방 끌어내리기 위한 비판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성의 목소리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근데 이제 워낙 그, 지난 정권에서 순방만 나가면 사건 사고가 많았고 또 외교적 망신스러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를 포함한 뭐 비판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우리 김수인 평론가도 나토.
3: 네. 일단 그 윤석열 정부 때의 민주당 기조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건 맞잖아요. 예? 그래서 좀 살펴보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이제 균형 외교 관련해서 국민의힘보다는 더 균형 외교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예? 입장인데 또 그때는 좀 더 민감할 때라. 뭐 아시아판 나토가 되는 건 그걸 만드는 사전 작업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반대했던 것에 더해서 이왕에 야당이라서 또 제동을 거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당이 야당이든 간에 그 정부가 뭘 하는 데 있어서 제동을 거는 측면 이런 것들 그게 관성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전략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여당이 되면서 바뀐 것도 있고 또 그 사이에 수년간 더 진행된 변화들을 보면 나토하고 이제 한국이나 일본 등의 협력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촉발된 측면이 있는데 그 사이 또 양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또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 변화가 그러니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고 예. 하는 여기에 대한 방어 이런 것들이 좀 강조가 됐고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조차 나토에 가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현실들 이런 것들을 또 이재명 정부가 감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 변경이라든지 이런 또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예. 한마디 해도 돼요?
1: 예, 두 마디 하세요.
0: 네, 이게 뭐 오래전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리는데 예. 불과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그대로 두더라도 불과 3년 전 얘기입니다.
1: 예.
0: 3년 전에도 이런 군영 외교라든지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서 말 많이 나왔었고요. 이재명 대통령 심지어 잠수함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트럼프 앞에 앉혀놓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핵잠이 필요해! 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중국과의 관계 아니면 진짜 뭐 이런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균형 외교입니까? 저는 글쎄요. 자꾸 평가를 너무 좋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쉽네요.
2: 글쎄 근데 또 시진핑 주석 만나서는 샤오미폰으로 선물 받은 셀카도 이렇게 찍으면서 그렇게 또 잘
0: 그 놀리는 거죠. 샤오미폰으로 핸드폰 사진 찍으면서 그나저나 난 핵잠 너 때문에 하는 거야.
1: 약간 오늘 마음이 삐뚤어지실 것 같은데 장마가 오래되니까
2: 날씨
1: 탓이에요.
3: 예. 의외인 거는 균형 외교를 좋은 의미로 쓰시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게 무슨 균형 외교냐 하시는 게
1: 예 아무튼 지금 외교
3: 제가 좋은 의미에서 균형 외교라고 일부러 써준 뜻이 아니라는 점
1: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한미일 한중일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또 이게 나토 얘기까지 나오고 또 몽골 얘기 나오니까 뭔가 얘기할 거리는 많아서 좋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교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짚고요. 또 청와대 발표인데 오는 23일입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 부동산 세금으로 부동산 잡겠다 이런 얘기 꺼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대토론회를 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3: 네 청와대는 오늘 7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청와대 준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고요. 그 후에 23일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전문가 일반 국민 등까지 총 망라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1: 예.
3: 김용범 실장은 아울러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8월 말에는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 예. 23일 토론회 뭔가 굉장히 관심이 가기도 하고 또 여기서 발언이

0: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목이 되긴 합니다. 자, 부동산 정책으로 이제 대토론을 한 만큼 그만큼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1: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9일 7월 첫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서울 매매 가격 지수는 0.30% 상승을 기록해 73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예. 지난주 상승률 0.27%에 비해서 상승 폭도 더 커졌고요. 성북구 대단지, 구로구와 중랑구의 역세권 등의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견조합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분석했고요.
0: 예.
1: 그리고 경기 매매가 지수는 0.23%였고 특히 화성 동탄구 1.29%, 수원 영통구 1.19%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을 했는데도
0: 예.
1: 아직 규제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방증이겠고요. 서울과 경기의 전세가격지수도 상승폭을 키우고 있어서 매매값뿐 아니라 전세가 같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예, 사실 부동산 문제 정부가 이제 각종 규제정책을 많이 내놓고 시장을 잡겠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때 항상 부동산이 어려웠잖아요.
2: 공교롭게 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0: 이게 사이클의 문제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유독 못하는 것인지.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항상 못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그냥 부동산 전 세계적인 사이클과 함께 항상 어려운 그 시기에 물려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2: 항상 공교롭게 그렇게 되는 바람에
0: 예.
2: 민주당 정권 들어서면 집값 오른다가 마치 이게 이 공식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 좀 괴롭죠, 사실은.
0: 네.
2: 그런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그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은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장관들하고 먼저, 그 다음에 이제 국민까지를 포함한 대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장관들하고는 그야말로 좀 난상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뭔가 거기서 좀 중간 결과라고 할까요? 그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7월 23일 이제 국민들까지 포함한 대토론회에서는 대통령이 주제를 하는데 저는 장관들이나 조금 그 전문가 집단에서 답변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그야말로 주제하고 그런데 이 안에는 어제 김종인 위원장 나와서 뭐 세금 가지고 이런 얘기 했는데 이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반대된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0: 예.
2: 세금 가지고 집값 적지 않겠다 얘기를 한 바가 있어서
0: 예.
2: 분명히 관련된 질문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0: 예.
2: 합니다.
0: 예.
2: 보유세나 세금 관련 얘기도 할 거기 때문에 아니 세금 가지고 집값 잡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세금 얘기 나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0: 예.
2: 누군가는 질문을
0: 하겠죠. 예.
2: 거기에 대해서 옹색하지 않은 답변을
0: 예.
2: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2: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래서 아니 그때 말 다르고 지금 말 다르네. 그러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수긍할 수 있는 설명도 조금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나 공회의 뭐 공개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방식의 소통은 현 시점에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23일에 이제 청와대. 구인철 부총리, 경제부장관, 기재부장, 국토부, 금융위, 장관, 전문가, 일반 국민. 여야 정치권 함께 있으면 더 화끈한 토론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이재명 전 의원님이 참석한다는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3: 아직 전화가 없네요.
0: 전화가 없긴 한데.
3: 네.
0: 예, MC가 필요하면 한판승부 연락해 주시면. 예, 어쨌든.
3: 이것도 약간 삐딱선인을 타자면.
0: 아, 예, 좀 타주세요.
3: 아,
0: 예.
3: 이게 지금 거의 1년 됐잖아요. 부동산 정책, 각종 부동산 정책, 제재, 규제. 근데 그때부터 줄곧 저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니에요. 사실 시장이 얘기해 왔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규제하시면 집값 올라가요 라고 계속 얘기해 왔어요. 그냥 아우성을 쳤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죠? 집값 잡는 게 뭐보다 쉽다 그러셨죠? 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거든. 너무
1: 계곡,
3: 쉽다.
1: 계곡 평상 철거.
3: 맞아. 그거보다 쉽다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듣고, 야, 뭐. 또 다른 어록도 있었죠. 뭐 시장이란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긴 시장도 없다. 그래서 뭐 자기가 이 내놓는 정부가 내놓는 모든 안이 그냥 일사천리로 다 먹힐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0: 예.
3: 집값은 아시다시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대 최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세제 만지작거리는 건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나온 얘기가 이제 보유세 올릴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0: 예.
3: 뭐 아시다시피 우리 종부세 가장 많이 기여하시는 분들이 60세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50% 이상 낼 겁니다. 전체. 그분 다 은퇴하신 분들이잖아요.
0: 예.
3: 이분들 그럼 어디 가라는 거예요? 집 팔고 어디 외곽으로 이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 때려잡으려고 하는데 그럼 때려 잘 잡던지 그것도 못하고 있으니 일단은 뭐 이런 토론회를 한다는 거는 자기들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진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문가들도 전문가들이지만 이건 또 정치 영역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저 인식 때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은 이 그 심리가 중요한데 민주당이 잡으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심리이기도 해요. 그러면 야당 참여자들을 대거 거기에 불러다가 난상 토론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0: 김수진 변호사.
1: 네. 일단 뭐 이렇게 뭐 공론화하고 국민적 토론회를 했던 것은 좀 진작에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뭐 전 정부를 포함해서 이재명 정부도 초창기에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난상 토론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1: 우선순위를 네. 잘 가리고 이걸 또 정책이 사실 낮게 정책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총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너무 따로따로 얘기해온 측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짚을 때 뭐 대출 뭐 규제가 심해서 안 됐다 혹은 너무 규제를 안 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다른 정책하고 어떻게 엮여서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별로 설명을 다들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모아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이 토론의 일정이 이렇게 해도 될까 싶은 게 일단 금융, 세제, 공급 각각 토론회를 하고 이걸 다 망라해서 마지막 토론회를 하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우선순위를 먼저 가리는 토론회가 종합적인 게 더 먼저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0: 그러니까 종합을 먼저 하고 나중에 디테일 하나씩 챙기는 뭐 그런 토론회가 돼야 된다.
1: 네, 그래서 지금 정책이 사실 그냥 그 뭐 규제라든지 세제, 공급 이걸 나눠가지고 각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조합되면은 최악의 정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진영에서 얘기하는 게 다 최악이 될 수도 있다 잘못하면.
0: 그러니까 이제 작게 들어가서 크게 나오려고 지금 설계하고 네. 있는데 일단 크게 들어가서 작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론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일단 지금 계획하고 있겠죠. 저희 방송 듣고 있을 테니까 잘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윤기 사건 이것도 정말 큰 지금 사회적 논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살인 사건이었고, 근데 지금 이제 피의자의 아버지가 경찰이었고, 증거 인멸까지 있고, 그래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경찰청장 대행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1: 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앞서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서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0: 예?
1: 이번 일로 유가족에게 또다시 씻기 힘든 상처를 드리게 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국민께도 실망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0: 예.
1: 유 대행은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통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경찰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고 내부 비리 수사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0: 예, 지금 이제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가 귀국을 앞당기기로 했는데 결국 이제 또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로 지금 논쟁이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 네, 유재성 대행은 유엔 경찰청장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하루 일찍 귀국을 했습니다. 오전 4시쯤에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이 자리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되리라 생각하고 있다면서 경찰에서도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0: 예, 자 일단 10월 1일 공소청, 중수청 또 이제 검경수사권 분리, 형소법 개정 앞두고 굉장히 지금 갈림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2: 경찰이 이 수사권을 갖는 게 정말 그 일생일대의 염원이었어요. 경찰 조직에서는.
0: 지난 70년에.
2: 예. 그런데 이 13만 경찰의 염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0: 예.
2: 이 중요한 시기에 특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목전에 두고 더 잘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급거 청장 대행이 귀국을 한들 이 문제가 뭐 얼마나 그 이 내부에 지금 이 불거진 문제가 바로 정리가 될 수 있을까의 문제도 있고요.
0: 예.
2: 뭐 TF를 만들어서 외부 전문가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수사 역량이 부족했다라기보다는 은폐하고 덮고 봐주게 하고 또 그냥 사건을 축소하고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통해서 11개의 어떤 추가적인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이대로 덮일 수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국민이 경악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정말 이 아무 죄 없는 이 여고생이 이런 일을 다 했는데 이게 남일 같지 않다는 국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있는 문제여서
0: 예.
2: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동료끼리 봐주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버지도 경찰이고 큰아버지도 경찰이고 어느 윗선까지 이게 연결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우선하는 것 외부 전문가 TF보다도
0: 예, 예.
2: 그게 일단 선행되어야지 어느 정도 신뢰 회복하는데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뢰의 문제가 돼버렸거든요.
3: 민주당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된 논쟁은 그거를 국민을 위한 논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이념전쟁이라고 봐요.
0: 예?
3: 왜 이렇게까지 하나 특히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야 진짜 경찰이 각 잡고 맘먹고 은폐하고 이러면 진짜 이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 변협에서도 보안수사권 최소한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 했었고
0: 한 3분의 2 정도가
3: 네, 그래도 그리고 뭐 경찰 내에서조차도 이거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스스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경찰 내 뭐 TF팀을 만들어서 자기네가 셀프 감시한다고 하지만 그게 됩니까? 저희가 그 물론 틀리긴 하지만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용은 틀리긴 하지만 셀프 감사, 셀프 검사하는 거는 잘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선관위 보면서 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양이한테 그냥 생선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관 간에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하자는 게 취지고 이게 결국에는 누가 그러면은 서비스 이 서비스에서 누가 혜택을 보냐 국민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심지어 뭐 본인이 설명은 했습니다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죠? 피해자가 검찰에 신고하면 된다? 뭐 수사가 잘못되는 것 같으면? 이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은 모든 피해자들은 그냥 일단 잘못되는 것 같네라고 생각이 들면 다 신고해야 돼요? 그죠? 오히려 더 남발되는 거 아니에요?
0: 예.
3: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하는 건지 이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지 특히 전당대회 한 이슈로 떠올랐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글쎄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김수인 평호 말씀 듣고 마무리.
4: 네,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방안이든 간에 경찰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물론 경찰 스스로도 이거를 자정을 해야 되겠지만
0: 네.
4: 근데 자정한다고 해도 끼리끼리 해버리면 못 믿어줄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0: 예.
4: 또 외부에서의 통제도 필요할 텐데 근데 좀 허무한 거는 원래 경찰을 통제하라고 만든 기관이자 조직이 검찰입니다.
0: 그렇죠.
4: 예, 그런 차원에서 경찰 통제로서의 그 기능이랄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런 검찰은 누가 통제하냐 근데
0: 예.
4: 이것도 우리 책에서 답이 있었던 거는 법무부에서 또 뭐 수사 지휘권도 때로 장관이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통제 구조는 있었던 거거든요.
0: 네.
4: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기초부터라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도를 바꾼다면은 정말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예, 그러니까 뭐 제도를 시행하며 앞서서 이게 70년간 유지됐던 뭐 사법제도 체계를 변화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 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내용의 실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제 피해자가 국민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좀 차분하게 논의하자는 쪽이 있는 것이고 한편은 이거 자꾸 논의하자면 이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지금 또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중요하게 또 균형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빨리 그전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국민에게 안 통할 것 같고요.
0: 아 그래요?
2: 예, 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억울한 피해자 없어야 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는데
0: 예.
2: 지금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하고 하겠다는 그 대안들이 진정 그걸 대신할 수 있는가 진정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더 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0: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자꾸 논의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2: 검찰주의자지
0: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더 얘기가 안 되는 거고.
2: 검찰 개혁 이퀄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아니에요.
0: 예.
2: 그거를 염두에 두고 대책들을 마련해야지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뭐 나중에 2028년 30년 정권 재창출 이렇게 가려면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2: 그런데 이거는 4년 안에 결판 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예요. 제도가 바뀌면.
0: 그렇죠.
2: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진짜 예.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 없는가. 이 부분 가지고 곧 결론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장윤기 사건 같이 포커스 이벤트가 생기면 이게 막 분출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제도 시행이 어떻게 될 것이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주제이긴 한데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이 부분을 좀 항상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브리핑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5: K라디오
6: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시험용 수박 개당 5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아이다호 감자 100당 1불99, 배추 금토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박스당 12불99, 바베큐 생산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소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양념 LA갈비 파운드당 16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 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내전보다 짜릿한 진짜 고수들의 진검승부 여의도 외전.
1: 네, CBS 박종현 판승부 여의도 외전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예, 네, 방금 도착했습니다. 이제 숨 잘 쉬고 계시죠 지금?
2: 네,
1: 예, 호흡 곤란하지 않고 차분하지 않고, 네. 아니, 차분하고.
3: 차분하지 않고. 예,
1: 네, 정신이 없나 봐. 자, 엘레강스정 네, 정호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자 일단. 민주당 얘기부터. 네. 자, 김민석 전 총리, 정청래 전 대표 두 분이 이제 전북 도당 상무위원회에서 만났습니다. 지난 3일 이제 민주당 워크숍이 일주일 만에 다시 두 분이 만났는데 분위기는 항상 좋아요.
2: 네.
1: 근데 신경전이 살짝 있었다고.
2: 네.
1: 어떤 신경전입니까?
2: 아니, 이제 지난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를 놓고.
1: 예.
2: 결국에는 뭐 그러한 얘기들 속에서.
1: 예.
2: 나의 장점을 또 부각하면서 상대방의 약점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예.
2: 김민석 전 총리의 경우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예. 상당히 많은 분란이 있었다.
1: 아하.
2: 그러니까 여당이 흔들린다는 느낌을 주고.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면.
1: 예.
2: 결국 대통령 국정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1: 예.
2: 그런데 그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1: 아.
2: 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인의 장점과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거는 뭐 저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보고.
1: 예.
2: 향후에 송영길 전 대표 역시도. 그러한 기조로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고민정 후보 역시도.
1: 예. 네,
2: 그러한 차원에서의 자기의 장점을 내세우면서 상대의 약점을 부각시키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1: 아, 이 정도는 경쟁하셔라.
2: 그렇죠.
1: 아.
2: 치열하게 하셔야죠.
1: 치열하게 해라. 네. 자,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는 정홍기 의원님. 예, 좀 가까이 오세요. 이재영 의원님 같은 편이시니까.
4: 아,
1: 예, 좀, 예, 좀, 왼쪽으로 붙으세요. 예. 이동학 최고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져가지고. 약간 좀, 예, 이재영 의원님을 피하시나.
4: 네.
1: 예,
4: 왜, 아유,
1: 밥을 좀 사세요, 좀.
5: 네. 예. 지난주에 제가 안 나왔더니.
1: 아, 아웃 오브 사이트 하면 안 돼.
5: 맞아.
1: 자, 정 의원님, 예, 민주당.
4: 네, 서로 팔을 쓰다듬으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4: 그러니까 선수들끼리라. 네.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오래 그 묵은 정치인들은.
1: 네.
4: 그 뭐라 그럴까? 아, 이 겉에 표현하는 방법하고. 네. 속으로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덕담도 나누면서 그런데다 여기가 전북도당 상무위원회잖아요.
1: 제일 중요한 지역이네요.
4: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포인트는 다 집었더라고요.
1: 네.
4: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총선. 네. 얘기하잖아요.
1: 아.
4: 뭐 이번에 그 전북 뭐 점수 괜찮았는데.
1: 네.
4: 총선에서 대통령과 합을 맞추려면. 바로 나야. 이제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1: 예.
4: 정 전 대표는 원래 이분이 시도 썼다 그랬나? 나 잘 모르는데 시 썼나?
2: 시는 잘 모르겠는데요.
4: 상당히 감성적이야.
1: 아.
4: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아. 우리 옛날에 왜 그 비슷한 편지 한번 읽으면서.
1: 맞아요,
4: 정말.
1: 맞아요.
4: 어?
1: 맞아요.
4: 대가를 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6: 김영선 의원.
1: 예, 있어요. 네. 어이구, 보셨네.
4: 아, 내가 이래서 김유정 의원님하고 친해. 비슷해. 비슷해.
1: 비슷해. 아, 전 단어를 막 생각나는데. 네. 하지 않겠어요?
4: 예. 노무현의 가치를 우리는 알게 됐다. 근데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네.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 없다. 민주당의 뿌린 나야. 어? 김대중, 노무현. 뭐 이렇게 이어지는 하면서. 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요.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다. 그리고 억울한 컷오프가 됐어도 내가 더 큰 유세단을 하면서 당을 위해서 한 번도 당을 떠난 적이 없다가 중요한 거야. 나는 새가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또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1: 예.
4: 아마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 양 당사자의 이가 남아났을까 이를 갈아서. 나는 없어질 정도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1: 거슬려서.
4: 그렇죠. 그 아니 이 얘기를 말라, 하면서 이를 딱딱 갈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그래도.
1: 네.
4: 그래도. 네. 서로 아무 소리 안 하고. 아예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식의 정치보다는.
1: 예.
4: 그래도 뭐랄까 여기 그 적대심과 경쟁심을. 느끼기는 하지만.
1: 네.
4: 그래도 뭐라 할까 풍류가 있다고나 할까.
1: 아, 낭만?
4: 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그 나중에 이긴 사람 사마의. 사마의와 제갈량이 만약에 만나서 얘기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1: 정의원님이 역시. 비가 많이 내리니까 깊이가 있어요.
4: 아유, 비가 내리는 게 문제야.
1: 자, 김인정 의원님 전북도당 잘 아실 것 같아서.
6: 전북도당, 전북이 중요하죠.
1: 중요하죠. 당원이 많고.
6: 권리당원 19만.
1: 이야, 네.
6: 굉장히 중요하죠. 웃으면서 서로 입안에는 칼을 숨기고.
1: 네.
6: 팔을 서로 쓰다듬는 장면도 있었다.
1: 구밀복검.
6: 누군가는 꼬집었을 수도 있어요.
1: 야.
6: 우리만 몰랐지. 야,
1: 그럴 수 있네.
4: 예. 그런 한번 비틀어 말어.
6: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예? 나이는 김민석 전 총리가 한 살 많아요.
1: 아.
6: 송영길 63년, 김민석 64년, 정청래 65년생.
1: 야, 또 이런 것까지.
6: 다 60대예요.
4: 그러네요.
6: 어느덧.
1: 예,
6: 어느덧 그렇게 됐어요.
1: 686이네.
4: 686이라고 하죠.
6: 과거 뭐 형김동생 하던 시절이었을 텐데 최근에 출마 선언하면서 자기정치라는 화두를 꺼냈었잖아요.
1: 다 자기정치 하는데 자기 방송하고
6: 다 자기정치 하는데 특별히 너는 더 자기정치 하더라. 뭐 그런 식으로 날렸었는데 아마 이제 이 자리에서 서로 이제 공중전 하다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 만난 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남 방문해도 시간차 공격이었거든요.
1: 그렇지.
6: 근데 같이 만났으니까 서로 할 말은 하되 품위는 좀 지켜야 되고 또 상무위원들 다 이 어르신들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당대표가 될 상인가 이렇게
1: 왕이 될 상인가 네, 이렇게 당대표 다, 상인가
6: 그렇죠.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할 말은 하면서도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가면서 뼈 있는 한마디가 일합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1: 네. 자, 이재영 의원님 판단해 주세요. 누가 당대표 될 상입니까?
5: 그래서 점잖아 보이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쏠쏠한 재면 대리전에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1: 대리전.
5: 네, 거기서 뭐 이런 저런 얘기 나오고
1: 최고형 후보들.
5: 네, 뭐 최고형 후보들 뭐 친척계 뭐 이런
6: 친석계
5: 친석계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야 저렇게 얘기하고도 서로 같은 당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4: 그 사람들이 있어요.
5: 있어요? 하여튼 뭐, 하여튼 세게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큰 틀에서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큰 이념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지금은 우리가 보안수석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두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진짜 본인 입장에서는 외연을 확장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1: 예,
5: 정치에서 나와요. 아까 부동산을 제가 분명히 비판을 했습니다만은 뭐 나토도 사실은 그런 거고요. 지금 이제 지난 과거에 잘못된 행위를 반성하라는 취지에서 좀 말씀드렸던 거였고 에너지 분야도 보면은 기후 환경 에너지 만들었잖아요. 기후 에너지 환경인가요? 만들면서 사실은 그 원전 폐쇄가 완전히 민주당의 큰 아젠다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1: 예.
5: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걸로 가면 나중에 4대강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그죠? 민주당이 진보 진영에서 무단히 없애고 싫어했던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입장 조금씩 다 바꿔야 돼요. 어찌 보면은.
1: 예.
5: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민주당 내에서 소위 말하는 이 진짜 뿌리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과거에 있는 이분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닌가. 우리 파이가 작아지고 이러다가 진짜 먹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우리 그래프 보고 있잖아요. 지금 친청계는 숫자가 적어 보이는데.
1: 예, 시청자는 안 보고 있습니다.
5: 아, 시청자는 안 보고 있어요. 저만 보고 있어요. 예, 죄송해요.
1: 본거만 있어요.
5: 알겠습니다. 예. 뭐 보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싸우는 게 이유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1: 자, 중앙일보가 이제 민주당 개파를 이제 분류해서 이제 이재영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개파에 대한 분류인데 혹시 이미지가 준비됐습니까?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 한번 띄워볼까요? 예, 확실히 이제 보면 친 김민석계가 이제 많아요. 예, 아 이미지 없답니다. 예, 이미지 찾아보시고 중앙일보에 보면. 굉장히 많고 이제 그 전북, 전남, 광주 지역구인 의원들의 그 포션도 보면 김민석, 친석이라고 불리는 게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뭐랄까 대세가 이미 좀 정해진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2: 저는 여기에 아마 섞여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을 좀 지키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의원분들께서 그러면 이번에는 당을 안정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건가 어떤 후보가 적임자인가 그런 판단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러면 어쨌든 우호적으로는 뭐 생각해볼 수가 있죠.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붙으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캠프를 꾸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 명시적으로는 사실 캠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범으로 이제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당원들한테는 그래도 의원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약간 대세가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읽힐 수 있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플러스형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1: 이렇게
2: 있죠.
1: 이제 명단 같은 거 될 때 의원님 미리 이제 신문사가 전화하면 친척이세요? 친석이세요? 혹은 뭐 친송이세요? 친문이세요? 뭐 이렇게 하고 네. 하면 넣어도 될까요? 물어봅니까?
4: 아니요. 그렇게 넣어도 될까요? 그러지는 않고요. 누굴 지지하세요? 아, 해가지고서
1: 자기들이 분류하는구나.
4: 제가 이 표를 보니까 옛 네. 생각이 나요.
1: 옛 생각이 나.
6: 친일 친박이 생각나시나요?
4: 친일 친박 다음에 네. 그 아마 무슨 선거에서 대패를 했어요. 지방선거에서. 네. 잠깐만 얘기할게요. 네. 이 얘기는 해야 돼.
1: 해야 돼, 해야 돼.
4: 그래갖고선 그 소위 친이계의 후보가 둘이 나왔는데, 네. 그리고 친박계도 나오고, 네. 그랬는데, 거의 이렇게 지지세가 비슷했어요.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네. 소위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줄을 서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자기가 직접, 아까 말씀하셨듯이, 직접 가서 캠프에서 뛰지 못하니까 자기 보좌진을 보내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소위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굉장한 그
1: 접전을 하고 있어요.
4: 네, 접전을 하고 있어. 근데 A에도 보좌진을 보내고 B에도 보좌진을 보낸 사람이 있어.
1: 아, 포트폴리오.
4: 어우, 놀라워요. 그랬는데 결국 A가 이겼어. 그랬는데 이 A가 이긴 A라는 당대표 새로 된 사람이 네. 진짜 뭘 모르는 거지. 아하. 자기를 도와줬다고. 네. 그래갖고 그 저기 뭐야 뭘 시키려다가 예.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지고.
1: 비해도 보냈다.
4: 어? 아, 어 그거를 처음에 몰라서.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소위 예를 들어서 6.25다. 그러면은 파병을 남쪽에서 부족해서 한 거야. 그 생각이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1: 네. 그 생각을 네. 민주당도
4: 아까
1: 이런
4: 아까 무슨 질문 하셨더라.
1: 아, 뭐 다 해결된 것 같아요.
6: 그 말씀인 네. 즉슨 네. 지금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 네. 네. 아마 내심으로는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데 분류는 딴 데 돼 있고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1: 아 그래요?
6: 저도 지금 보이거든요.
4: 아, 네. 아~
6: 그래서
4: 누구예요?
6: 그것은 비밀입니다. 네, 네, 네. 보이는데 네. 근데 이제 그 표면적으로 이렇게 네. 아무래도 이 새가 네. 강한 후보가 아무래도 네. 조금 일강으로 부약 그 떠오를 그런 부상할 가능성은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2강, 1중,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던데, 예. 대체적으로 당내에서 얘기하는 것도 1강, 2중, 이렇게 또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1: 1강, 2중, 그 1약이라고 좀 하나 해주세요, 국민적으로.
6: 예,
1: 1강, 2중, 1약으로 예. 해주세요. 예.
6: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친청계로 분류된 이름만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친청, 권양엽, 김영환, 문대리, 문정복, 박지원, 박지혜, 이성윤, 이모경, 조승래,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여기서 이제 박지원은 전북의 박지원입니다.
6: 요번에 들어간.
1: 예, 요번에 들어간 박지원. 그, 해남의 박지원 아니고. 친성은 김영호, 민병도, 민홍철, 박선원, 박지원. 여기가 이제 해남의 박지원. 양부남, 이계호, 정인영, 허종식.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이동학 최고. 요거 보시면 어떤 느낌이에요? 잘 분류한 거 맞아요?
2: 일단 친청 의원분들은 네. 지금 장직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 친청계라는 게 없었죠. 네. 근데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뭐 그 탕평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네. 당대표 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탕평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건 친청계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네, 다 저쪽에 소속되어 있었던 네. 사람들을 같이 쓸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의 뭐 매력을 느꼈는지 어쨌든 함께 배를 탔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친청으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본인들이 부정을 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면은 이대로 예. 가는 걸 것 같고 요 전당대회도 아마 이런 흐름으로 그냥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뭐 그러네요. 네.
6: 김남국 의원이
1: 네, 김남국 의원 원래 친청계와 함께한다고 중앙일보 첫 번째 기사에 있었는데 이번 기사에 수정된 기사에 김남국 의원 이름이 빠졌어요.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 중립이에요 기자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2: 그럴 수도 있는 게
1: 우리 같은 살레시오고 우리 네. 예, 김정 의원님
6: 내가 왜 친척이냐 이랬을 것 같은데.
1: 김남국 번역기.
6: 어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청와대에 있었고 누가 봐도 네. 사실 대통령 네. 측근으로서 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일도 했는데 네. 친척으로 이렇게 바로 분류된다? 공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1: 이번 재보궐에. 네,
6: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 그러니까 공천을 네. 받을 때만 하더라도 네. 또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 이런 얘기
1: 해주세요. 하기가 그게 제일 재밌는
4: 소위,
1: 거야. 소위
4: 충성 맹세라 그랬고 저를 이거 주시면 제가 정말 네. 네? 뭐 이런
1: 대표님을
4: 식으로
1: 위해서, 후보님을
4: 근데
1: 위해서.
4: 지금 상황이 네. 지금 친청계의 이름을 올렸다가는 나중에 공천도 못 받을 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제가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이거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아. 그리고 이제 소위 지금 그 정청래 리더십 하에 예. 어떤 그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은 지금 와가지고 또 딴 데로 간다라는 것이 자기 이미지에 주는 아. 그런 영향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1: 그럴 수도 있어요.
4: 그래서 과거에 왜 아 내가 정말 그 좀 민망하긴 한데 주의 야바 그런 말 많았었어요. 아,
1: 낮에는 예. 이명
4: 뭐 뿐만이 아니라 아, 고시점뿐만 아니라 예. 그 다음에도 아. 지도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예. 제가 기억할 때 지난번에 정청래 박찬대 경쟁에서 예. 의원들은 박찬대 당시 의심. 후보 쪽이 훨씬 많았었어요.
1: 맞아요.
4: 그런데 막상 당심. 열어보니까 당심이 그래서 지금 정청래 전 대표는 네. 아마 그 권리당원의 당심 보안 수사권으로 뭉쳐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가 보다 아.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되네요.
1: 예.
5: 근데 이게
1: 이정현님
5: 세보니까 71명인데 나머진 다 어디가 있어요?
4: 아니 근데 노 코멘트.
1: 노 코멘트.
5: 엔시엔 코멘트. 엔시엔 그래도 다 대략 나오지 않아요? 눈빛만 봐도.
2: 글쎄요.
4: 눈빛으로 안
2: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네. 이게 지금 사실 예전처럼 친문 세력이라든가 네. 아니면 무슨 뭐 다른 무슨 세력적으로 개파가 형성되는 그러한 것은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에서 찾기 어려워요.
1: 왜냐 차기 주자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2: 네 그리고 지금 구도 자체가 이제 그렇게 굳어지기도 어렵고 지금은 네. 사실 친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1: 그렇겠죠.
2: 이거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뭐 어느 쪽에 선호가 있냐 정도의 느낌인 거지. 그래서 예, 예. 끝나고 나서 무슨 말을 갈아탄다 이런 개념은 맞지 않고 아하. 당대표가 되면 예. 결과에 순응하는 거죠. 결과를 아. 승복하는 거죠.
1: 예.
2: 승복에 따라서 대통령 뭐 국정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집권당의 여당 의원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개파적으로 분류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어거지스럽다라는 생각도
1: 어거지스럽다.
2: 듭니다.
1: 네. 조합해보기에서 약간?
2: 네.
1: 약간 유감이다.
2: 그렇죠.
1: 예.
6: 그래서 워낙 어느 의원이 어느 정도 지금 이 후보들에게 네. 가까운가.
1: 대세 파악 정도 가능하다.
6: 네, 이 정도 파악은 그냥.
1: 의원들의 마음.
6: 참고상황하다.
1: 네. 예. 레퍼런스는 된다. 자, 근데 선호 투표지 도입 여부를 놓고 오늘 최고위 오전에는 결론 못 냈고 오늘 밤에 다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선호 투표 도입 반대 세 분이 문정복. 이성윤, 박규환 요 분이에요. 아, 유성윤 최고위원 요즘 화제의 중심이시기도 하시고 도입 찬성 두 분은 강득구, 황명선 이게 됩니다. 3대2 구도이긴 한데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재용 의원님 느낌 왔어요?
5: 저는 선호 투표를 일단은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민주당도 좀
1: 네.
5: 꾸준하게 좀 네. 하지 왜 이제 와가지고 선호 투표를 또 하는지 그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 예.
5: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1: 아.
5: 1등은 누구, 2등의 표가 뭐 예. 3등한테 몇 표 가고 그것도 세고 그래야 되는데 글쎄 뭐 오히려 간소화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1: 예.
5: 글쎄 이게 또 이거잖아. 선호 투표에 대해서 별 말 없다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치열하게 붙는
1: 정청래
5: 거니까.
1: 쪽에서.
5: 네, 그래서 예. 정청래 대표 전 대표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 숫자로만 보면은 이게 뭐 3대 2니까 이거 도입이 잘 되지 않겠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민주당 당원들이 다 원하고 민주당 그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감히 예. 말씀 못 드리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꼭 붙잡고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듯이 여기도 최고위에서 민주당에서 세 명이 절대로 반대를 하면 이게
1: 안 돼요?
5: 안 되는 안 거잖아요.
1: 표결, 안 돼요?
6: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게 될 텐데.
1: 네.
6: 표결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 구도면, 고집을 하면 아마 또.
5: 여기서 원내대표는 그게 없나요? 표결권이?
4: 최고위에서 결정한다고.
6: 원내대표도 들어가 있죠. 네. 7명인 거예요.
4: 네, 4대3이라고
6: 최고위원이 사퇴했기 때문에.
1: 네.
6: 예. 그러니까 표결해서 오늘 통과시켜야죠. 다음 주 16일 날 후보 등록인데 룰 가지고 아직 이러고 있다. 선호 투표제 가지고 이거는
1: 사파 싸움이 아직 물 밑에서.
6: 룰 싸움이 제일 치열하긴 합니다.
5: 룰 싸움이 제일 근데 세요. 저희도 보면은 당내에서 우리 뭐 당원 책임 당원 몇 퍼센트 일반 여론 몇 퍼센트여 가지고 늘 굉장히 심하게 물 밑 다툼이 있습니다.
2: 이게 룰이 이번에 도입된 게 아니에요. 지난번
1: 11차 당무위
2: 당무위에서 도입이 됐고 그때 지금의 지도부인 분들이 거기 그 당무위 위원들이었어요.
1: 문정복, 조성래 의원.
2: 그래서 그때는 후보자가 두 명이었기 때문에 예. 결선 투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그때 통과됐던 조항들이거든요.
1: 예.
2: 당원에서는 당규에 정한다라고 돼 있고 예. 당규는 전준위에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1: 예. 예.
2: 전준위에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1: 예.
2: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큰 논란이 없는데
1: 예.
2: 아마도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1: 예.
2: 이게 아 3대2로 맞으면 아파요. 3대1로 맞으면 아파요. 2대1로 맞으면 아파요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거를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아 얘네들은 뭔가 뭉쳐있고 지금 나 혼자 떨어져 있어
1: 예.
2: 라고 하는 동정론을 좀 올리려고 하는 전략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이제 지적을 황명선 최고위원이 하셨던데
1: 예.
2: 임명직은 원래 당대표가 물러나면 당대표가 임명했던 정무직들은 원래 물러나는 게 맞잖아요. 그래갖고 사무총장도 물러나고 다 물러났어요.
1: 예.
2: 근데 최고위원들도 지명직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왜 안 물러나냐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
1: 예.
2: 제가 볼 때 이 부분도
1: 아하.
2: 해석의 영역이어서
1: 아하.
2: 제가 볼 땐 물러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게 참 그러네요. 그 이게 표결로 들어간다고 보니까
1: 어렵네요.
2: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1: 자, 김호준. 아, 네. 예, 정의원. 정의원.
4: 팔을 쓰다듬으면서 그렇게 애정 표시를 하더니 아주 그냥 뭐 아주 사사건건 지금 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 그 김원준 씨 방송에서 이제 그 김민석 전 총리 당시 계엄당의 행보 CCTV 미스터리 의혹을 이제 해소를 했는데 조선일보 역제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거 입수했냐? 어떻게 입수했을까 이거거든요. 어떻게 네. 입수했을까요, 정의원님?
4: 글쎄요, 그날 인터뷰 내용으로 보면
1: 네.
4: 김어준 씨가 어렵게 구했다고.
1: 맞아요. 본인이
4: 김민석 의원은 자기 이거 뭐 구하기 어려울 텐데 그러더라.
1: 아,
4: 뭐 국회에서만 예. 구할 수 있을 텐데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1: 국회 사무처가 보관하고 있죠.
4: 네, 예. 아마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 현지 국회의장 측에서는 전임 국회의장 때 나간 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1: 아하.
4: 전임 국회의장 측 관계자는
1: 예.
4: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1: 예.
4: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 영상에 얼굴이 올라와 있는 사람이 요청할 때 그걸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 그 사무처가 아하. 이거를 요청한다 그래서
1: 예.
4: 정보 공개에 신청을 한다 해서 그렇게 일조일석에 나올 빨리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4: 그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아무튼간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뉴스 공장에 그 장면이 나옴으로써 사실은 이 CCTV가 굉장한 이슈가 될 줄 알았어요.
1: 예.
4: 그랬는데 그냥 한 번에 털었어요. 그리고 그 과거에도 2024년 12월에도 김어준 예. 씨가 당시 김민석 의원의 담 넘는 것을 도와줬던 시민 여성을 불러서
1: 맞아요.
4: 인터뷰까지 했었다.
1: 맞아요, 맞아요.
4: 그거 안 본 사람은 잘 몰랐죠.
1: 예, 예. 그 내용까지도 당일 또 소개가 돼서 해석이 됐는데 아무튼 관련 의혹 제기가 있다라는 점까지 짚고 네 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웨이저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1: 예, CBS 박정우의 한판승부 함께하셨습니다. 아, 또 비가 많이 내리다가 또 현재는 풍랑, 폭염, 열대화특보가 또 발효된 상황이네요. 기상, 날씨 잘 보시면서 이 험난한 여름 잘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판승부 오늘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0: 특별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족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한국오이 파운드당 3불99, 아삭이고추 파운드당 3불99, 시험누수밥 금토일 3일간 4불99, 교호포도 3파운드 크램쉘 6불99, 100% 한국산 해담 자연산 절단 꽃게장 650g 16불99. 놓치면 아까운 특가 혜택 지금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나는 엄마 부탁해. 아이고.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유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유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0: 점심들은 드셨습니까? 약간 이게 무슨 조폭인가? 예. 점심 드셨습니까, 형님? 예. 오늘도 여러분의 점심 시간을 웃음으로 꽉 채워드릴 한식의 음악다방. 저는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아입니다. 인사 아까 했는데 우리?
0: 어, 그래요?
1: 예.
0: 어,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고생 잊어버리셨어요?
0: 아, 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1: 네. 아우, 금요일이에요.
0: 금요일입니다.
1: 네.
0: 뭐, 이래도 좋고,
1: 저래도
0: 좋고, 네. 실수를 좀 한들, 자기 이름을 100번을 얘기한들,
1: 아, 인사 여러 번 해도 괜찮아요.
0: 아, 정말 너그러워지는. 왜 금요일은 이렇게
1: 맞아요.
0: 매일매일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니, 금요일 너는.
1: 진짜. 금요일 하면 좋겠다, 그죠? 아,
0: 그 미국 표현에 그런 표현 있죠? I love that. I love it. 정말 매일매일 금요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1: 그러니까요.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 금요일, 토요일.
0: 괜찮다. 나 그 나라에서 살면 안 될까?
1: 괜찮다.
0: 근데 이번 주말은 조금 특별한 주말이긴 해요.
1: 왜요? 어떤 네. 특별한 주말이에요? 이번 주말에?
0: 아, 축구 팬들에게는 거의 아하. 축제, 에, 명절이라고 그러죠? 돌아온 명절 같은 그런 날인데 드디어 이제 월드컵이 8나라로 네. 압축이 되면서
1: 맞아요.
0: 어제 첫 번째 경기로 네? 프랑스와 모로코의 뜨거운 승부로 시작해서
1: 네.
0: 어, 오늘 3시부터 스페인과 벨기에,
1: 네?
0: 벨기에와 스페인의 경기가 있고 어, 이번 주말, 내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네. 정말 축구 팬들이 기다리는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아. 오, 잉글랜드하고 우리 홀란드의 나라
0: 네?
1: 노르웨이가 네. 네, 매치를 하죠.
0: 축구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BTS와 손흥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된 것처럼
1: 네.
0: 물론 그분들 말고도 많습니다. 우리 윤여정 선생님도 계시고
1: 네. 네,
0: 우리 또 어, 우리 영화 감독님 누구시죠?
1: 봉준호
0: 감독님도 계시고
1: 한강 작가님도
0: 작가도 계시고
1: 네.
0: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이 알려지는 건 맞지만 혼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노르웨이를 이번에
1: 맞아요,
0: 알게
1: 맞아요.
0: 됐어요.
1: 맞습니다.
0: 또 카보베르데의 선전 때문에
1: 카보베르...
0: 아프리카의 그렇죠. 그 조그만 나라를
1: 맞아요.
0: 전 세계가 알게 됐어요.
1: 저도 카보베르데 다녀온 여행 그 유튜버들의
0: 네.
1: 그 영상들을 보게
0: 된다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주 수직과 맞는 이렇게 돼요. 참 이게 또 월드컵의 영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1: 그렇습니다.
0: 자, 이 수백 년 전 잉글랜드의 앵글로색슨 이거 영어 시간에 배웠는데 앵글로색슨과 이 노르웨이의 선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이킹들이 부딪혔다면
1: 네.
0: 그래서 왜 축구 끝나면 요즘에 홀랜드 이거 모자 쓰고 이 바이킹 이거 하잖아요. 세레모니
1: 네. 북치고
0: 네. 네. 이 후손들이 이번에는 축구로 네. 다시 한번 패권을 놓고 대결을 펼치는 이 멋진 대결이 이번 주말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1: 정말 잉글랜드와 노르웨이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기대가 됩니다.
0: 자, 소위 말하면 이제 언더독이라고 해서 FIFA 네. 랭킹이 좀 낮은 나라들의 이 반격이 정말 무섭게 지난번에도 이집트가 무려 20위권의 나라인데 이야 이 정말 놀라운 세계 랭킹 2위를 상대로 너무 멋진 경기를 펼쳐서 이번에도 이 노르웨이와 영국, 영국과 노르웨이의 이 대결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 아,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말 진짜 축구 팬 여러분들은 황금 주말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아무튼 어, 또 이 축구 또 응원하시다가 어, 치킨 태우지 않도록 에어프라이어 시간을 잘 체크하셔서 마냥 그냥 걸어놓고 어머 축구 보다가
1: 큰일 나요. 어, 네.
0: 아니
1: 색감둥이 되어서 나옵니다.
0: 그러니까 축구장에서 왜 이렇게 경기에 그냥 촥 연기 같은 스모크를 뿌리는 일이 좀종 있는데 어 갑자기 집에서 스모크가 나면서 왜 이러지? 이게 축구장도 아닌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시라고요. 자, 오늘 또 멋진 휴가 얘기로 오늘 또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주간 베스트로 달려볼 텐데요.
1: 네,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는 휴가 이야기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추억이 듬뿍 담겨있는 휴가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0: 자, 오늘 로제나 토토의 노래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한 시에 음악다방입니다.

0: 자, 로제나로 멋지게 흥분된 마음을 시키려고 했는데 더 흥분이 되네요. 선곡을 잘못했어요. 주말에 좀 조용한 이런 축구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혼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조용한 노래를 좀 틀었어야 되는데.
1: 아니에요.
0: 방방뜨는 노래 틀었네요.
1: 아니에요. 이 마음을 점점 저희가 이렇게 좀 불을 지펴야죠.
0: 그래요?
1: 네.
0: 왜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맨날.
1: 아니 너무 재밌지 않아요?
0: 뭐가?
1: 저는 한국 팀이 탈락을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축구 볼 일 없겠다 싶었거든요.
0: 이 얘기 요즘. 그 추가할 못 우리 여성분들께 꽤 듣는 얘기예요.
1: 근데 은근히 이게 재밌는 거예요.
0: 아니 원래 이렇게까지 재밌지 않아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너무나 희한하게 이렇게 매번 경기 때마다
1: 네.
0: 어쩌면 그렇게 지던 팀이 갑자기 막 뒤집어가지고 승부를 내고 못하던 언더독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따라붙어갖고
1: 아 그러면 이번 월드컵이 유난히 네. 이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흘러가게 된 네. 거군요.
0: 그래서 제가 지금 존경하는 어른이 한 분 계신데
1: 네.
0: 그분도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얘네들 짜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정도로
1: 짜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0: 너무나 극적이에요. 매 네. 경기마다.
1: 그래서 정말 덕분에 아주 네. 축구의 새로운 맛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0: 알고 있어요.
1: 네.
0: 지금 축구를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으시던 분들까지 마저도 뭐야 단어 선택 이게. 근데 아무튼 굉장히 축구를
1: 네.
0: 사랑에 빠지는.
1: 그러니까요.
0: 그렇게 해야 되는.
1: 폴란드의 이 그 뭐랄까 해맑은 웃음에 자꾸만 빠지게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웃음은 그렇게 해맑죠.
1: 네.
0: 공은 진짜 와.
1: 그렇게 사람들이.
0: 괴물이잖아요.
1: 아니 불도저처럼 정말 달리더라고요.
0: 브라질
1: 잡아당겨도 네, 아랑곳하지 않고 네.
0: 이게 바이킹의 어떤 힘이다 이런 거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처럼 아무도 못 막아요.
1: 제가 정말. 노르웨이 축구를 네. 어디서 봤겠습니까? 네. 네.
0: 현존하는 지금 축구 선수들 중에 얼마나 잘하는 선수들이 많겠어요. 세계 인구가
1: 네.
0: 어마어마한데 80억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 중에 꼭대기에 있습니다. 엘링 홀란이 지금 네. 무려 몸값이 2억 달러. 하나로 하면은 3천억 원이에요.
1: 아, 뭐 어떻게 계산도 안 되고요. 뭐 네. 가늠도 안 되고 뭐 아무 뭐 가공이 없네요. 너무 크니까.
0: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지금 가장 몸값이 가장 비싸다.
1: 아하, 그렇군요.
0: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1: 아, 그 쉽죠.
0: 네, 1등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오늘 경기가 있는 스페인의 라빈 야말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1: 네.
0: 18살짜리 천재 다음에 메시를 이을 선수라고 지금 전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선수하고 몸값이 둘이 똑같아요.
1: 아 그렇군요.
0: 그 정도로 홀레는 지금 핫하다. 자, 또 축구 얘기하다가 또 여행 얘기하다가 축구 얘기를 또 샜는데 오늘 여행 가기 전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가족끼리 항상 여행을 가다 보면 다른 건 다 좋은데 요 엄마 아빠 꼭 싸워가지고
1: 아하,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여행하고 축구하고 뭔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0: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1: 아, 그러네.
0: 네. 여행도 뭐 시작은 좋았으나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축구도 마찬가지잖아요.
1: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0: 네.
1: 꼭 공격과 수비가 싸우는 것처럼 엄마가 아빠가 둘이 싸우다가.
0: 네.
1: 뒤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0: 맞아요. 심판처럼 이렇게 호루라기를 부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1: 내리지도 네. 못하고.
0: 그러니까요.
1: 중간에 또 뭐라 그럴까, 뭐 이러면 또 괜히 성난 아빠한테 또 뭐 한 소리 또 듣기 마련이죠.
0: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행 스토리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네 궁금해집니다.
1: 자, 오늘 그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0: 네, 너무나 네. 감사드려요. 정말로. 네.
1: 오늘도 여섯 분의 사연으로 오늘 여러분의 여행 이야기들 한껏 오늘 여름휴가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마음에 드는 사연 있으시면은 1번, 2번 하고 꼭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장 많은 표를 받으신 분이 이번 주 주간 베스트에 선정이 되시고요.
0: 주간 베스트에 선정되시면 상품권.
1: 네. 상품권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자,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0: 전시의 박대왕 이성훈 성영 앵커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갖고 동쪽 뉴저지 서밋까지 도착하는 와 이거 어디 어떻게 하라고요? 샌프란시스코 서부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쪽 뉴저지 서밋까지 도착하는 미 대륙 횡단을 했다.
1: 야.
0: 지난날 여행이 벌써 딱 10년 전 일이네요. 이 제목이
1: 네.
0: 미국 여행 어디까지 해보았나요?
1: 야 여기 감히 대적할 수가 없는데요.
0: 미국 여행
1: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저지까지.
0: 뉴저지까지.
1: 야
0: 미국 여행 어디까지 해봤니?
1: 1등 하실 것 같습니다.
0: 네, 1번 사연입니다. 큰아들이 해군 국방대학원을 졸업하던 해. 오, 대단한 집안이에요. 2016년 6월 30일 저희 부부는 뉴욕 공항을 출발해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오후 1시 30분경에 도착해서 해군 국방대학원에서 출발한 아들을 만났어요. 아들이 오는 길에 한국 가게에 들려 여러 종류의 김밥을 사와서 차를 타고 스탠포드 캠퍼스로 이동해 점심을 먹고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스탠포드 대학교.
1: 듣기만 해봤어요.
0: 어떻게 생겼나요? 네, 스탠포드 대학교 캠퍼스로 이동해 여기를 걸어 다녔나요? 아, 부러웠네요. 학교를 둘러본 다음에 국방대학원으로 내려가며 태평양 연안을 바라보며 해안도로를 달려 오후에 국방대학원에 도착해 서울로 이사할 짐을 이삿짐 센터에서 마무리해줘서 대학원 호텔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묵고 샌프란시스코로 올라왔어요. 43년 전인가요? 중학교 영어 시간에 배웠던 금문교를 드디어 실제로 보니 와 꿈이 이루어졌어요.
1: 아, 교과서에만 있던 네. 바로 그 금문교.
0: 영어 시간에 그 어린 시절이죠. 학창 시절에 나는 이 다음에 꼭 가보고 말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게 꿈이 딱 이루어진 거예요. 43년
1: 그렇죠,
0: 만에.
1: 그렇죠.
0: 이야. 이틀 동안 샌프란시스코 주위를 관광하고 나서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으며 우리가 들려드렸잖아. 이게 아하. 몇 이었더라? 이게 호텔 캘리포니아. 이게 뉴멕시코주를 향해 출발하여 몇 시간을 운전하다 보니 요세비티 국립공원에 도착했어요. 공원의 웅장함을 구경하며 또 달리고 또 달리다 보니 그야말로 사람도 나무도 보이지 않는 사막인 데스밸리 계곡을 지나고 있었어요. 이 여행 광고에서 들어본 것 같은데. 높은 산이 검게 그을린 듯 까만 산의 계곡을 보며 멕시코주 해군 부대에 도착. 그곳 숙소에서 여장을 풀고 다음 날은 이거 트럼프 대통령 여행일지 아닙니다. 라스베가스를 향해 출발해 가는 도중 저녁 시간에 뜻하지 않은 불꽃놀이 황홀함에 또 빠졌죠. 불꽃놀이로 시간이 좀 지체되어 늦은 시간 호화찬란한 도시 네바다의 라스베가스에 도착했습니다. 성훈이도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불야성이라고 하는 이 라스베가스. 네.
1: 저 멀리서부터 도시가 마치 불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0: 네. 24시간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1: 맞습니다.
0: 1905년 5월 10월 세워졌다는 이 도시 2016년 관광객이 4,200만 명이 왔다 갔대요.
1: 야, 거의 뭐 한 나라의 인구네요. 네.
0: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까요? 사막 위에 이런 도시를 꿈꾸었던, 그렇죠. 이 한 사람이 이런 발상을 하면서 여기가 다 이제 사막이었잖아요.
1: 그렇잖아.
0: 네, 이 줄을 살리는 이런 엄청난 관광도시가 됐죠. 아들이 해군이라는 걸 알더니 예약한 방에서 방을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대요. 와.
1: 미국 사람들은 이 군인에 대한 예우가 좀
0: 예우가
1: 있잖아요.
0: 정말 남다른데. 네. 이야, 대단합니다. 너무나 좋은 방에서 편한 하룻밤을 지냈어요.
1: 아, 으쓱하셨겠어요.
0: 네. 네. 얼마나 프라우드 했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I'm so proud of you. 아침에 그랜드 캐년을 향해 출발해 가던 중 후보댐을 구경했습니다. 이 후보댐 대단합니다. 오, 이 여기서 쫙 그 영화에서 영웅들이 여기서 탁 나오잖아요.
1: 웅장하죠. 네. 네.
0: 저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 보는 내내 턱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1: 오.
0: 이 거대한 후보댐을 건설한 진짜 위대한 미국인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오후에는 그랜드 캐년에 도착해 보니 전 세계인이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세계 1이라는 말이 맞는 듯했어요. 지금껏 고개를 뒤로 젖혀 높은 곳만 바라봤는데 발 아래 펼쳐진 이 그랜드 캐년의 광경은 인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된다고 하는 이 그랜드 캐년이 왜 그런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을 뒤로 하고 아직도 끝나진 않았어요. 미륵 대륙.
1: 이제 중간 왔어요. 네. 이제 서부에서 중간 왔습니다.
0: 어, 광고 듣고 얘기해도 되나요? 텍사스주 달라스를 향해 출발해 아들의 셋째 외삼촌 집에 도착해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며 광활한 달라스를 구경하고 텍사스인 거죠 벌써.
1: 그렇죠.
0: 중부에 왔네요.
1: 네.
0: 그 다음날 조지아 애틀랜타 드디어 이제 동부로 오셨네요. 둘째 외삼촌 집을 향했습니다. 늦은 밤 시간에 도착하니 외삼촌이 아, 왜 이리 늦었어? Why you so late?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펜 아 한국분이시구나 볼멘 소리를 하셨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반이나 늦었는데 GPS가 없던 시절에 지도 보며 가다 보니
1: 아우 수고하셨죠.
0: 네, 교통체증도 심하고 외삼촌은 또 해병대 출신이래요. 미 해군 장교 조카를 위해 손수 삼계탕을 끓여놓고 기다리시다가 식으니까 화를 내셨던 거예요.
1: 어, 그럴 수 있어요.
0: 와이 쏠래. 다 식었잖아, 내 삼계탕. 오마이갓.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정말 맛있는 이 삼계탕을 먹었더니 야, 아 근데 이제 더 이상 맛보실 수가 없대요.
1: 아, 외삼촌이
0: 외삼촌이 돌아가셨나 봐요.
1: 그런가 보네요.
0: 다음 날 다운타운에 있는 월드 오브 코카콜라 박물관. 어, 이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1: 어, 네, 조지아에 네, 코카콜라 박물관이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입장료
0: 여기는
1: 있어요.
0: 콜라가 네. 무한리필.
1: 맞습니다.
0: 아 정말 콜라 좋아하는 성훈이도 콜라 좋아하는데 아, 이 콜라 리필을 네. 하루를 하면서 콜라를 먹으며 하루를 보낸 다음에 어 부럽다. 김밥에 콜라, 햄버거에 콜라, 샌드위치에 콜라, 계속 콜라 먹는 거잖아, 리필하면서. 야, 1965년 건설된 바다 위 다리로 대서양 바다 위와 바다 아래를 번갈아 건너는,
1: 어, 이거 어떻게 읽어요?
0: 체사피크 베이 브릿지. 네, 체사피크 베이 브릿지를 40분 정도 운전해서 델라웨어를 거쳐 뉴저지 서밋집까지 멀고도 먼 미 대륙 횡단을 2016년 7월 8일에 마쳤습니다. 제가
1: 네.
0: 갔다 온 것 같은 피로가 오네요. 다음 네 번째 미 대륙 횡단은 뭐? 이게 세 번째였군요. 네 번째 미 대륙 횡단은 멀지 않은 시간에 RV 비슷한 자동차로 48개주를 돌아볼 생각입니다. 처음이 두렵지 하고 나니 자신감이 있다는 생각에 미 대륙 횡단을 한 번쯤 우리 라디오 K라디오 청취자님들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맛집이 있지만 너무 먼 곳이라 말씀드리지 않아요. 두 분 오늘도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길.
1: 야, 야 감사합니다. 근데 성훈 씨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0: 됐어요.
1: 지금
0: 나 힘들어요.
1: 이분의 서부에서 동부까지의 이 일정이 과연 네. 몇 방 며칠이었는지 읽으신 그 내용에 담겨 있는데 혹시 네.
0: 기억이 안 나는데? 네.
1: 제가 아, 계산을 해봤더니요. 어. 6월 30일에 출발을 하셔서 7월 8일에 뉴저지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0: 어, 그러면.
1: 그러니까 8박 9일. 8박 9일, 9일 동안, 네. 서부에서 동부까지 오셨어요.
0: 이야.
1: 네. 이 여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렇게 저희와 나눠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드립니다.
1: 야, 정말. 덕분에... 한 군데만 가봐도 네. 여행 제대로 했다 싶은 곳들을 줄줄이 다 갔다 오셨어요. 네. 네.
0: 지금까지 참고번호 1번.
1: 1번. 네,
0: 참고번호 네. 1번의 미 대륙 횡단이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다 로컬이에요. 자, 여름 휴가 어디까지 가봤니? 여러분의 여름 휴가 꿀팁, 또 여러분의 추억들, 휴가 추억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이런 것들, 이런 거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는 여러분의 여행 추천사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더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 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코코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웃음과 음악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이죠. 100세 시대의 실버 문화 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바로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요. 식사도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 150플레이스. 혹시 전화로 문의하실 분들은 917-803-7080입니다. 쉼터 콜라텍.
1: 지친 일상, 이제 건강을 다시 설계할 시간입니다. 고함량 코디세핀과 순도 100% 사양, 6년근 흑삼까지 200시간의 정성, 저온 발효 기술로 완성한 야엘 발효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제품 문의는 718-500-3350, 유저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내일을 연구하는 야엘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
5: 밴쿠버 호비젠 이퀄 하우징 랜들.
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확률이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0: 자, 한식의 막대왕 오늘 여행 이야기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분의 사연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여행 이야기를 쭉 지금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으로 우리 전 미국을 완전히 한 바퀴를 다 돌았고 이제 국지적으로 로컬리 저희가 근처부터 시작해서
1: 네, 구석구석으로 네, 한번 가볼게요.
0: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그 전에 음악 한 곡 듣고
0: 네. 시간이 네. 네, 음악 한 곡을 듣고 저희가 돌아오도록 할게요. 일단 네. 시간 맞추고요. 중간중간에 사연 들으시면서 여섯 개 사연 중에 제일 괜찮았다 하시는 거는 저희 방송 끝나도 괜찮으니까요. 번호를 좀 남겨주시면 네. 그 투표로
1: 네, 오늘 저희가 집계를 해서 월요일에 어떤 분이 장원을 하셨는지 연락을 드리도록 네,
0: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여행사연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살면서 운전할 때 음악다방을 종종 듣는 팬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번 주 여름휴가와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미국 여행하면 다들 유명한 곳만 생각하시는데요. 가끔은 작은 마을 여행이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넌지시 그러더군요. 여보, 올해는 우리 유명한 데 말고 그냥 조용한 데 한번 가볼까? 갑작스러운 아내의 제안에 저는 처음에는 에이 그래? 그런데 가서 뭐 재미가 있을까? 거기 뭐 있는데? 했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요. 펜실베니아 델라웨어 근처에 뉴호프라는 곳이었는데요. 소박하지만 나름 멋이 있는 카페들이 있고요. 오래된 서점에 또 예쁜 갤러리들, 길가의 꽃집들. 아, 그 모든 게 정말 생각보다 참 좋더라고요. 특히 그곳의 현지에서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미국 할머니였는데요. 저희 부부에게 말을 걸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몇 년 같이 사셨어요?
0: 한국어를 했다고?
1: 아, 네. 저희 30년 됐네요.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두 분은 30년간 최고의 여행을 하고 계시네요.
0: 아, 사투리까지 했다고?
1: 그렇죠. 여행은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더 중요하고 오히려 그렇게 고즈넉하고 조용한 곳에 있을 때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 그런 여행이 되기도 합니다. 음악다방 청취자님들께도 올 여름휴가는 조용한 곳 한번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0: 오, 이게 끝이죠?
1: 네. 오.
0: 그러네요, 진짜.
1: 네, 아우 뭐 미국 와서 열심히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아이들은 훌쩍 커 있고 부부끼리 이렇게 조용한 데서 손잡고 산책하면서 대화할 시간이 좀
0: 맞아요.
1: 마땅치 않잖아요.
0: 그렇죠.
1: 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산책하듯이 가셔서 조용한 곳 함께 거니시는 것도 너무 좋은 생각 같아요.
0: 시선도 좀 덜 뺏기고
1: 네.
0: 뭘 타야 되니까 막 사람들 시끄럽지 않은데서
1: 두 분한테 이렇게 네.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네.
0: 이런 여행도 진짜 괜찮겠는데요.
1: 네, 뉴욕을 뭐 살짝만 벗어나도 너무 멋진 곳들이 많으니까요. 네. 네, 이번 사연님도 감사드립니다.
0: 자, 3번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3번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훈 씨, 영화 씨. 저는 퀸즈 베이사이드에 사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1: 좀 예쁘게 읽어주세요.
0: 점심 준비를 하면서 가끔 두 분 방송을 듣고 있는데요. 웃다가 국 태울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아, 좀 웃기긴 해요, 저희가. 네. 오늘은 저희 가족이 올해 본방학에 다녀온 맨하탄 박물관 투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용기 내어 글을 보내봅니다.
1: 감사합니다.
0: 솔직히 아이들이 처음에는 엄마 또 박물관이야? 하면서 시큰둥했어요. 자연사 박물관은 어릴 때 많이 가봤고 또 가면 뭐가 다르냐는 거죠. What is the difference? 아, 근데 막상 들어가서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공룡화성 앞에서는 둘째가 한참을 떠나지를 못했고, 푸른 고래 모형 아래에서는, 어휴, 진짜 엄청 크죠, 고래 이거. 진짜 고래가 저 정도였어 하면서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 어, 이거 진짜 재밌는데, 영화.
3: 그쵸?
0: 박물관이 살아있다를 다시 보고 갔더니 아이들이
3: 영화에서 본 거를
0: 그렇죠.
3: 떠보니까.
0: 더 신나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갔는데 저는 사실 미술은 잘 몰라요. 그런데 한국 근데 남자가 됐네. 도자기 전시실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구겐하임 미술관에 갔는데 아이들이 오히려 작품보다 빙글빙글 이어진 건물 안을 뛰어다니며 엄마 여기 건물 진짜 멋지네 하는 말에 아 저도 건물 자체가 작품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오는 길에 첼시 쪽 갤러리 몇 군데도 들러봤죠. 입장료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아서 부담도 없고 갤러리마다 분위기가 달라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이번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건 멀리 가지 않아도 뉴욕 안에 아이들에게 보여줄 보물이 정말 많다는 것이었어요. 혹시 박물관 투어 계획하시는 분들께 작은 팁 하나 드리면 출발 전에 각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특별전 일정과 운영 시간을 꼭 확인해 보세요. 특별전은 예약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금요일 저녁이나 특정 요일은 무료 혹은 연장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 미리 확인하면 훨씬 알차게 다녀오실 수 있답니다. 하루에 욕심내서 네다섯 군데 한꺼번에 보려고 하기보다는 두세 곳 정도만 천천히 둘러보는 게 아이들도 덜 지치고 훨씬 기억에 오래 남으실 거예요. 서훈 씨, 영아 씨, 이번 여행 덕분에 아이들이 다음에는 모마도 가자고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박물관을 재밌다고 말하는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늘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네.
3: 야, 박물관은요, 하루에 하나만 가도 사실 다리가 많이 아파요.
0: 맞아요.
3: 네, 근데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으면, 네.
0: 좀 커야 말이지.
3: 야, 이렇게 하루에 또 이렇게 여러 박물관을 다녀오셨다니, 아이들과 또 어머님의 체력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습니다.
0: 자, 3번 후보 만나봤고요. 내친 김에 하나 더 가보죠.
3: 네.
0: 우리 4번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후보는 네. 음악이 요구.
3: 새로운 음악 좀 깔아주세요.
0: 네, 영화 씨가 딱 어울리네.
3: 한시 음악다방 담당자님께 두 분께서 진행하시는 멘트를 듣다 보면 옛 추억이 아련히 떠오르며 그때 그 즐거웠던 시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 느낌을 받는답니다.
0: 그렇죠. 미래로 갈 순 없잖아요.
3: 한 번은요. 한 번은요. 저가 식구들과 한국 서해안에 여행을 가기 위해 예약된 숙소로 이동 중에 안개가 어찌나 심했던지 예약된 숙소로 가기엔 역부족이었기에 안전한 곳에서 숙박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나마 고속도로는 앞차 비상등을 보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갈 수 있었지만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니 늦은 밤길에다 초행길을 간다는 건 정말 위험천만하며 아찔한 시간들이었죠. 예약된 숙소는 친구가 빌려준 회원권 콘도라 럭셔리하고 가족들과 온천욕도 즐기면서 서해안의 일몰을 바라보며 싱싱한 회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0: 쩝쩝.
3: 좋은 고향 친구 덕분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네요. 보고 싶다 친구야. 옛 추억 생각하며 친구랑 통화 한번 넣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0: 야. 옛날 어른들 꼭 전화하면은
3: 네.
0: 전화를 넣으라 그래요.
3: 그쵸, 그쵸.
0: 이 연배가 조금 비춰지는 그런 후반부 대목이었네요.
3: 네.
0: 근데... 전화 넣어봐.
3: 아니, 이런 친구 정말 너무 좋지 않아요?
0: 너무 좋죠.
3: 럭셔리 콘도 회원권 딱 빌려주고 말이에요. 나 진짜 이런 친구 부럽다. 잘 사셨나봐요.
0: 인생에 이런 진짜 친구 있으면은 인생 정말 확 펴지죠.
3: 4번 사연 보내주신 우리 청취자분 정말 인생 잘 사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좋은 친구가 옆에서 이렇게 함께 동행을 한다는 거. 네. 야, 부럽네요.
0: 친구 사연이었습니다.
3: 네. 자,
0: 이제 노래 한 곡을 요 사연에 맞춰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더 블루가 불러주는 친구를 위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번 우리 한번 눈물 쏟아봐요. 이 노래 들으면서
3: 친구 생각하면서 들어봐요.
0: 네.

0: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블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이죠.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지난 6월에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루바드 929-845-0958번입니다.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14.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4: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4: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1: 아시아의 막다방 여름 휴가 여러분의 사연들로 주간 베스트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분의 후보를 만나봤고요. 네. 다섯 번째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캠핑장에서 생긴 일. 아, 여름에 또 캠핑 많이 가잖아요.
2: 제목부터 재밌다. 네.
1: 안녕하세요. 성우 씨, 영화 씨. 저는 뉴저지 팰리세드 파크에 살고 있는 청취자인데요. 늘 차에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가족이 창피하지만, 또 똥 오줌 그런 건가요? 다른 분들은 좀 조심하셨으면 해서 제가 제 경험을 나눠봅니다. 작년 가을 가족들과 뉴저지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주립공원으로 캠핑을 다녀왔어요. 저녁에 삼겹살도 구워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런 데 가서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아이들과 별도 보고 정말 별 볼 일이 있는 날이었네요. 문제는 너무 피곤했던 나머지 먹고 난 음식과 쓰레기를 테이블 위에 그냥 그대로 두고 어이구. 텐트에 들어가서 잠이 들어버렸던 거예요. 새벽에 밖에서 누가 계속 텐트를 흔들고 밖에서 부르는 소리에 나가보니
2: 곰 아니에요? 곰?
1: 사람으로 불렀다니까. 공원 깜짝 놀랐네. 진짜 곰이 나온 줄 알고. 공원 레인저와 시큐리티가 와 있었습니다. 아, 뭐 썸띵 롱이군요 이거. 음식물을 밖에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에? 안 된다고요? 처음에는 조금 있다가 추울려 그랬어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늦었죠. 경고만 받을 줄 알았는데 벌금 티켓까지 받았어요.
2: 이게 비싸요. 벌금 티켓도 있군요.
1: 제 주위에도 이거 받으신 분이 있는데요. 아하.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2: 하긴 다른 캠퍼들한테도 위험하니까요.
1: 이게 네.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2: 그러네요. 네.
1: 그때 레인저가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더라고요. 음식 때문에 너구리와 여우 같은 거는 물론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흑곰이 이 캠핑장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밤에는 이 모든 음식들을 남은 거를 아이스박스 혹은 차량이나 지정된 보관함에 넣어야 된대요.
2: 그러네요.
1: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괜히 엄격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다른 캠핑객들의 안전을 위한 규칙이라는 거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캠핑장을 둘러보니 정말 다른 가족들의 캠프 주인은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었더라고요.
2: 초보 캠퍼였나봐요.
1: 그러니까. 네. 아, 네, 그랬나봐요. 저희 가족은 벌금은 냈지만 그 이후로는 캠핑 갈 때마다 아이들이 먼저 아빠 음식부터 치워. 음식부터 치워.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아빠. 이렇게 아유, 얘기를 한 덕분에
2: 네.
1: 우리 집 캠핑 규칙 1번이 됐답니다. 성호 씨, 영화 씨, 혹시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캠핑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가족처럼 비싼 수업료 내지 마시고, 맞아요. 우리 돈 내고 배운다 그러죠? 미국 속담에.
2: 아. 네,
1: 수업료 내지 마시고, 네. 즐겁고 안전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2: 이야, 너무 좋은 캠핑 팁이네요.
1: 팁이네요.
2: 네, 감사드립니다.
1: 자, 5번 사연은 곰 사연이었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6번.
2: 네. 6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성훈 씨, 영화 씨. 저는 브루클린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의 싱글 청취자입니다. 저는요, 조금 늦은 나이에 유학을 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영어도 부담스럽고 친구도 없고 하루 종일 책만 보는 생활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여행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집돌이에요. 친구들은 방학만 되면 유럽 가고 국립공원 가고 크루즈 타러 가는데요. 저는 작년 여름방학을 정말 색다르게 보냈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약속도 잡지 않았어요. 맨해튼 서점에 가서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을 3권 샀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예요.
1: 정말 멋진 책이에요.
2: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1: 꼭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2: 그리고 오래 미뤄두었던 에세이 한 권까지 챙겨들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는요 정말 말 그대로 방콕을 했어요. 아침에 늦잠 자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수박 꺼내 먹고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책 읽다가 졸리면 낮잠 자고 그러다 일어나서 또 책 읽고 그러다 또 잠자고. 야, 누가 들으면 너무 심심했다고 할지 모르지만요. 저에게는 정말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으면서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성우 씨도 이 책 읽으셨다고 했잖아요. 무슨 문장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1: 여러 가지 문장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차차 말씀드릴게요.
2: 네, 저는요.
1: 왜 이렇게 다급해요, 사람이.
2: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큼은 빼앗을 수 없다.
1: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2: 그 문장을 읽는데 미국에 와서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환경을 당장 바꿀 수는 없어도 제 마음가짐은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책 한 권이 여행만큼 사람을 멀리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올해 여름도요, 전 아마 멀리 떠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또 책 몇 권을 사서 저만의 조용한 여름 휴가를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올여름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하루 이틀이라도 휴대폰은 잠시 내려놓고요, 좋아하는 책 한 권, 시원한 수박 한 통 준비해서 느긋하게 보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멀리 떠나야만 휴가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1: 맞아요.
2: 제 인생 최고의 여름 휴가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던 그 일주일이었습니다. 성우님, 영화님, 항상 즐거운 방송 감사합니다. 올 여름도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복한 휴가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6번 사연이었습니다.
2: 맞아요.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네, 이렇게 훌륭한 자다가 일어나서 수박 먹고 또 책 보고 네. 야, 듣기만 해도 너무 네. 힐링이 되는 그런 휴가 인 것 같아요. 그렇죠?
1: 라면 후룩후룩 라면 먹고.
2: 그러니까요. 꽤나 괜찮은 휴가 팁이었습니다.
1: 이런 휴가도 괜찮겠는데.
2: 네.
1: 아니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밀린 드라마나 영화 쭉 보는 그런 휴가. 나쁘지 않아요.
2: 네.
1: 나쁘지 않아요.
2: 아니 오늘 보내주신 여행 그 모든 내용들이요. 서부에서 동부까지 이렇게 쫙 그 횡단 이렇게 여행이 있다 네, 있는가 네. 하면 또 집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신나게 보내는 휴가까지 정말 휴가를 보내는 방법은 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1: 많은 것 같아요.
2: 네.
1: 자, 여러분은 어떤 여름 휴가를 또 이번에 올해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2: 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사연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사연에 투표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1: 자, 이 쓰레기 버리면 얼마나 벌금 얻냐고 하셔서 제가 찾아봤더니 일반 주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250불,
2: 네?
1: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최대 1,000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남았네요.
1: 조심하시고요. 네. 투표하실 때. 자, 이번 주말도 이렇게 여름휴가 계획들 세우면서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여러분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청취해주신 모든 캐나다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이성훈이었습니다.
2: 성령하였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 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엑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씨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투쉐 비타민 김전입니다. 살다 보면 꼭 한 번쯤은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왜 하필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상당한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고도 없고요. 순서도 없고 누구를 골라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죠. 네, 이번 월드컵에서도 정말 예상치 못한 황당한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황당하고 또 당황스럽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웃으면서 꺼내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큰 성공보다도 어쩌면 그런 예상 밖의 순간들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는 거죠.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만의 에피소드 하나쯤은 생기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의 에피소드가 없으셨다면 비타민 금요 퀴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귀쩡긋하고 들어오실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분 좋은 금요일 김지연의 도시의 비타민 시작.

투시해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투시해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션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자,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고 커서가 껌뻑껌뻑 하고 있는 옆에다가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 K-Radio US를 치시고 검색 K-R-A-D-I-O-U-S 치시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K-Radio 카카오톡 창이 뜨면은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함께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죠.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구 경기 보다가 선수들 다치면 정말 가슴 철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참 웃지 못할 황당한 부상 소식도 날라왔습니다. 자, 주인공은요 잉글랜드 대표팀의 조던 핸더슨 선수인데요. 외신들이 이번 대회 최고의 기상천외한 부상으로 꼽은 이 사건의 전말을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네, 지난 멕시코와의 16강전이었어요. 경기 막 판 교체로 들어간 핸더슨 선수는 상대팀과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이면서 옐로우 카드까지 한 장을 받고 팀의 3-2 승리를 든든하게 지켜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진짜 사건은 경기가 끝난 뒤에 터졌는데요. 이겨서 너무 신난 나머지 골대 뒤 관객석으로 달려가서 팬들과 그 기쁨의 환호성을 온몸으로 느꼈죠. 그런데 기분 좋게 그렇게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 다음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오려고 관중석 앞에 광고판을 훌쩍 뛰어넘다가 그만 발이 걸려서 바닥으로 세게 쿵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지면서 왼손으로 땅을 잘못 짚는 바람에 이 손목과 아랫팔 뼈가 완전히 부러지는 대형 골절상을 입은 거죠. 자, 결국 들것에 실려나간 핸더슨 선수는 병원에서 긴급 이송이 돼서 수술을 받았고요.

했는데 관중석을 넘다가 뼈가 부러지는 대참사를 겪은 헨더슨 선수. 옛날에 중국 변방에 살던 한 노인이 말이 도망쳐서 슬퍼했는데 그 말이 다른 좋은 말을 데려오고 또 그 말을 타던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다가 또 그 덕에 전쟁에 안 나가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자, 이처럼 인생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변화가 많아서 눈앞의 결과만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주간식이에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좌지 마시고 생방송 카카오톡으로 바로 카톡 올려주세요. 자, 정답자 분들 가운데 두 분을 뽑아서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하게 건강 챙기시라고 늘 신선한 식품으로 찾아가는 H마트 상품권과 건강을 드리는 대한민국 유기농 제품 올가닉 원에서 배추즙 한 달분 한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헨더슨 선수가 부러진 팔에 동료들의 우승 사인을 가득 받아간다면 결국 또 좋은 일로 바뀌는 진짜 이 사자성어처럼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정답 올려주세요. 송골매 처음 본 순간.

자, 오늘의 도시의 비타민 금요일 퀴즈 정답 올려주고 계시고요. 오늘의 답은요, 네 글자, 그러니까 사자성어예요. 우리 또 애청자님께서, 웃음 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써주셨어요.

있어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사자성어입니다. 사자성어. 그리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문제를 한 번 더 드려볼까요? 좋아요. 자, 문제는요. 방금 전에 드렸던 그 헨더슨 선수의 이야기 속에 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문제였어요. 경기를 이겨서 날아갈 듯 기뻤는데 관중석을 넘다가 뼈가 부러지는 대참사를 겪은 헨더슨 선수. 옛날 중국 변방에 살던 한 노인이 말이 도망쳐서 슬퍼했는데 그 말이 다른 좋은 말을 데려오고 또 그 말을 타던 아들의 다리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또 그 덕에 전쟁에 안 나가서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사자성어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변화가 많아서 눈앞의 결과만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의 문제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정답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0: 투샷 비타민 오늘도 변함없이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급하셨나봐요. 전화까지 주셨어요. 자,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엑스아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엑스아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음악과 웃음 그리고 건강한 활력이 함께하는 곳. 100세시대 실버 문화 공간이자 플러싱 한인들의 사랑방 쉼터 콜라텍입니다. 매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식사가 제공됩니다. 음악과 춤, 건강한 즐거움이 함께하는 곳. 플러싱 35-22-150플레이스. 문의 917-803-7080. 917-803-7080. 쉼터 콜라텍.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 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 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 올여름 최고의 쇼핑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1: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체리 파운드당 3불99, 백천도 백도 파운드당 2불99, 리아벨 포도 팩당 9불99, 파 다섯 번들당 1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연계 파운드당 3불49, 양념 마늘 언영식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것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여러분들의 정답을 보니까요, 정말 저를 들었다 놨다 하시네요. 데이브레이크 들었다 놨다.

제가 이거 카톡 보내주신 거 보고 지금 정답 발표할 시간이 아직 일렀는데 정답을 말씀드릴 뻔했네요. 사자성어 한자까지 찾아서 보내주신 분들 계세요. 플러스 점수를 달려면 그러시는데 정말 들어야 될 것만 같네요. 두시의 비타민 고품격 방송이라고요? 아, 고품격 방송. 뭐 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프로는 아닌데 그 지식 추구미를 하진 않아요. 저는 깨발랄 이런 거 추구하고 있습니다.

아, 넷플릭스 참교육 진짜 인기 많았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김부장 소지섭 씨, 이게 매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라 촬영해서 업데이트 되려면 며칠 기다려야 되고 많게는 뭐 일주일 기다리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오늘 이제 업데이트 되는 날로 알고 있어요. 정말 인기 많죠. 아무튼 이런 그리고 또 어떤 그 권선징악을 다룬 드라마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참교육, 김부장 그리고 뭐 모범택시, 글로리, 더 글로리. 장르가 달라도 공통점이 하나였죠. 나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또 억울한 사람은 끝내 구제받는다는 것. 특히 참교육과 김부장 이 드라마는 공개와 동시에 큰 화제를 모으면서 이른바 사이다 응징 드라마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이다 먹으면 속이 빵 뚫리듯이 이거 정말 시원해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은요 폭력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왜 현실은 저렇게 안 될까 하는 답답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신고도 해야 하고 또 조사도 받아야 하고 재판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잘못한 사람들이 바로 책임을 지고 또 피해자는 바로 웃음을 되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도 그래 이게 내가 보고 싶었던 정이야 하면서 속이 뻥 뚫리는 거죠. 결국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교육과 김부장 같은 드라마가 단순한 액션을 넘어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정말 재밌죠.

쇼핑몰을 사람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건 무슨 말인가요? 아, 여러분들 다양한 카톡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도깨비 얘기도 하셨어요. 그러게요, 도깨비의 주연들도 한 몇 년 만이죠? 다시 네 명이 뭉쳐가지고 또 그 장소를 갔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아, 시즌2를 기다리신다고요? 맞아요. 너무 재밌었죠. 공유씨, 김고은씨, 또 이동욱씨, 또 유한나씨, 유인나씨.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요즘에 전 세계 뉴스를 보면요. 저한테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이 동물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바로 야생곰들의 기상천외한 도심 습격 사건들입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팩트 뉴스. 이번 주 미국 알래스카의 한 대형 쇼핑몰에 아주 기상천외한 무단 침입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주인공은 곰이었어요. 몸집이 제법 큰 야생 흑곰 한 마리가 스스로 자동문을 열고 쇼핑몰 안으로 당당하게 입장을 하십니다. 곰 입장! 직원이 비명을 지르는 사이 이 곰을 식료품 코너로 아주 느긋하게 걸어가더니 매대에 있던 싱싱한 복숭아 하나를 딱 골라서 아주 야무지게 맛을 보았다고 해요. 진짜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는데요. 디저트까지 맛있게 끝낸 이 녀석. 쇼핑몰 한복판 매장 바닥에 아주 시원하게 배변 테러를 하고는 다시 자동문으로 유유히 숲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황당한 곰 소식이 알래스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커네티컷주에서는요. 한 야생곰이 민가 주택을 제집 드나들듯 돌면서 창문을 부수고 연쇄 가택 침입을 벌여서 연쇄가 붙으니까 무섭죠.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콜로라도주에서도 출장수리 기사님이 목이 말라서 트렁 문을 딱 열었다가 이 조수석에 떡하니 앉아서 기사님의 점심 도시락을 까먹고 있는 까서 드시고 있는 이 곰과 정면으로 마주치는 정말 심장 떨리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다 건너 일본에서도요. 수도 도쿄. 이 도쿄 조금 외곽까지 야생 반달곰이 내려와서 사람들의 습격을 하는 바람에 지휘대 투입까지 요청되는 초비상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 곰들이 인간 세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걸까요? 쑥과 마늘이 떨어졌을까요? 야생동물 전문가들은요, 기후변화나 무분별한 도시 개발 때문에 숲속의 먹이가 턱없이 부족해진 데다가 또 한 번 인간들이 버린 달콤한 음식물 쓰레기 맛을 본 곰들이 영리하게도 인간 세상에 가면 맛있는 게 많다는 걸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숲에 있어야 할 곰들이 마트에서 복숭아 쇼핑도 하고 또 차 안에서 다른 사람의 도시락을 훔쳐 먹는 이 기막힌 현실. 애니메이션 같죠. 참 인생이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툭툭 끼어들곤 한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내 삶은 오늘 평화롭고 아무 일 없더라도요. 갑자기 내 트럭 조수석에 곰이 앉아있는 것 같은 황당한 변수가 찾아오는 게 바로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 비타민 가족 여러분들의 그 주말 동안에도 오늘 생각지도 못한 유쾌한 반전이나 기분 좋은 변수들이 좀 가득 넘치는 주말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그래서 베니님께서는 공과 사슴을 못 찾게 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렇다는 의견도 보내주셨어요. 그런가요? 자, AM 1669 방송을 어떻게 연결하죠? 해주셨어요. 오늘 처음 이제 오신 분인데요.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지금 저희는 앱으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K-Radio 홈페이지 바로 듣기로도 가능하시고요. 유튜브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차근히 톡으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으로 듣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자, 기분 좋은 금요일 두시 비타민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오가닉 원이 6월 1일 프로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까지, 건강을 드리는 오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블로바드 929-845-0958, 929-845-0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캐나다 느타리버섯 150g 한팩 3불 99, 아삭이 고추 3불 99, 그린자두 파운드당 3불 99, 교호 포도 크램쉘 3파운드 7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가 716-350-4199.
6: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흠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퀴즈였죠. 자, 옛날 중국 변방에 살던 한 노인이 말이 도망을 쳐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말이 다른 좋은 말을 또 데리고 오고 또 그 말을 타던 아들이 다리가 부러져서 슬퍼했는데 그 덕에 또 전쟁이 안 나가서 목숨을 구했다라는 이야기에서 유래한 사자성어. 이처럼 인생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변화가 많아서 눈앞의 결과만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는 뜻을 가진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였고요. 정답은 어머나 우리 변방세 늙은이 옹 어조사 지 말마 해서 세옹 지 마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소리 질러.

이렇게 퀴즈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월화수목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황당이라는 키워드로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날보다 예상 밖의 일이 생기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뜻밖의 일로 마음이 조금 흔들리셨다면 너무 오래 붙잡아두진 마세요. 언젠가는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며 웃으면서 꺼내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자, 기분이 좋아지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 피로는 여기 두시고요. 여기 그냥 두고 가시고요. 주말에는 웃음과 여유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고 또 살아볼 만한 거겠죠. 지금까지 두시의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올가닉원스토어.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올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올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기업 마켓 우리가 강원도 산지 생산자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에서 펼쳐지는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 빈대떡, 평창의 눈꽃송이 버섯,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삼 배양액, 산삼 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 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7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남마트 뉴저지점 마켓 우리와 강원도 생산자 특별점. 맛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이번 여름은 마켓 우리와 함께하세요. 뉴저지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2: K-라디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부자는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죠.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도 중요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운이라는 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요 내가 정말 비를 많이 맞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매일매일 밖에 나가야죠. 밖에 나가야 비를 맞을 확률이 올라가겠죠. 운이라는 건 그렇게 얻어걸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얻어걸린다는 건 확률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확률을 높이려면 빈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게 운에 가까울 수 있는 평범한 우리들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승환의 덩크슛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빈도를 높인다는 거 뭘까요? 안 까먹고 계속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거를 우리는 흔히 루틴이라고 하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내면서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은 내가 하고자 갖고자 하는 것을 쌓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이따가 내일 나중에 하면서 침대나 소파에 앉아만 있다면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오후에 산책을 한다거나 물론 한두 번으로는 절대 건강해질 순 없죠.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꾸준히 쉬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은 다른 비유이지만은 이제 막 방송을 시작하는 사람한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방송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이민방송이라는 것이 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PD도 없고 기술은 뭐 더더욱 없죠. 모든 것을 혼자 다 해야 합니다. 진짜 처음 시작할 때는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정말 정말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건강이 제일입니다 하시면서 아, 이것도 반전 신청곡인데 뭐가 행복하고 화합이 되고 뭐 이런 노래를 신청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의 복별님 조경수의 가버린 사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주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어요. 즐거운 불금, 불타는 금요일 잘 보내시길 바라며 좋은 글귀와 시 그리고 노래 추천해드립니다. 먼저 불금의 좋은 글귀는 한 주 동안 정말 수고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걱정을 내려놓고 웃음과 행복으로 마음을 채우세요. 금요일은 쉼표입니다. 바쁘게 달려온 인생에 잠시 숨을 고르고 내일을 위한 여유를 선물하세요. 라면서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글인데요. 불금에 어울리는 짧은 시 한 편도 보내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노을이 하루를 접고 바람은 한 주의 피로를 데려간다. 따뜻한 차 한 잔과 미소 하나. 오늘은 나를 위해 쉬어가는 시간.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3: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2: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3: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2: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0: 요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2: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2: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 마지막 딱 한 모금만.
3: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4.99불, 캠벨 포도팩당 7.99불, 한국오이 파운드당 1.99불,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9불,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99불, 통통대 프리미엄 조갯살 개당 5.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금요일의 남자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오늘도 세일 품목 하나를 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한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 시간이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네. 오, 아니 오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버지니아에서 저처럼 방송 잘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1: 인정.
0: 아, 그렇다고 또 바로 인정을 하시고 쑥스럽게. 아, 그래서 그냥 감사합니다 했죠. 그런데 이제 제 코너를 이제 자주 들으시나 봐요. 제일 재밌는 코너가 금요일 날 그분 누구세요? 원래 하시던 분이세요? 너무너무 이 시간이 재밌는 거예요.
1: 가찬이십니다.
0: 진짜로.
1: 항상 이게 부족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막 긴장하고 그리고 오거든요.
0: 아니 근데 전혀 긴장을 안 하고 너무 천연덕스럽게 말씀을 너무 잘하신대요.
1: 그건 아닌데 진짜 여기 안에서 뭐 엄청 긴장하고 하고 있거든요.
0: 지금 딱 그거예요. 그 호수 위에 백조들은 유유하게 우아하게 보이지만 열심히 발버둥 치는 발버둥 맞춰요.
1: 예, 예. 오늘도 날씨가 보니까 또 비가 올 것 같아요. 근데 4시부터 온다 그랬는데 올 때 보니까 조금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또 그 소식이 6시 이후로 또 10%라고 하는데 어저께 비가 오는데 난 놀랐어요.
0: 무섭죠?
1: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0: 아, 미국은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천둥 번개를 쳐도 세상에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다.
1: 근데 이제 저희 마트가 이제 옥상에서 빗물이 이제 한쪽으로 이제 흘러서 나오는데요. 네. 그 물 흘러나오는 게 무슨 폭포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걸 보고 있다가 저기다 물레방아를 설치하면은 전기께나 나오겠다.
0: 진짜 전기값 빠지겠는데요?
1: 이게 한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비가 온 거예요.
0: 대단해.
1: 그러니까 이렇게 막 비 어저께처럼 바른 거는 막 떨어질 때 운전하고 가시는데 앞차가 간다고 쫓아가지 마시고요. 안 보이시면 그냥 갓길에 세우시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가시는 게 좋고 또 여기 이렇게 여기 1, 2, 3도로 이렇게 오다 보면 이렇게 약간 침수되는 데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0: 웅덩이 같은 데.
1: 이렇게 그 배수구에서 이제 그 물이 안 빠져나가지고 이제 도로가로 꽉 찼는데 글로 가면 또 옆 차가 또 지나가면 물벼락을 또 줘요. 그러면 또 순간적으로 앞에 안 보이잖아.
0: 안 보이죠.
1: 그럼 당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 많이 오실 때는 안전운전 하시고요. 정 힘드시다 그러면 옆에 세워놓고 안 가셔도 딱지 안 갔습니다.
0: 이야, 근데 우리 방 부장님은 이 외모를 착 봤을 때는 상남자. 그런데 눈이 커서 그런지 굉장히 조심성도 있으시고 의외로 이렇게 꼼꼼하시더라고요.
1: 꼼꼼하지는 않아요, 사실.
0: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잘 챙기고 특히 가족을 참 위해 주시고 따님이랑 유난히 또 친하신 것 같아갖고 참 부러워요.
1: 그 딸들하고는 아들하고도 친하고 딸들하고도 친해요.
0: 특히 사모님하고는
1: 우리 와이프하고도 친하고
0: 거의
1: 안 친하면은 밥을 좀 얻어먹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0: 결론은 그거였구나.
1: 자, 하루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화장실에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셔서 이제 볼일을 보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이 편안하게 볼일을 보면 하루가 즐거워.
0: 맞아요.
1: 하루가.
0: 맞아요.
1: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볼일을 보고 그러면은 근데 왠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찝찝해.
0: 하루 종일 찝찝해.
1: 하루 종일 찝찝해요.
0: 그리고요 볼일을 못 보잖아요. 방구도 마음대로 못 껴.
1: 아유 너무 막 냄새가.
0: 디테일하게 가지 말고.
1: 네. 아무튼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루 볼 일을 아주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제품.
0: 그런 제품.
1: 7월 한 달 동안 락터피 세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네요.
1: 계속 이제 7월 한 달 동안 계속 진행되는데요.
0: 네.
1: 이게 그 기분 좋은 하루는 화장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장 속에서 먼저 시작한다. 내 몸의 장 속에서 시작되는데 이 원료가 좀 필요해요.
0: 원료 좀 필요합니다.
1: 원료가 필요한데 요 락토피 원료 너무 좋아요.
0: 너무 좋습니다.
1: 그러면 장이 편안하고 배변 운동도 잘 되고 장이 건강하면 모든 신체가 다 건강해집니다.
0: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1: 그다음에 이거 락토피 코어 3세트 선물용이 59불 99 세일했던 거 네. 판매했던 거 49불 99 지금 세일하고 있고요. 네. 락토피 골드 이것도 49불 99 하는 거 39불 99 판매합니다.
0: 이게 좀 다르죠 성분이?
1: 성분이 좀 다르죠. 네. 락토피 골드는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0: 레귤러적으로
1: 드실 수 있는 거고 네. 특별히 장이 좀 안 좋으시다 하시는 분들
0: 좀 변비가 심하신 분이나 또 설사가 자주 있으신 분들
1: 그렇죠. 이게 락토피 코어를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내가 이 회사 약장수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희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거를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0: 이거
1: 제품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거든요. 네. 뭐 락토피 슬립 해가지고 뭐 락토피 장케어 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락토피 코어, 락토피 골드 이 두 종류 세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가족 건강에 의해서 한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은요?
1: 다음은 이제 풀무원 보험제 지금 2주 연속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전주부터 진행해서 지금 다음 주 이제 목요일 날 네. 끝나는데요. 부추 잡채 만두 요거 12불 99점 판매하던 거 7불 99점 판매하고요.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바른콩 한국산 콩물 요거 599 판매하는 거 3불 99점 판매합니다.
0: 이거
1: 요거 강력 사셔야 추천.
0: 돼요. 네, 사셔야 돼요.
1: 강력 추천. 네. 제가 전주에 이거를 방송을 하면서 저희 집사람이 이 방송을 딱 듣고 네. 바로 콜이 오더라고요. 399라 그러니까는 뭐 양이 얼마나 될까 뭐 그렇게 저 의아해 했는데 요거 딱 사가지고 가가지고 딱 먹으니까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어요.
0: 귀여움 받으셨겠어.
1: 그래서 네. 어저께 또 사왔어요. 어저께는 이제 저 전체에는 3개를 사가고 네. 어저께는 이제 4개를 사갔는데 제가 올 때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0: 예.
1: 점심때 이렇게 음료수 대용으로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0: 네.
1: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먹기가 너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충 또 그런 걱정을 했어요.
0: 예.
1: 야, 이거를 가지고 콩국수를 해먹을 수가 있을까. 이게 콩물이니까 좀 우리 콩국수가 좀 걸쭉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0: 했는데
1: 콩국수 아주 맛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넣어도 돼. 소금도 안 넣을 때.
0: 검증하신 거죠.
1: 네. 거기에 그냥 집에서 키우던 오이 총총총총 썰어서 탁 올려서
0: 도마도는
1: 도마도?
0: 네.
1: 도마도는 콩국수에 넣나요?
0: 그거 모르시는 거야.
1: 몰라요, 난.
0: 제가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예, 청평에 그 수상 스키를 배우러 갔는데 그 옆에서 콩국수를 주는데요. 오이 물론 있고 계란 있고 도마도를 콩국수에 넣더라고요.
1: 아 그랬어요?
0: 네. 전혀 안 어울리죠. 근데 도마도 넣는 데가 있어요.
1: 그럼 제가요. 다음 주에 저희 집에 좀 도마도가 다 잘 익었거든요.
0: 네.
1: 그거를 방울토마토 잘 익은 걸 한번 넣어가지고
0: 네.
1: 한번 제가 먹어보고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90도가 넘어요.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오늘 그러니까 주말에 꼭 미리 사놓으시면 좋죠.
1: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또 저기 초복이잖아요.
0: 그렇죠.
1: 초복이니까 또 이게 초복 때 보금식 드셔야 되는데 그 콩국수 더위야 물러가라 더위야 물러가라 콩국수 바른콩 한국산 콩물 요거 399 세일 나와 있습니다. 풀무원 제품 요 두 제품 외에도 뭐 라면 김 뭐 그 다음에 냉면 여러 가지 제품 한 자리에 모아서 지금 세일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다음은 이제 40주년 요것도 너무 제품이에요. 통통배 운하기.
0: 아, 다음 주 초복이라 그랬죠.
1: 예.
0: 네. 운하기.
1: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이제 전주에 네. 이 제품이 40주년 나온다고 네. 이제 저희가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네. 우리가 강력 추천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세일하는 상품 보면은 네. 약간 좀 사이즈가 작아.
0: 아하.
1: 작아.
0: 작으면 그, 별로 안 좋아하는데.
1: 근데 그런 게 한 699 정도 이렇게 해요.
0: 네네.
1: 근데 요게 사이즈가 아주 그란데, 빅 사이즈.
0: 갑자기 스페니시가 그란데, 그란데 아주 좋아.
1: 아무튼 이 사이즈가 우리가 네. 평상시에 세일했던 운하기를 그런 사이즈가 아니고 네. 훨씬 1.5배는 커요.
0: 무척 그래서, 그란데입니까?
1: 무척 그란데는 아니고 무척 그란데는 좀 있어야 되는 하여튼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거 세일을 진행을 했거든요. 어저께부터. 네. 그래서 제가 3개를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손님들이 오늘 오시는데 네. 저희 패백시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야채부 돌아서 나오는 냉동 쪽에 거기 앞에 깔아놨는데 손님들이 카트에 두 개씩은 다 집어넣어.
0: 아, 요거 리미트 있습니까?
1: 요거 리미트 세 개인데 두 개 이상은 다 집어넣더라고요.
0: 이야, 그래요?
1: 아, 그래서 이게 아, 이게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상품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홍보를 드리는데 네.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품을 보면 너무 탐이 나요. 그 다음에 요게 뭐 제가 이게 팜플렛을 가져왔는데 네. 기존의 운하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우리 비닐 포개에 이렇게 진공 포장이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추레이에
0: 그러네.
1: 추레이에 딱 들고 그다음에 쓰러져 있어요.
0: 야, 금딱지로 그것도.
1: 그리고 금딱지고 요거를 바로 마이크에 예. 오븐에 집어넣어서 바로 돌릴 수 있어요. 이거를 뭐 아, 접시에
0: 이거 뭐 다른 거 옮길 필요 없이
1: 옮길 필요 없어요. 통째로. 그래서 바로 뜯어 가지고 또 다 쓰러져 있으니
0: 그러니까.
1: 얼마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0: 양념도
1: 다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오다가 방송을 들으니까 착한 가격.
0: 착한 가격.
1: 행복한 가격.
0: 예스.
1: 맛있는 가격에 운하기 드실 수 있습니다.
0: 이건 뭐 자, 다른 반찬 필요 없죠. 그냥 생강 하나 있으면 됩니다.
1: 그냥 네. 공깃밥에 그냥 하고 탁 얹어서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거 통통배 운하기가요. 이게 정상가 18불 99 판매하던 거.
0: 와우.
1: 지금 반값
0: 완전
1: 세일을 하고. 자, 이거 물량이 너무 제품이 좋아요. 물량이 조기 품절될 수 있어요.
0: 예예예. 요 안 팔 이유가 없네요.
1: 무조건 마트에 나오면 무조건 넣어서 가서
0: 일단은
1: 넣어서 가서 해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자, 두 번째 제품이요. 롯데 밀키스.
0: 사랑해요 밀키스.
1: 사랑해요 밀키스. 누가
0: 주윤발.
1: 저는 이 성냥캠핑 갔어요.
0: 주윤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주윤발.
1: 옛날에 그 참 멋있었죠. 그,
0: 내가, 아유.
1: 아마 그 당시에 여자분들한테 아마 로망이었을 아유, 것 같아요.
0: 그 사람은 그, 지금도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해.
1: 아, 그렇더라고요. 진짜. 그, 이게, 그렇게 유명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네. 의외로 또 네. 자선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0: 그럼요.
1: 근데 그분의, 네. 그분 광고에 나왔던 밀키스 18캔이 들어있는 박스가 9불 99전이에요.
0: 지금 영혼본색 나오고 있어.
1: 예. 그 성냥개비를 준비했는데 네. 이게 18캔이 9불 99전이고요. 리밋이 네. 3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하고 그다음에 딸기맛 그다음에 피치맛 이렇게 세 종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0: 네.
1: 이게 밀키스이고 18개가 99불 99전이면 그냥 공짜 아닌가요?
0: 아유, 거저죠 거저죠.
1: 이거 거저예요.
0: 이것도 안 사면 손해.
1: 안 사면 손해. 이거 여름철에 요거 딱 냉장고에 놓았다가 지금 아마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 이제 아나운서분 나이 또래 되신 분은 옛날을 회상하면서 사랑해요 밀키스 하시면서
0: 우리가 네? 그 세대구나.
1: 선글라스도 검정 선글라스 라이방도 쓰시고 한번
0: 라이방
1: 그러면서 한번 밀키스 한번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리미스는 세 개가 걸려 있고요. 9불 99전입니다.
0: 네.
1: 자, 이번에는 다음은 이제 혜태 아이스크림 모음전을 진행합니다. 혜태의 아이스크림은 제일
0: 아이, 브라보죠.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짜잔
1: 이것도 많은데 네. 브라보컨이 최고잖아요, 해태하면요.
0: 그럼요, 그럼요.
1: 저는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누가봐.
0: 누가봐.
1: 아, 누가봐.
0: 아.
1: 요런 아이스크림을 한 자리에 모아서 세일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어, 특별히 이제 브라보컨 12불 99전 판매하는 거 799 판매하는데 네. 요게 다섯 개가 스탠다드인데 그게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요.
0: 여섯 개입니까?
1: 여섯 개가 오. 들어가 있어서 799에 판매하고요. 네. 그 다음에 폴라포 699에 판매하던 거 4불 99전에 판매합니다. 브라보콩 먹을 때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0: 어떻게 먹어야 어, 맛있어요?
1: 다 먹고 네. 난 다음에 네. 그 마지막 끝머리에
0: 초콜릿.
1: 초콜릿. 그거를 다 먹어야 돼.
0: 그럼, 그럼, 그럼.
1: 그거를 다 먹어야 진정하게 콘을 다, 브라보콘을 다 먹은 거예요. 거기 이제 초코로 이제 밑에 예, 예. 조금 가져서 그 단맛에, 그 다음에 그 겉에 쌓여 있는 그 콘이, 아, 바삭하고 아삭하고 고소하잖아요.
0: 아, 맛있죠, 맛있죠.
1: 요거 브라보콘, 요거 799, 우리 손자, 손녀분들 위해가지고, 네. 냉장고에 쟁겨놨다가, 쟁겨놨다가요,
0: 네?
1: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인기 경기도, 짱입니다.
0: 경기도 사투리에요, 네. 쟁겨놨다.
1: 그 다음에 폴라포 4불 99전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봐, 요거 세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롯데 아이스크림은 한 자리에 모아서 세일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혜태
1: 아이스크림입니다.
0: 네.
1: 어, 다음은 이제 청가부처 갔는데요. 첫 번째로 로켓사과가 지금 3파운드 패키지가 8불 99전 나와 있고요. 근데 골든키의 박스가 27불 99 나와 있습니다. 아, 지금부터 이제 시즌이죠. 복숭아, 황도 복숭아 파운드 2불 49전 나와 있고요. 금토일 한정 판매로 청포도가 3불 49전 파운드에 나와 있습니다. 체리 전주와 동일하게 3불 99전 세일 나와 있고요. 한국 참외 요게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유료 박스에 17불 99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 호박이 파운드에 79센트, 청경채 파운드에 99센트, 허니망고가 박스가 12불 99전입니다. 그 다음에 풋고추가 파운드에 2불 99전인데요. 봄에 모종 사다가 다들 많이 심으셨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고추가 지금 엄청 많이 자랐을 거예요.
0: 예.
1: 그냥 물도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잘 키우시고 있는데 고추는 추비가 좀 필요해요. 그 비료를 조금씩 2주에 한 번씩은 조금씩은 주셔야지
0: 예.
1: 고추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0: 아,
1: 고추가 많이 열립니다.
0: 예.
1: 그럼 왜 비료가 어딨냐? 그러면 가까운 홈디포나
0: 네?
1: 로스나 이런 데 가시면
0: 예.
1: 그런 영양제가 있어요. 그런 영양제 가지고 주시면은
0: 이왕이면
1: 이왕이면은 고추를 심었는데 더 풍성하게
0: 네.
1: 그 고추 잘 키우시면은요. 매달 1m 50까지 키울 수 있어요.
0: 그래요? 네,
1: 물만 잘 주시고 잘 관리하시면요.
0: 아,
1: 그다음에 추비 주시면.
0: 그리고 이 고추는 비타민 C가 의외로 무지하게 많대요.
1: 그래서 하루에 두 개씩은
0: 예, 예, 예.
1: 꼭 드시라고 하잖아요.
0: 그러게 말이에요.
1: 한국 분들 고추 왜? 무척 좋아하시잖아요.
0: 좋아하죠.
1: 그럼 다 고추장이나 된장 찍어서 다 그것도 밥맛 없어 밤. 어? 여름처럼.
0: 말을 하세요.
1: 여름처럼 밥맛 없을 때.
0: 네네.
1: 만약에 이제 찬물에 밥 말아서 고추에 찍어서 먹고 집에서 오이 먹고 또 뭐. 그렇게 먹었어요.
0: 아.
1: 그렇게 해서 드시면 한 끼 아주 맛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
0: 그런 반찬이 그립네요.
1: 예, 맞습니다. 아, 다음은 이제 오로크로스 번치에 1불 19전 나와 있고요. 아, 요번에 파가 다섯 개에 2불 나와 있습니다.
0: 웬열, 웬열. 와.
1: 아, 이것도 저번에 파 세일할 때 샀는데 이것도 그때는 네 개 했었는데.
0: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다섯 개.
1: 다섯 개에 2불이라고.
0: 요때 사야 돼요, 예. 요때. 요 더 이상은 안 올라가요.
1: 아, 근데 요거 저번에 제가 파 이거 해가지고 잘라갖고
0: 예,
1: 심어서
0: 예, 예.
1: 이렇게 키워서 또 드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근데 어느 손님이 오셨는데 그 손님이 파를 사시는데 파를 깨끗한 게 사는 거를 사는 게 아니고
0: 네.
1: 뿌리가 실한 거를 사시더라고요.
0: 아~,
1: 아 그래서 그 파를 그렇게 뿌리가 좀 깨끗하게 손질된 걸 사시지 파가 이게 뿌리가 이렇게 너덜너덜 붙은 걸 샀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이 파를 그대로 심으신대요.
0: 아 안 쓰시고?
1: 어, 그대로 심어가지고,
0: 응.
1: 더 키워가지고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0: 키워서 먹는구나.
1: 아, 그래서, 아, 나는 그거를 잘라서
0: 일단
1: 먼저 먹고, 거기서 새싹이 나오는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0: 이게 어느 게 더.
1: 근데 그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파가 더 실하게 클 것 같아요.
0: 먹고 또 먹는 것보다는 실하고 튼튼한 거.
1: 네. 오. 그러면은 이제 뭐 두 개를 두 뿌리를 먹어야 될 거. 네. 그냥 하나
0: 뿌리
1: 먹어도
0: 되죠.
1: 한 뿌리
0: 그렇죠,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팁을 제가 얻었어요.
0: 한 번 두 개를 한, 동시에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1: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심어서 보니까 첫 번째는 좀 이렇게 크게 자라서 나오는데 네. 두 번째는 약간 가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데 네. 그런 방법을 한번 텃밭이 있으신 분들은 네. 한번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백천도 복숭아 파운드 2불 49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캠벨 포도가 3파운드 패키지가 7불 99전입니다. 이거 캠벨 포도가 우리 한국, 여기 미국에서 보면 우리 한국 포도가 없잖아요.
0: 네.
1: 근데 한국 포도하고 유사한 거예요.
0: 아, 그래요? 예. 그냥 촘촘합니까?
1: 네, 촘촘하고. 아. 그, 미국 포도는 달기는 한데 좀 약간 한국에서 먹던 그런 포도 맛이 아닌.
0: 그렇죠. 단맛도 네. 그 느낌이 다릅니다.
1: 네. 근데 한국 포도는 약간 시큼하면서도 달짝지근하면서도 막 이렇잖아요.
0: 제가 포도 귀신이었어요.
1: 포도를 씨채 드시나요? 아니면
0: 아니 그냥 꿀떡꿀떡 생겼어요.
1: 아, 아기
0: 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 커서 이거 씨를 뱉으니까 그 영 귀찮은 거여서 나중에는 씨를 오도독 오도독 씹어 먹었거든요.
1: 네.
0: 아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주 상쾌했어요.
1: 그렇습니까?
0: 네. 네.
1: 이 포도 어떤 분들은 껍질을 벗겨서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껍질을 안 드시는 분들. 껍질째 드시는 게
0: 아,
1: 과일은
0: 포도도?
1: 모든 과일은 껍질째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이거는 거미줄이 많어. 거미줄이.
1: 깨끗하게 씻으시면 돼요.
0: 알겠습니다. 네네.
1: 그 다음에 금토일 한정 판매, 시없는 수박이 개당 6불 99전 지금 네. 세일 나와 있고요. 시금치 번체 1불 29전. 줄기 토마토 4파운드 박스가 6불 99전 나와 있고요. 한국 오이 파운드에 1불 99전 세일 났습니다. 아, 이거 전체 2불 99전이었는데. 저도 이거 엄청 사가지고 가가지고 오이 지당갔거든요.
0: 저도 오늘은 이거. 오이 사가야겠네. 예.
1: 이제 오이가 이제 뜨거워지면은 이제 끝물 쪽으로 그쵸, 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요럴 때 사셔가지고 네. 여러 가지 요리, 뭐 오이 김치도 하시고 오이 깍두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0: 이건 그냥 먹어도 맛있어.
1: 그냥 먹어도 에이. 맛있고요. 등산 갔을 때 가져가시고
0: 최고죠.
1: 골프 치러 가실 때 두 개씩 가져가시고요.
0: 그럼요.
1: 그 오이에 싸니까 아니 이거 네. 거저예요. 1불 99전이면 파운드에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 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 첫 번째로 경기미 15파운드짜리가 13불 99전 나와 있고요.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7불 99전, 아니요, 9불 99전 세일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헤어룸 수라면허 명태회 비빔 물냉면이 9불 99전 나와 있고요. 핑크 파인애플 개당 4불 99전 나와 있네요. 다음 주에 초복이라서요. 하림 즉석 삼계탕 899로 세일 나와 있고요. 한한 낙지 보통 맛이 지금 1.1파운드짜리가 12불 99전 스마트카드 멤버십 온리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그로저리 상품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오뚜기 진라면 16불 99 나와 있습니다.
0: 드디어 나왔네요.
1: 오뚜기 진라면 16불 99 나와 있지만 저번 주에 제가 그
0: 훌라면
1: 훌라면 10불 99
0: 지금요?
1: 계속 세일 진행하고 있어요.
0: 좋아요.
1: 훌라면 이거 앞전에는 그 매운맛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순한 맛 마일드 맛이라 하는데 진라면이 16불 99다 그러면 훌라면이 10불 99다
0: 훌라면
1: 그러면 훌라훌라 훌라면이 최고죠. 자, 그다음에 풀먼 라면 이거 5불 49전 나와 있고요. 헤어룸 밥도둑 도시락김이요 5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헤어룸 구운 스시김이 19불 99전 나와 있고요. 헤어룸 매실청 7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오뚜기 고소한 참기름이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참기름 사실 때 네. 이렇게 큰 용량으로 사시나요? 작은 용량으로 사시나요? 보통.
0: 저요? 작은 거.
1: 예. 그게 제어로운 거예요.
0: 그래요?
1: 예. 원래 이게 그 기름이 우리가 이렇게 개방을 해서 공기하고
0: 산화된다고
1: 약간 산화돼가지고
0: 예,
1: 예. 처음에 먹었을 때와 나중에 먹었을 때 그 고소함이 좀 다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는 이게 큰 거보다는 작은
0: 걸
1: 거
0: 자주
1: 사서 드시는 게 훨씬 좋다.
0: 알겠습니다.
1: 그다음에 전복죽이요 12불 99전 이거 초복 관련 세일 상품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한방 백숙 국물 제로 티백이 2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런천미트 2불 99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참치캔 번들이 8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아 손님들이 그 홍진경 김치 아 무척 많이 찾으시거든요.
0: 아우, 엄청. 네.
1: 어, 요 더 김치 파김치 1.1파운드짜리 7불 99전 좀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삼양 불닭 소스 3불 99전 나와 있고요. 어 아이들이 좋아하는 삼양 불닭 감자칩이 3불 99전. 그다음에 오리온 케이타운 혜태 스낵이 전 품목 3불 4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0: 네.
1: 어, 다음은 이제 수산부 쪽 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조개. 요게 파운드에 1불 99전 나와 있고요. 홍도미가 파운드에 8불 99전. 수협 제주 은갈치. 아, 이거 간만에 나왔네요.
0: 네.
1: 6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그냥 양식농어가 파운드에 7불 99전이고요. 오징어가 파운드에 3불 99전, 머리새우가 파운드에 5불 99전 세일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육부 쪽 안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우리 국거리용으로 쓰실 수 있는 양지가 파운드에 12불 99전 나와 있고요. 이렇게 밖에서 그릴에 구워 드실 수 있는 부채살 구이가 파운드에 9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토막갈비 파운드에 4불 99전 나와 있고요. 어, 찌개용 돼지 앞다리살 3불 99전 나와 있습니다. 자른 닭날개 파운드에 2불 99전 나와 있고요. 마늘 양념 언양식 불고기 파운드에 9불 99전 아~ 세일 나와 있는데요.
0: 언양식 불고기 너무 맛있죠.
1: 언양식 불고기 너무 맛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마늘 양념 소스로 만들었어요.
0: 오.
1: 이거. 근데 저희가
0: 맛있겠는데?
1: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강력 네. 추천드리고요.
0: 네.
1: 요걸 저희가 양념을 해놓으면은 우리가 보통 소불고기 양념은 간장 베이직이라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약간 검정색, 약간 다크로 변하는데
0: 네네.
1: 요것도 마찬가지로 마늘 그 소스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0: 예?
1: 색깔이 금방 변색이 돼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이거
0: 그걸,
1: 어, 이거 너무 되게 오래된 거라고 그치, 생각하시는데
0: 그치.
1: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요. 다음번에 또 사서 갈 수밖에
0: 다른
1: 없어.
0: 불고기 못 드세요?
1: 다른, 이게 우리가 불고기를 간장 베이지로만 드시다 보면 약간 좀 식상해요.
0: 예.
1: 근데 마늘 양념 소스를 딱 하니까 먹어도 먹어도 드셔도 드셔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0: 근데 냄새는 후추가 할게요.
1: 한국분들은 다 마늘 냄새 다 좋아하세요. 네, 마늘 요거 신제품으로 나왔는데 강력 추천드리고요.
0: 네.
1: 한번 드셔보셔가지고 불고기 하셔가지고 어, 국물 없이 불고기 하셔가지고 우리 쌈싸서 드시면
0: 맛있죠, 맛있죠.
1: 아주 맛있게 네.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세일 안내는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0: 자, 매주 금요일 인사드리는 우리 금요일의 남자 우리 H마트의 방정일 부장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놓치면 손해볼 특가 상품들 많이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 보러 가는 날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이왕 뭐 주인발 얘기도 나왔고 성냥 깨피도 나왔는데 오늘 라라랜드 끝곡은요 영웅본색2 OST입니다. 분향 미래일자 노래는 장국이

2026년 7월 10일 금요일에 찾아뵙는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주말 푹 쉬고 월요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의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렌트를 사시다가 주택을 구입하신 경우 혹은 반대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하시며 내 집에 살다가 팔고 렌트를 가시는 경우에 매달 내는 페이먼트를 간혹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달 렌트 그리고 첫 번째 모기지 페이먼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컨셉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이자입니다. 그리고 렌트비는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 차이가 돈을 앞에서 내는가 뒤에서 내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1일 날 지불하시는 집 페이먼트, 즉 모기지는 지난 8월 한 달간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약간의 원금입니다. 그러니까 모기지는 돈부터 쓰고 뒤에 낸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고 나서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9월 1일 날 보내시는 렌트비는 반대로 9월 한 달간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할 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입니다. 렌트는 앞에서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안 내고 이사를 나가버릴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렌트를 할 때도 얼마나 오래 사용할지를 계약하고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가져가는 원리와 같습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모기지는 지난 한 달의 이자를, 렌트는 앞으로 살아야 할 한 달치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집을 사고 팔 때 혹은 렌트를 계약하시거나 이사 나가실 때 챙겨야 할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실 때 갚아야 하는 모기지는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스테이트먼트에 나오는 pay off amount보다 언제나 약간 더 많습니다. 파시는 날짜, 즉 세틀먼트 날짜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실 때는 오히려 이사를 들어가고 첫 달은 페이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게 아니고 일단 한 달을 살고 그 이자를 다음 달 1일에 지불하니까 느낌상 첫 달은 모기지 지출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9월 15일 날 세틀먼트를 했다고 가정하면 집을 사시는 분은 대부분 첫 달 페이먼트가 11월 1일이 됩니다. 10월 한 달간 쓴 이자가 11월 1일 날 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집을 파시는 분은 9월 1일 날 모기지 페이먼트를 이미 보냈지만 그것은 8월의 이자이고 여전히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이자 계산이 되어서 15일치의 이자가 pay-off amount에 적용되기 때문에 받아보신 모기지 스테이먼트의 숫자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렌트의 경우는 정반대겠죠. 그래서 처음 렌트를 들어갈 때는 security deposit, 첫 달 렌트, 이렇게 보통 기본적으로 두 달치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사를 나가실 때는 이미 last month의 렌트비를 월 초에 지불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불하시는 비용 없이 이사를 나가시고 차후에 디파짓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혼돈이 되실 수 있겠지만 모기지는 돈 쓰고 나서 이자를 준다 생각하시고 렌트비는 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한 달간 이 집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보기 원합니다. 요동치는 바다 물결처럼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변치 않는 약속을 떠올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곡으로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동신교회 동신코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김요한의 음성으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48장 9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상지국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 앞에 나오면 곽신형의 찬양 함께 하고요. 김종찬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선비님 샬롬 인사권 해주셨고요. 샤랄랄라님 처음 들어오셨네요.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센맘님, 아멘. 평안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소서. 율마님, 샬롬. 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자님은 기도문 올려주셨는데요. 오늘을 사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견고하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게 하소서. 아멘. 들풀님께서도 작은 자님의 기도에 함께 아멘 해주셨어요.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저도 오늘 마음을 다해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할 것을 결단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딸기님께서는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 틀고 잠을 뒤척이다 겨우 일어나서 출근하는 남편 아침 식사 차려주고 찬양 듣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는 하루하루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 맞아요. 덥고 습하고 잠을 자도 편안하게 깊은 잠 이루기가 쉽지가 않죠. 저는 일어나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딸기님 오늘 잘 주무시고 거뜬하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기도문도 올려주셨는데요. 친정어머님과 두 남동생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는 모습에 주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전국적으로 비 피해 없기를 또 교회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출퇴근 시간 등에 모두들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지역에 비 피해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이 장마 기간을 잘 무사히 보낼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라일락님 처음 들어오셨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신예숙님께서는 집에 리모델링 결정하시고 계약하셨다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더니 다시 입안이 헐고 아픕니다. 더 많이 탈나지 않게 하루속히 나올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송정미의 찬양을 청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의 사는 법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스위스러우의 김영우가 부른 곡 시편 21편 주의 사랑 함께 할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김명수님께서 청하신 곡 내 맘속에 노래 있으니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푸른동사님께서 우리 딸과 외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 보내주시면서 선한 능력으로를 청해 주셨어요.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하죠. 유엔젤 보이스의 찬양이고요. 잠시 후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죠.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길을 함께 걷는 것, 함께 길을 가는 사람, 동행이나 일행이라고 하죠. 단순히 발걸음을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건데요. 삶을 함께하는 따뜻한 관계, 곁을 지켜주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주는 위로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죠.

우리 주변에도 다양한 동행이 있더라고요. 병원을 오갈 때 불안함을 덜어주는 건강 동행, 낯선 시작에 힘이 돼주는 이사 동행, 외로움과 고민을 깊이 들어주는 마음 동행처럼요. 누군가와 같은 길을 걷고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 서로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고 삶을 나누는 깊고 따뜻한 연결입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첫 곡은 미망키, 너를 그리며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생각해보면 그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길을 걷더라도 혼자일 때와 누군가와 함께일 때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세상이 아무리 팍팍하다 해도 서로를 혼자 두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어지는 한 우리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삶의 한 구간을 함께 걸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계신지도요. 토요일 아침 그 소중한 동행이 떠오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즈 보내드렸습니다. 리차드 용재원일의 비올라, 크리스토퍼 박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에는 테너 프리츠 분달리시의 앨범 위너 리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8926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정원님 오늘도 무탈하게 만나게 돼 감사하네요. 은매, 볼매가 있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은매는 은은한 매력 그리고 볼매는 볼수록 매력 에너지 충전 빵빵하게 하면서 출근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에너지 충전 빵빵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은은한 매력, 볼수록 매력 그리고 또 화끈한 매력도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로스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가운데 피날레 스위스 군대의 행진을 유진 올먼디가 주연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화끈하게 보내드립니다.

로시니 오페라 윌리엄 텔 서곡 가운데 피날레 스위스 군대의 행진을 유진 노르먼디가 주연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509번님 사연인데요. 28년 사용한 세탁기가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쌓여있던 먼지를 치우느라 베란다에서 새벽부터 청소 중입니다. 힘들어 커피 한잔하면서 귀로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잠시 쉬는데 얼른 또 시작해야겠죠. 이제 이 나이가 되니 청소도 힘드네요. 정원님께서 힘 좀 팍팍 불어넣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유 청소가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중노동이죠.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너무 급히 하지 마시고요. 시간 천천히 뭐 급할 거 뭐 있어요. 천천히 쉬엄쉬엄 하시면 되죠. 또 음악도 아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음악 틀어놓으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들어간 한자어는 들으면 다 좋다. 그 중에서도 변심에 특히 마음이 가는 것은 내가 성심이나 진심을 덜 믿는 사람이라서일까? 사람이 자기 마음 바꾸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건 옆에서 설득하고 위협해도 잘 안 되는 것이라 더 놀라운 것 같다. 복수심에 들끓던 사람이 아무런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의 변심만으로 복수할 마음을 내려놓고 집요하게 누군가를 미워하던 사람이 한순간 허무감을 알아차리고 미워하기를 그만두는 모습을 볼 때 나는 다른 어떤 동기를 목격할 때보다 깊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다. 최근에는 폴 오스터의 보이지 않는을 읽다가 이런 부분에 머물렀다. 마음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여러 해 동안 어색하고 굼뜬 태도로 비틀거리며 나아갔지.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어떤 마음은 내 마음인데도 어색하고 마음까지 다가가기가 한없이 느리지. 그것을 어색하고 굼뜬 태도라고 쓴 게 좋았다. 어색하고 굼뜬 태도로 마음에 다가가는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아무래도 신속하고 민첩하게 마음에 다가가는 사람보다는 굼뜨고 천천히 다가가는 사람 쪽이 좋은데 아마 그것이 내가 사는 속도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변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휙휙 빠르게 돌변하는 모양이 있는 반면 더듬더듬 꾸물꾸물 변하는 모양이 있을 것이다. 어떤 변심이든 매력적일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내가 키우는 쪽은 느린 쪽. 변해가는 마음까지 더듬어 보는 일을 좋아하는 것 같다.

내가 기억하는 나의 많은 순간 역시 변심의 순간이다. 내내 이렇게 믿어왔다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내가 달라지는 순식간이 놀랍고 기쁘다. 그런 가능성을 지녔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나를 조금 긍정할 수 있게 만든다. 어떤 성격의 사람과는 절대 친구가 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오다가 한순간 그런 사람과 훌쩍 친구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을 때, 이렇게만 대답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거라고 생각했다가 뜬금없이 정반대의 말을 하거나 선택을 하는 나를 발견할 때, 나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할 거라는 예감을 하곤 한다. 앞으로 기다릴 일이 있다는 면에서도 변심은 내게 좋은 두근거림이 된다. 기다린다는 것은 뭔가를 기대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내가 될 때도 있고 나 아닌 누군가를 향할 때도 있다. 타인이 마음을 바꿔먹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은 나를 관찰할 때와 비슷하고도 다르게 짜릿할 것 같다는 마음에서다. 그리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거는 기대가 있다면 스스로가 마음을 바꿔먹기를 기다리기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 그것은 고작 그 정도인 동시에 아무래도 너무 많이 바라는 일인 것이다.

김형석이 작곡하고 손성재가 편곡한 아름다운 이별 보내드렸습니다. 이주한의 트럼펫과 손성재의 색소폰, 임미정의 피아노, 김민석의 기타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김화진, 황유원, 정용준 등 10명의 소설가, 시인, 번역가들이 함께 쓴 책 나만 아는 단어 가운데 김화진의 글 변심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이 자주 바뀌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한번 정하면 웬만해선 바꾸지 않는 편이신가요? 저자는 변심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전 처음에 변심해서 저는 변심하면은 일단은 좀 부정적인 단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좋아하는 마음이 바뀌고 이러는 것이 먼저 떠올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또 그런 변심에 좋은 긍정적인 면이 있네요. 오랫동안 믿어온 것,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 어느 순간 달라지는 경험,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던 사람과 훌쩍 친구가 되는 순간, 그런 변심의 순간은 오히려 나를 조금 긍정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저자의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내가 아직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 자체가 두근거림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다만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어요. 서로를 아끼고 위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아침 운동하기로 결심하신 분들의 마음만큼은 부디 변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9390번님이 사연 보내오셨는데요. 배송 근무하다가 우이천에서 잠깐 쉬면서 듣고 있습니다. 하천이 정말 맑고 깨끗하네요. 들리는 음악과 하천 흐르는 소리가 조화롭게 느껴집니다. 평온한 음악 들려주셔서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맑고 깨끗한 하천에서 또 그 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음악 들으시면 참 좋죠. 음악이 뭔가 자연의 소리랑 섞이면 참 아름답게 들려요. 뭐 새소리나 이런 물소리, 빗소리, 바람소리 이런 것들과는 참 잘 어울립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 자, 이어진 곡은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의 민요입니다. 포카레카레아나, 우리에게는 연가 라는 제목으로 익숙한 선율이죠.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의 노래, 그리고 뉴질랜드 합창단이 함께 노래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뉴질랜드의 민요 포카레 카레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기리텍 하나와 뉴질랜드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입니다. 아, 테너 프리츠 본달리 씨의 앨범 비나 리더 전곡을 함께 감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열 번째 트랙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요. Es steht ein alter Nussbaum draus in Heiligenstadt. Heiligenstadt입니다. Heiligenstadt에는 오래된 호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Heiligenstadt는 빈 북부의 오래된 마을이에요. 무엇보다도 1802년 청력을 잃어가던 베토벤이 머물면서 유명한 그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를 남긴 곳으로 음악사에 아주 깊이 새겨진 장소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주변이 참 아름답거든요. 한적하고 베토벤이 산책을 했었던 그 길은 베토벤강이라는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이 강은 우리나라의 강이 아니라 독일어의 강인데 산책로, 길이라는 작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베토벤강. 근데 이 노래는 베토벤의 고뇌보다는요. 오래된 호두나무 아래 켜켜이 쌓인 추억과 고향의 풍경을 담담하게 노래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한자리를 지키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지나간 시간과 또 사람을 그리워하는 비날리트 특유의 소박하고 따뜻한 정서가 느껴지는 곡인데요. 자,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로 Es steht ein alter Nussbaum draus in Heiligenstadt. Heiligenstadt에는 오래된 호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Then Fritz Wunderlich의 노래, 그리고 로베르트 스톨츠 같이 연는 빈 폴크스토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Es steht ein alter Nussbaum draußen in Heiligenstadt. 오래된 호두나무가 저 하일리겐슈타트에 서 있네. 저는 이 분달리시의 위널리더 들으면서 정말 이 분달리시의 맛깔나는 노래에 감탄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슈만의 뭐 시인의 사랑이라든지 베토벤의 가곡, 뭐 이슬리베디시, 아델라이데 이런 정말 정통 독일 가곡들의 그 기품 있는 목소리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 이 정겨운 비날리더 리트들을 얼마나 맛깔나게 부르는지 또 내가 알던 분들씨가 아니네. 근데 정말 어떤 음악이든지 그 음악의 맛을 잘 살리는 그런 가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5225번님 사연인데요.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작년부터 아름다운 당신에게 1인이 돼서 아침에 가게 나오면 하루를 함께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언제였을까요? 이 아까 전에 그 이야기 하나에서 얘기했던 그런 긍정적인 변심. 클래식은 뭐 지루해, 내 음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닌데 괜찮은데 이런 변심은 참 긍정적이네요. 감사드리고요. 자, 차이콥스키 발레 백조의 호수 가운데 정경과 작은 백조들의 춤 보내드릴게요. 카라야니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발레 백조의 호수 가운데 정경과 작은 백조들의 춤 보내드렸습니다. 헤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베이토벤의 교향곡 7번 A장조 작품 52 가운데 화려한 4악장 알레그로 콘 브리오 보내드립니다. 아주 신나는 곡입니다. 칼로스 클라이버가 주연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띄우고요.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최진 작사 작곡 서툰 고백,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셉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작문어 1회 1번 B플랫 장조 사냥 가운데 2악장 미뉴엣 하겐 퀄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9997번님 사연인데요. 베란다 창문으로 보이는 초록잎들이 바람결에 춤을 추네요. 상쾌한 아침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합니다. 이렇게 보내 오셨어요. 아, 이렇게 자연 바라보면서 음악 들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냥 흔들리는 나뭇잎들도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음악의 마법. 자, 이어지는 곡은요. 푸치니 오페라 트란도트 가운데 들어주세요 주인님 시뇨레 아스콜타 보내드리겠습니다. 소프라노 황수미의 노래 그리고 롤란드 뷰어가 지휘하는 라몬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하시죠.

푸치니 오페라 트란도트 가운데 시니오레 아스콜타 들어주세요 주인님. 소프라노 황수미 노래 롤란드 베어가 지휘하는 라몬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9380번님 사연인데요. 아, 60이 넘은 여동생과 휴양림으로 1박 2일 여행 와서 숲 산책하며 같이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하며 눈물 찔끔 치유의 시간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참 이런 시간 좋아요.

레온 플래셔와 캐서린 제이콥슨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Bridge Over Troubled Water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곡이 원래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곡이죠. 첼로 선율로 한번 들어보시죠. 미조구치 하지메이 첼로 연주입니다.

Bridge over troubled water. 미국식으로 발음해봤습니다. Water.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라는 곡이고요. 이 곡을 미조구치 하지메의 첼로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3948번님 사연입니다. 김치거리 사와서 막 일 시작하려는데 믹스커피가 땡깁니다. 달달하게 한 잔 마시고 시작해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믹스커피 땡길 때 있죠. 네, 달달하게 한 잔 마시고 시작하시고요. 자주는 드시지 마시죠. 믹스커피. 9379번님 사연인데요. 아까 전에는 9380번님이었는데 하나 마이너스에서 9379번이네요. 신기합니다. 커피 한 잔에 사과 한 개 깎아 땅콩 버터에 찍어 우걱우걱 먹는데요. 음악은 저기 가본 적도 없는 어느 유럽 골목에 기분 좋게 앉아있는 듯하네요. 우걱우걱 하면서도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하셨어요. 사과에 땅콩 버터 많이 바르면 좀 그런데요. 아주 조금 떠가지고 콕 바르고요. 거기 올리브 오일을 조금 뿌려서 먹으면요. 맛있더라고요. 그냥 사과 먹는 것보다 다양한 향이 입안에서 이렇게 풍미 돌면서 참 맛있더라고요. 우걱우걱이라고 표현해 주신 게 참 재밌어요. 이렇게 사과를 드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라 골론드리나 제비라는 곡이요. 카에타노 벨로즈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라 골론드리나 제비라는 음악이었고요. 카에타노 벨로즈의 노래로 함께했습니다. 6607번님, 차에 타서 정원님의 라디오를 딱 틀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좋은 음악과 글 덕분에 오늘 하루도 더 풍성해지는 듯해요 하셨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함께 만들어주시죠. 음악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공감한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또 저마다의 살아가는 모습을 예쁘게 표현해 주시면서 사연 보내주시는 걸로 아름다운 음악 정원이 가득 찹니다. 자, 이 음악 어떠실까요?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 주제의 현 랩소디 작품번호 43. 이 곡은 제목은 랩소디지만 사실은 피아노 협주곡 형태죠. 피아노 솔로와 오케스트라가 함께하고 파가니의 유명한 카프리스 24번을 주제로 해서 여러 변주를 만든 변주곡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8변주는 정말 백미죠.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안단테 칸타빌레, 미카엘 플랫네프의 피아노와 리보르 페세기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파가니 주제의 휘한 랩소디 작품으로 43 가운데 아름다운 제 18변주 안단테 칸타빌레를 미하일 플레트네프의 피아노 그리고 리보르 페스에게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6470번님 안녕하세요. 저 자아비판합니다. 그동안 너튜브 쇼츠에 빠져서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기를 등한시했네요. 할 일이 쌓여 있어도 쇼츠를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어요. 정신 차리고 김정원 씨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이 쇼폼 이거 안 돼요. 이거 정말 중독이 되더라고요. 어쩌다 저도 봤더니 이게 보는데 보다 보니까 정말 뭐 개중에는 뭐 유익한 정보도 가끔가다 있지만 대부분은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쇼폼 만든 사람도 결국에는 이 보는 사람 늘려가지고 돈 벌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만들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자극에 빠지는 거는 정말 중독입니다. 적당히 하시고 딱 끊으세요. 만약에 이게 너무 재밌으시면 시간 정해놓고 보세요. 안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맨날 뭐 광고에 빠져갖고 쓸데없는 충동 구매하게 되고요. 아니면 자극적인 거 보면 그 장면 계속 머리에 남게 되고요. 안 좋아요. 아름다운 당승이에요. 훨씬 좋습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들려드릴게요. 작품은 60일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입니다. 지노 프란치스카티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옵스 61 가운데 마지막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지노 프란치스카티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주연한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라 쿠카라차 멕시코 전통 민요죠. 집시 베가본드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라 쿠카라차, 1910년대 멕시코 혁명 시기에 크게 유행한 전통 민요 보내드렸습니다. 집시 베가본드의 노래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드볼작의 체코 모음곡 디장조 작품은 39의 이 폴카 알리그레토 그라치오소입니다. 바츨라프 노이만이 지휘하는 체코 필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가 정말 너무 슬픈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8년 전에 제게 와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고 다시금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2년 반 안에 가족 셋을 잃은 겁니다.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신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신에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하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아, 그중에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상담 현장이라고 하는 건 이 절망의 봉우리에서 눈물의 저수지로 뛰어드는 순간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 희망을 바라보며 설레기도 하고 그러다 또 한 번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주제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죠. 근데 그 주제들이 보면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죠? 나는 왜 이 돌부리에 무너지는가? 나는 왜 저 구석에 늘 박혀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순간들이 딱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매번 큰 돌부리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나에겐 불행은 멈추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긍정적이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옛날에 힘들고 서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여정을 가장 먼저 또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그렇게 출생을 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죠. 이런 걸 기억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실제 나에게 그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을 때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덜 넘어질 것이다. 덜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는 아주 본능적인 행위 또 본능적인 사고방식 이게 바로 부정성 편향인데 이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좀 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여인 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남자가 같이 신혼여행을 갔고 이 커플은 불과 3년밖에는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계속 이어진 세월이 아니라 중간중간 장거리 연애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만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너무나 깊이 사랑했고 아름다운 그 파리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자마자 상담실로 왔습니다. 아. 왜냐하면 눈물 범벅이 돼서 온 거예요. 이 신부가.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 범벅인가 봤더니 7박 8일 중에서 7일 중에 4일은 너무 잘 지낸 겁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이 신랑이 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전 애인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애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술이 약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소리를 지르게 됐고 심지어는 아내를 밀치고 이 아내는 남편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다툼이 이틀, 나머지 이틀 동안에 벌어지고 나서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펑펑 울고 정말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자마자 그 친정어머니가 예약해놓은 제 상담실로 온 겁니다. 보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신혼여행은 어땠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 결혼 이후에 그 시간들은 어땠어요? 저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 아내는 말입니다. 그 7박 8일 중에 우리가 4일, 5일은 너무 괜찮았어요. 5일째 되는 날부터 다툼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오는 날 마지막 눈물로 이 신혼여행을 마무리 지었죠. 이 중간의 다툼과 그리고 마지막 이 눈물의 이 서사 끝에 우리의 신혼여행 이전에 모든 사랑은 다 물거품처럼 정말 형편없는 그 여정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피크 앤드 룰이라고. 피크는 정상 또 절정 이런 뜻이고 end는 끝이란 뜻이죠. 그리고 룰은 규칙이란 뜻이라서 pick and rule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며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이 있어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바로 직전의 순간 이 두 지점이 행복했다 말하면 이 사람의 평생은 행복하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순간이 어려웠고 불행이었다 하는 사람은 평생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상당 부분이 뭐냐면 불행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삶은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장이냐면 이들의 이전 서사가 또 다른 서사로 옮겨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이 서사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크 앤드 룰로 보자면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인생에 불행의 장면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 개의 불행의 장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세요. 제가 정말 너무 슬픈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8년 전에 제게 와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고 그 8년 이후에 다시금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한 번의 암 통해서 남편은 얼마 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두 아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한 번에 두 아들을 전체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그 8년 사이에 가족 셋을 다 보낸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고요.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나 봐요. 저는 평생 그렇게 어렵게 자랐고 힘들게 성장했고 가난하게 성장해서 그렇게 이제 좀 결혼해서 살만하다 했더니 그렇게 내 남편은 나를 고통스럽게 대했고 사람 같지 않게 대했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결국은 암이 걸리더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병수 바라다가 그렇게 떠나보나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있다 아들 둘이 동시에 간 거거든요. 그 아들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큰애의 그 첫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저한테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왜냐? 이 집은 아들이 귀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딸이 하나 남았는데 딸은 생각도 나지 않는데요. 보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은 저주받았습니다. 제 인생은 불행합니다. 제 인생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게 맞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분에게는 불행의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우리 지금 짧은 이야기 속에도 드러나죠. 그의 출생이 불행했다라는 것, 그의 성장이 불행했다는 것, 그의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 가장 사랑하는 그 생때 같은 아들 둘을 잃었던 그 장면. 하나를 잃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족 셋을 8년 안에 그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2년 반 안에 가족 셋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딸 전혀 기억나지 않죠? 모든 가족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죠. 이 모든 순간에 이 사람은 불행의 삶을 살았다 얘기할 만합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신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신에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참 드리면서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하고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하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피크 앤드 룰이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봉우리 나의 그 어린 시절 그 극심했던 그 가난과 불행의 그 순간에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물어봤더니 언니가 있었대요. 언니가 매 맞을 때도 같이 맞았지만 그 언니가 내가 더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지만 언니가 나를 막아내서 언니가 더 맞고 나는 덜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가 있어서. 그 성장 과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의 순간들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불행의 순간에도 보니까 그 옆에 스님이 가까이 절에 다니던 스님이 계셨더라고요. 다행이다. 스님이 계셔서. 남편이랑 함께 결혼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큰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됐답니다. 다행이다. 큰아이가 있어서. 근데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벌써 22, 23이 됐는데 그 둘 아이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젠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집에 그럼 누가 남아있을까요? 딸이 하나 남아있다는 걸 나중에 기억을 해낸 거예요. 불행이 깊으면 생각 그리고 기억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시 딸이 상담 현장에 같이 나타나면서 이 딸이 엄마를 이렇게 끌어안아준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딸이 있어서. 이러면서 이분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진 것과 남은 것을 어떻게 아껴야 될지에 대한 상담으로 우리 상담의 주제가 애도에서 그 위쪽 희망으로 이제 바뀌는 그 상담이 한 1년 반 정도 진행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다 글로 썼습니다. 한번 만날 때 다시금 작성해서 그 작성한 내용을 집에 가서 첨삭해 오도록 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크기가 더 많은 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10회, 20회, 30회, 40회 시간 지나면서 그 페이지가 장장 258페이지가 빼곡하게 9포인트짜리로 258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다시금 소설로 다시금 또 개작을 해서 나중에는 313페이지 제대로 된 소설 하나가 나왔습니다. 첨과 삭을 반복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 봉우리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불행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불행의 봉우리를 그냥 그 봉우리에서 다음 불행의 봉우리로 옮겨가지 않아요.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꽃밭을 지났고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시내에 시원한 물을 마셨고 그리고 그 나무 밑 그늘 밑에서 봄바람을 맞았고 그 다음에야 우린 두 번째 봉우리로 올라갔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쁨의 순간과 사랑의 순간과 만끽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마치 잊은 것처럼 살았지만 다시금 발굴해내는 겁니다. 발췌해내야 돼요. 마치 오랫동안 그 폼페이 그 화산재 밑에 묻혀있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꺼내듯이 하나하나 붓으로 그 시간들을 다 발굴해내는 그 순간들이 전 상담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불행은 늘 몸으로 겪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중엔 건강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저는 적당히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뻥이에요. 그러나 이 아픔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봐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궤적의 고통이 어느 정도 스며든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불행은 몸으로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몸도 이렇게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 증후군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중에는 상한 심장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큰 심각한 어떠한 충격이나 불행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딱 지나가죠.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심장마비 겪을 때와 똑같은 방식의 이 심장의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을 부여잡고 내가 심근경색인 줄 알고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사단법인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회 김호현 연구소장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내용은 여기 보시다시피 후추나방과 핀치부리에 대한 변화, 그것이 얼마나 진화의 증거로서 합당한가,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직선적 세계관을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제시된 그림처럼 후추나방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핀치새라는 것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징적인 내용처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최고의 지향점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이론이지 뒤로 갈 수도 없고 S자형처럼 꺾일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진화론의 대표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향진화설이라고 합니다. 목적지향적인 어떤 진화를 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 안에 소진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진화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진화가 모아져서 대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진화가 이루어지면 결국에는 새로운 생명의 시스템이 바뀐 전혀 다른 생명체가 나온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두고 설명을 하면서 진화론의 양날개인 돌연변이와 자연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에 보시다시피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위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된다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러면 소위 하등생명체가 고등생명체로 될 때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진화가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오랜 시간 동안 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 저 그림처럼 날개도 나오고 다른 기관도 나오고 전혀 다른 새로운 기관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는 논리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 삼아서 보면서 자, 교과서의 소진화라고 하는 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이가 쌓여서 진화가 된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시다시피 그 변이가 쌓여서 진화가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우리 가운데 어디에도 그렇게 된 생명체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곧 진화의 정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살펴봤지만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는 것을 200년 동안 가르쳐왔던 것이 진화론 논리입니다. 이번엔 대진화의 한 예를 초등학교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양서류가 물고기에서 진화해서 물에서 땅으로 나오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대진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본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초파리 여기에서 100년이 넘는 실험이 진행됐지만 정상적인 돌연변이 체가 생긴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들이 우리의 교과서에 가르쳐지고 있는데 실제로 소진화를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초, 중, 고, 대학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핀치 부리에 대해서 전 교육 과정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의 여러 부리 모양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스갯 얘기지만 새의 부리에 대해서 무엇이 그렇게 알아볼 내용이 많을까요? 자, 다시 또 하나 중학교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진화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변이를 이루어서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이는 일반적으로 적응 현상이지 이게 대진화, 시스템이 바뀌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고등학교로 넘어와서 또 다른 내용을 하나를 보면 여기에 제시된 내용은 생존 경쟁, 적응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종으로 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나 진화는 아닙니다. 근데 진화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 교과서 내용의 그림까지 등장해서 이렇게 핀치새가 진화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핀치새뿐만이 아니고 후추 나방까지도 소질환을 가지고 대진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에서 우리가 보시면 이러한 내용들의 오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교진추는 4차 청원을 통해서 후추 나방의 공업 암화는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교육당국에 이 내용을 삭제 내지는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하나 핀치 부리에 대해서도 역시나 저희들이 청원을 했습니다. 핀치 부리의 변형은 진화의 증거가 아니다. 이게 보시면 2014년도, 2013년도에 이루어진 내용들인데 이후로 이 내용들이 우리 교과서에 여전히 등장하고 있고 상당 부분이 교과서 안에서 자연선택의 내용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시면 자 핀치 부리 무엇이 문제인가? 과연 자연선택으로 부리가 점점 계속 두꺼워질 수 있는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핀치 부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부리의 두께에 대해서 처음에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 내용들 중에 보시면 부리가 점점 다양해졌다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교과서들은 진화를 가르칩니다. 뭔가 지금 그 뉘앙스적인 관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리가 두꺼워졌다는 내용과 여기 보시다시피 부리가 점점 다양해졌다는 것. 이 내용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이 그림을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핀치 부리가 두꺼워질 때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부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애초에 논문들이 제시했던 결과들입니다. 핀치 부리가 두꺼워지는 과정 중에 보시면 우기에는 먹이가 부드럽기 때문에 얇은 부리가 먹이를 먹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건기가 찾아오게 되면 다시 두꺼운 부리가 나타납니다. 진화론 논리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까지 놓고 보면 자 얇은 부리가 두꺼운 부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황진화설에 의하면 이 두꺼운 부리는 지속적으로 자연선택을 받아서 두꺼워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코믹한 내용이지만 이런 부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들은 원리대로 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두꺼운 부리가 나타났다가 다시 비가 오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얇은 부리로 돌아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반복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자연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가 오면 얇아지고 비가 안 오면 두꺼워지고 실제로 그들이 맨 처음 제시했던 내용들을 본다면 부리는 계속 두꺼워져야 맞습니다. 그러나
진화론 논리는 여전히 진동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핀치 부류에 관련된 최근 연구 결과들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핀치 부류의 변화는 DNA가 아니라 단백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진화가 이루어지려면 DNA가 변해야 그 다음 단계의 새로운 생명체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구된 내용을 보면 핀치 부류의 변화가 DNA가 아니라 단백질이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데, 이 후속 유전학은 신다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학문이에요. 신다인주의 학문은 뭐냐면 DNA가 변해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돌연변이가 대진화를 일으킨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후속 유전학에 의하면 DNA와 생명체의 변화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간단한 예로 우리가 아이가 어른이 돼가는 과정 중에 DNA가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이 근본 시스템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태적인 어떤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진화론자들도 지금 차츰 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이 후속 유전학조차도 오늘날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의 논리에 맞도록 각색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내용은 다인주의의 대진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자,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게 다인주의의 대진화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교육해왔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 핀치의 부류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유전자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자, 오늘날 모든 교과서는 이것을 소진화, 즉 변이라고 말합니다. 소진화에 포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은 오늘날 모두 관찰되는 현상들입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털이 변하거나 몸집이 변하거나 형태적으로 뭐가 좀 변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새로운 생명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든 교과서는 대진화에 대해서는 교과서가 절대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또는 대학교 교과서까지 대진화를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소진화를 가지고 대진화를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날 변이는 종내의 다양성에서 수없이 관찰되는 현상,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은, 자, 교과서 2015 개정, 2015년도에 교과서 개정됐습니다. 자, 이때 이후 현재 오늘날 교과서는 돌연변이라는 단어가 거의 삭제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진화 메커니즘을 설명을 합니다. 이만큼 진화론자들은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새로운 변신을 해가는 것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진화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이 내용조차도 아마 논리적으로 말을 만들어서 교과서에 등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호추나방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핀치부리, 자연선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추나방에 대해서 볼 텐데, 여기 보시면 진화론 초점, 자연선택에 따른 검정색 호추나방의 개체수 증가, 이게 초점입니다. 개체수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오늘날에는 검정 나방 개체수 감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흰 나방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체수 평형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 근데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호추 나방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우리 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호추 나방의 자연선택의 원동력을 보면 공업 암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끼, 도시가 공업화되면서 이끼가 위장색으로 역할을 했는데 죽어버린 나머지 그 위장색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적. 자, 천적으로서 일반적으로 새가 등장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앞에 제시된 이 세 가지 내용들, 공업 암화, 이끼, 천적,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유전자 변이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그 부분에서 이걸 연구했던 당시 영국의 버나드 캐틀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1953년도인데 이분이 이걸 연구하는 과정 중에 그 시기적으로 너무나 자연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환경적인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방에 관련된 정보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나방은 주로 밤에 활동하는 생명체입니다.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나방은 은신체로 보게 되면 햇빛이 들지 않는 둥그렇게 늘어지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지 밑에 보통 낮잠을 잡니다. 얘들은. 그리고 이 나방을 잡아먹는 천적들, 즉 새를 보면 새는 낮에 활동하는 동물입니다. 밤에 활동하는 생명체와 낮에 활동하는 생명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이러한 사실들이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도 교과서는 아이들에게 이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 공업암화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이 그림을 설명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업암화라고 하는 것은 1953년 이전에 영국의 공업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굉장히 어두운 상태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냥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보시면 맨 처음에 1700년대를 보면은 나방의 흑백 비율이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 19세기 들어서 영국의 공업도시가 발달하면서 이제 이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도시가 어두워집니다. 그럼 매연이 발생하면서 이끼들이 매연 때문에 죽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 과정이 지속되는 중에 이제 캐틀웰이 1953년 이 시점에 와가지고 이제 실험을 완성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에서 보시면 흑백 비율이 상대적으로 까만색 나방이 월등히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자, 자연 선택이 맞으면 자, 월등히 증가한 이 검정색 나방은 지속적으로 그 개체수를 증가시켜야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영국이 실질적으로 이 시대 캐틀웰이 실험했던 이때쯤에 그 나라에서 다시 도시를 맑게 하는 공해 방지법이 입법됩니다. 그러면서 도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시 밝아지고 깨끗해지면서 이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와가지고는 다시 흑백 비율이 일정한 상태에 도달해 있다는 거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재 제시되고 있는 정보들의 결과입니다. 흑백 비율이 역시나 여기서도 핀치 부리처럼 개체수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 현상을 반복합니다. 그럼 만약에 다시 공업이 발달해서 영국의 환경 조건이 돌아간다면 분명히 검정 개체수가 다시 증가할 것입니다. 이 논리로 보면.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자연 선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대진화를 일으키는 자연 선택.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그 내용들을 간단히 여기 정리를 했는데 자연 선택, 핀짓의 호추나방, 부리가 두꺼워지고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유전적인 변화 없습니다. 어디에도. 핀치새우 부리가 변하는 것, 아까 단백질 변화라고 했습니다. 호추나방의 개체수 변화하는 것, 전혀 유전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가 제시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을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바른 내용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내용처럼 자, 진화론적으로 불가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가르쳐준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그걸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교육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보시면 자, 여기 밑에 이제 결론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는데 진동하는 자연선택, 여러분들. 진동하는 자연선택. 왔다 갔다 시속게임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교과서에 유일하게 자연선택이라고 해서 제시되고 있는 호추나방과 이 핀치부리는 오류가 많은 가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대진화가 가능한 것처럼 자연선택을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잘 아는 누구나 아는 동서고금에서 이 그림을 모르는 학생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맨 밑에는 아마도 아메바 정도 수준의 생명체 그리고 세 줄기의 가지가 뻗어 올라가면서 오른쪽 위에 사람이 진화돼서 정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진화하지 않았다면 자연 선택이 틀렸다면 자, 우리 가운데는 저렇게 진화하는 그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재구성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거를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실질적으로 가지를 제거한 이 상태가 원래 맞는 그림이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화한 흔적이 없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앙적 관점에서 한번 재구성해 본다면, 자,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각기 종류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시면 그 종류대로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상대로 모양대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얘기한다면 이것들은 말 그대로 종류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종류대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한 세 가지 종류로 구별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자, 종래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자, 자연 선택도 종래의 변화입니다. 어떤 생명체도 종을 뛰어넘는 변화는 관찰된 적도 없고 다윈이 그걸 본 적도 없고 그 후대 과학자들도 본 적도 없고 어느 교과서에도 실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종래의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종의 장벽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DNA는 모든 생명체의 고유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DNA가 변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거는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해본 결과입니다. 종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 이거는 이제는 모든 과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진화론의 새로운 변신을 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진화가 아니라는 말을 감히 여러분에게 저는 전달해 드립니다. 자, 종래의 변화 좋습니다. 자, 그러나 종의 장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종의 장벽이 있을 수 없다면 진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모든 생명은 생명 안에서만 변화가 가능하지 생명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생명체로 가는 그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한국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 AI랩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인간의 눈을 기능을 닮은 컴퓨터 눈을 만드는 겁니다.
3: 예.
2: 저한테 데모를 좀 해주겠다고 보라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영 실망이었어요. 뭐 에러도 많이 나고.
3: 아.
2: 예. 그날 저녁에 집으로 왔어요. 둘째가 아기였어요. 한 살 정도. 예.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 피하기도 하고. 집은 이게 뭐야? 그러면 뭐 쭈말쭈말 하기도 하고.
3: 네.
2: 이게 뭐지? 얘가 어디서 왔지?
3: 네.
2: 그런 의문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결국 만드셨구나.
3: 아멘.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미국 IBM 왓슨 연구소에서 20년 동안 컴퓨팅 분야를 연구하신 분이에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텔레콤의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한 후에 그야말로 대한민국 대표 IT 전문가로 활약하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혁신을 주도하는 기술을 연구해 오면서도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한 인생 후반전을 살고 계시다는 이호수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3: 박사님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3: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4: 네. 방금 소개받은 이호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주 좋은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프로그램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3: 사실 이루어오신 일들이 정말 대단하신데요. 어떤 업무들을 해오신 건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쉽게 해오신 일들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4: 저는 컴퓨팅, AI 이제 이런 분야와 또 비즈니스 경영 이런 쪽을 쭉 해왔습니다. 그리고 IBM, 또 삼성전자, SK텔레콤을 근무했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세월에 쭉 밀려오다가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는 조금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분들과를 도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안 믿을 당시에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고 어려웠거든요. 그런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신앙에 관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3: 사실 IBM, 삼성, SK 한 군데 들어가기도 힘든데, 야, 뭐 윈블던이나 뭐 이런데 가서 연속으로 뭐 윈블던, 뭐 US 오픈 이렇게 다 호주 오픈 그랜드슬램 하는 것처럼 거의 그랜드슬램이시네요.
4: 아이고, 관찬이시죠?
3: 야,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참 겸손하십니다.
4: 아이.
3: 네. 제작진들이 또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IT 전문가로서 최고의 이력을 지낸 분이라서 뭐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권위적이실 것 같은 선입견이 있었는데 성품이 너무 좋으시고 겸손하신 분이고 따뜻하신 분이라고 제작진으로 극찬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겸손하고 따뜻한 분인지를 알 수 있냐면요, 회사 은퇴하실 때 제일 가까운 직원분들한테 최고의 선물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4: 아, 네네.
3: 그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4: 예, 알다시피 이게 대기업에서는
3: 네.
4: 근무 중에 신앙에 관한 뭐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4: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나오라든지 믿어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못하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크리스천인 걸 아니까 직원들이 가끔 질문을 합니다.
3: 네.
4: 뭐 신앙적인 질문, 또 믿음에 관한 질문들. 그럼 저는 이제 그러면 근무 끝나고 우리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하자.
3: 네.
4: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하곤 했죠.
3: 네.
4: 근데 이제 대기업이 임원이 되면 보통 이제 기사분하고 네. 비서분이 주어지거든요.
3: 네.
4: 그 이제 저랑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저랑 같이 이제 업무를 진행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그 아까 말한 그런 거를 어길 수가 없어요.
3: 예.
4: 비서분한테도 아 교회 좀 나가라고 뭐 성경 이거 좀 보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근데 저 물론 제 마음은 아주 간절하죠. 근데 이제 제가 퇴임을 할 때,
3: 예.
4: 저희 비서분이 오더니 내일 제가 굉장히 좋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뭐지? 무슨 선물이지?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3: 예.
4: 그 저희 이제 그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3: 네.
4: 근데 빈손이에요.
3: 네.
4: 선물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하는 얘기가 저 내일부터 교회 나가기로 했답니다.
3: 아.
4: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평소에 이제 저를 보고 어떻게 되면 좀 닮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차에 보니까 아 이게 신앙이구나.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다고. 그게 굉장히 큰 선물이었습니다.
3: 아.
4: 저한테도 그렇고 아마 그분한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그 느낀 게
3: 네.
4: 아, 역시 전도라는 거는 물론 우리가 말도 하고 설교도 다 좋지만
3: 네.
4: 내 온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3: 예.
4: 하는 걸 이제 제가 신뢰를 거기서 배웠죠.
3: 저도 이제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4: 네.
3: 제가 가르치는 강의실이 이렇게 약간 소극장 같은데요. 그래서 무대를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강의할 때 이렇게 집중해서 하니까. 근데 그 계단에 이렇게 다리를 자주 올리고, 이렇게 팔짱을 많이 끼고 이렇게 하나 봐요.
4: 네.
3: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졸업 공연 때 아이들이 이제 깜짝 선물로 제 성대묘사하며
4: 네.
3: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짧게 짧게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내용.
4: 아, 예, 예.
3: 야, 너네들 뭐 되게 불안해 하는데, 불안해 하지 마. 기도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 뭐, 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거야, 너네들하고. 야, 너, 나 사랑한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너네들 더 사랑해.
4: 네.
3: 뭐 이런 얘기들을 수없이 되게 많이 했나 봐요.
4: 아, 그러셨군요.
3: 근데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짜짓기 영상으로 해서, 아, 제 성대모사며
4: 네.
3: 같이 영상을 올렸는데, 네. 그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4: 아, 그렇죠.
3: 네.
4: 그게 모험이 되셨네요, 학생들한테.
3: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4: 네네.
3: 네. 이, 사실 그런데 최고의 기술을 연구해 오셨고요. 더욱이 비즈니스를 이끌어 오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신앙을 갖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교회는 그럼 언제부터 출석을 하셨나요?
4: 그 집안은 그 크리스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3: 네.
4: 근데 저는 아무 종교가 없었어요.
3: 아마도
4: 저희 성격에 뭐 기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철저하게 따지고 따져서 아 이게 진짜네 하기 전에는 뭐를 쉽게 믿지 못하는 네, 그런 성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신앙이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따져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3: 맞습니다.
4: 종교건 간에.
3: 맞습니다.
4: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신앙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이제 저희 집사람은 원래 모태신앙이었어요.
3: 네.
4: 근데 어떻게 저하고 결혼을 했어요.
3: 네.
4: 그래갖고, 있다가 이제 미국을 오게 돼, 미국을 왔습니다. 유학을 온 거죠.
3: 네.
4: 와갖고, 유학 오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3: 네.
4: 또 친구들이 또 주일 되면 다 교회를 가고,
3: 네.
4: 또 교회를 가면은 맛있는 밥도 주고.
3: 제일 중요하죠.
4: 네,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3: 네.
4: 물론 믿음은 전혀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하는 완전히 이른바 나이롱 신자였죠.
3: 네.
4: 그냥 집사람 그 라이드만 주고.
3: 네.
4: 그렇게 쭉 지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AI 랩이었거든요.
3: 예.
4: AI 랩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컴퓨터 비전.
3: 네.
4: 쉽게 말하면은 인간의 눈의 기능을 닮은 컴퓨터 눈을 만드는 겁니다.
3: 예.
4: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옆 연구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거의 한 30명 있었는데 정말 전 세계에서 기라성 같은 그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네.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아는 그 분이 있어갖고 하루는 저한테 데모를 좀 해주겠다고 보라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영 실망이었어요.
3: 어떤 면에서요?
4: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에러도 많이 나고, 아. 네. 그게 이래서 이 물건이 뭐지? 꽃이다 그러면은, 네. 꽃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꽃이 아니고 뭐 막대기다. 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잠자리 눈도 저 정도는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그날 저녁에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제가 딸이 둘이 있습니다. 예. 둘째가 아기였어요. 한 살 예. 정도. 예. 근데 아기들은 보면은 이렇게 누워있으면 천장에 뭐도 달아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뱅뱅 돌아가고.
3: 쫓아가잖아요.
4: 그렇죠. 근데 제가 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 피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집은 이게 뭐야 그러면 뭐 쭈물쭈물 하기도 하고. 네. 그때 제 머리가 아주 깨졌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아니 연구소에 가보면 전 세계 똑똑하다는 친구들이 그것도 뭐 10년 이상 해갖고 엄청난 자본을 들여갖고 한 게 저 모양인데 네. 우리 애기 얘는 그거보다 훨씬 낫단 말이죠. 예, 기능이. 예, 예. 이거 어디서 왔지?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저와 저희 집사람이 준 기능도 아니고 네. 또 저와 집사람은 사람을 디자인할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이게 뭐지? 얘가 어디서 왔지? 네. 그런 의문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이제 도해서 저 스스로를 보면은 네. 이 심장이나 뇌가 24시간 뛰지 않습니까? 자고 있을 때도 뇌는 움직이고 심장은 움직이고 뭐 몸이 다 움직이잖아요. 네. 이건 누가 하는 거지? 그런 의문이 착착 생기는 거예요.
3: 저희 이렇게만 해도 다 느껴지잖아요.
4: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뭐 좀 이런저런 공부도 해보니까 뭐 진화, 아메바에서 진화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아이, 그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과학적인 그 증거는 없지만 예.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아, 하나님이 결국 만드셨구나.
3: 아멘.
4: 근데 그 사람만 그랬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만든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아, 나는 어디서 왔다는 문제,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네. 이런 계속 그냥 꼬리를 무는 거예요.
3: 아, 그냥 정말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4: 네. 예. 그렇죠.
3: 아주 원초적인 아이덴티티네요.
4: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거기서부터 아, 정말 하나님이라는 게 있구나, 조물주라는 게 있구나 그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난 거예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죠.
3: 예. 네.

0: 하나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서 만든 한 50개 정도의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1: 네, 이런 박스에.
0: 네네네. 예. 선물로 주셨어요. 한 박스에.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1: 예.
0: 아, 이게 또 뭔가 뭐 또 다른 뭐 카세트 테이프였구나. 그래도 또 성의 있게 보내주셨으니까 한번 들어보겠다. 그래서 한 개, 두 개, 다섯 개 들으니까, 어? 이거 뭔가 있네? 하는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틀을 휴가를 냈어요.
1: 예.
0: 회사.
1: 예.
0: 휴가를 50개를 다 들었어요. 그때 이제 어렴풋이나마,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런 걸 알기 시작한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클리어하지 않았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서른 한 몇 살 되어서 살, 될 때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활발했죠.
1: 예.
0: 그래서 그 어떤 그 교회 집사님이 저를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신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1: 네.
0: 그 당시에는 제가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 전에 아침 일어나고 30초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1: 네.
0: 아, 그럼 써주세요.
1: 네.
0: 써줄 것도 없고 알려드릴게요, 그냥 말로.
1: 네.
0: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 네.
0: 저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계시면은 저한테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나타나 주세요.
1: 네.
0: 한 15초 뭐 그 정도 기도였어요.
1: 네.
0: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 사실 그래도 간단한 미션이네요.
0: 네네.
1: 네, 어렵지 않네요.
0: 예, 예.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날 밤부터, 예. 주일날 밤부터,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잘 때 와이프는 이제 옆에 누워있고 자려고.
1: 예.
0: 저는 이제 앉아갖고, 네. 기도를 간단하게 하고, 이렇게 주위를 쳐다봐요. 어, 하나님 오셨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 아침 네. 또 했어요. 또 없어요.
1: 네.
0: 그래갖고 2, 3일 지났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아, 사람으로 완전히 우습게 됐구나.
1: 네.
0: 뭐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농담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그 집사님한테 아, 집사님, 시키엔드를 제가 일주일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더니 성경에서 나를 전심으로 찾는 사람한테는 내가 반드시 나타나리라.
1: 네.
0: 한 성경 구절을 30개를 뽑았어요. 그분이. 그리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예, 저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라는 걸 전 쓰시는 거란 걸 믿습니다. 근데 안 나타나셨죠? 네. 계속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아까 저희 둘째 애, 걔가 계속 찡얼거리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우유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밤에 한 6, 7번을 깨는 겁니다.
1: 한 살, 두 살 됐나 봐요.
0: 한 살짜리가.
1: 네, 네.
0: 아까 그 말한 그 한 살짜리가.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이 뭐 잠을 못 자겠고 저보고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1: 네.
0: 저는 어차피 밤에 깨 있으니까
1: 네.
0: 그럼 얘를 데리고 가서 우유도 먹이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면 네. 어떠냐. 뭐 좋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1: 사실 교대해야죠.
0: 네.
1: 예.
0: 근데 둘째는 저를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일찍 회사 나가고 밤에 들어오면 또 일하느라고 방에 들어가서
1: 네.
0: 하니까 애들아 그 둘째 애와의 교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를 아버지라고 인지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1: 네네네. 네, 네.
0: 근데 이제 제가 데리고 자면서부터 제가 이제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주고 하니까
1: 네.
0: 빵긋빵긋 웃고 그런 거예요.
1: 예, 눈도 마치고.
0: 네. 그래서 한 2개월 흘렀어요.
1: 예.
0: 그때 이제 밤에 아까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네가 네 애 누구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지. 네. 내가 네가 걔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훨씬 사랑한다. 라는 굉장히 짧은 멘트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제가 알게끔 확실하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 지나가 보면 아,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냥 나다가 아니고 네가 너희 딸 누구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를 훨씬 더 사랑한다.
1: 확실하네.
0: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소위 말하는 만남, 인카운터였습니다. 근데 그리고

0: 있었는데 일주일 뒤에 제가 이제 제가 그때 뉴욕에 살았는데 네. 그 산호스텍의 서부 쪽에 출장 갈 일이 있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 뉴욕의 라구아디아 공항에서 네. 가는 비행기고 7시 비행기였기 때문에 집에서 한 5시쯤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다 짐을 꾸리고 이렇게 거실에 다 가방하고 다 해놓고 새벽 일찍 제가 몰래 깨갖고 가기 전에 기도를 한 겁니다.
1: 네.
0: 하나님, 저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출장 가서 집에 없는데 집에 없는 동안도 와이프랑 애랑 주님 잘 좀 이렇게 봐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응답이 뭐 즉시 나오셨어요.
1: 네.
0: 그래, 내가 봐줄 테니까 안심하고 가라. 근데 내가 너한테 하나 뭐 물어보자.
1: 예.
0: 이때까지는 너 와이프하고 애가 누가 지켰냐? 네가 지켰냐?
1: 아.
0: 그 다음에 너는 누가 지키냐?
1: 아.
0: 그 짤막한 그 번쩍하는 그거였는데
1: 네.
0: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막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거실에서 네. 넋놓고 그냥 엉엉 울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방에서 뒷사람이 네. 밖에서 우는 소리가 나니까 네. 나왔어요.
1: 네.
0: 아니, 출장 간다는 사람이 비행기 전에 안 가고 퍼져 앉아갖고 울고 있으니까.
1: 잘 이해가 안 될 때
0: 네.
1: 저희 엄마, 아빠도 이렇게 좀 아름다운 비유
0: 네.
1: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비유를 했을
0: 네,
1: 때
0: 그렇습니다. 네.
1: 쫙 들어오잖아요.
0: 네.
1: 거리가 먼 비유는 잘 안 들어오는데
0: 그렇죠.
1: 아주 근접한 비유를 할 때 근데 아이와의 그것은 정말
0: 네.
1: 너무 울컥하셨을 것 같아요.
0: 예.
1: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교육자이신 것 같아요.
0: 예, 예.
1: 네. 자, 하나님을 이제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 만나게 되신 건데요. 신앙의 깊이도 더욱 깊어지셨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게 1990년이었습니다. 90년에, 이제 어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오늘 아주 그 좋으신 목사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오라고 제가 찾아갔어요. 그분이 방지일 목사님이었어요.
1: 네.
0: 이제 그분이 오셔갖고 한 대여섯 사람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그때는 제가 뭐 30대니까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1: 네.
0: 그분은 아마 상당히 연세가 한 70세 네. 되셨고. 그래서 제가 대뜸, 목사님, 한마디로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1: 예.
0: 아주 당돌한 질문을 했어요. 아마 목사님은 속으로, 야, 제가 되게 당돌하네.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1: 예.
0: 근데 가만히 계시더니, 죄를 보는 관점이 틀려진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신앙이 얕은, 소위 말하는 초짜라고 그러죠. 얕은 사람은 엄청난 죄를 있는데도 죄인지 모르고 지낸다. 그런데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은
1: 네.
0: 죄 같지도 않은 죄, 아주 뭐 그냥 좁쌀 같은 조그만 죄도 무지무지하게 큰 죄를 느낀다.
1: 아.
0: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건 결국 죄를 보는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때 저는 아까 하나님도 이렇게 만나고 뭐 성경도 보고 했지만 죄를 잘 몰랐어요, 솔직히.
1: 예.
0: 그냥 좋았던 거죠, 그죠? 근데 그 말씀에 저를 완전히 깨셨어요. 그 죄를 저를 쳐다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막 제가 드르르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낀 게 그 죄가,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강도라는 게, 우리의 여름에 홍수 지면은,
1: 예.
0: 그 맨홀에서, 도시 맨홀에서 막 역류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맨홀에 그 쇳뚜껑이 벗겨지고, 막 시커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저한테 연상이 됐어요. 연상이 되고, 또 이제 그러면은 모래주머니 싸갖고, 그거를 이렇게 막으려고 쌓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또 그냥
1: 터지고.
0: 역류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가 갖고 있는 죄를 아무리 이렇게 좀 뭐 선행도 하고 뭐 좋은 마음도 하고 이웃도 도우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오호라 응? 나는 그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표현이 물론 그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저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기도도 하고 그 좀 세월을 통해서 이게 뭐 철저하게 이게 죄 문제를 저 가지고 야 이효수 너 안 돼. 너 죄투성인데 네. 소문 시커멓고 죄가 그냥 아까 맨홀에서 시커먼 물이 역류하듯이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신앙적으로 서서히 좀 뭐랄까 좀 성숙됐다 그럴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1: 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인생 자체 그리고 네. 삶 자체가 달라지면서 성품과 태도, 네. 언행 뭐 이런 것들이 많이
0: 다 바뀌고
1: 바뀌게 되죠. 네. 주변도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이후에 그러면은 한국은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0: 이제 한국은 네. 2000년도 초에 네. 제가 미국에서 좀 일을 하고 있다가 한국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IBM. 네. 한국 IBM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좀 도움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그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한국에 IBM 연구소를 한번 세우면 좋겠다. 그런 좀 그 디맨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사명을 띠고 제가 한 2, 3년 정도 한국에 왔어요. 와갖고 연구소도 세우고 아까 그 비즈니스도 이제 잘 끝을 내고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끝을 내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삼성전자에서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전사적으로 좀 소프트웨어를 좀 리드할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좀 관심이 있으면은 와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 제가 그때 미국에 한 25년 살았을 즈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애들도 대학을 다 가고 좀 홀가분한 상태였죠. 그래서 아, 한국에서 그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저렇게 삼성전자에 필요하다니까 가서 한번 공헌을 해보겠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1: 그 모든 게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으셨겠죠.
0: 예. 그러니까 네. 한국에 오게 된 것도 그렇고 네. 오게 된 걸 다시 이렇게 제가 거꾸로 보면은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 뭐 전혀 종교도 없을 때고 네. 뭐 세상 물정도 잘 모를 때고 그런데 미국의 그 광야 같은 생활을 한 20년을 통해서 예. 단련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셔갖고 예. 또 신앙도 주시고 네. 또 그래서 영적인 면 또 지식적인 면으로도 많이 또 이렇게 배우게 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보내신 것 같아요. 아멘.
1: 이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이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획기적인 기술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0: 아무래도 AI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고요. 네. 요새 뭐 이렇게 미디어 신문이나 TV 뭐 유튜브를 보면 AI가 안 나오는 때가 없고
1: 맞습니다.
0: 이제 대표되는 게 이제 ChatGPT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요새 뭐 안 쓰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예. 근데 그게 아주 획기적인 그 기술이었죠. 우리가 쓰는 한국말로 말을 질문을 하면은 네. 내가 아는 한국말로 답변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금방. 그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문가들만 AI 전문가들만 AI를 썼는데 지금은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거든요. 뭐 학생, 집에 주부, 오피스의 개인 등등. 그래서 저는 그걸 AI의 민주화라고 저는 부릅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예. 지금 나온 지가 이제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AI이고, 그러니까 생성형 AI, 예. ChatGPT.
1: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0: 이렇게 올라갑니다.
1: 예.
0: 이렇게 올라가고, 저도 이제 집에서 많이 써봅니다. 뭐 이런 일, 저런 일, 책도 쓰면서 써보기도 하고, 네. 또 흥미로워서 써보기도 하고, 네. 이게 뭐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 15세기, 16세기 네. 최근에 그다음에 관련된 뭐 구절도 해 주고 더 물으면은 히라버 원문까지 예. 히브루어로까지 예. 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응용해야 된다 등등. 그래서 저는 그 AI 툴을 가지고 지난 한 4개월 동안 성경을 다시 공부했어요. 시약만.
2: 야. 예.
0: 완전히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좀 건방지지만 작년에 제가 이 성경에 대한 그 뭐랄까 어떤 이해도 예. 지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2: 아.
0: 그래서 그 그뿐만 아니라 뭐 별걸 다 해줘요.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
1: 네, 네. 되게 속도도 빠를 거 아니에요.
0: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네. 수련회 수양회를 하려고 그래. 기획서를 좀 짜죠.
3: 이 방송은 굿TV에서 제공합니다.
4: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5: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6: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강사들의 명강 초대 굿 클래스.
5: 예. 우후. 아, 그 두 자녀 있으시죠?
4: 네네.
5: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 저는 네 8살 쌍둥이가 있고 4살 막내가 있습니다.
7: 맞아. 그렇다 4살 이쁘죠.
4: 이쁘죠 막내는 뭐.
5: 자녀가. 네.
6: 저는 17살짜리 2살짜리 이렇게 둘 딸 둘이 있습니다.
5: 아 딸 둘.
6: 딸딸이 엄마.
5: 아 그러면은 혹시. 자녀한테 성교육 같은 거, 여긴 좀 아직 어리니까.
4: 네, 아직 어려서 저는. 네.
5: 뭐 성교육이나 아니면 성에 대해서 뭐 질문을 받거나 얘기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6: 아니, 우리 아이가 그런 거를 질문하는 성격은 아닌데, 첫째가. 첫째 성인 씨 때 해보려고는 했는데.
5: 아, 하시려고?
6: 해보려고 했어요. 네. 이거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5: 알려줘야죠.
6: 알려주려고 했는데, 북한은 성교육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어요. 아예 남자 손을 잡으면 임신한다.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게 배울라, 어떻게 해주려고
5: 했는데. 성 임신한 거 아니에요?
4: 맞아요.
6: 아유,
5: 맞아요. 저 뭐 해본 게 없어가지고.
6: 예. 네, 자, 청각이니까. 네, 청각은 모르지 청각이 이제 보니까 성격이 필요하네 이 동무가.
5: 수청각. 예.
6: 수청각이니까 저도 그래서 해주려고 하다가 내가 교육이 안 되어서 내 머리가 비어 있으니까 네. 못했어요.
4: 네, 저는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게 아직 먼 미래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먼 미래도 아닌 것 같아요.
5: 맞아요.
4: 또
5: 금방
4: 요즘에 금방. 너무 빨라서 금방금방 그런 질문들을 하니까. 네. 그래서 오늘 굿클래스를 찾아오신 명사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네, 꼭 필요한 성경 안에 담겨있는 올바른 성가치관과 교육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5: 와우!
4: 네, 저희는 이제 너무 배워야 되고 영춘님은 이제 미리 예습하시고
5: 저부터 배워서 나중에 네네. 자식에게
4: 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함께 해주실 김지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8: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0: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제가 몇 들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굉장히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결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미취학 아동도 있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북한군이 못 쳐내려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중2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중2를 데리고 계신 거잖아요.
1: 맞아요. 얼마나
0: 든든하시고 또 불안하시고 그러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골고루 여러분들이 지금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를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성교육하면 뭐가 떠오르느냐 하면은 부담스럽다. 또는 요즘에 좀 논란이 많다. 안 하는 게 낫겠다. 얼쩍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의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성교육의 개념, 특히 성경적 성교육의 효과, 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탑재해야 되는 개념이 무엇인가? 성경적인 성가치관 교육에 있어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알시스 프라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규명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이 말만 하는 것은 잘못하면 도덕률 폐기론이 될 수 있다. 왜냐면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갈 때까지 가보자.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가늠하자는 노래인데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며 문화적 헤게모, 좀 더 해볼까요? 문화적 헤게모니인 강남 스타일이라고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 속에서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가 교육하지 않아도 이미 성교육을 미디어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교육은요, 우리가 구두로 전하는 것, 또 비언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 기타 사회 현상적으로 환경이 가르치는 것, 이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며 성경적인 삶을 살게 할 것인가. 성경적인 성교육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더 잘 믿게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전도와 성화의 개념이 함께 또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제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개종하신 분, 예수님 믿게 되신 분도 덜어 있습니다. 놀랍죠. 탈동성에 탈성전환 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미 친구가 된 동성애 기왕력자도 계시고요. 성전한 기왕력자도 계시고요. 그래서 모 방송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셨더라고요. 예, 동성애 하시다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왜 걸렸는지 난 이유를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협회를 한국가족보험협회 찾아오신 케이스였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그럼 내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라. 이유를 짚이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제 강의장마다 나타나셨었어요.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흘리고 회개도 하시고 정말로 이제 왜 이것이 나에게 왔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난 이것을 막아서는 운동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알리는 성교육 강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1: 어머 세상에.
0: 역사 보시면 또 인터넷에도 있는 분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게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거룩한 가치관 사관학교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0: 그래서 오늘 제목 자녀를 안고 주님께로 나아가다. 여러분, 자, 의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 주제 파악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주제 파악입니다. 우리가 이제 저런 의자를 보면은요, 이 광경을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와, 저렇게 생긴 의자, 나 너무 좋아. 나 저렇게 생긴 의자에서 엄마한테 자장가를 들은 적이 있어. 이게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하든 안 하든, 인지적으로 조망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우리의 생각이 섞여서 투사가 됩니다. 난 뭔가 저 의자가 마음에 안 들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기억나지 않은 경험 중에 이렇게 생긴 의자로 두드려 맞은 적이 있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생긴 의자에 너 앉아 있어. 그런 경험이 또는 우리의 선입견이 배경 지식이 합쳐져서 우리가 보는 대상과 현상에 투사됩니다. 이걸 뷰라고 그래요. 관점.
2: 뷰.
0: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같은 걸 보고 있지만 다른 걸 보고 있어요.
2: 맞아.
0: 네, 그러니까 그 본질 그 자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현상이나 한 대상을 바라볼 때 절대로 오류가 없고 왜곡이 없고 과장이 없고 틀림이 없는 온전하게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혜다. 나한테 후히 구해라. 나는 죽어 꾸짖지 않는다. 너희들이 안 구하면 안 된다.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와 지식을 주님으로부터 구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뭘 하나를 봐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의자 하나를 봐도 걔 느낌이 다른데 성전환, 낙태, 동성애, 결혼, 빼미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과 투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때로는 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성교육 현장에서는 이게 전쟁거리가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오류도 틀림도 과장도 없이 한 대상과 또는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시선을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또는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꿰뚫어 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은 속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탑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 세계관은 여러 가지 세계관 중에서 하나의 버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독교는 단순 종교가 아니며 진리잖아요.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대전제를 안다면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탑재, 성경적 세계관을 탑재한 상태에서 기독교 성가치관을 또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가치관은 굉장히 의견이 뭐 아니면 도식으로 점점 극단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을 성혁명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기존에 우리가 죄라고 인식하던 것들을 죄가 아니다라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게 도리어 권리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기존의 죄를 죄라고 알고 저지르던 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성매매를 합법화시킨 나라가 53개나 돼요. 동성결혼 통과시킨 나라가 30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를 통해 하나님이 죄라고 하던 것들을 회개가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서 아예 그건 인권이야, 다양성이야, 성적 차기 결정권이야 라고 말하는 세대를 이제 성혁명 세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혁명을 겪고 나면은 회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정확하게 그 사물을 꿰뚫어보고 그 현상을 꿰뚫어보고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성가치관의 교육, 기독교 세계관 교육 중에 가장 핵심적인 세계관 교육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오류도 없는 시선을 성령 충만함을 탑재해야 될 것이다. 거기 이제 유일한 길라잡이는 무엇이냐? 유일한 텍스트는 무엇이냐? 성경 말씀. 선악의 구별 기준에 대해서 아이들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엄마, 교회에서는 낙태를 죄라고 그러는데 학교에서는 인권이라고 배웠어요, 얼마 전에. 이럴 때, 자, 기준이 무엇일까?
2: 성경.
0: 그렇죠. 와, 진짜 지금 아빠가 될 수 있는 모든
1: 준비를 갖춰
0: 시츄에이션이 돼 있는 것이죠. 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살인이 왜 죄냐면은 성경의 도덕법상 살인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살인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남한테 피해주니까 내 양심에 찌르니까 법적 처벌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권위주의적 결론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 여부를 떠나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합의했냐 안 했냐 여부를 떠나 하나님 죄라고 하면 죄인 것이다. 도덕법상의 죄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지 되는 거지. 그것을 인권이네 다양성이네 포장 왜곡해서는 안 된다. 악을 선이라 말하며 선을 악이라 말하는 자, 어둠을 광명이라 말하며 광명을 어둠이라 말하는 자, 쓴 것을 달다고 말하며 단 것을 쓰다고 말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 중에 또 핵심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선악의 분별을 통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나아가 죄를 저질렀다면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 죄를 죄라고 인지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야 죄를 피하죠. 그리고 서로 연약하여져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회개를 통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습니다. 제가 저도 딸 둘을 우리 윤설미 선생님처럼 키우고 있거든요. 아, 다 컸네요. 큰아이는 벌써 성인인데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서 썩지 않는 비유를, 썩지 않는 생명을 주고 싶어서 성경 암송반 교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어 학원을 안 다녔어요. 우리 애 둘 다. 그러니까 성경 암송을 어릴 적에 세팅하느라. 근데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영혼이 썩지 않은 걸 주고 우리는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절대성. 그래서 거꾸로 질문해 보는 거죠. 도둑질이 왜 죄인지 알아? 남한테 피해주니까 죄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해서. 그래서 도둑질하면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이 도식화된 교육을 좀 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아이들이 인간의 다수결로 정해지는 게 선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권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렇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의 절대성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 네. 그다음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주제 파기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리고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를 보면 진짜 딱 개 같아요. 소를 보면 딱 소 같아요. 근데 우리 인간만은
2: 노래가 있을 수도 있겠네.
0: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져지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인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현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가페,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아가페거든요, 원어로. 그러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찬양을 드리며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로 입증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럼 내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너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떼를 먹이게 돼 있다 이 말씀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가페 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다가 아가페 해버린 거예요. 아가페는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 없이 했다면 네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방언해도 꽹가리. 네, 그래서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거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들을 향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어떤 설레임이나 끌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위를 의지에 가깝다고 C.S. 루이스가 얘기했죠. 굉장히 동의됩니다. 성경은 사랑을 블링블링 로맨틱 이런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아가페로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예. 이제 처음으로 받은 명령이 야 에덴 동산 완전 완벽해 창조세계 완벽해 보시기에 완전 좋아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고 가만 냅둬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많아져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많아져라 여러분 결혼 제도가요 사람이 죄짓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 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매길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매길 때 예. 남편에게 주매. 그러니까 이미 배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는요. 인간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 이미 결혼 제도가 창조의 원형 안에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주신 명령이 많아지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지금 보통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더 나아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일반화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오른대로 오게 하라. 나아가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을 만큼 초원과 광야를 달려가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문화명령은 사실 성령의 명령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반드시 다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only marriage, 결혼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 우리 또 제자화의 개념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래서 우리가 투트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을 주셨는데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이 marriage, 결혼의 개념에 대해서 이 문화명료가 다 있는 첫 단추인 결혼의 개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또 왜 그 자체가 명령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침받은 유일한 우리가 많아지기를 바라셨다. 어느 정도로 우리의 차세대가 많아져서 초원과 광야를 달려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이 히브리인들마저 돌아올 그때까지 많아져라. 자,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엔딩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엔딩되고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평화의 왕이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적 성가치관 교육을 받다 보면요. 진짜 마음이 웅장해지고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사실 최고의 사랑 고백이 명령이에요. 천명은. 예, 이제 성가치관 교육이니까 일단 기독교 성교육이라는 걸 이건 성윤리 교육과 좀 다릅니다. 성교육은요. 바로바로 현실에서 적용되어져야 되고 답변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적용편, 실천편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답변이 되고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며 가늠하지 말고 배우자의 품만 좋게 여기라.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의 주기 가운데, 생애 주기 가운데 이때 태어났을 때 죽는다고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요. 본다면 한 요쯤을 결혼 시기로 본다면 결혼 전의 시기와 결혼 후의 시기로 좀 나눠본다면요. 결혼 전에도 성적인 욕구나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것 자체를 문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게 음욕의 죄로 가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천연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음욕의 죄로 가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그러한 욕구나 충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절제하고 승화하고 인내하고 도파민을 더 좋은 데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연단의 시간으로 보내다가 결혼을 통해서 성관계 지평을 열어가라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성관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배우자와. 근데 이때 각방도 쓰지 말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아주 자기 몸도 주장하지 말라. 아주 서로 그냥 한 몸이 돼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고 싶은데 학교 공교육 현장은 어떨까요?
2: 자,
0: 그렇죠. 지금 한국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요. 세속적 성교육이 학교를 뒤덮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적, 세속적 뭐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좀 종교색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이걸 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분류는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금욕과 성경적인 삶 또는 가족, 삶, 아가페, 관계 이런 걸 중시하는 교육이 있고 상호 존중과 피임, 안전한 성관계를 추구하는 성교육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일명 세이프섹스 교육, 앱스턴스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한 지가 좀 몇 년 됐는데 지금 많이 국내에 일반화됐더라고요. 이 분류가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이프섹스 교육, 세상 성교육의 핵심 아젠다는 뮤추얼 리스펙트입니다. 상호 존중. 그러니까 상호 존중이 나쁘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호 존중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교육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미하는 바가 많습니다. 근데 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면 안 돼. 성관계는 합의한 사람과 하는 거야. 상호 존중하에 서로를 사랑하고 끌리는 마음이 충분하고 책임질 수 있을 때, 애가 생겨도 기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때는 성관계 하는 거야. 단 원치 않는 성병이나 이제 임신은 피해야 되니까 피임을 잘해야 돼. 콘돔 잘 챙겨야 돼. 피임약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가 중1 때 교과서에서 질외사정법 이런 걸 배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자기에게 맞는 피임법을 고르시오. 근데 이게 전제하는 건 뭘까요 도대체? 결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성관계를. 그 전제는 윤리에 대한 터치거든요. 뮤추얼 리스펙트 한에는 다 해도 돼. 인간이 합의했으면 그게 동성애든 뭐든 다 해도 돼. 근데 상호 존중하지 않았으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치달아 버린 거예요. 시작은 좋았어요. 상호 존중하자. 근데 나중에는 상호 존중이면 뭐든 된다라고. 아주 공리주의적인, 말세주의적인 성교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합의했으면 하나님이 껴들 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합의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했다 그러면은 왜 혐오하세요? 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또 말을 못해. 근데요, 에스턴스 교육은 비블리컬은요, 여기서는 핵심 용어가 뮤추얼 리스펙트가 아닙니다. 바이블이에요. 그리고 아가페예요. 패밀리예요. 생명 라이프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핵심 용어이다 보니 인간이 아무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죄라 그러면 죄인 거예요. 아까 했던 그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거꾸로 말하면 성매매가 왜 죄인지 알아? 어? 성매매가 죄예요?
1: 합의는
0: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합의했어도 죄인 거예요. 맞아요. 합의했다 하더라도.
1: 전쟁 안 해도 되는 성경만 딱.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 잘 되는 애들은 기독교 세계관 교육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잘하다 보면은 성경 공부가 날이 서요. 아주 예리해집니다.
1: 대박이다 이거.
0: 예. 네. 앱스턴스 교육은요. 성관계는 합의한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하는 거야.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랑 하는 거야. 쉽죠? 네. 그 이외의 루트라면은 가늠인 거예요. 그렇게 치면 난 가늠했네요. 이런 애들이 나오거든요.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너의 회개를 기뻐하신다. 쉽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경계를 애매하게 둬선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삶과 죽음에 관련된 것들. 생명에 관련된 것들은요. 절대로 애매하게 놔두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지키건 지키자. 성관계는 부부끼리 하는 것이다. 이런 교육이 효과가 있습니까? 네, 교회에서나 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공교육에서 이렇게 많이 절제 성교육을 했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에 기반한 교육. 전 절제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도 좀 사실 약간 전 아가페 교육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아가페는 오래 참는 거거든요. 절제할 줄 아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요. 난미 난 나오 이 교육을 했어요. 5번. 난 아직 성관계할 나이가 아닙니다. 뭐 이런 교육인데요. 이 교육을 했더니 실제로 아이들의 가늠률이 떨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율이 떨어지고 낙태율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건 놀라운 거예요. 앱스티넌스 오니 절제만이 살길이다 이런 교육이거든요. 실제로 아이들이 절제를 하더라는 거죠. 이런 교육의 효과는 짱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즘 애들 다 13.6세에 성관계 했는데 이런 교육이 뭔 상관이 있어요? 가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거짓말입니다. 북한 말로 뭐라고 하나요?
1: 소리라고 합니다.
0: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비슷했어요? 이 13.6세가 뭐냐면요. 전체 평균이 아닙니다. 정말 이게요. 간음을 한 아이들. 어, 난 이미 성적 일탈을 했어요. 라고 익명으로 국가가 조사했을 때 익명으로 아이들이 밝혀옵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5%의 평균이 13.6 중2나이고요. 나머지 95%는 이러다가 졸업한다 이 말이에요. 성관계를 안 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바빠 애들이요. 그리고 아이들이 굳이 절제 교육이나 정조 교육을 하지 않아도 난 지킬 게 있어라는 금지 체계라는 게 있어요. 탑재되어 있는 넌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상담을 해보면 예, 이미 간음을 해버리고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관계 하는 게 간음이라고 도식적으로 말한다면 간음을 경험한 10대들의 금지체계가 훼손되는 경우를 정말 내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중에서도 아 내가 10대 때 진짜 성관계 해보기를 진짜 안 해봐가지고 너무 후회가 돼요. 10대 때 해봤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못 만났어요. 오히려 10대 때 아, 그러고 돌아다녔더니 후회가 됩니다. 이런 분은 만나지만 이게 금지에 관련된 얘기예요. 믿지 않은 자들도 가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매매를 경험한 남성들이 자신이 원해서 했지만 이후에 긍지가 높아지진 않아요, 보통. 훼손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2: 맞아. 부끄러워요.
0: 그렇죠. 우리가 풀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하나님의 질서를 어겼을 때 우리가 기뻐 날뛰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평균은 이제 국가 통계긴 합니다만 15세에서 59세 기준으로 봤을 때 24.14세가 첫 성경험 나이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80세, 90세 어르신들까지 전체 통계 낸다면은 더 늦춰지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표적인 세이프섹스 성교육이 이른바 포괄적 성교육입니다. 이 포괄적 성교육은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돼 있고 유니세프, WHO 등 UN 전문기구 5개가 뛰어들어서 만들었는데 예, 많은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있는 내용은 저도 원문을 다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그래서 국회 포럼 때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생명경시, 청소년들의 성관계 옹호, 동성애 옹호, 성전환 옹호 등을 문제시했습니다. 크게 이 네 가지를 문제시하고 있는데 누가? 이걸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문제시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 가이드라인은 그대로 배우다 보면은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동성애 옹호하고 성전환 옹호하고 청소년의 성관계를 옹호하고 등등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대표적인 세이프섹스 교육이 엄청난 국가 기부에 의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10대 때부터 성관계를 한 아이들은 미국 조사에 따르면 헤리티지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은 가난해지고 저항력이 되고 미혼모 미혼부가 되거나 성병에 걸리거나 결혼이 파탄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놀랍죠. 근데 20대 중반부터 성관계를 즉 이 중에 상당수는 결혼을 통한 성애 지평이겠죠. 그런 분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10대 때는 성관계가 해로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간음이며 심지어 연애도 해롭더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 자, 그 무슨 얘기일까요? 자세한 얘기는 또 우리가 예, 2부에서, 예, 2차 시에서 성경적 성가치관 A랩 사관학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가 전하는 구속사 강해입니다. 구속사 강해는 성경에 기록된 창조와 타락, 그리고 회복과 완성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민정재 목사의 구속사 강해를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구속사 강해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헷브론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 중 가나안 입성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전 1406년 1월 4일 화요일로 추정되는 날짜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니산월, 즉 종교력 1월 10일에 요단을 건너 마지막으로 길갈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니산월, 즉 1월 14일에 가나안에서의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 진을 쳤던 날짜와 유월절을 지킨 날짜를 근거로 하여 그 직전에 일어났던 각 사건들에 대한 날짜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쫓으라. 이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단을 건넌 때가 1월 10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요단을 건너기 전날인 1월 9일로부터 3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요단에 유숙할 때는 1월 7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상반절 말씀 볼 때 요단에 유숙하기 직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 동편 모압 땅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이 돌아온 후에 그들의 보고를 다 듣고 다음날 아침 일찍 시딤을 떠나 요단에 유숙한 것은 1월 7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날짜는 언제일까요? 바로 1월 6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정탐꾼은 여리고 기생의 집에 숨었다가 산으로 도망하여 3일 동안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그 정탐꾼을 1월 4일에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2절에서 7절 말씀 볼 때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한다는 말을 들은 여리고 왕이 라합의 집에 기별을 보냈을 때 라합은 두 정탐꾼을 이미 지붕에 숨긴 상태에서 왕의 신하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리고 당시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는데 그녀는 왕의 신하들을 따돌린 후 자신의 집 창문에 줄을 달아내려 두 정탐꾼을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 말씀 볼 때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가난한 여자 라합은 비록 천한 기생이었지만 저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보호를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정탐꾼은 라합이 그녀의 집 창에 붉은 줄을 메어놓고 그 부모와 형제와 아비의 가족을 다 집에 모아놓으면 가족 모두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약속하였다고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서 21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볼 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또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말씀 볼 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시에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보증이 되었듯이 기생 라합의 집 창문에 매달아 놓은 붉은 줄 역시 구원의 보증물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볼 때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로 서약해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또 여호수아서 2장 21절 말씀 볼 때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유월절 양의 피와 라합의 집 창문의 붉은 줄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전 1406년 1월 7일 금요일 이스라엘 백성은 3일간 준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 말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 정탐꾼이 돌아온 다음 날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3장 2절 말씀 볼 때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일 후에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해 볼 때 3일의 끝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1월 9일이 되는 것입니다. 즉 1월 7일에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1월 9일이 끝나갈 무렵 내일 즉 1월 10일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1월 9일에 유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것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고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의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여호수아서 3장 3절과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3일 동안 성결케 하는 시간을 주셨듯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3일 동안의 준비 기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전 1406년 1월 10일 월요일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단강은 광야와 정착지의 경계선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불안정한 광야 생활을 하는 나그네 입장에서 벗어나 안정된 정착지의 거주민이 되는 새로운 신분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1406년 니산월, 즉 1월 10일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의 말씀 볼 때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의 진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1446년 1월 15일에 애굽의 람셋을 출발하였으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만 40년에서 5일이 부족한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첫째로 이 요단강은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첫째, 요단강은 지형상으로 볼 때 빠르게 흐르는 급류였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은 발원지로부터 사해까지 130km의 길이이고 요단강의 폭은 28에서 30m, 그리고 강의 깊이는 0.9에서 4m 정도입니다. 그리고 강이 범람하는 시기에는 깊이가 4에서 5m까지 이르렀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규모가 작은 간헐천이 여러 개 있어서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 사철 마르지 않고 흐르는 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어원을 야르덴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도 아리아어에서 연도를 뜻하는 요르와 강을 의미하는 돈이 결합되어서 사철 흐르는 강, 영원한 강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 중에서 갈릴리 호수부터 사해까지는 96km의 길이며 낙차는 179m입니다. 따라서 물의 흐름이 대단히 빠르고 곳곳에 급류와 소용돌이가 있어서 강둑의 위치가 자주 바뀌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의 어원을 비타이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세머, 야라드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빠르게 흐르는 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요단강 상류와 하류의 낙차가 커서 요단강의 대부분 지역에서 급류를 형성하는 지형적 특징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요단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널 만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고 단지 물이 얕아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여울목이 몇 군데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요단강은 천연 방어물이었고 또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여울목 점령이 군사작전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곤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요단강이 불어 범람할 때였기에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도하한 때는 몸에 거두는 시기로 물이 언덕에까지 넘치는 때였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의 말씀 볼 때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겨울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태양력 10월에서 11월 경이고 늦은 비는 태양력 3월에서 4월 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몸에 거두는 시기는 보리를 거두는 때인 늦은 비가 내리는 니산월, 즉 태양력으로 3, 4월 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늦은 비가 내리기에 강우량이 가장 많은 때였습니다. 더구나 이때는 헤르몬 산의 눈과 얼음이 녹아서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 범람할 때였던 것입니다. 해발 2814m의 헤르몬 산은 요단강의 발원지로서 많은 강우와 적설로 인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들이 있고 눈이 녹은 물이 항상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가리켜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그때는 요단 강물이 최고의 수위를 기록하는 매우 위험한 때였습니다. 200만 명의 대인원이 온갖 가축과 짐을 대동하고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 볼 때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여정 중에 함께하던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좇으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11절에서는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은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보고 느꼈던 것입니다. 둘째로 언약궤와 2000규빗 약 912m의 간격을 유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 볼 때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큰 거리를 둔 목적은 언약궤의 신성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궤를 앞서가지도 말며 조급하게 서두르지도 말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백성 전체가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말씀 볼 때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생활을 자제하고 율법이 금지하는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중대한 사명을 수행할 때 그 자세가 항상 진실하고 성별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말씀 볼 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 그것을 예비하기 위하여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말라라는 성결 명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의 성별된 생활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별된 생활을 통해 믿음으로 신령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 말씀 볼 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도하는 언약궤와 그것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선도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과 4장 말씀을 볼 때 제사장들을 언급하면서 언약궤를 메었다라고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함으로써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강물에 닿자마자 그것을 신호로 강물이 끊겼다라고 여호수아서 3장 1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 볼 때 온 땅이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이 아닌 발바닥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볼 때 그 발바닥이 요단 물에 닿자마자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 앞서 요단강에 들어간 제사장들은 발을 고정한 채로 긴 시간 동안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말씀 볼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0: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굳게 서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켄으로서 고정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다 건너기까지 발을 떼거나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건넌 후에 마지막으로 백성이 목도하는 가운데 제사장들이 강을 건넜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1절 말씀 볼 때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또 여호수아서 4장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강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요단강에 먼저 뛰어드는 제사장들의 용기와 백성이 다 건너기까지 기다리는 제사장들의 견고한 믿음의 인내와 충성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요단강은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마른 강바닥을 드러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과 16절의 말씀 볼 때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이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일어나 쌓였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 볼 때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졌으므로라는 표현은 베어네다, 자르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라트의 수동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에 쌓여라는 표현은 덤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네드이고 또 서리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아마드로서 마치 사람이 자기의 몸을 일으켜 세우듯 물이 계속 위쪽으로 불어나는 상태를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둘째로 그 물은 심히 멀리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였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서 사르단은 요단강 유역에 있는 사해 북단에서 52km 정도 떨어진 성읍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과 7장 말씀 볼 때 이곳은 후에 솔로몬의 제5행정구역에 포함되었고 성전 건축 시에는 이 부근에서 노스를 부어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한편 요단강 물이 일어나 쌓인 아담은 사이로부터 약 33km 떨어진 곳으로 오늘날 요르단의 다미다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사이로부터 약 8km 떨어진 지점에서 여리고 앞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아담은 요단강을 건넌 지점으로부터 상륙적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위치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사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졌습니다. 요단강은 갈릴리 바다에서 여매 즉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는 이 물이 온전히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끊어진 지점 아랫물과 흘러내리던 물이 철저히 분리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는 아담에서 물이 무더기가 되어 벽을 이루었고 아래로는 사이로 흘러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져서 강바닥이 물기 없는 마른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은 사해 유입구로부터 아담까지 약 33km 정도 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아담 근처에서 이웨토라 불리는 석회질이 많은 점토 언덕들이 있는데 아마도 요단 강물의 범람으로 인해 이것들이 일시에 무너져 요단 계곡을 막았고 그 물길은 얍복강 수역의 낮은 지역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단 강물이 끊어진 시점이 이스라엘의 요단 도하 시점과 일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실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흐르는 요단 강물까지 일시에 멈춰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요단강 도하를 가능케 하셨던 것입니다. 넷째로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요단강에 잠그자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 말씀 볼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물이 끊긴 요단강은 약간의 물기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조금도 질척거리지 않고 완전한 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2절 말씀 볼 때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출애굽 직후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광야 노정 마지막에 흘러내리던 요단강을 끊어서 물이 쌓여 서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출애굽과 광야 생활, 가나안 입성의 모든 노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심으로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신령한 요단강을 건너 신령한 가나안 땅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열두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속사 강의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시리즈 제8권 횃불언약의 성취,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구속사 5분 메시지를 입력하시면 매일 5분 동안 구속사 시리즈 말씀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직 예수교회 민정재 목사였습니다. 오직 예수교회 올해 표현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 구속사를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입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구속사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찬양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한 신앙의 회복이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1980 갤러스로드 비엔나 버지니아 22182이며 문의는 240-753-5321로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직 예수교회 구속사 강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골스 철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온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워싱턴 비전교회입니다.
1: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왜 왔을까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땅에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또 내가 이 땅에 이 큰 우주에 이렇게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철학자는 그래요. 인생은 세상에 내동댕이 쳐주는 것이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 올 때 나는 누구와 계약도 맺지 않고 왔는데, 그런데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살아간다. 또 다른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TV에서 유명한 연예인과 어떤 법률 스님이란 분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 유명한 연예인이 묻습니다. 우리들은 왜 태어난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왜 내가 태어났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라고 그래요. 근데 그 법률 스님이 그 연예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에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유가 있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태어난 것은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있기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삶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멋진 말 같은데 틀렸다라는 걸 보게 됐어요. 틀렸어요. 이렇게 세상에 좋은 말이 있지만 사람들은 좋은 조언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대답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이유가 없어서가 아닌, 태어났기 때문에 이유를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이미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태어나게 하셨다고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자기에게 말해요.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그들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분도 이 땅에 올 때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유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유를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도 분명 우리에게 이유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귀하신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생명이라는 게 한자를 풀어주는데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생명을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날생의 명한명이다. 그래서 살라고 하는 명령, 그것이 생명이란 말이다. 그래요. 살라고 하는 명령이라, 생명이란 명을, 곧 나에게 주는 명령을 살아내는 것이 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주신,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해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을까? 우리들은요, 다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저도 목사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사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인으로, 또 학생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 공무원으로, 또 경찰로, 뭐 소방관, 여러 직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직장까지 하나님께서 나는 이걸 해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길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직업을 가지고 넌 이걸 해라 저걸 하는 것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는 살아내야 하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내야 되는 것. 거룩하게 살아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으로서, 경찰관으로서, 정치인으로, 사업가로, 직장으로, 목회자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이 직업은 모두가 다 할지라도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게 나타나는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을 하나님 원하셨을까? 성경에서는 인간이 존재한 이유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중에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면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그 손녀를 낳고 그 동영상을 보니까 막 서로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꼬맹이가 이야기하듯이 막 댓글에 어묵 하면서 꼭 말하듯이 그게 기쁨이에요. 그걸 보는 나도 기쁜데 그걸 껴안고 있는 할아버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그 교제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깨알으면서 우리를 벌으면서 우리에게 옹알거리면서 우리가 옹알거리면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요 그분의 성품을 이 땅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다시 돌아가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이사야에서 43장 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며 뭘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잊어버리셨어요 방금 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곧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이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11장 후반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명령하여 너는 하나님 떠나서 내가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에 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 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에 처음에 이르렀을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자기의 축복한 그것을 알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곧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예배를 드렸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던지 15장, 17장,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약속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내가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이 예배를 사용합니다.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말씀을 순종하고자 다짐하는 것이 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이 예배예요. 제가 청년 때 김남중 목사님이신가 예배 감격에 빠져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릴까? 그 책을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매주 주일 예배를 한 시간 전에 나아가서 그 곳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보를 펴놓고 한 부분 부분 섹션을 내면서 하나님 예배에 부르실 때 내가 하나님 예배에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누군가 대표 기도할 때 내 심정을 함께해서 그분의 대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가게 해달라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찬송 속에 내가 다른 생각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휘어잡게 해달라. 내가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생을 거기다 올려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도했어요. 목사님이 축도할 때 그 축복이 진짜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엄청 은혜가 쏟아지고 3년 동안요 예배 동안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제가 목회에 헌신하면서 갈 수 있었던 그 기도를 했던 그때가 예배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영광,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순종이 표현되는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랑을 나누기를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기를 너가 너의 모든 걸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는 독생자, 지난주에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 부모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자기의 자녀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표현해서 그것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서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을 가졌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세요? 찬양 같아요, 저는 찬양.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찬양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을 꼽으라면 저는 다윗일 것 같아요, 다윗. 다윗이 사울 시대에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되찾았을 때,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지고 올 때,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소가 깽가를 쳐가면서 그는 춤을 추면서 바지가 흘러넘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래서 춤을 추는 그 모습이 그려져요. 저는 다윗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시대에 살아본 적도 없지만 우리의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뻐하신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 아세요? 제가 청년 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집회에 한 몇백 명이 모였었어요. 거기에서 강사분이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고 그래요. 제가 손을 들고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웃어버려요. 비웃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니 이건 맞는데? 근데 사람들이 막 웃는 게 다른 이야기를 하라고. 근데 내가 성경 구절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었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몇 장 몇 절 어디에 몇 장 몇 절인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쑥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청년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이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윗과 같이 춤을 추며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춤을 추며 덩실덩실 치면서 내가 그런 하나님의 상상 속에 들으면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주마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우리 성당 집사 인도할 때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그냥 하지 않으셔야 돼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선곡을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찬양이 무엇일까를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부를 때에도 가사 하나하나에 나의 기도가 담겨서 부르는가 봐야 돼요.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던져서 춤을 추도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서 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 찬송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신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살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기쁨이 되셨어요. 우리의 선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만나시면서 주님은 기뻐하셨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기뻐하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은 그 사람에게 선물이 되셨어요. 선물이. 오늘 말씀을 돌아보면 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데, 오늘 성경은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우리 14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 바리새인에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잔치집에 사람을 초대하려면 친구나 형제나 잘 사는 거 불리한 자 그들을 초대하지 말으라. 그들은 너에게 다시 대갚아 버릴 거야. 그런데 몸에 장애가 있고 몸이 아프고 그들이 너에게 다시 갚아줄 수 없는 그들을 너희들 초대해서 그들을 대접했다면 그들이 갚지 못할 때 마지막 날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뭐라니? 자,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갚은 거 받으면은 하나님께 더 이상 빚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이 처음 읽어보면 이해가 가세요? 좋은 말이라는 건 알겠는데, 솔직히 우리가 초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 생일 때 보면 가족들 초대하고, 우리 성도들 초대하고, 내 친구들 초대하지, 길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초대하다가 내 생일이니까 함께 잔치하자고 말이 됩니까?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의 마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고 수많은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의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잖아. 내가 이렇게.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안 거예요. 너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초대해서 나에게 너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지 않냐. 너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고아와 과부 같아요. 그 말은 고아와 과부를 막 그쪽에만 한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장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은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알죠? 요나단은요, 자기의 왕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다윗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할까? 다윗 하나 죽이고 나면 자기가 왕이 돼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요나단은 정말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요나단이 고백을 해요. 요나단이 다윗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우리는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도운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요나단은 하나님의 일을 도운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쌓게 했던 사람이 요나단 같아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했고 또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했던 기초를 다졌던 사람이 저는 요나단 같아요. 요나단이 그 사랑을 준 거예요. 엘리야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그 여인도 있잖아요. 자기가 먹을 것이 이제 마지막 밀가루 그것을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그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것 같은 그 음식밖에 없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했을 때 갖다 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자를 그가 공양하게 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서 케어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도 그래요. 저는 그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너무나 기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망가요. 무서워해요. 저 사람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는데 도망가요. 사람들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불렀다 하지만 목회자의 삶이 끝나갈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 불러주지도 않고 누군가 그와 교제하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바나바는 그를 찾아갑니다. 바나바는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와서 함께 목회할 수 있도록 안디옥으로 불러요. 그래서 그가 13장부터 어떤 일을 해요?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와닿아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참 아픈 것도 우리 솔직히 많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했으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하나 감동 있는 걸 하나 보게 됐어요. 뭐 고부열전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담아놓은 거예요. 한 20분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시어머니가 애국인 며느리를 데려다가 살아요. 필리핀에 있는 며느리를. 근데 그 며느리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문화도 다르고 또 그 시어머니는 알잖아요. 지금은 60대, 70대 그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사셨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와서 막 10시까지 자고 어쨌든 11시까지 자고 뒹굴고 엄마가 밖에서 다 일하고 와서 밥도 안 하고 막 자고 막 그래 뒹굴고 자고 그래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너무 마음 아픈데 쫓아내지 못해. 왜냐면 그 아들이 늦게까지 장가가지 못해서 이제 그 여자 하나 데려다가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 며느리를 쫓아낸다면 또 자기 아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면서 속이 옅하면서 너무나 힘들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TV에서 그분을 데리고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데리고 필리핀에 있는 며느리의 집을 데려다 줍니다. 근데 며느리가 그 집을 엄마를 데리고 가는데 골짜기 시골 그 골짜기로 엄마를 모시고 가요. 자기의 집을. 근데 거기 가니까 집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판자를 지어놓고 구멍은 솔솔 다 났고 나무에 집을 지었는데 거기 정말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시어머니가 그걸 보면서 막 눈물을 쏟기 시작해요. 네가 이렇게 어렵게 살았구나. 네가 이렇게. 네가 이렇게 힘든 걸 살았구나. 내가 몰랐다. 몰랐다면서 그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조그만 집을 신장을 위해서 샀어요. 몇백만 원도 안 돼.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작은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큰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시어머니의 조그만 사랑, 우리가 보기에는 몇천불밖에 안 되지만 그걸로 통하여 그 며느리와 그 며느리의 가정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너무나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작은 물질이지만 눈물을 흘리고 이 땅에서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너가 선물이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주셨어요? 정말 배부르게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껏 먹고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것 가지고 어느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부유한 자, 너가 주었던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영향이 없는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초대해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아프고 슬픈 자들, 그들에게 너가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너를 만드신 것은 네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까이서 그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나를 만나서 그 삶이 바뀔 수 있도록, 또 밖에 나가서 교회를 그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 또 더 크게 나가서 나를 통하여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삶, 그런 선물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워싱턴 비전교회 김찬영 목사의 말씀이었습니다. 퍼스트 철치에 있는 워싱턴 비전교회는 495에서 루트 7으로 나와 마샬 하이스쿨 건너편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0시, 전화는 571-329-1801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K라디오
1: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의 증인되는 공동체 뉴욕 우리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뉴욕 우리 교회의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 발람과 발락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간단치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다는 건 알지만 실제 이 이야기를 빌드업해 보라고 한다면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복잡하기도 하고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난해한 이슈들도 적지 않게 끼어 있고 이게 이야기 구성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오늘 24장을 읽었는데 발락과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23장, 오늘 읽은 24장까지 이 3장에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압 평지에서 펼쳐집니다. 모압 평지는 광야 40년의 끝자락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이릅니다. 그 약속의 땅,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질목과 같은 위치에 있는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 통과해야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 문턱에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 이 발락 왕이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보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까워 오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이집트 제국에서 해방된, 탈출된 유일한 백성, 유일한 사람들. 탈출해놓고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죽지 않고 생존해서 대열을 가지고 진군해가는 백성.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모압강 근처에 아주 강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을 최근에 무너뜨린 이야기. 그리고 인구가 많은 그 이유들 때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특별히 바로 그 문턱에서 이 38년 전에, 즉 이 본문으로부터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0명이 그 땅에 갈 수 없습니다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모리 족속이 무서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었는데 38년 후 이스라엘은 그 아모리를 무너뜨렸고 그 소문이 모압 왕 발락에게 치명적으로 들려졌습니다. 발락은 그런데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고 더 은밀하게 무서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말의 힘을 믿었고 저주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용하다는 그 땅의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돈을 주고 매수하여 불러서 저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발람 왕은 이 발락을 발람 왕이 아니죠. 나도 헷갈리네. 발락 왕은 발람을 세 차례 장소를 이동시켜 가면서 이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못 보는데 자신들이 이스라엘이 보이는 뷰포인트를 세 군데를 이동하며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진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이는 뷰포인트입니다. 그걸 보고 제단을 쌓게 하고 발람이 첫 번째 축복의 예언을 합니다. 그 장면이 그 말이 민수기 23장 7절에 12절에 나오는데 이 본문 안에 지난 주일 설교했던 민수기 23장 9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지난 주일 말씀은 이 첫 번째 축복의 예언에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첫 번째 축복을 하는 예언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 이거 다 보여줬더니 이 겁먹었나 보다. 아마도 이번에는 이 진을 다 보여주지 않고 이 진의 끝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의 끝만 보여주고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또 동일하게 제단을 쌓고 막 공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입에 담아주신 말로 발람이 예언을 하는 축복을 예언합니다. 그 말이 민수기 23장 8절에 14절까지 담겨 있는데 세 번째 포인트로 이제는 광야가 한눈에 펼쳐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그 광야의 드넓은 곳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리 많아도 이 광야가 드넓은 곳에서 딱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별 볼 일 없게 보이도록 아마 하지 않았을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시 부탁받은 저주는 하지 않고 또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말이 민수기 24장 4절부터 9절이고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축복의 예언의 마지막 절 9절입니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걸 발람이 하나님의 말을 담아서 축복해주는 말입니다. 세 번 장소를 바꿔가면서 저주를 해달라고 했는데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발락은 저주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축복하셨고 발락은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저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왜 이 본문을 또 하라 하셨을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짐작해보지 못했던 이 이야기에서 놓치기 쉬운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반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정작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장소를 세 번이나 옮겨가며 그 장소 옮기기 전에도 이 옥신각신하며 뭐 고관 대절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선물을 공세하고 하는데도 안 오다가 와가지고 세 번이나 하면서 눈엣가시 없애려고 위협의 대상을 없애려고 뭔가 모종의 아주 막강한 긴장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장황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안 그 대상인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조차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광야를 지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걸어갑니다. 위에서 뭔 일이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극히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걷고 만나를 줍고 아이들은 뛰놉니다. 못 보는 산 위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산 아래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사건인데 매우 이례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정작 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책회의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발락의 음모를 막으려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위한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3자인 청자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야 긴장감이 이거 모르는데 더 무섭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못 보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막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막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우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싸우고 계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반전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우린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고를 막아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의 악한 계획을 꺾어주셨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르는 밤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경험이 축적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져도 우리의 뷰포인트는 앵글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만 벗어나도 모릅니다. 등 뒤에서는 아예 모릅니다. 여기에서 태어나는 순간, 나 태어날 때 그 순간 나 알아, 나 봤어. 한 분 혹시 계세요? 나 진짜로 그거 아주 생생히 기억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팩트는 내가 모르는데, 내가 못 봤는데 그 엄마가 산고에 잉태하는 뼈가 으스러진 고통을 통해서 나는 태어났고 오늘 실존의 존재 자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엄마가 부엌에 가서 음식을 합니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일생 합니다.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며 파를 썰고 생선을 다듬고 뭐 당근을 썰고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이 모든 전 과정을 다 본 사람이 혹시 여기 있습니까? 나는 부엌에서 음식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매 끼니 다 봤어. 눈 떠보니까 밥상이 차려져 있고 눈 떠보니까 태어나져 있고 눈 떠보니까 어느새 나는 자라고 있었고 눈 떠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영역과 모르는 시간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봤습니까? 우린 쉽게 착각합니다. 마치 스스로 큰 것처럼 내 노력이 투여된 만큼 난 여기에 와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해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애쓴 손길들이 무수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켜줬던 헌신과 사랑이 무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지 않고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로케이션도 이게 핸디캡이 있습니다. 오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피곤할 텐데도 이민 생활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도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신 모든 순간을 다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순간을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위험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꼬박꼬박 타박타박 열어주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이 졸지 않는 것을 봤을까요? 하나님이 졸지 않는 걸 보려면 다윗은 24시간 365일 앉아야 됩니다. 분명히 못 봤을 겁니다. 일종의 각성이고 깨달음입니다. 나중 생각해보니 아 내가 도망쳤을 때도 내가 그 숨었을 때 내가 막 가슴이 콩닥거리면서 내가 두려워했을 때에도 내가 울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으면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발락의 계획을 막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발람을 그냥 왔지만 다시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 저주하라고 했는데 왜 발람의 입을 통해 축복하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진짜 위기가 시작됩니다. 뻔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왜 발람의 입술을 통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도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정체가 뭔지, 사랑이 실제 어떤 건지. 사랑으로 사랑, 사랑, 사랑, 하나님 사랑 이렇게 말하고 또 뭐 사랑, 사랑 얘기하지만 그 사랑의 심층부에 있는 정체가 뭔지. 사랑의 파괴는 파괴력은 뭔지, 사랑의 위대함은 어떤 건지, 우리는 구원받고도 나를 끄집어 살려냈는데도,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은혜 덕에 사는데 내 덕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걸 우연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저주가 내게 임할지 모를 산 위에서가 아니라 실제 위기는, 진짜 위기는 그 산 위에서가 아니라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저주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안에서 자라나는 저주입니다. 누군가 던진 말이 내 안에 저주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넌 안 돼. 넌 필요 없어. 넌 자격미달이야. 너 부족하잖아. 처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발람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말처럼 타인이 나에게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내게 하는 말이 돼버립니다. 결국 발락의 저주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저주를 내 마음의 언어로, 랭귀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꼭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유인으로 해방자로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백성으로 세우셨고 그 약속의 백성으로 숱한 세월 동안 이끌어 경험하게 했습니다. 독특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자주 자신을 노예처럼 여겼습니다. 끄떡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을 그리워했고 자신들을 메뚜기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선언했는데 저주의 기억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해석하는 메커니즘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요즘 이메일로 스팸 메시지가 많이 옵니다. 이걸 걸러야 되는데 이게 혼동될 때도 많습니다. 계좌가 정지됐습니다. 즉시 클릭하십시오. 나 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메시지를 믿고 클릭하는 순간 이건 파장이 큽니다.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메시지가 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진짜라고 믿는 게 문제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끝났어. 넌 쓸모없어.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옵니다. 이게 안 오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다 생각합니다. 숱한 다양한 스팸 메시지가 내 영혼에 침투해 옵니다. 배달됩니다. 그 메시지를 막을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리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걸 클릭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 함은 마음의 말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이 붙인 딱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모르는 곳에서도, 너희가 안 보이는 곳에서도 난 너희를 지키고 있다. 나는 너희를 향한 저주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런데 사람의 말조차도 내가 바꿀 수 있다. 너는 축복의 백성이다. 너는 독특한 백성이다. 너는 원 오브 댐이 아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0: 말을 믿고 살아가느냐입니다. 발람 이야기의 이 발람 이야기의 핵심은 저주의 성패가 아닙니다. 사람 독자를 긴장하게 만드는 건 진짜 저주할까 발람이? 진짜 이루어질까? 그 포인트일 텐데. 실제 이 이야기를 성경 안에 끌고 가신 하나님의 연출은 그 저주가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저주의 성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도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실존에 닥쳐오는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복은,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민수기 24장 9절에 나오는 이 복은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소명을 받았을 때의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는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너로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자기의 정체성. 너 때문에 내가 너 거 뺏어서 내가 수지 맞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넌 나 때문에 덕 보고 넌 나 때문에 수지 맞을 거야. 아브라함도 모든 열방들에게,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람을 통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아 나를 축복을 받게 하신 것도 오직 한 가지 이유, 이방인이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던진 가장 극단적인 처절한 저주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게 처절하게 가장 극악무도하게 저주했던 게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반전을 이루셨습니다. 저주는 구원이 되었고 피는 용서가 되었고 죽음은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은 저주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저주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새로운 의미로 바꿉니다. 그걸 해내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증오를 이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증오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유일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상처의 연쇄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에게 전이됩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누군가가 멈출 때 끝이 납니다. 가장 강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멈출 때 끝이 납니다. 집에서 아빠가 멈추면 끝이 납니다. 엄마가 멈추면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저주를 사랑으로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바꿉니다. 저주하려던 입술에 축복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저주의 운명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우리의 운명, 우리의 숙명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운명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상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나는 그 메커니즘으로 사는 사람, 벗어나보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상처를 멈추는 사람으로, 저주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락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새로운 각성을 갖게 되었고, 발람의 입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주보다 축복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내 모르는 영역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한 숱한, 그게 자연재해건 집단이건 국가건 이념이건 가족이건 사람이건 자녀건 남편이건 아내건 나를 향한 숱한 화살의 증오가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결정적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조차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시간이었구나. 나를 보호하셨던 공간이었구나. 아찔한 순간, 아슬아슬한 때였는데 아 그랬던 거였구나. 그럴 때 제가 살았던 고아원은 다르게 해석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은 사랑을 알면 삶은 송두리째 바뀌어지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원수 입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말도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마지막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건국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미국은 어제 건국 2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의 건국 의미는 열방의 축복입니다. 미국의 건국 의미도 모든 인종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에 도망 나온 사람들, 여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이후에 숱하게 각각의 사정으로 왔던 사람들, 그 열방인 모든 인종을 축복하는 특별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가, 건국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지만 이에서 벗어나 있는 250주년 이쯤 미국은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합시다. 증오보다 사랑을 선택합시다. 비난보다 축복을 선택합시다.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합시다. 그 독특함으로 세상을 축복합시다. 증오를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힘은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삶을 변화시키는 33번째 희망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담긴 희망 아이디어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상처를 끊임없이 반복하여 전하는 악순환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멈추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사랑으로 세상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지금까지 뉴욕 우리교회 조원태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메스페스 성전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이른비 예배는 오전 8시, 큰비 예배는 오전 11시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늦은비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으며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메스페스 성전 주소는 53-71 72 플레이스 메스페스 뉴욕 11378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www.nyurichurch.org입니다. 전화번호는 718-565-6555, 718-565-6555입니다. 이상으로 뉴욕 우리 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아, 되게 뚱뚱하고 지적을 꼭 받아가지고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지옥 간다.
3: 전X라고 하면은 반박을 저는 못해요.
4: 사진 보여주세요.
5: 주안에서 가족이라며 꼭 비밀이 이렇게 많아야 돼요? 나는 전신에 X라고 어찌 몸에다가 그런 걸...
6: 양칠님이 패션 타투를 세기 친 거예요.
2: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이게 보이길 바랬어요. 손을 이렇게 모을 때.
5: 근데 이것도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저는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단에 드럼을 올려 말어? 일렉기타를 쳐 말어? 근데 지금은 그거 누가 죄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타투도 지금 뭐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어찌 몸에다가 그런 걸 막 이러잖아요. 시간은 지나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 문신에 그 정도도 차이가 있는 거죠. 박폭 문신을 막.
5: 저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오면은 감사하지 않아요? 저런 사람이 죽게 왔다.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판박이 문신 있잖아요. 그거를 용으로다가 등짝에 다 해줬었어요. 목사거든요, 저희 남편도. 이걸 못하니까 팔토시 있어요, 팔토시. 쫙 여기까지 쫙. 근데 그게 왜 나빠요? 용 왜 안 되죠? 장미 왜 안 돼요? 그거 하고 예배 못 드려요? 하세요. 그게 왜요? 차라리 나는 전신에 문신하고 오늘 와서 예배 드릴 때 충만히 은혜를 받아? 그게 하나님 자녀다. 저는 예배 갈 때 주로 크록스 신고 가거든요. 되게 뭐라고 합니다. 성의가 없다는 등 뭐 소면형 말을 신고 왔다는 등 얘기가 많아요. 아이, 물론 제가 뭐 좀 더 복장을 갖췄으면 좋았겠지만 더더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 좀 발톱이 좀 상처가 있어가지고 좀 타이트한 신발을 원래 잘 못 신거든요. 그런 사정을 제가 뭐 앞에 나와서 미리 얘기합니까? 저는 발이 잘 붙는 체질이라 크록스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웃겨요. 그때 그렇게 정죄를 받았을 때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항상 슬리퍼를 신었어.
7: 그 시절이 그때 거기서는
5: 예수님 발가락 가린 적이 없어. 발꿈치도 다 나와. 우리나라가 되게 획일화된 시선을 가지고 나와 다르면 이건 틀렸어 라고 하는 게 모든 전반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 같고 그걸 좀 깨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가리는 거는 저는 뭐 아 좋다. 부끄러워서 가리는 것은 아니다. 남을 위해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리는 복장도 너무 짧은 옷이나 너무 파진 거 배려 차원에서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자체가 죄가 아니고 배려 차원에서 자신의 스타일을 주일날 만큼 포기할 수 있지 않아요? 예, 생각을.
4: 사진 거 입으세요?
3: 아니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저한테 오타쿠라고 하면은 반박을 저는 못해요. 왜냐하면 관심이나 취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굳이 하진 않는 거죠.
2: 오타쿠세요?
3: 예. 좀 만화 뭐 그런 것도 관심 있고 뭐 게임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나 게임 좋아해, 나 만화 좋아해 이러면은 또 시선이 살짝 달라질 수도 있고 어른들의 시선도 있으니까
5: 주 안에서 가족이라며 꼭 비밀이 이렇게 많아야 돼요? 아니 기도 제목 자체가 이미 비판의 잣대가 되는데 뭔 기도를 부탁해요? 어디 가서도 말 못할 걸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어디 가서 다 말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말을 못해.
2: 맞아요.
5: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정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죠. 아, 그럼 얘가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떡해요? 얘 가르쳐줘야죠. 라는 이런 오지랖들? 예, 권사님들 많이 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키워요. 권사님이 키우지 마세요. 교육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요. 예수님은 그냥 품었어요. 애가 어디 가서 나쁜 짓 하고 교회 와서 숨기면 계속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와서 밝힐 수 있어요. 그 나쁜 짓을 그만합니다. 오픈하고 밝힐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비방하지 않아야 돼요. 저 어제 너무 과음해서 오늘 주일 예배 못 올 뻔했다니까요 라고 말할 때에 흠내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야 걔가 과음한 걸 여기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로 만들어주세요.
2: 부모님이 외적인 거에 대해서 지적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 자신이. 맨날 지적을 받아가지고. 아, 되게 뚱뚱하고 이 몸을 떠나고 싶어서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지옥 간다.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죽지도 못하겠고.
6: 제가 키가 되게 크잖아요. 되게 콤플렉스였어요. 왜냐면 저는 여자고 되게 어렸을 때부터 컸던 거라 되게 많이 튀고 오빠들이 항상 제가 서서 뭐 얘기하면 앉아 이렇게 하지 마 첫째는 어디가 예쁘고 둘째는 어디가 예쁘고 셋째는 멀때같이 키만 컸네 이런 얘기를 저는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들한테 작고 귀엽고 아담한 여자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되게 콤플렉스가 있고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면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섰어요. 아니면 무릎을 구부렸어요. 조금이라도 작아 보이려고. 근데 외모가 사실은 생김새를 떠나서 어렸을 때 내가 있는 그대로 수용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서 판가름이 되는 거죠. 근데 되게 괜찮게 생겼어도요. 그걸로 계속 지적을 받은 사람은 엄청 그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눈, 코의 몸무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건부로 수용이 됐느냐, 무조건적으로 수용됐느냐에서 차이가 나는데 좀 슬픈 현실은 이미 지나왔어. 내 부모는 날 그렇게 키웠어.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일단 내 부모가 정말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사랑받았으면 좋겠으니까 그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가치관 속에는 예뻐야 돼, 날씬해야 돼,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잘못된 신념이 꽉 박혀있는 거죠. 그는 그럼 왜 그렇게 박혔을까? 본인도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도 피해자지.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못나서 못마땅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이들도 피해자고 내가 정말 밖에 나가 사랑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저런 말들을 내게 쏟아냈구나. 그 본심은 일단 이해하자고. 근데 방식은 잘못됐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우리 딸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예뻐. 그리고 사람은 다 콩깍지가 씌워서 결혼한다. 엄청 예뻐도 누구는 못생겼다 그러는 거고 못생겼어도 누구는 엄청 예쁘다 그러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생긴 게 뭐가 중요하니 너는 이렇게 이렇게 엄마에게 훌륭한 딸인데. 그랬어 봐. 근데 이런 마음 안 가져요. 나는 나인데 그냥 저기 지나가는 개미나 나나 별 차이 없다. 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사슴이나 나나 차이 없고 저 나무에서 걸어내는 맵이나 나나 별 차이 없어. 되게 하찮아. 그리고 되게 괜찮아. 그냥 없으면 안 돼. 근데 뭐 대단할 것도 없어. 그리고 이제 와서 나의 이 외모를 잘 가꾸어서 자존감을 키우겠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은 될 수가 없겠죠. 조건부로 내가 날 사랑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겠죠. 부모님을 강제로 이해하고 용서하자 이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망할 거 충분히 하고 그런 상처받았던 내 자신을 애도하세요. 충분히 울어줘야 돼.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나중에 용서하는 거지. 그걸 강제로 갚을 수는 없고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표현은 잘 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 그러니까 내가 뭐 불쾌했고 힘들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있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연습하는 것도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저한테는 힘든 점 같아요.
5: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화날 때 화 못 낸다 이런 게 감정 표현이 되게 어려운 게 너무 빨리 철들고 너무 빨리 애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참 위험한 게 나중에 정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만나면 그가 못했던 걸 다 한다. 그 사람한테 어디 안 갔거든요. 애 어른이라는 말은 되게 소름 끼치게 기괴한 말이에요. 애는 애고 어른이면 어른이지. 그거는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커가지고 애짓을 한다고요. 그러기 전에 지금 해야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애짓을 해야죠. 표현해야 됩니다. 좀 건강한 방식으로 성숙한 방식으로 자기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4: 너무너무 죽고 싶은데 쉽게 죽진 또 못하겠어요.
5: 저는 그냥 삶의 일탈인데요. 목사인데 갔어. 저는 우리 엄마한테 들켰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머리통을 때리면서 정신

0: 군대에서 콜렉트콜로 내가 됐든 결혼하자 그래.
1: 다이진에 요 네 글자만 보냈거든요. 그것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0: 와! 청년들이요 어장을 만들어.
2: 네, 안녕하세요.
3: 너무 수줍어하시는 저희 저 새끼 양 이라는 타이틀이고요.
0: 아니, 이름이 좋네요, 양새끼.
1: 양새끼 아니고요.
0: 본능이 예, 막 욕하고 싶...
4: 남사친, 여사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면 O를 아니면 X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5: 전 X.
6: 반반인데?
7: 제가 안 된다고 한 이유는 제가 과거에 뒤통수를 한번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0: 어떤 놈이에요?
7: 제가 20살 때였기 때문에 남자들 어디로 가요? 다 군대로 가잖아요. 사귄 지 100일도 안 돼서 군대 보냈답니다. 나 이번 주에 친구 면회 오기로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의 초 알죠? 쎄한 느낌. 그래서 평소에 물어보지도 않던 남자야, 여자야? 여자라는 거예요. 어? 연애실에 아무리 친구라도 여자랑 남자랑 단둘이 앉아있다 그러면 뭘로 봐요? 친구로 봐요? 커플로 봐요?
3: 그건 당연히 커플이지.
7: 근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친구인데 왜 그래? 하면서 저를 약간 구속하는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0: 쓰레기네.
7: 그 이후로 결국 헤어졌어요. 심지어 제가 차였어요.
5: 왜 차요?
7: 내가 널 닮을 그릇이 안 되나 봐.
3: 진짜 최악이다, 진짜.
7: 하면서 헤어졌는데 지금 누구랑 만나게요?
3: 걔?
7: 예. 면회 온 그 여자랑 사귀어요. 그래서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0: 개인적으로는 남사친, 여사친이 불가능하고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남사친, 여사친이 결혼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표현 쓰면 좀 욕을 많이 먹겠지만 그 청년들이요. 어장을 만들어.
3: 만들어야 한다고요?
0: 힘들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성적인 만남이 아니더라도 같이 밥 먹고 영화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 것이 쓸데없이 연애를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정 가운데서 커플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는 게 통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더라고요.
4: 이제 또 궁금한 게 오를 드신 양룡님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8: 잘 얘기해요 지금.
9: 아니, 군대 면회에서 지금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다 같이 모이는 자리 뭐 교회 뭐 나눕니다. 딱 요 정도까지는
0: 그러니까 나도 그 정도. 네.
9: 근데 밥 먹고 예를 들어서 밥 먹고 영화는 조금.
7: 제가 친구들끼리 세운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만나야 되는 경우가 한 번씩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카페는 개인 카페 안 됨. 무조건 프랜차이즈 가야 됨. 스타벅스, 투톤 플레이스. 그리고 음식점은 양식 안 됨. 이렇게 똘똘똘 많은 포커스는 안 됨.
0: 그럼 호로코로로?
7: 예. 차라리 한식류로 가라. 그리고 그 뒤에, 저녁까지 같이 먹을래? 아니, 나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0: 아니, 이거 너무 깔끔하네.
7: 맞죠?
0: 아니, 그리고 그거는? 조수석.
7: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0: 그럼 뒤에 태우고?
7: 그냥 보러 가.
0: 그래요?
4: 다들 첫사랑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3: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좀 좋아했거나 그런 친구들을 돌이켜보면은, 친구들 아니에요. 그를.
7: 많이 좋아하셨구나.
5: 첫사랑들.
3: 되돌아보면은, 어린 나이에도 계속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냥 혼자 놀다가도, 그 친구는 뭐 하고 있을까, 그 생각도 나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4: 혹시 양삼님은 첫사랑이 언제예요?
1: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오빠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서 막 달란트 시장 같은 거 열면은 막 제일 비싼 유명 브랜드 축구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빠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막
7: 사랑이다 이거는.
1: 진짜.
3: 찐사랑.
1: 근데 결국 그러다가 한 2년 혼자 좋아하다가
0: 2년을?
1: 결국 만났어요. 네. 제가 어느 날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나 오늘 병원 갔다 왔다 했더니 그 친구가 그래?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병원 갔다 왔는데 그래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지도 않아? 그랬더니 뭘 바라는 거지? 라고 답장이 와서
3: 그건 좀 심했다.
1: 이제 결국 이제 헤어지고 연락은 끊었지만 저는 계속 그리워했어요.
5: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1: 근데 대학교 가서 그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연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3: 왜 이렇게 좋아?
0: 이건 드라마야.
1: 근데 뭔가 5년 동안 난 널 보고 싶어했고 그리워했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 요 네 글자만 보냈거든요. 그것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면은 그 사람이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0: 아,
1: 5년 만에 연락하는 건데. 그래서 메일로. 메일로.
0: 이건 너무 그렇다.
1: 답장이 없더라고요.
5: 아 요즘 누가 메일을 읽어요?
1: 그냥 저는 혼자서 이제 멀리 멀리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뭐 가끔씩 감성에 젖으면 이제 이렇게
7: 찾아보고.
1: SNS 염탐 좀 하고.
0: 요즘도요?
1: 아니요, 근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결혼하셨더라고요. 잘 사세요. 행복하세요.
7: 혹시 목사님도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0: 첫사랑. 일단 질문을 할 줄 몰랐는데. 나는 지금 와이프가 내 첫사랑. 그러니까 내가 처음 사귄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주신 여자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난 하나님 이제 연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향해서 저는 직진하겠습니다. 대학교하고 20대 시절 동안 진짜 안 만났죠. 그리고 나서 군대에 갔는데 그때 결혼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10시 그 방송 끝나고 나면 기도하는 시간 해갖고 이제 기도를 쭉 하는데 어느 날인가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아 이것도 다 뻥이라고 그러고 또 이것들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저쪽에서 사진 하나가 페이드인 페이드 아웃처럼 쫙 오더니 내 앞에서 사진이 쫙 펼쳐졌어요. 근데 그게 아내 얼굴이었던 거예요. 이웃 교회였거든요. 이웃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 옛날엔 부흥회를 다 같이 막 그렇게 다녔었어요.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나가지고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나도 그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교회에서 아내하고 같은 청년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고 군대에서 콜렉트콜로 그때 콜렉트콜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대뜸 결혼하자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쫓아다녔어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씨름이 들어갔던 게 그럼 난 목사도 안 하겠다. 다 때려치겠다. 왜냐면 난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 뭐 나 그냥 미국 가겠다. 그때 미국병이 걸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정모야 21일만 기도해보자. 21일째 되는 날 이제 강대상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딱 무릎을 폈는데 나도 모르게 됐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네이트온에서 뭐해라고 그쪽에서 뭐해 이래가지고 그때 진짜 책상 일어나고 난리 나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답장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해야지 될까라는 걸 좀 고민한 다음에 그냥 이러고 그 다음은 네 생각 막 이딴 걸 적을 수 없으니까 그냥 했는데 이제 아내하고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그날 만났죠. 그때가 4월? 이쯤 4월, 5월 요때쯤인 것 같았고 결혼은 10월 29일 날 그냥 직진으로 해버렸죠.
7: 요새는 청년들이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내에는 만날 사람이 없어.
3: 아 저는 근데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핑계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20살 이후로 사귀었던 그 소수의 두 손 아니에요. 아 두 손 아니라니까.
7: 어허.
3: 잠잠하라. 다 그냥 그 교회 기독교 선교단체 조그만한 그런 공동체나 저는 지금 교회에서 만나고 있는데 교회도 작은 교회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 뭐 사귈 사람이 없어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동의할 수가
1: 근데 반대로 너무 오래 봐서 한 10년, 20년 보면 솔직히 가족이잖아요. 어떻게 가족한테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을지.
0: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입장 차이가 달라요. 왜냐면 남자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여자 청년들은 대부분 압도적으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내 와이프를 중2 때 봤잖아요.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청년 애들이 아니 그런데 어느 날 여자를 보이냐는 거예요. 난 지금도 아내가 여자를 보여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도 책임져 주신다. 내 눈에서 콩깍지가 벗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치 나한테 렌즈를 끼워주신 것처럼 계속 아내를 보면서 손잡고 싶고 설레이고 싶고 이 감정을 유지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선 결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사람을 보내줄 리가 없잖아요 라는 얘기하고 난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가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나한테 그 사람 하나 주지 못할 정도로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늘에서 어떤 남자가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떨어져서 사랑의 불시착을 하더라도 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3: 크리스찬 데이팅 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사람들을 사귀고 만나고 또 결혼까지 생각하고 이런 게 좀 다들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1: 데이트 어플 만난 사람이 뭐 폭력을 했다 뭐 이런 좀 무서운 기사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선뜻 해보기에 좀 겁이 나더라고요.
7: 저희 사촌 언니가 그걸로 결혼을 했는데 본인의 신앙관도 적혀 있고 어떤 선교단체 있었는지 본인의 기도 제목 막 이런 게 되게 이제 다른 관점의 조건적인 것들이 엄청 많이 적혀 있어서 결이 맞는 사람을 찾기에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걸러야 될 사람들이 있긴 있겠지만 데이팅 앱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팅 앱도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죠. 그냥 아, 나 한번 데이팅을 깔아볼까?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일님이 준비가 안 됐다면 이 여자분을 양일님에게 그러니까 소개시켜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의 입장에서도. 나는 믿음 생활 개판으로 하면서 아, 믿음 좋은 사람, 왜 믿음 좋은 사람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잖아. 이것도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0: 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휘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휘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0: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제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2: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0: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3: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0: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4: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0: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3: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0: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0: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5: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멸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0: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6: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0: 모세가 이르되,
5: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0: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5: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0: 아론이 이르되,
3: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흠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0: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5: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0: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0: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5: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0: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5: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0: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5: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1: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0: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0: 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0: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1: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0: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0: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1: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2: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2: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라.
1: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2: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는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0: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0: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2: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0: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1: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2: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헤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느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0: 등하면 네가 그 재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빌리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재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0: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1: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everyone. Thanks for joining us. I'm Jennifer Clyde.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저희 EBS 방송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하나씩 해나가는 게 너무너무 저희도 좋고 행복하고요.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EBS 방송이에요. 우리 제니퍼 선생님도 EBS와 함께 한 지 상당히 오래되셨죠?
1: 네, 오래됐죠.
2: 20대 때 시작하셨어요.
1: Yes.
2: 저도 20대 때. 많이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1: Yes.
2: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정말 오랜 기간 EBS를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육방송을 이제 활용을 해주신 거죠.
1: Uh-huh.
2: 오늘날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입티영 매니아 마이클 청취자님이 신청해주신 주제입니다.
2: 자, 사연 내용을 저희가 한 줄 한 줄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Describe how you have made use of EBS radio programs.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I tune in 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와, 79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EBS를 활용을 하셨대요. 그 당시 이름이 EBS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계신데 맞아요.
1: Mm-hmm.
2: 그 당시는 뭐 KBS3인가? 이렇게 방송국 이름 자체가 좀 달랐었죠. 자, 그럼 한 줄 한 줄 볼게요. EBS 방송은 나에게는 참 오랜 친구와 같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1: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2: 이거 그대로 되는 모양이네요.
1: Yeah.
2: 영어적으로 크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EBS broadcasts, EBS 방송이 are like an old friend. 오랜 친구와 같다. 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앞에 주어가 복수인데 뒤에 are 다음에 이렇게 단수가 올 수 있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Is this possible?
1: Yes, it is possible.
2: 가능하답니다. 언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1: Yeah.
2: So,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전혀 문제없는 문장입니다. 주어하고 보어의 수일치를 항상 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to me, one more time.
1: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2: 79년을 딱 받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Way back in 1979.
1: Yeah. So 1979 is many, many years ago. And so if you want to emphasize that, you can say it was way back in and then year. Way back.
2: 그렇죠. 강조네요.
1: Yeah.
2: 한참 전에 언제 이럴 때 way back in 1979.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하려면 when으로 붙여도 돼요. When I was in 10th grade.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when I was in my first year of high school 하셔도 되고
1: sure.
2: 그렇죠? 미국에서는 약간 10학년에 해당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I first experienced 갑니다.
1: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2: 좋습니다. 당시에는 방송국 이름도 달랐고 대학 입시 과목 위주로 방송이 진행됐었다. 오케이?
1: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대학 입시를 그냥 college admissions, S 동그라미 치시고요. 복수형으로 씁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그런 과목들에 집중해서 방송이 나갔었다. 그 당시엔 이름도 달랐다. Station은 여기서 뭐 기차역 할 때도 station 쓰지만 방송국도 TV station 혹은 radio st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EBS 혹은 교육방송도 하나의 station이죠.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당시에는, okay? 그 다음에,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자, 지금은요, 학생이 아니라 중년의 사회인으로서 EBS를 듣고 있다. 옛날에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입시 때문에 EBS를 이용했지만, now 갈게요.
1: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2: 중년의 사회인.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되네요.
1: Yeah.
2: Middle-aged. 주의할 거는 age 다음에 d를 넣어서 형용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Member of society. 그럼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서 라는 얘기죠. As는 뭐뭐로서 라고 연결할 때 써야 되니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문장 다시 한번요. 이제는
1: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2: 최근 가장 친근하게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은 EBS FM의 어학방송들입니다. Okay?
1: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2: 저 입지영, 귀지영 같은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어학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방송들인데 language studies. 저희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study보다는 studies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복수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뭐 어학 학습이란 말을 할 때 영어에서는 의례의 복수형을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이제 학업에 좀 집중해야 돼 그럴 때 I have to focus on my study 혹은 studying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그 문장은 좀 써놓으세요. 그 문장 한 번만 읽어주세요.
1: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2: 한 번만 더요.
1: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2: 그러면
1: You have to focus on your studies.
2: 아이한테.
1: 예.
2: 너 저 공부에 집중해라. 그럴 때도 study나 studying이 아니에요. studies. 이건 관용적으로 영어에서 그렇게 씁니다. 이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Most familiar.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1: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2: 좋습니다.
1: I tune in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2: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2시간씩 라디오를 청취한다라는 얘기죠. 청취하다. tune in to. 인의 힘을 주세요. tune in 다음에 to는 전치사고 in은 tune에 붙은 거예요. 시청하다, 청취하다. Tune in to. 한 번만 더요.
1: Tune in to. Tune in to.
2: 두 시간이니까. For 2 hours each morning. 매일 아침 두 시간씩. 또 전시나 나오네요. From 6 to 8 o'clock. From 6 to 8 o'clock. 자, 이렇게 전시사 동그라미 다 쳐놓으시고 정확하게 씁시다. Unless something comes up. 이거 무슨 말인가요? Something comes up?
1: If something comes up, it happens. A situation occurs unexpectedly.
2: Unexpectedly. 이거 약간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1: 네, it's not planned.
2: 계획된 게 아니에요.
1: Nope.
2: 갑자기 아침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내가 꼭 이렇게 듣는다. 다시 한번요.
1: I tune in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무슨 뜻인가요?
1: So, after so many years, 이렇게 오랜 동안 자, 공부를 하다 보니 English, 영어가 feels like a hobby. 그러니까 즐겁다는 말이 되겠죠. 취미처럼 느껴진다니까.
2: 그렇죠.
1: Not an academic pursuit. 그러니까 이게 학업, 뭐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취미처럼 느껴진다.
2: Pursuit 하면 여기서 명사예요. 추구, 뭘 yeah. 따라가는 건데 학업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느낌보다
1: Right.
2: 그냥 취미처럼 느껴진다.
1: Right. An academic pursuit would require you to study something, okay. right?
2: Take a test, perhaps.
1: Right. So this does not feel like studying. It feels like a hobby.
2: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나의 삶의 습관이지. 이게 무슨 어떤 학업을 추구한 이런 느낌은 안 든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1: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좋습니다.
1: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2: 입지영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접하는 실생활 주제, 실생활 주제, 영어로 real life topics.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Real life topics. 다시 한번요.
1: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 life topics every day.
2: 살아있는 실생활 주제들의 표현들을 매일 배우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Okay?
1: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2: 아니,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런 재미를 이제서야 느낀 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 띠형 함께 해주시고.
1: Especially if you're enjoying it so much these days.
2: 오, 이게 너무 재밌어. Yeah. 막 매일 뭐 이렇게 낭독해서 올리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걸 진작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A twinge of regret. 요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Okay. A twinge of something. 여기서 regret이니까 후회잖아요. A twinge is a feeling, okay, or an emotion that you feel
2: okay.
1: that suddenly hits you. It's a sudden feeling or a sudden emotion.
2: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느끼는 감정을 twinge라고 하는군요.
1: 확 느껴지는 거, 갑자기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
2: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진작에 안 했을까? 그러면서 후회가 갑자기 느껴졌어요.
1: Right.
2: 그럴 때 feel a twinge of regret.
1: So 있습니다. You could feel a twinge of regret. You could feel a twinge of sadness, for example.
2: Okay.
1: You could feel a twinge of any emotion.
2: 확실히 와닿네요. 여러분 뜻 이해하셨죠? Twinge의 의미. 다시 한번.
1: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그러니까 옛날에도 영어를 막 꼭 뭔가 해야 되는 공부로 생각하지 않고 취미로 느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약간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죠. I wish는 옛날에 대한 어떤 희망이죠.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Consider 뭐뭐뭐 고장명사 쓰시면 돼요. Consider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chore 같은 건 좀 힘들게 꼭 해야 되는 뭔가를 chore라고 하잖아요.
1: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2: 억지로.
1: 되는 일?
2: right. 그걸 chore라고 하잖아요.
1: Uh-huh.
2: 아, 옛날에 영어를 막 억지로 했었던 그런 게 좀 아쉽다. 지금처럼 재밌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한 번만 마지막 문장.
1: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자, 오늘 사연도 참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매일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Describe how you have made use of EBS radio programs.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I tune in 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1: 패턴 프랙티스.
2: 자, 여러분과 매일매일 소통을 하는 오픈 단톡방들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 탭에서 입티형 쳐보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내용 관련된 궁금증, 질문 같은 거 운영 시간에 올려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과 만들어 가볼게요.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여러분이 영작할 때 상당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면 이걸로 픽스하시면 됩니다. College admissions. S 꼭 붙이시고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1: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대학 입시 과목 위주의 방송이 진행됐었다. 예전에 그랬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문장이죠. 대학 입시 과정을 준비하는 것은 학생들이나 부모 모두에게 심적 부담이 된다. 영어로
1: The college admissions process is stressful for both students and parents.
2: 그렇죠. 거기 S 보이시죠? Admissions process. S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학업이라는 의미로 academic pursuit 뒤에 강세 잘 두시고
1: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오랜 기간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취미처럼 느껴진다가 되겠죠. 자, 학업이라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것일 수도 있다. 영어로
1: An academic pursuit can be very enjoyable.
2: If you have the right intentions and if you have the motivation level, I guess, an academic pursuit can be very enjoyable. 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후회 같은 거, twinge란 단어 기억해 보세요.
1: I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2: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최근에서야 깨달아서 좀 후회가 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안타까움이 남았다 혹은 느껴졌다.
1: I felt a twinge of regret even though I had tried my best.
2: 한 번 더요.
1: I felt a twinge of regret even though I had tried my best.
2: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아쉬움은 남았다. 그것이 갑자기 느껴졌다의 의미로 twinge 쓴 겁니다. 자, 세 가지 표현 연습 잘 해보셨길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with EBS radio programs?
3: I've been tuning in for almost 10 years.
1: Wow, that's a really long time.
3: I study in advance, listen to the broadcasts, and then go over the content. It makes my day.
1: I do the same.
3: I think learning a second language is great for mental health, regardless of your age.
2: 자, EBS 방송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하는지 대화 내용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with EBS radio programs?
1: I've been tuning in for almost 10 years.
2: 와, 10년 넘게 하셨대요.
1: Wow, that's a really long time. I study in advance, listen to the broadcasts, and then go over the content. It makes my day.
2: 예습한다는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1: Study in advance.
2: 미리 공부한다는 얘기죠?
1: Yes.
2: 그리고 방송 듣고?
1: 그리고 go over the contents means to review the contents.
2: 그렇죠. 뭐 훑어본다는 얘기인데
1: 네.
2: 방송 듣고 다시 본다는 얘기는 복습한다는
1: 복습.
2: 얘기고. 그러면 하루가 즐겁다.
1: It makes my day.
2: 이런 표현. It makes my day 하면 방송 듣는 것 자체가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준다. You made my day. 이런 말 쓰잖아요. 누가 칭찬해주면
1: yeah.
2: 저 오늘 너무 기분 좋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1: I think learning a second language is great for mental health. Regardless of your age.
2: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정신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다. 이 문장은 어렵진 않네요. Regardless of your age. 그러면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great for mental health.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다. 좋습니다. 대화문도 잘 활용을 해보시고요. Okay, that's it for today, everyone.
1: Have a great day.
2: Goodbye.
1: Bye-bye.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제가 정말 너무 슬픈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8년 전에 제게 와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고 다시금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2년 반 안에 가족 셋을 잃은 겁니다.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신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신에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하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아, 그 중에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상담 현장이라고 하는 건 이 절망의 봉우리에서 눈물의 저수지로 뛰어드는 순간입니다. 사실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 희망을 바라보며 설레기도 하고 그러다 또 한 번 좌절의 늪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주제인가를 생각해보게 되죠. 근데 그 주제들이 보면 긍정적이질 않아요. 그죠? 나는 왜 이 돌부리에 무너지는가? 나는 왜 저 구석에 늘 박혀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순간들이 딱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매번 큰 돌부리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고 나에겐 불행은 멈추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긍정적이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이고 옛날에 힘들고 서럽고 아프고 힘들었던 그 모든 여정을 가장 먼저 또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그렇게 출생을 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러냐? 간단하죠. 이런 걸 기억하고 또 이런 생각들을 오래 가지고 있어야 실제 나에게 그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을 때 다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덜 넘어질 것이다. 덜 아플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보존하는 아주 본능적인 행위 또 본능적인 사고방식 이게 바로 부정성 편향인데 이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좀 했는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 여인 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남자가 같이 신혼여행을 갔고 이 커플은 불과 3년밖에는 연애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3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계속 이어진 세월이 아니라 중간중간 장거리 연애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만나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너무나 애틋했습니다. 너무나 깊이 사랑했고 아름다운 그 파리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자마자 상담실로 왔습니다. 아, 왜냐하면 눈물 범벅이 돼서 온 거예요. 이 신부가.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 범벅인가 봤더니 7박 8일 중에서 7일 중에 4일은 너무 잘 지낸 겁니다. 그런데 5일째 되던 날 이 신랑이 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전 애인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애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둘 다 술이 약간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소리를 지르게 됐고 심지어는 아내를 밀치고 이 아내는 남편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어요. 이런 다툼이 이틀, 나머지 이틀 동안에 벌어지고 나서 마지막 날 비행기를 타고 오는 내내 비행기 안에서 아내는 펑펑 울고 정말 눈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자마자 그 친정어머니가 예약해놓은 제 상담실로 온 겁니다. 보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신혼여행은 어땠어요? 지옥이었습니다. 그 결혼 이후에 그 시간들은 어땠어요? 저는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세요. 이 아내는 말입니다. 그 7박 8일 중에 우리가 4일, 5일은 너무 괜찮았어요. 5일째 되는 날부터 다툼이 시작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오는 날 마지막 눈물로 이 신혼여행을 마무리 지었죠. 이 중간의 다툼과 그리고 마지막 이 눈물의 이 서사 끝에 우리의 신혼여행 이전에 모든 사랑한다 물거품처럼 정말 형편없는 그 여정이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말로 설명합니다. 피크 앤드 룰이라고. 피크는 정상 또 절정 이런 뜻이고 end는 끝이란 뜻이죠. 그리고 rule은 규칙이란 뜻이라서 pick and rule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며 인생의 하이라이트들이 있어요.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순간하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바로 직전의 순간 이 두 지점이 행복했다 말하면 이 사람의 평생은 행복하대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순간이 어려웠고 불행이었다 하는 사람은 평생을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부정성 편향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상당 부분이 뭐냐면 불행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우리의 삶은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상담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현장이냐면 이들의 이전 서사가 또 다른 서사로 옮겨가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이 서사라고 하는 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크 앤드 룰로 보자면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한 번뿐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인생에 불행의 장면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 개의 불행의 장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세요. 제가 정말 너무 슬픈 상담을 하나 했는데 이분이 8년 전에 제게 와서 상담을 받았던 분이고 그 8년 이후에 다시금 제게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었습니다. 한 번의 암 통해서 남편은 얼마 살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두 아들은 함께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한 번에 두 아들을 전체 아이가 셋이 있었어요. 딸 하나 아들 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 있었는데 그 8년 사이에 가족 셋을 다 보낸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부모복 없는 년은 남편복도 없고요. 남편복 없는 년은 자식복도 없나 봐요. 저는 평생 그렇게 어렵게 자랐고 힘들게 성장했고 가난하게 성장해서 그렇게 이제 좀 결혼해서 살만하다 했더니 그렇게 내 남편은 나를 고통스럽게 대했고 사람 같지 않게 대했는데 이 남편이 그렇게 결국은 암이 걸리더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병수발하다가 그렇게 떠나보나요?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있다 아들 둘이 동시에 간 거거든요. 그 아들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큰애의 그 첫사랑 잊을 수 없습니다. 둘째는 저한테 딸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저한테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왜냐? 이 집은 아들이 귀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딸이 하나 남았는데 딸은 생각도 나지 않는데요. 보고 싶지도 않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제 인생은 저주받았습니다. 제 인생은 불행합니다. 제 인생은 오히려 태어나지 않는 게 맞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분에게는 불행의 봉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우리 지금 짧은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죠. 그의 출생이 불행했다라는 것, 그의 성장이 불행했다는 것, 그의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것, 가장 사랑하는 그 생때 같은 아들 둘을 잃었던 그 장면. 하나를 잃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가족 셋을 8년 안에 그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2년 반 안에 가족 셋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딸 전혀 기억나지 않죠? 모든 가족을 잃은 것과 다름이 없죠. 이 모든 순간에 이 사람은 불행의 삶을 살았다 얘기할 만합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당신은 신에게 불평할 자격이 있다. 당신은 신에게 소리 지를 자격이 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참 드리면서 이분께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죽고 싶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분하고 한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하고 거의 한 1년 반 정도를 상담을 했거든요. 상담을 하면서 이분은 이제 죽고 싶지 않아요. 이분은 이제 새로운 선택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피크 앤드 룰이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봉우리 나의 그 어린 시절 그 극심했던 그 가난과 불행의 그 순간에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물어봤더니 언니가 있었대요. 언니가 매 맞을 때도 같이 맞았지만 그 언니가 내가 더 매를 맞아야 되는 것이지만 언니가 나를 막아내서 언니가 더 맞고 나는 덜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언니가 있어서. 그 성장 과정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남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불행의 순간들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 불행의 순간에도 보니까 그 옆에 스님이 가까이 절에 다니던 스님이 계셨더라고요. 다행이다. 스님이 계셔서. 남편이랑 함께 결혼해 살아가는 동안에 이 남편이 이 아내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굉장히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 큰아이가 태어나서 그렇게 나에게 위로가 됐답니다. 다행이다. 큰아이가 있어서. 근데 성장해서 이 아이들이 벌써 22, 23이 됐는데 그 둘 아이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나에게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집에 그럼 누가 남아있을까요? 딸이 하나 남아있다는 걸 나중에 기억을 해낸 거예요. 불행이 깊으면 생각 그리고 기억도 사라집니다. 그렇게 다시 딸이 상담 현장에 같이 나타나면서 이 딸이 엄마를 이렇게 끌어안아준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행이다. 딸이 있어서. 이러면서 이분이 지금부터는 우리가 가진 것과 남은 것을 어떻게 아껴야 될지에 대한 상담으로 우리 상담의 주제가 애도에서 그 위쪽 희망으로 이제 바뀌는 그 상담이 한 1년 반 정도 진행되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다 글로 썼습니다. 한번 만날 때 다시금 작성해서 그 작성한 내용을 집에 가서 첨삭해 오도록 해요. 두 번째 만났을 때 그 크기가 더 많은 페이지가 만들어지겠죠. 10회, 20회, 30회, 40회 시간 지나면서 그 페이지가 장장 258페이지가 빼곡하게 9포인트짜리로 258페이지가 만들어졌어요. 이걸 다시금 소설로 다시금 또 개작을 해서 나중에는 313페이지 제대로 된 소설 하나가 나왔습니다. 첨과 삭을 반복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는 이 봉우리가 달라지는 걸 경험했어요. 불행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불행의 봉우리를 그냥 그 봉우리에서 다음 불행의 봉우리로 옮겨가지 않아요.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꽃밭을 지났고 우린 그 봉우리를 내려와서 시내에 시원한 물을 마셨고 그리고 그 나무 밑 그늘 밑에서 봄바람을 맞았고 그 다음에야 우린 두 번째 봉우리로 올라갔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기쁨의 순간과 사랑의 순간과 만끽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마치 잊은 것처럼 살았지만 다시금 발굴해내는 겁니다. 발췌해내야 돼요. 마치 오랫동안 그 폼페이 그 화산재 밑에 묻혀있던 그 시간들을 다시금 꺼내듯이 하나하나 붓으로 그 시간들을 다 발굴해내는 그 순간들이 전 상담의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불행은 늘 몸으로 겪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들 중엔 건강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만 봐도 저는 적당히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합니다. 뻥이에요. 그러나 이 아픔이 워낙에 오랫동안 있던 분들은 십중팔구 그의 피부로 그의 온몸으로 그들의 통증을 안고 들어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십중팔구 뭐라 그러냐. 아, 병원에 갔더니 별일 없었다. 그리고 실제 검사를 했더니 여긴 신체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는 신체화 증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십중팔구 우울증 있는 분들의 대부분 안색은 약간은 흰 편이고요. 또 노란색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눈은 충분히 내가 뜰 수 있는 100%를 뜨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허리가 많이 굽어있는 편이고 걸음이 발이 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걸음 자체도 굉장히 늦고 눈꺼풀의 움직임도 굉장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봐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궤적의 고통이 어느 정도 스며든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불행은 몸으로 겪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얘기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몸도 이렇게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러 증후군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중에는 상한심장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큰 심각한 어떠한 충격이나 불행이나 아픔이나 상처가 딱 지나가죠.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심장마비 겪을 때와 똑같은 방식의 이 심장의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을 부여잡고 내가 심근경색인 줄 알고 응급실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 다 심인성인 거예요. 결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의 신호를 무시하셔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이 불행하다 싶은데 전혀 불행을 못 느끼는 것 같은 분들은 십중팔구 내 몸의 신호를 통해서 알아차릴 수 있다. 심리학에 보면은 알렉시티미아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단어 있어 보이죠? 네, 그렇죠. 이 알렉시티미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감정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감정이 밖으로 표현이 안 돼. 내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감정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이 느낌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감정을 알렉시티미아라고 부르는데 현대인들 그중에서도 20, 30, 40들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 알렉시티미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감정을 느껴.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뭐가 있는데 이 감정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질이 나에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보는데 이걸 정신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몸의 지표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 생각되는 분, 내가 뭔지 모르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건강일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건강일기. 저는 제게 오는 내담자들 중에 10명이 있으면 6명은 10중 8구 저는 건강일기를 쓰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가? 아주 간단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기분 1점에서 10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통증이 있을 거예요. 통증 1점에서 10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식사 있죠. 식사의 질 1점에서 10점. 이런 식으로 이 항목들을 나누어 오늘 나의 점수가 몇 점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죠. 요거 한 3주만 모아도 여러분이 환자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납니다. 또 여러분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도 한 번에 알 수가 있겠죠. 누가 정신승리를 말해요? 누가 감히 정신승리를 말합니까?

만들어진다는 건 나의 인생 서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행의 늪에 들어가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도 다 불행합니다. 얼굴 좌우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이미 불행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불행은 과연 단순한 우리를 침범하는 하나의 사건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불행은 해석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맞닥뜨려서 무조건 마치 우리가 마시면 우리 몸속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음료나 물 같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일종의 원하는 것들을 선택적으로 넣을 수 있는 체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해요? 그렇다면 나가 뛰세요. 불행해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나만의 불행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안적 행동과 대안적인 몸의 상태를 살펴서 나라는 사람의 불행의 수치를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어쩌면 우리의 희망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행도, 내가 생각했던 이런 행운도, 내게 그냥 침범적으로 와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나를 짓밟거나,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나를 채찍질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만들어 갈수 있겠구나, 찾아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오늘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바시 역대 가장 평균 연령이 젊어요. 늘 늑스그레 한 분들이 오셨었는데, 굉장히 젊은데, 전이 젊은 분들이 이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인생 페이지는 늘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점 중에 저는 오늘 하나, 여러분의 건강 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어제와 우리의 오늘, 그리고 우리의 내일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무엇보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배우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배우인데, 그 배우는 너무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장부터 시작해서 한순간도 불행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고, 친구들에게는 늘 매를 맞았고, 부모에게도 매 맞는 일이 아주 흔했고요. 먹을 게 없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으러 다닌 세월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 작품이 잘 됐어요. 정말 우연히 그렇게 한 작품이 잘 됐는데, 이 유명해진 배우가 말입니다. 매일 죽고 싶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서 때로는 어떤 도구를 쓰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하다가 상담 현장에 왔습니다. 상담 현장에 왔는데 그분은 참 놀라운 불행한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표본은 뭔지 아세요? 불행을 찾아가요. 내게 행복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이미 나는 결혼도 했고 아이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머릿속에는 행복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내가 행복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일이거나 어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웃는 것마저도 편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불행을 생각하면 편안해진대요. 고난을 생각하고 안될 거를 생각하면 너무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일기를 썼어요. 하나, 건강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상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일상 일기는 어떤 거냐면 감정 일기를 중심으로 썼어요. 그 오늘 있었던 일들 중에 행복했던 감정 세 개, 그 사건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꼈던 걸 점수로 수치화했습니다. 1점에서부터 10점까지. 1점. 인간은 살아있으면 다 1점이에요. 가장 최고의 순간이 10점이고 최악의 순간이 1점일 때, 1점과 10점 중에 나는 오늘 요 감정을 느꼈을 때, 이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만으로 구별했을 때몇 점이었는지 쓰게 했습니다. 한달 반이 지났는데,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달 반이 지났는데, 평균 점수가 1.8이 좋아졌어요. 평균 점수가. 본인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분을 기분 좋게 해주게 생긴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함께 만났을 때 계속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동시에 이 어려운 이야기들 가운데 늘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래서 참 다행이었네요. 그때 요래서 참 다행이었네요. 하고 나서 그 감정 일기에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다행이었다를 반복적으로 쓰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을 점수를 1.8점을 높게 만든 가장 핵심적인 단어거든요. 저는 인생은 다
편집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기억도 다 편집이 가능한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실제 팩트를 기억하지 않아요. 우린 반드시 해석으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편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통의 봉우리 그리고 또 다른 고통의 봉우리

우리 안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그 지점을 달리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삶을 한번 뒤집어 보세요.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다행의 순간들이 반드시 우리의 하이라이트가 된다는 거죠. 상담은 못 보던 지점을 보게 하는 거고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를 도왔던 그 보이지 않는 손들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내게 가장 힘이 되었던 바로 그 지점을 찾게 하는 그 눈을 갖게 하는 과정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가 편집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도 전 편집이 가능하다고 봐요. 왜? 여러분이 바로 살아서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체고 여러분이 역사의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어떤 방식으로 편집할지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부러 하는 희망서사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편집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짧지만 한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아, 나라는 사람의 그 봉우리가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했다면 불행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불행과 불행의 봉우리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한 희망의 서사들이 이미 있었고, 있는 그 서사들을 발굴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역사는 다른 방식으로 편집될 것이다. 우리의 기억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편집될 것이다. 그리고 편집된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희망 서사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이번 한 주도 참 많은 일들을 지나오셨죠.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간은 우리를 앞질러 달려갑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은 늘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을 쉬는 일조차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한 존재구나. 거창한 선물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오래 웃고, 큰 성공보다 누군가 오늘도 수고했어요 라고 건네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기도 하니까요.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계시든 오늘 이 시간만큼은 누군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잠시 마음을 쉬게 하고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찬양 함께 듣겠습니다. 예람 워십,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0: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작은 이야기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학교에 가는 길마다 늘 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소년은 특별한 이유 없이 매일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인은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 오늘도 좋은 하루.
0: 그렇게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년은 궁금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노인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년은 노인의 가족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매일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요.
1: 오늘도 그 아이 덕분에 하루를 시작할 힘이 났다.
0: 소년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인사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바꾸려면 아주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작은 것에서 움직입니다. 웃음 하나, 논 인사 하나, 괜찮냐는 말 한마디, 기다려주는 마음 하나,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친절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누군가는 여러분 덕분에 오늘을 견디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예수 내 산 소망 Living Hope 아이자야 61의 연주와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나눴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누구를 떠올리셨나요? 아마 얼굴 하나쯤 스쳐 지나가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리죠.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성과, 더 빠른 성공. 그런데 문득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표정은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괜찮아요? 라는 말을 너무 오래 아끼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 짧은 말들이 우리 삶에는 가장 늦게 꺼내지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휴대전화 화면보다 사람의 얼굴을 조금 더 오래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금 천천히 걸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먼저 웃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스스로에게도 이런 말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버텼어.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는 완벽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서툴지만 다시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이기에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도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작 내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시 요즘 좀 힘드시다면 너무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고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속도로 여러분의 계절을 묵묵히 살아내시면 됩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저 역시 그 응원의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매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이야기 한편 준비해서 여러분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평안과 웃음 그리고 작지만 오래가는 희망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찬양,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자, 오늘 주제가 아니, 마음의 추리닝을 입자?
2: 네, 마음의 추리닝을 입자. 입자.
1: 통하려면
2: 입자. 마음의 추리닝을 입자입니다.
1: 와.
2: 아마 오늘 우리 네. 저희 성도님들 다 함께 여기 방송국 오시면서 의상에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1: 그래도 방송국에 오시는데.
2: 네, 그리고 진주 목걸이 좀 가짜 같은데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여기 오시면서 얼마 뭐 브로치, 뭐 신발 이런 거 많이 신경을 쓰셨겠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장소에 맞는 옷이 있답니다. 주일날 저는요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초등학교 때 초원의 집이라는
1: 그 외화 시리즈
2: 네 그렇죠 미국 네, 드라마 네. 있었습니다 그 초원의 집 아세요?
1: 맞아요 네.
2: 그 미국 드라마인데요 그 이렇게 농부죠
1: 그렇죠
2: 그리고 이제 딸들이 몇 명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평상시에는 뭐 이렇게 멜빵 바지 같은 거 이런 거 입고 막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주일이 되면 옷을 아주 이렇게
1: 쫙 차려 입고
2: 그렇죠 차려 입고 네. 그리고 모자도 쓰고
1: 맞아요
2: 그리고 여자애들은 드레스 입히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전 너무 신앙생활 안 하는데도 보기가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저렇게 차려 입는 것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것 그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의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함께 이제 신앙생활했던 청년부에게 전 그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주일날 보통 청년들이 다 청바지 입고 오고 뭐 여러 가지 그냥 편한 복장 입잖아요.
1: 그렇죠.
2: 운동화 신고 오고. 네. 우리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주일날은 그냥 양복을 한번 입어보자.
1: 와, 좀 차려입고 와.
2: 그렇죠. 청년들도 다 검정색 구두 신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아주 결혼식장 갈 때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최고로 좋은 옷, 최고로 예의를 갖춘 옷. 그 옷을 입고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그러면 얼마나 그 자체가 감격이겠는가. 젊은이들 수백 명, 수천 명이 주일날 정말 결혼식장 가는 것도 아닌데 최고로 좋은 옷을 이렇게 탁 입고 오고 자매들도 이렇게
1: 최고로 좋은 옷.
2: 자기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몸매를 최대한 감출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의 바른 옷으로 이렇게 탁 입고 오고 오늘 오신 너무 우리 집사님이시죠? 너무 와, 느낌 좋으시잖아요.
1: 진짜로요.
2: 그러시죠. 아, 저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게 차려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떤 옷을 입는 게 좋은가?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게 통하고자 할 때, 인생을 살다가 나 정말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네. 이 옷 말고 마음의 옷은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처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이제 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고향이 제주도인데 네. 예배당을 이제 증축하려고 허물어 놨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건축하시는 한 장로님께서 아들 둘을 데리고 이 예배당이 다 지어지기까지 우리가 저녁 9시만 되면 기도를 하자. 와서 30분이라도.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이었고 그때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을 갖게 된 남자아이가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그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증축도 되고 그랬는데 그 기도에 이제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나는 나이가 먹더라도 집은 교회 근처에 얻어서 저녁이든 아침이든 저녁에 내 삶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하루 일과 다 보내고 나서 네. 예배당에 잠깐 가서 기도하고 가자. 네. 집에.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워진 거예요. 그 구시 기도가 참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눈물도 나오고.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 눈물은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세상은 공회가 많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안팎으로 때가 끼는데 네. 눈물을 통해서 그 안팎의 때가 같이 씻겨지고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마다 기도하러 예배당을 가자. 그래서 이제 저녁에 기도하러 갔을 때 보통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렸을 적에 권사님들하고 철야 예배하던 습관이 들어져 가지고 네. 장의자 위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아예 무릎을 다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갈 때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를 갔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의식을 떠보니까 주위가 조용한 거예요. 네. 그러고 봤더니 제가 잠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7시까지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1: 그 상태로.
2: 이 상태로.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여기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찰 집사님이 이제 예배당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무한하잖아요.
1: 그렇죠.
2: 이게 잤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찰 집사님이 오는 것 같으니까, 지어, 아버지, 아우, 지어, 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사찰 집사님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따고, 이렇게, 아, 겨울 기도도 못하고 그냥. 막 그렇게 가던 추억이 있어서,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50세, 60세, 70세가 되어도 정말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렇게 저녁에 잠깐 5분이든 10분이든. 근데 이제 5분 기도하다가 은혜가 되면 뭐 10분 기도하게 되고.
1: 그렇죠.
2: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성악과가 되면서 제가 어떤 옷을 입게 됐냐면 양복을 입게 된 거예요.
1: 정장.
2: 정장을. 네. 이렇게 오늘 이제 목사님, 장로님들 그렇죠. 이렇게 입고 오신 것처럼 줄이 딱 잡힌 정장을 네.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장을 입고요. 예배당에 기도를 하러 간 거예요. 그전에는 맨날 뭐 추리닝만 입고 다녔었어요. 아니면 면바지.
1: 그러니까 편한 복장으로.
2: 그렇죠. 정말. 내 무릎이 구겨져도
1: 상관없는.
2: 상관없고 금방 다시 펴지는. 그런데 이제 성악과 학생이 되면서 아르바이트도 할 일이 생기고 학교에서 연주가 할 일이 멋진 일이 생기면서 양복을 입고 다니는데 저녁에 예배당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무릎을 꿇으려고 그러는데 무릎을 못 꿇겠더라고요. 왜 못 꿇는 겁니까? 바지가
1: 아 무릎 나올까봐
2: 바지가 나올까봐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바지가 구겨지면
1: 그렇죠.
2: 아 이거 나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이거 구겨지면 이거 다시 세탁소 가서
1: 또 다려야죠 또.
2: 또 다리거나 그리고 이게 기도가 이게 30분 이상하면요 잘 안 다려집니다. 네. 그러면 다시 빨아야 됩니다.
1: 그렇죠.
2: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아깝다. 기도 한 번 하는데 내가 이거 바지를 베려야 되나? 주여 제가 오늘은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1: 바지 주름 안 가게.
2: 바지 주름 안 가게. 주름 가면 버려야 되니까.
1: 야, 그래서 되게 신경 쓰이겠어요.
2: 네. 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해도 살짝 주름이 가거든요. 그렇다고 기도를 서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날 기도가 은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3: 안 됐어요.
2: 그날 기도가 은혜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뭘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꾸 신경이 여기에 그렇죠. 가 있네요.
1: 바지 주름으로 가 있네요.
2: 갈까 봐. 그리고는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하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추리닝을 입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만나기에 가장 좋은 복장이다. 근데 그 추리닝이라는 거는요. 자기의 자존심이 상한 옷을 말하거든요. 요즘 추리닝이야 워낙 막 이렇게 추리닝을 막 이렇게 막 몸에 딱 달라붙고 막.
1: 또 패션 아이템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2: 패션 아이템으로 넣었지만 네. 아마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잘하셨을 때는 그때는 추리닝이라는 게 막 무릎 나오고 그렇죠. 뭐 이렇게 막 또 엄청 해지고. 길게 입어요. 길게. 네. 길게 입고 주머니 늘어나 있고.
1: 고무줄 뛰쳐나와 있고.
2: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거 좀 이렇게 좀. 추한 거, 막. 맞아요. 남편 입다 안 입은 옷도 엄마 입고, 또 막. 그러니까 아무 데나 찰퍽 앉아도.
1: 그러니까.
2: 편안하고, 뭐 밥 먹다 국물 튀어도.
1: 다음에 빨면 되고.
2: 다음에 빨면 되고, 또 안 빨면 되고.
1: 맞아.
2: 뭐 들어오지면 버리면 되고. 그런 옷. 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은혜 받고 하나님과 통하는 옷은 멋진 옷이 아니라, 멋진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 저 누구예요? 하나님 저 사회에서 성과 이만큼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교회에서 봉사 이만큼 했어요. 제가 아니면 저희 예배당 중축 어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개척한 교회가 수십 개 수백 개예요. 하나님 저 뭐예요? 사람마다 그런 멋진 그 옷이 있거든요.
1: 그렇죠.
2: 줄 이렇게 쫙 잡힌 옷, 풀 매긴 옷, 내 자존심, 막 내 그 자기의 어떤 그런 성과물. 아, 그런 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통하기가 어렵구나. 하나님, 저는 국물도 묻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릎도 나왔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실망이 돼요. 네. 그 마음을, 마음의 트레이닝을 입을 때 하나님과 꽉 그렇게 통하더라고요. 저는 신앙의 교만함이 생겼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이렇게 신앙의 종교의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벽 찬양대의 지휘자까지 한 거예요.
3: 우와.
2: 새벽 기도에 찬양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연습을 4시 반에 하는 거예요. 새벽 아. 4시 반에 성가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4시 반에 오세요. 이렇게 어른들이. 그럼 이제 그때 성가대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4시 55분까지. 그리고는 5시 새벽 기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요.
1: 매일이요?
2: 매일. 1년 6개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약간 살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많은데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구만.
1: 나는 매일 나오는데.
2: 나는 매일 나오는데. 나는 그냥 평신도인데도 매일 나오는데.
1: 맞아.
2: 장로님 오늘 또 빠지셨구만. 야. 믿음이 의심스러워. 권사님 또 오늘 안 나오셨네. 주여, 저는 감사합니다. 맨날 나오니까요.
1: 야.
2: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마음의 그 교만함이.
1: 그러네요.
2: 막 하늘을 찔리는 거예요. 왜냐? 월요일 날부터 뭐 주일 그렇죠. 예배드리죠. 저녁 예배도 꼭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녁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약간 이제 손가락질이 되는 거예요, 속으로. 야. 어머, 어쩜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드려?
1: 맞아.
2: 드라마 보는 건가? 장로님 또 스포츠 보러 가시는구만. 나는 저녁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도 드리고.
1: 야.
2: 철야 예배도 드리고.
1: 예배란 예배는 다 드려요.
2: 예배 다 드렸죠. 새벽 기도 이제 지휘자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사람이 뭔가 살다가 실수하고 죄를 짓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녁에 또 혼자 나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죄를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고 가야지.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요, 정말, 정말 제가 요셉처럼 정말 유혹을 피하려고 하다가요. 제가 진짜 유혹에 못 이겨서 오늘 제가 죄를 저질렀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조용해지고 이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죄가 너를 유혹하지 않았잖아. 제가 그래서, 에? 이건 뭔 말이야? 죄가 너를 유혹한 게 아니라 네가 죄를 유혹했잖아. 죄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가 가서
4: 저기 저랑 좀 놀아보실라고요.
2: 그리고 네가 죄를 지었잖아.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죄가 저를 유혹했는데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1: 용서해 주세요.
2: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속 한쪽으로 아, 난 참 정말 신앙이 있어. 이 저녁에 또 나와서 회개하는 거 봐. 이렇게 또 교묘하게 기도하면서 속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순간 죄가 너를 유혹하지 않았잖아 라고 했을 때 제가 알았어요. 아, 죄는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죄를 유혹했구나. 그리고 그 마음의 끝에서 마음의 추리닝을 잊게 되더라고요. 너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 고백했던 게 하나님, 제가 죄를 사랑합니다. 근데 눈물이 이렇게 꽉. 하나님, 제가 죄를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본질적으로 제가 저를 유혹해서 제가 죄를 졌다고 얘기하고 다시 제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웃긴 일입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 그냥 죄송합니다.
2: 그냥 하나님께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근데 눈물이 나는데 눈물이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1: 뜨겁게.
2: 네. 그 피부가 실제로 뜨겁다고 느낄 만큼 되게 뜨겁더라고요. 근데 또 마음의 메시지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누군지 모르고 사랑한 거 아니다. 네가 죄를 좋아하는 거 내가 알고 너를 사랑하는 거다. 그걸 누구만 모르는 거야?
1: 나만 모르는
2: 거야. 저만 모르는 거야.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신앙에 행위에 열심이 없는 자들을 손가락으로 속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다녔는데 그걸 깨달은 순간 멋진 줄 잡고 있던 제 신앙의 프라이드가 순간 추리닝으로 확 바뀌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신앙에 열심이 없는 사람을 봐도 마음의 손가락질이
1: 안 되죠.
2: 안 되고 그냥 그분들이 더 신앙의 기회를 얻을 그걸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나는 진짜 뭐 이러는데 저 사람 말이야 저 11조도 안 하고 아 저거 지가 먹으려고 말이야 아 먹고 뒤질 거야 아마 아 믿음 완전 없어 새벽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철야배도 안 하고 말이야 예배를 소홀히 해 이런 게 없어지더라고.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를 그 다음에 가도 이렇게 마음에 빳빳한 걸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를 입고 가게 되는 겁니까?
1: 추리.
2: 마음의 추리니. 여러분 최근에요. 저는 요즘에 잘 나가다가 잘 안 나가고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1: 맞아요.
2: 사업 잘 나가다가
1: 네. 저 요즘에
2: 힘들어요. 옛날에 그 장로님 이름만 대면 전부 다 아는 분이었어요.
1: 맞아요.
2: 근데 이제는 이름을 대도 누군지도 잘 모르고. 뭐 옛날에 막 권사님 막 몸매가 장난 아니었어요. 애 낳기 전에. 애 낳고 나니까 막 완전 장난, 유머가 돼버린 거예요. 몸매가 유머.

0: 좋은 집 살고 그런데 이제는 예전만한 집에도 못 살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것도 많이 떨어졌고 주님 저는 인생을 너무 지금 정말 이 말년이 제가 너무 비참하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비참한 때가 아니죠.
1: 그렇죠.
0: 마음의 추리닝을 입을 때가 온 거죠. 이제는 내 잘난 맛에서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만났었던 때가 아니라
1: 네.
0: 내가 진짜 내가 고난 중에 내 자존심이 상하는 중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할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아멘.
0: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사업체가 내 주변 환경이 내 친구들이 나를 떠날 수도 있고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진짜 기도할 때인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죠.
1: 사람들은 그때를 실패했다거나
0: 그렇죠.
1: 좌절할 순간으로 파악하는
0: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거죠. 꽃 떨어지면 뭐가 시작됩니까?
1: 열매.
0: 열매가 시작되죠. 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꽃이 떨어지고 나서 열매가 맺혀져야 그 열매 안에 씨앗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열매 안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는 알 수 있대요. 근데 그 씨앗 안에 열매가 몇 개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 잘난 맛의 꽃이 떨어져야 돼.
1: 떨어져야 돼.
0: 내가 줄 쫙 잡히고 오늘처럼 이렇게 쫙 입을 이런 날이 있는데 그런 날이 떨어지고 나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소통이 되면서 이제는 잘난 맛인 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인격으로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을 담아서 세상에 이렇게 꽃이처럼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혹시 요즘에 교회에 기쁜 일이 있으시면 마음껏 기뻐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혹시 개인적으로나 교회에 만약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가 전엔 잘 나갔는데 지금은 잘 못 나간다 라고 하면 지금은 교회가 위험한 때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저희가 자원해서 추리닝을 입을 때도 있지만
1: 그렇죠.
0: 하나님께서 너 추리닝 입어라. 너 이제 추리닝 입고 나하고 깊게 만나자. 근데 그때 저희는 그걸 거부하는 거죠.
1: 그러니까 그 꽃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그 꽃을 그렇죠. 억지로 막 접착제로 막 붙여놓고 있고 막
0: 수간 접착제로 붙이려고 막 그거. 주여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주여 저 이런 놈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놈인데 진짜 정말. 주여 저는 이렇게는 안 돼요. 제 자존심 살려주세요. 그리고 자존심 살려달라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꽃이 떨어지고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열매로 거듭나는데 거기서 계속 꽃에다가 본도 붙이고 있으니까 울면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매우 매우 속상하시겠죠. 그러니까 요즘 만약 또 앞으로 삶을 이렇게 사시다가 삶의 무대를 꽃이 떨어질 때가 오면 아 하나님이 나보고 추리닝을 입으라고 하는 때인 것 같다. 주님 제가 추리닝을 입겠습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추리닝으로 제가 갈아입고 제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그냥 마냥 좋아서 하던 때하고는 또 정말 다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소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겨울인데요.
1: 그렇죠.
0: 가을에 단풍이 색이 빨갛지 않습니까?
1: 네.
0: 그게 왜 빨갛냐면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영양분을 다 뿌리로 가져가기 때문이랍니다.
1: 그래서 색이 변하는 거죠.
0: 그래서 색이 이제 빨간, 아니 이게 빨간색이 되는 거죠. 노란색이 되고. 말라가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전에는 초록색이었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런 것처럼 삶의 겨울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게 마음의 추리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더 그 영양분을, 더 그 은혜를 뿌리 깊이 내리는 과정이니까 겨울을 거부하지 마시고 이 겨울을 믿음으로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0: 오늘 주제는 이 소통의 열쇠네요.
1: 네. 그죠? 소통의 열쇠.
0: 네.
2: 쇠떼라고도 하죠.
0: 쇠떼인데,
1: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디를 열고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0: 열쇠.
1: 요즘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3: 키.
0: 버튼.
1: 집사님, 키가 열쇠입니다. 자, 키가 열쇠죠? 네, 키는 열쇠.
0: 아니, 저, 특별히 네. 말씀 못 하시고, 아, 키!
1: 네, 키!
0: 키!
1: 그렇죠, 우리 집사님,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속으로는 맞히신 거예요.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지 않습니까?
3: 네.
1: 아무리 견고한 문이라도 비밀번호를 알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견고한 곳이라도 키가 있으면
0: 들어갈 수 있죠.
1: 그래서 오늘은 소통의 키에 아주 중요한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감하고 연관됩니다. 감.
0: 감?
1: 감.
0: 감. 요즘 최고죠, 감.
1: 그렇죠.
0: 네.
1: 감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4: 변비가
1: 온다. 네, 아주 현실적인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가 온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감이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이제 아무리 추워도 떨어지면 안 되는 감 하나를 소개하려고요.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0: 아, 자존감.
1: 자존감.
0: 자존감.
1: 자존감하고 되게 비슷한 게 있는데 되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자존심. 자존심.
0: 그게 다른 겁니까?
1: 그렇죠. 비슷하지만 다르죠. 그냥 짝퉁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짝퉁을 써보신 집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비슷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르거든요.
0: 결국은 티가 나죠.
1: 그렇죠. 네. 결정적인 순간에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거 짝퉁이구나, 너. 근데 이 자존감이 아주 중요한데 사람들은 보통 저희는 자존심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자존심. 나 자존심. 나 이런 자존심은
0: 맞죠,
1: 있어. 맞죠. 뭐 그런 거 있으시죠?
0: 나 자존심 강한 여자야.
1: 그렇죠. 나 자존심 빼면 시체야.
0: 아, 그럼.
1: 물론 살을 또 좀 있긴 해. 근데 나는 자존심이야. 난 완전 자존심. 그리고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0: 맞아요.
1: 근데 아주 쉽게 설명하면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는 마음입니다.
0: 내가 잘났다는 마음.
1: 그러니까 나 잘났다. 우리 아이 공부?
0: 잘한다.
1: 잘한다.
0: 잘한다. 네.
1: 우리 남편 돈?
3: 잘 번다.
1: 잘 번다.
0: 왕창 번.
1: 네. 우리 남편 집도 잘 안 들어온다. 아우!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죠. 우리 남편 나한테 너무 잘해줘. 뭐, 나밖에 몰라.
0: 나밖에 몰라.
1: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어느 날 남편이 나밖에 모를까요?
3: 아니요.
1: 나만 몰라. 나만 몰라.
0: 아, 나만 몰라.
1: 나만 몰라. 바로.
0: 야.
1: 다른 자매님들이 내 남편을 다 알고.
0: 맞아, 맞아.
1: 나만 내 남편을 잘 모르고 나만 내 아이의 속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낳았는데 내 아이 속을 나만 모르고 다 지 친구들하고 그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겨진 자존심이 여러 군데 오는데 여성들인 경우에는 아이 낳고가 제일 먼저 온대요. 아이 낳고. 우리 집사님들 아이 낳아보면 몸이 전보다 어떻게 되나요?
0: 불어요?
1: 불어요.
0: 네, 불어요.
1: 원래 분 분도 있는데 원래 부른 데다가 더 불죠. 그리고 이제 옷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 안 맞아요.
1: 합창이 나오네요. 자, 이게 베토벤의 합창이 나오네요. 옷도 안 맞고. 그리고 이제 스타일도
0: 안 나와요.
1: 그리고 구겨지고.
0: 구겨져요.
1: 막 이거 안 나오고 뭐 어가 이렇게 도무지 내 뜻대로 되지를 않아 그냥. 전에는 지나가면 막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봤는데.
0: 맞아.
1: 그러면 좀 이렇게 사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3: 좋아요.
1: 좋아요. 네. 사실은 좋죠.
0: 네.
1: 어머, 별꼴이야,
0: 딱, 남자들이란.
1: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죠.
0: 맞아요.
1: 근데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아이도 낳고, 나이도 많이 잡수시고,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데도 안전하고.
0: 안전하고.
1: 어떤 범죄에서 그냥 예방이 되고. 막 그런 날이 오면,
0: 자존심 상해.
1: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삶의 위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나 정말 전에 잘 나갔는데. 정말 나 사랑 많이 받았는데.
0: 많이 받았지.
1: 이제 사랑도 못 받고. 이제 천덕꾸러기가 된 것 같고. 아무도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0: 안 가져주는
1: 것 같고. 그리고 나 없어도 세상은 합창이 나오네요. 야, 이거 뭐 오늘 아주 아주 한이 사무치고 하세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까지 한이 사무쳐가지고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나 없으면 우리 교회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교회 좀 안 나갔더니 교회가
2: 더 잘해요.
1: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이게 교회가 저희 사전에 연습도 안 했는데 그냥 마음이 하나가 되네요. 그리고 막 나 없어졌는데도 막 남편이랑 애는
2: 안
5: 살이 더 뿌덕뿌덕 치고
1: 축제 분위기 축제 분위기 막 새엄마 고르고 막 난리 야, 어떤 엄마가 좋냐고 물어보고 막 그래서 나 없어도 세상은 너무 잘 되고 나 없어도 우리 교회는
0: 너무 잘 돼요.
1: 너무 잘 돼요. 나 없어도 성가대는
2: 잘 돼요.
1: 지휘자님이 어머 우리 박 집사님 없으면 엘토 안 돼요. 그런데 나 없으니까 화음 더 잘 되고 자꾸 이상한 소리 내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꼭 한 명.
0: 그 사람이 나요.
1: 우리를 위해 나셨다. 안하기. 이런 분이 내가 없어지니까 없어지고 완전 야. 하모니 되고 막 교회 부흥 되고 막 새로운 전도사님 오셔서 더 은혜 받고 막 나 까는 소리만 자꾸 들리고 자꾸 그러면서 이제 아 세상에 나는 잘나지 않았구나. 내 아이도 잘난 줄 알고 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 내 아이보다 더 잘나는 애들이 많구나.
0: 그렇죠.
1: 아 나 정말 설교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만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뒤에 가서는 전도사님 발음 안 들린다고 그러고 아유 전도사님은 왜 했던 얘기를 또 하냐고 막 그러고 그러면서 아, 속상한 잘 나간 줄 알았는데 안 잘 나가. 그 안 잘 나간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이거든요.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입니다.
0: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
1: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 네. 나 이제 좀 잘나지는 않았지만 나 여전히
0: 소중해.
1: 나는 여전히 소중하다.
0: 난 소중해.
1: 그러니까 그 아주 유명한 화장품 광고 있잖아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0: 난 소중하니까.
1: 소중하니까. 소중한 거죠.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전사님은 잘나지는 않았을 수 있어도 소중한 거죠. 그리고 잘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하다고요?
3: 소중하다고.
1: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전 정말 방청객분들이 이렇게 많이 어떤 외적인 준비를 하는 교회는 처음 봤거든요. 엄청 저 위에서 준비를 막 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 준비한 거는 결국은 내가 어떻다라고 봐주길 바라는 걸까요?
0: 예쁘다.
1: 그렇죠. 나 예쁘게 봐달라는 거예요. 네, 괜찮다. 어, 참 저 집사님. 괜찮다. 와, 우리 소개해 주신 우리 집사님. 아, 눈이 저게 아우 너무 예쁘시다.
0: 맞아요.
1: 이런 거 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쁘게 했는데 어머, 집사님 파트라슈예요, 뭐예요? 완전 웃겨. 아, 뭐야? 뭐. 엄청 동의하시네요, 우리 집사님들. 제가 얘기하니까 지금 엄청 시원해 가지고 와! 와, 맞아, 맞아, 맞아. 와, 내가 파트라슈.
0: 유일하게 한 번만 안 웃고 계세요.
1: 그렇죠. 그렇죠. 집사님만 얼굴이 굳어버리셨어요. 그냥. 이 파트라슈 내가 이제 파트라슈. 여보세요. 근데 그러면 열심히 이거 아이섀도우 엄청 이쁘게 하셨는데 그럼 기분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죠. 근데 이제 살짝 해서 어머 집사님 그 눈에 그 느낌이요. 그냥 겨울 눈밭에 매화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막. 근데 이제 막 어머 집사님 눈썹 문신하셨죠? 이러고 와 오래되니까 녹색이 되셨네.
0: 지금! 야, 지금! 아주 사람 하나 들었다 놨다 하네요, 지금. 야.
1: 거 보세요. 집사님, 그거 하셨죠? 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이 상처가 되잖아요. 아. 어, 나 진짜 방송에서 예쁘게 보이려고.
0: 맞아, 맞아.
1: 진짜 좀 방송에 은혜스럽게 나오려고 나 좀 했는데, 네. 좀 예쁘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이요. 자, 지금 순간.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지금 손으로 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매화라고 하면
0: 막 또
1: 어우 막 너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존감의 원리인데요. 자존감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형성되는데 불러주면 자존감이 형성돼요.
0: 불러준다.
1: 불러주면. 불러준다는 건 그렇게 믿어준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이기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뭘 받을까요? 세례. 어떤 교회 갔더니 세례 요한에게 그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도대체 어느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왜 세례 요한에게 고난을 받습니까? 그게 아니죠.
0: 그때 받는 것만 들으시죠.
1: 그렇죠. 다 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0: 도난 받기를 잘했네요.
1: 그렇죠. 네. 세례 요한에게 뭘 받는다고요?
5: 세례.
1: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이렇게 촥 임하면서 들리는 메시지가 두 개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자, 아주 간단하면서 아주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너는 누구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5: 기뻐한다고요.
1: 자, 그럼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서 내가 너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건 엄마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가 다른 애보다는 사실 좀 얼굴에 질서가 좀 어긋났어요.
0: 객관적으로 보기에.
1: 객관적으로 보기에.
0: 그렇지, 그렇지.
1: 내가 봐도 좀
0: 그 병원에서 간호사님들 평가에도.
1: 그렇죠. 근데 저거는 나를 닮아서 그런 거야.
0: 그렇죠.
1: 근데 그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미워 보일까요? 이뻐 보일까요?
5: 미워.
1: 이뻐. 이건 애를 낳아본 부모님만 아는 거예요.
0: 최고죠, 최고.
1: 그렇죠. 초등학교 때 운동회 할 때 애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6: 맞아요.
1: 다 똑같은 신발을 신고, 다 똑같은 머리띠를 해도 엄마는 누구만 보일까요?
5: 자기 아이.
6: 내 아이.
1: 자기 아이만 보이는 거예요. 1등으로 들어오는 애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애는 3등도 못하는데도 자기 아이만 딱 보이는 거예요.
0: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시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가치는 의미로 부여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 버는 거에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는 사람은요, 돈 버는 것에 자기 생명을 바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 나는 공부하는 게 좀 의미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이 의미 있고 다른 건 별로 가치가
6: 없어요.
1: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은 아우, 나는 조금 이렇게 꾸미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이제 꾸미는 거를 위해서는 뭐를 쓸까요?
5: 돈.
1: 돈을 엄청 쓰는 거예요. 이거 하시려고 엄청 엄청 쓰셔요. 그리고 아, 나는 몸매 가꾸는 게 좀 나는 의미가 든다. 그러면 또 뭐 엄청 막 집안에 기구 같은 거 많이 사시잖아요. 막
0: 운동기구.
1: 이런 거 사시고, 그리고 또 풀라이프 안에 오징어 빨판처럼 생긴 거 막 이렇게.
0: 사고 나면 멍드는 거.
1: 돌면 이거, 그런 거. 운동기구를 엄청 많이 사거든요. 예. 네. 그리고 새벽 기도 갈 때도 그냥 가지 않아요? 이런 거 하면서 가요. 성형제 끼고. 예? 네? 뭐의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분은? 운동의 의미를 두니까요. 그런데 여차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인간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건 창조주 절대자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가치와 의미를 뒀다. 왜냐하면 너는 내가 내 피값을 주고 너는 내가 샀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그냥 나의 의지다. 내가 사랑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거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값으로 바꾼 거다. 그래서 너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첫 시점에 얘기해 주시죠. 너는 누구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그리고 네가 어떤 행위를 해서 이전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애들을 보고 엄마는 기뻐하잖아요. 애들 보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의미. 그래서 자존감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참 소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소리. 성경이 얘기하는 소리. 근데 어느 날 우리는 그 소리를 적극적으로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거죠. 뭐 여자가 나이 먹고 그 나이에는 아파트가 이 정도 평수는 돼야 돼.
6: 맞아.
1: 여자가 허리가 뭐 26은 돼야 돼. 어머, 나 36인데. 나는 너무 질서를 어긋났네. 아우, 그리고 애들이 그 정도 학교는 다녀야지, 뭐.
6: 아이고.
1: 사람은 다 뭐, 그런 세상의 소리가 있어요.
6: 맞아요.
1: 뭐, 그래야 돼. 돈은 그 정도는 있어야지. 아니, 남편이 그 정도 돈은 벌어야지. 학교 그 정도 학교는 나와야 되지 않아? 너무 우리 박 집사님은 겸손한 학교 나왔어. 이름을 알리지 않아 세상에.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하지. 뭐 이런 소리가 막 있다고요. 에? 그런 소리가 막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맞아요. 우그러진 자존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어떤 자존감이요? 우그러진 자존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아주 참 소리. 참. 그 소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세상에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말고요. 오직 그래서 그런 사람, 그래서 전에 미국이에요. 네? 미국.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0: 아, 제가 아는 미국 맞죠? 미국. 네.
1: 발음, 발음.
0: 미국에.
1: 미국에 그레이스라는 여자애가 있었어요. 요즘에 그 뭐 병이 엄청 돌잖아요, 한국에요. 네. 그때처럼 마마라는 게 돌았습니다. 마마. 그래서 마마가 돌면 열 꽃이 핀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꾸 마을의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아이도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열꽃이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흉이 지니까 어차피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지 모르니까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다 파줬어요. 손톱깎이 같은 이제 쇠 같은 걸로.
0: 파주지 말아야 되는데. 네.
1: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게 얼굴에 뭐로 남았을까요? 곰보라고 하는. 흉으로 남은 거예요. 흉으로. 이게 얼굴에 다. 근데 우리 여집사님들은 너무 잘하실 거예요. 여자들은 얼굴에 뭐 하나만 생겨도 네. 엄청 난리가 나요.
0: 맞아요.
1: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0: 지금 다 손들이 다 여기다 올라갔다 그렇죠, 왔어요.
1: 그러니까 뭐 하나 이렇게 메이크업 하려고 하는데 뭐가 나면 주일날? 너무 신경 쓰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얼굴 전체에 그게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이제 아이가 살았어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이 짓궂잖아요. 네. 놀리기 시작하는 놀리죠. 거예요. 네. 괴물이라고 부른 거예요. 넌 괴물이다. 아, 얼굴이 괴물이야. 애가 학교에 온 거예요. 이제 집에서 학교에서 집으로. 엄마, 아, 애들이 괴물이래. 엄마가 아주 지혜롭게 얘기해줬어요. 얘야, 이날이 언젠가는 올지 알았단다. 넌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어렸을 적에 우리 마을에 마마라는 아주 안 좋은 병이 돌았어. 그래서 너희 오빠도, 너 동생도, 그리고 이웃의 친구들도 매우 많이 목숨을 잃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만 살려줬어. 그래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이고 얼마나 귀중한 아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너 거울 볼 때마다 늘 확인하라고 너의 얼굴에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사인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거울을 볼 때마다 사람들 다 죽었을 때 너만 살려줬으니까 너는 너의 삶을 너만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넌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래서 너의 이름도 그레이스. 갚을 수 없는 선물이라는 뜻이란다. 그러니까 애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0: 아, 그럼요.
1: 이게 갑자기 괴물에서 갚을 수 없는 선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가 너무 성격이 좋게 잘 큰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로스쿨. 이제 법관 전공하는 네. 곳으로 들어갔어요. 최고죠, 뭐. 근데 여기서도 너무 성격이 밝으니까 남자친구들 그 파티할 때 네. 남자들이 원래 이렇게 파티 가자고 하는 거거든요.
0: 아, 그렇죠.
1: 근데 우리 집사님들 뭐 파티를 그 한국에 이런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파티가 아니라 그 지하에서 하는 파티가 아니라 지상에서 하는 파티가 있어요. 예? 네? 자, 우리 집사님들 옛날에 세상과 짝하여 살 때 그 이렇게 좀 밟고 하던 그런 우리 집사님 많이 밟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anyway. 자, 그 파티가 아니라 지상에서 하는 파티인데 자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미국의 명문가의 남학생이 하버드대학 로스쿨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워낙 성격이 밝으니까 자기 얼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0: 아,
1: 안녕하세요. 저는 뭐 그레이슈라고 하는데요. 저의 뭐 댄스 파트너가 되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남자가 얼굴 보더니 어이! 어이! 어디서 이게 그냥 네 얼굴이나 보고 그런 얘기해. 한국 같았으면 만약에 이 상황,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0: 네.
1: 그놈을 죽이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또 집에 가가지고 엄마 나는 왜 이래?
0: 그래서
1: 엄마가 내 죄다. 내 죄야. 엄마가 죄가 많아. 그래서 근데 이 그레이스는 어렸을 적에 엄마한테 그 얘기 들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이 그레이스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알았습니다.
0: 아,
1: 제 얼굴에 대해서 얘기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남자가 꺼져.
0: 아이고.
1: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꺼지라고. 아, 그럼 다음에 얘기하시죠. 그리고는 또 다음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저랑 같이 댄스 좀 쳐주실래요? 이 남자가 자꾸 꺼지라고 그러는데도 이 네. 여자가 계속 웃으면서 제가 제 얼굴에 스토리를 얘기를 해드린다고 하잖아요. 제 이름이 그레이스예요. 제게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자꾸 이 남자는 가라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 그렇게 명문과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여자들은 아무리 이뻐도 조금 비슷한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한 얘기를 하면
6: 맞아요.
1: 화를 확 내는 거예요.
6: 그렇죠. 더 예민하게 봐요.
1: 네. 더 예민하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쁜 연예인들도 열등감이
6: 아유.
1: 이때라고 하다고. 얼굴이 완전 축복이 받았는데도 네. 뭔가 열등감이.
6: 저도 때문에. 정말 심해요. 그게.
1: 편집해 주십시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뭔가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확 일어나고 아무리 이쁜 여자도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하면 확 일어나는데 오, 이 친구는 너무 치명적인 얘기를 해도 계속 여유 있게 제가 제 얘기에 대해서 얘기해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시계를 주세요. 그래서 결국 둘이 결혼을 했어요.
6: 와.
1: 그래서 이제 남자는 미국 상원의원이 되고 여자는 미국 하원의원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자 그거하고 되게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준 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네. 여러분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할 필요도 있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또 자녀와 믿음의 후배들과 친구들에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죠. 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인이고 당신이 아주 특별히 소중하다라는 사람이지 그것이 당신의 상처로 평생 얼굴을 가리고 살아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의 얼굴의 인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이 너무 인상이 안 좋아졌겠죠. 이거 얼굴이었는데 얼굴을 가리고 살아야 되니까. 오하이오 주립교도소에서는 이거하고 반대의 얘기가 있어요. 오하이오 주립교도소에 재소자들 이렇게 모아놓고 네. 어렸을 적에 부모한테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나 궁금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너는 나쁜 놈?
6: 너는 나쁜 놈?
1: 네, 집사님 본인 아이한테 한 얘기를 하시네요.
6: 너는
1: 나쁜
6: 놈? 너는 천벌을 받을 놈이야.
1: 천벌을 받을 놈이야. 뭐라고 했냐면 90%의 재소자가 똑같은 말을 딱 한마디 들었대요. 너 같은 놈은 교도소에나 갈 거야.
6: 이게, 정말 다 거기 와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이게 미국식 욕이에요.
6: 아~
1: 여러분 미국의 욕은요.
6: 미국에서 제일 심한 욕.
1: 되게 직접적이고 저주의 말이 많습니다. 지옥에나 가버려!
6: 맞아, 맞아, 맞아.
1: 하나님이 널 저주했으면 좋겠어. 이 미국 욕은 저주가 많고, 직접적으로 아주 이렇게 그렇죠, 현실적인 그렇죠. 그런 게 많아요. 교도소에 갈로마. 네. 한국은 동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6: 네, 그렇죠. 저희는 그
1: 동물. 동물이 많이 나와.
6: 그것도 저 어린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
1: 그렇죠.
6: 어린 동물, 어린 동물.
1: 새끼.
6: 그렇죠.
1: 그런 거 많이 나오고. 이 시베리아야! 날도 추운데 시베리아라, 야. 그럼, 너는 십장생이다! 오래 살아라!
6: 어우, 좋은 얘기.
1: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동물이 많이 나오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이게 한국 욕이라면, 미국 욕은?
6: 되게 구체적으로.
1: 저주. 뭐, 지옥에 가라.
6: 뭐, hell.
1: 그렇죠. 예. 네. Go hell. 네. 너 지옥에 가.
6: 맞아요.
1: 뭐 하나님 널 저주했으면 좋겠어.
6: God 나오죠.
1: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할. 그 아이 그 얘기를 듣고 결국 그 아이들은 어디에 온 겁니까?
7: 교도소.
1: 교도소에 온 거예요. 교도소. 네. 여러분 꽃이라고 부르기 전엔 당신은 나에게 꽃이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꽃이라고 부르니까 나에게 와서 뭐가 됐다고 했을까요?
6: 꽃이 되었죠.
1: 꽃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이라고 부르기 전엔 우린 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의미로 자기의 자존이 결정됩니다.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에게 부르는지 그 소리를 자꾸 들어야 세상의 거짓된 소리를 들어도 자기의 마음을 딱 지켜낼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또 사람에게 그런 선한 의미의 부여를 해낼 수 있거든요. 이제 날씨가 아무리 추워서 이제 감이 조만간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감은 떨어져도 무슨 감은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6: 자존감!
1: 자존감. 자존감이 안 떨어지기 위해서는 좋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7: 아멘.
1: 여러분, 겨울에 건강한 조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everyone. Thanks for joining us. I'm Jennifer Clyde.
2: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저희 EBS 방송을 이용해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하나씩 해나가는 게 너무너무 저희도 좋고 행복하고요.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 주제가 EBS 방송이에요. 우리 제니퍼 선생님도 EBS와 함께한 지 상당히 오래되셨죠?
1: 네, 오래됐죠.
2: 20대 때 시작하셨어요.
1: Yes.
2: 저도 20대 때. 많이 좀 세월이 지났습니다.
1: Yes.
2: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정말 오랜 기간 EBS를 활용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육방송을 이제 활용을 해주신 거죠.
1: Uh-huh.
2: 오늘날도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자,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입티영 매니아 마이클 청취자님이 신청해주신 주제입니다.
2: 자, 사연 내용을 저희가 한 줄 한 줄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3: Describe how you have made use of EBS radio programs.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I tune in 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와, 79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EBS를 활용을 하셨대요. 그 당시 이름이 EBS가 아니었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계신데 맞아요. Mm-hmm. 그 당시는 뭐 KBS3인가? 이렇게 방송국 이름 자체가 좀 달랐었죠. 자, 그럼 한 줄 한 줄 볼게요. EBS 방송은 나에게는 참 오랜 친구와 같다.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1: Mm-hmm.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2: 이거 그대로 해도 되는 모양이네요.
1: Yeah.
2: 영어적으로 크게 어색하진 않습니다. EBS broadcasts, EBS 방송이 are like an old friend. 오랜 친구와 같다. 자, 이런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앞에 주어가 복수인데 뒤에 are 다음에 이렇게 단수가 올 수 있느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Is this possible?
1: Yes, it is possible.
2: 가능하답니다. 언어 선생님들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1: Yeah.
2: So,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전혀 문제없는 문장입니다. 주어하고 보어의 수일치를 항상 시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to me, one more time.
1: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2: Mm-hmm.
1: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2: Mm-hmm. 79년을 딱 받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Way back in 1979.
1: Yeah, so 1979 is many, many years ago. And so if you want to emphasize that, you can say it was way back in and then year. Way back.
2: 그렇죠. 강조네요.
1: Yeah.
2: 한참 전에 언제 이럴 때 way back in 1979. 그 다음에 또 부연 설명하려면 when으로 붙였대요. When I was in 10th grade. 물론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when I was in my first year of high school 하셔도 되고
1: sure.
2: 그렇죠? 미국에서는 약간 10학년에 해당할 테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I first experienced 갑니다.
1: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2: 좋습니다. 당시에는 방송국 이름도 달랐고 대학 입시 과목 위주로 방송이 진행됐었다. Okay?
1: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대학 입시를 그냥 college admissions, S 동그라미 치시고요. 복수형으로 씁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그런 과목들에 집중해서 방송이 나갔었다. 그 당시엔 이름도 달랐다. Station은 여기서 뭐 기차역 할 때도 station 쓰지만, 방송국도 TV station 혹은 radio st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EBS 혹은 교육방송도 하나의 station이죠.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당시에는, okay? 그 다음에,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자, 지금은요, 학생이 아니라 중년의 사회인으로서 EBS를 듣고 있다. 옛날에 이제 학생으로서 이제 입시 때문에 EBS를 이용했지만, now 갈게요.
1: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2: 중년의 사회인. 이렇게 그대로 가도 되네요.
1: Yeah.
2: Middle-aged. 주의할 거는 age 다음에 d를 넣어서 형용사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Member of society. 그럼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서 라는 얘기죠. As는 뭐뭐로서 라고 연결할 때 써야 되니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문장 다시 한번요. 이제는
1: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2: 최근 가장 친근하게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은 EBS FM의 어학방송들입니다. Okay?
1: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2: 저 입지형, 귀지형 같은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가장 이제 어학 공부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방송들인데 language studies. 저희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study보다는 studies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복수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뭐 어학학습이란 말을 할 때 영어에서는 의례의 복수형을 많이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이제 학업에 좀 집중해야 돼 그럴 때 I have to focus on my study 혹은 studying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그 문장은 좀 써놓으세요. 그 문장 한 번만 읽어주세요.
1: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2: 한 번만 더요.
1: I have to focus on my studies.
2: 그러면
1: You have to focus on your studies.
2: 아이한테. 너 저 공부에 집중해라. 그럴 때도 study나 studying이 아니에요. studies. 이건 관용적으로 영어에서 그렇게 씁니다. 이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Most familiar. 자, 그 문장 다시 한번.
1: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2: 좋습니다.
1: I tune in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2: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하루 2시간씩 라디오를 청취한다라는 얘기죠. 청취하다. tune in to. 인의 힘을 주세요. tune in 다음에 to는 전치사고 in은 tune에 붙은 거예요. 시청하다, 청취하다. tune in to. 한 번만 더요.
1: tune in to. tune in to.
2: 2시간이니까 for 2 hours each morning. 매일 아침 2시간씩 또 전치사 나오네요. from 6 to 8 o'clock. From 6 to 8 o'clock. 자, 이렇게 전치사 동그라미 다 쳐놓으시고 정확하게 씁시다. Unless something comes up. 이거 무슨 말인가요? Something comes up?
1: If something comes up, it happens. A situation occurs unexpectedly.
2: Unexpectedly. Mm-hmm. 이거 약간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1: It's not planned. It's,
2: 계획된 게 아니에요.
1: Nope.
2: 갑자기 아침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내가 꼭 이렇게 듣는다. 다시 한번요.
1: I tune in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무슨 뜻인가요?
1: So, after so many years, 이렇게 오랜 동안 자 공부를 하다 보니 English, 영어가 feels like a hobby. 그러니까 즐겁다는 말이 되겠죠. 취미처럼 느껴진다니까.
2: 그렇죠.
1: Not an academic pursuit. 그러니까 이게 학업, 뭐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기보다는 취미처럼 느껴진다.
2: Pursuit 하면 여기서 명사예요. 추구, 따라가는 건데 학업적으로 뭔가 하는 그런 느낌보다 그냥 취미처럼 느껴진다.
1: Right. An academic pursuit would require you to study something, right?
2: Take a test, perhaps.
1: Right. So this does not feel like studying. It feels like a hobby.
2: 그러니까 너무 오랜 기간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나의 삶의 습관이지. 이게 무슨 어떤 학업을 추구한 이런 느낌은 안 든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만.
1: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좋습니다.
1: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2: 입지형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접하는 실생활 주제, 실생활 주제, 영어로 real life topics. 그대로 하시면 되네요. Real life topics. 다시 한번요.
1: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 life topics every day.
2: 살아있는 실생활 주제들의 표현들을 매일 배우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Okay?
1: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2: 아니,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이런 재미를 이제서야 느낀 것이 조금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많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때형 함께 해주시고.
1: Especially if you're enjoying it so much these days.
2: 이게 너무 재밌어. Yeah. 막 매일 뭐 이렇게 낭독해서 올리고 같이 이렇게 서로 응원해주고 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이걸 진작 왜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A twinge of regret. 요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Okay. A twinge of something. 여기서 regret니까 후회잖아요. A twinge is a feeling, okay, or an emotion that you feel
2: okay.
1: that suddenly hits you. It's a sudden feeling or a sudden emotion.
2: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느끼는 감정을 twinge라고 하는군요.
1: 확 느껴지는 거, 갑자기 딱 느껴지는 그런 느낌?
2: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재밌는 걸 내가 진작에 안 했을까? 그러면서 후회가 갑자기 느껴졌어요.
1: Right.
2: 그럴 때 feel a twinge of regret.
1: So 그렇습니다. You could feel a twinge of regret. You could feel a twinge of sadness, for example.
2: Okay.
1: You could feel a twinge of any emotion.
2: 확실히 와닿네요. 여러분 뜻 이해하셨죠? twinge의 의미. 다시 한번.
1: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그러니까 옛날에도 영어를 막 꼭 뭔가 해야 되는 공부로 생각하지 않고 취미로 느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지만 여러분 옛날에 약간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얘기죠. I wish는 옛날에 대한 어떤 희망이죠.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Consider 뭐뭐뭐 곧장 명사 쓰시면 돼요. Consider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chore 같은 건 좀 힘들게 꼭 해야 되는 뭔가를 chore라고 하잖아요.
1: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2: 억지로.
1: 되는 일?
2: right. 그걸 chore라고 하잖아요. 아, 옛날에 영어를 막 억지로 했었던 그런 게 좀 아쉽다. 지금처럼 재밌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시 한 번만 마지막 문장.
1: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2: 자, 오늘 사연도 참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방송 매일 함께해 주고 계신 분들이니까. 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Describe how you have made use of EBS radio programs. To me, EBS broadcasts are like an old friend. I first experienced EBS way back in 1979 when I was in the 10th grade. The station had a different name at the time, and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Now, I listen to EBS not as a student, but as a middle-aged member of society. The most familiar programs are language studies programs on EBS FM. I tune in to English lectures for 2 hours each morning from 6 to 8 o'clock, unless something comes up.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It's fun to learn English expressions for real-life topics every day. I even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I wish that I had considered English a hobby in the past rather than thinking of it as a chore.
1: 패턴 practice.
2: 자, 여러분과 매일매일 소통을 하는 오픈 단톡방들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 탭에서 입지형 쳐보시면 되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내용 관련된 궁금증, 질문 같은 거 운영 시간에 올려주시면 제가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계속해서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과 만들어 가볼게요. 세 가지 표현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여러분이 영작할 때 상당히 떠오르는 단어가 없다면 이걸로 픽스 하시면 됩니다. College admissions. S 꼭 붙이시고요.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1: The broadcasts focused on subjects for college admissions.
2: 대학 입시 과목 위주의 방송이 진행됐었다. 예전에 그랬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문장이죠. 대학 입시 과정을 준비하는 것은 학생들이나 부모 모두에게 심적 부담이 된다. 영어로
1: The college admissions process is stressful for both students and parents.
2: 그렇죠. 거기 S 보이시죠? Admissions process. S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학업이라는 의미로 academic pursuit 뒤에 강제 잘 주시고
1: After so many years, English feels like a hobby, not an academic pursuit.
2: 오랜 기간 영어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가 공부가 아니라 취미처럼 느껴진다. 가 되겠죠? 자, 학업이라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것일 수도 있다. 영어로
1: An academic pursuit can be very enjoyable.
2: If you have the right intentions and if you have the motivation level, I guess, an academic pursuit can be very enjoyable. 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후회 같은 거, twinge란 단어 기억해 보세요.
1: I feel a twinge of regret that I've only discovered how fun it is so recently.
2: 영어 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거였나? 최근에서야 깨달아서 좀 후회가 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안타까움이 남았다 혹은 느껴졌다.
1: I felt a twinge of regret even though I had tried my best.
2: 한 번 더요.
1: I felt a twinge of regret even though I had tried my best.
2: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아쉬움은 남았다. 그것이 갑자기 느껴졌다의 의미로 twinge 쓴 겁니다. 자, 세 가지 표현 연습 잘 해보셨길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with EBS radio programs?
3: I've been tuning in for almost 10 years.
1: Wow, that's a really long time.
3: I study in advance, listen to the broadcasts, and then go over the content. It makes my day.
1: I do the same.
3: I think learning a second language is great for mental health, regardless of your age.
2: 자, EBS 방송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하는지 대화 내용입니다. How long have you been studying with EBS radio programs?
1: I've been tuning in for almost 10 years.
2: 와, 10년 넘게 하셨대요.
1: Wow, that's a really long time. I study in advance, listen to the broadcasts, and then go over the content. It makes my day.
2: 예습한다는 얘기 나오는 것 같은데요?
1: Study in advance.
2: 미리 공부한다는 얘기죠?
1: Yes.
2: 그리고 방송 듣고
1: 그리고 go over the contents means to review the contents.
2: 그렇죠. 뭐 훑어본다는 얘기인데 네. 방송 듣고 다시 본다는 얘기는 복습한다는
1: 복습.
2: 얘기고. 그러면 하루가 즐겁다.
1: It makes my day.
2: 이런 표현. It makes my day 하면 방송 듣는 것 자체가 하루를 즐겁게 만들어준다. You made my day. 이런 말 쓰잖아요. 누가 칭찬해.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청취율을 정점에 올려놔줄 남자죠.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우가차차 우가차. 아까 마오리 얘기군요.
1: 전혀 고증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거죠. 노 저어야죠. 노.
2: 어휴 노를 저라. 노를 저라.
1: 어휴
2: 노를 저라. 노르웨이. 노르웨이.
1: 자 오늘의 썬문답 주제 아마 다들 전혀 눈치를 못 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먼저 저희가 아주 어렵게 사진을 한 장 구했습니다. 보시죠. 바로 저 사진입니다.
1: 전 너무 쉽게 본 사진인데 뭘 어렵게 구해요. 예. 월드컵, 이거 월드컵 사진이죠?
2: 월드컵 사진인데 네. 붉은 악마는 아니에요.
1: 붉은 악마 아니네.
2: 붉은 악마는 아니고 그래서 노르웨이 응원단인데 그 지금 노르웨이 응원단인지 이른바 바이킹 롤을 하면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1: 노르웨이가 이번에 32강에서 코트디부아르도 이기고 방송일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브라질과 16강전을 펼친 상태. 이렇게 승리 후에 선수단과 팬들이 다 같이 바이킹으로 예, 몰입을 해서
2: 분장을 해서 예. 노를
1: 저어라. 있습니다.
2: 우리는 노르웨이, 우리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후예다.
1: 바이킹의 역사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주제예요. 바이킹이란 단어의 뜻도 궁금한데요.
2: 그러니까 바이킹은 어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1: 아 그래요?
2: 자 일단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바이킹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1: 어? 바이킹족이라고 하잖아요.
2: 바이킹족 앞이 틀렸어요. 어, 우리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한민족, 뭐 일본, 중국, 한족 같은 민족 이름이 아닙니다.
1: 아.
2: 우리가 알고 방금 말씀드린 노르웨이, 뭐 스칸다나비아에 있는 뭐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까지 이른바 북유럽 국가들 있죠.
1: 네.
2: 거기에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민족은 굳이 따지면 노르드족이에요.
1: 노르드족?
2: 북쪽에 아. 있는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1: 아, 예, 예, 예.
2: 노르드족 가운데서 바이킹은 직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1: 어떤 직업이요?
2: 약탈하는 직업이요.
1: 아, 노르드족 중에서 약탈하는 사람들을 바이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2: 직업. 아... 노르드족 가운데서 네. 야, 우리 여기 먹을 거 없고 춥고 배고프고 하니까 네. 우리 따뜻한 잉글랜드라든지 프랑스 네. 가가지고 우리 약탈하러 갈래? 배 타고 아... 손들어. 어, 저 갈래요. 갈래요. 요 약탈하러 한 배 탄 직업군을 바이킹이라고 불렀다.
1: 그럼 당연히 노르드족이라고 다 약탈을 했던 건 아니라는 거네.
2: 아니죠. 노르드족 가운데서도 우리같이 썬킴같이 착한 사람도 있었고 네. 정말로 난 폭력이 싫어요 또 있었죠.
1: 평소에 뭐 농사도 짓고 그래요.
2: 농사도 짓고 그중에서 배를 타고 약탈 이른바 네. 약탈을 했던 그 직업군을 바이킹이라고 아. 한다. 근데 바이킹의 어원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2: 가장 대표적인 예,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위크라고 네. 피오르드 유명하잖아요.
1: 네,
2: 그 쭉 들어가는
1: 침식해 하는 것 같은 거.
2: 그렇죠, 그렇죠. 네. 피오르드를 고대 노르드어로 위크라고 하는데,
1: 어.
2: 그 V-I-K요.
1: 네네네. 네.
2: 거기서 나왔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가장 신빙성 있어 보이는데.
1: 굉장히 유력해 보이는데요.
2: 그렇죠.
1: 예, 예, 너무 그 잘 어울리는데.
2: 이외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네, 네. 확실한 건 없어요.
1: 아. 이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또 세계 곳곳으로 가면서 바다를 누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노르드인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결정적으로 훌륭한 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2: 롱쉽. 말 그대로 긴 배. 어. 딱 저거.
1: 어, 저거 그냥 놀이공원에 있는 거네.
2: 놀이동산에 있는 그 바이킹이죠.
1: 네.
2: 근데 그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일단 바다로 나가야지 약탈하든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1: 네네.
2: 저게 바닥이 평평해요.
1: 아, 네.
2: 그래서 빠른 속도로 돌진할 수 있어요.
1: 아, 그런 장점이 있구나.
2: 그래, 네. 앞뒤가 없어요. 뭐, 대리운전 같죠. 앞뒤가 똑같아요.
1: 앞뒤가 똑같네, 진짜.
2: 앞뒤가 어. 똑같아가지고, 네. 배를 돌릴 필요 없어요. 아. 가다가 일로 가면 바로 다르치 전진.
1: 아, 후진하려면 약간 지하철 시스템이구나. 전철처럼.
2: 그렇지.
1: 아, 그렇구나. 아 후진, 그게 이거 할 필요 없이.
2: 이거 삐삐삐삐 할 필요 없다니까요.
1: 그냥 바로. 그게 좋네.
2: 이게 앞머리가 되어버려요.
1: 예.
2: 그리고 네. 이게 가벼워요. 아, 가벼우다 보니까 네네. 들고 육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1: 어...
2: 그리고 이제 바이킹의 그 발명품 가운데서 발명품이라기보다 발견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타르 있잖아요.
1: 타르?
2: 네. 그 석유에서 올라온 타르.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
2: 아스팔트 같은 비슷한 거요. 네. 타르를 이 친구들이 찾아냈어요.
1: 아 그래요?
2: 그래가지고 타르를 저 롱십 틈틈마다 바릅니다.
1: 어, 네.
2: 물이 안 새요, 방수가
1: 아,
2: 잘 돼요.
1: 거의 메웠구나.
2: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먼 바다까지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스칸다나비아에 출발해가지고 잉글랜드 나중에는 우리가 노르망디라고 부르는 프랑스까지 어. 먼 거리까지 갔다가 약탈을 해올 수 있었던 거죠.
1: 아, 자, 롱심 얘기해봤고요. 아까 이제 뭐 바이킹 투구의 뿔이 고증이 안 된 거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사실 바이킹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머리에 뿔 달린 투구 쓰고 도끼를 마구 휘두르는 막 잔인하고 거친 모습.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벌꿀주 원샷하고.
2: 벌꿀주, 와.
1: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이게 다 그럼 고증이 잘 안 된 건가요?
2: 그 바그너의 오페라 얼마 안 되셨습니까?
1: 아, 바그너?
2: 네. 바그너가 이제 오페라를 만들면서 거기에 그 바이킹이 등장을 해요.
1: 네.
2: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물론 바이킹들이 나중에는 기독교로 이제 그 개종을 했습니다.
1: 아.
2: 하지만 바이킹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종교가 네. 종교라고보다 신을 오딘 믿잖아요.
1: 오딘, 오딘, 북유럽,
2: 북유럽 네, 오딘. 오딘과 토르,
1: 토르 아빠, 토르 아빠,
2: 어. 토르 빵, 어. 망치, 네. 똥똥똥똥 망치.
1: 네.
2: 그러니까 이런 이교도 야만인들을 조금 더 야만인 같이 우리 묘사할 방법이 뭐가 없을까? 투구에 뿔 달아라. 해서 아, 무대 연출로 아, 만들어진 거예요. 바그너의 뮤지컬이에요.
1: 오페라에서 처음 그 이미지가.
2: 그렇죠. 아. 그게 이제 나중에 정말로 뭐 영화라든지 TV 드라마를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바이킹은 이걸 쓰고 있다라는 네. 오해가 생긴 아, 거죠.
1: 그럼 실제로는 뿔 없이 이런 돈 모양만 이렇게.
2: 아니 실제
1: 쇼트트랙 선수처럼 쓰는 건가요?
2: 그렇죠. 바이킹도 네.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고.
1: 네.
2: 우리가 알고 있는 투구에다가
1: 아 저런 느낌.
2: 네, 심지어 그 눈구멍도 딱 보호가 되는 그 선글라스 같은 보호대가 있었어요. 어,
1: 아 중세 기사들 투구
2: 똑같아요,
1: 같네.
2: 똑같아요.
1: 어, 비슷하네. 어 그리고 이제 약간 그 광기 어린 전사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광전사 버서커라고도 하는 이제 게임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 그런 이미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베르세르크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네. 그 광전사 여기서 광은 진짜 미친 전사들이거든요.
1: 네네네.
2: 설에 따르면은 그 광대 버섯을 먹은 술록의 오줌을 마시고 휘하를 아~ 마시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1: 네.
2: 여기에 약간 그 엠페타민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전투에 임했다.
1: 아~
2: 그래가 진짜 미친 전사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1: 아~
2: 그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 바이킹 전사들은 진짜 미친 듯이 싸웠습니다.
1: 왜 그랬을까? 네.
2: 그 북유럽 신화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네. 오딘도 있고 뭐 토르도
1: 로키도 있고,
2: 있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가운데 영단어 가운데서도 그 북유럽 출신들이 많아요. 오딘의 날이 영어로 바꿔진 것이 웬스데이예요.
1: 어.
2: 그리고 토르의 날이
1: 덜스데이고
2: 이런 식으로.
1: 어, 예, 예.
2: 이 양반들이 뭘 믿었냐면은
1: 네.
2: 정말로 오딘 신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싸우다가 죽으면은 어. 발할라 라는 곳으로 간다라고.
1: 아, 발할라. 어.
2: 발할라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1: 그 뭐
2: 패러다이스예요.
1: 패러다이스야, 천국.
2: 천국이요.
1: 어.
2: 그래서 기록은 없지만 이 광전사들이 싸우다가 전사를 했을 때 웃으면서 죽었대요.
1: 아.
2: 나는 발할라 가서 오딘 신과 같이 난 파티를 한다.
1: 그게 명예였구나 그 사람들한테는.
2: 그러니까 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전사는 맞습니다.
1: 아, 용맹한 전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역사에서 언제부터를 바이킹 시대라고 합니까? 뭐 바이킹의 시대를 알린 결정적 사건이 있었을까요?
2: 그 타임머신을 타고
1: 네.
2: 793년으로 가봅시다.
1: 아, 오랜만에 탄다. 이거 쓰세요.
2: 네. 쓰고.
1: 네.
2: 때는 서기 793년.
1: 아, 통일신라 시대네.
2: 으쌰! 으쌰!
1: 네, 네.
2: 여기는 지금 잉글랜드, 영국의 어? 동북지역.
1: 어.
2: 동북지역에 있는 한 외딴 섬이에요.
1: 아, 잉글랜드.
2: 이 외딴 섬 안에는 린디스판이라고 하는 사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1: 어, 예.
2: 수도원, 네. 당시에,
1: 네.
2: 793년이니까 이미 이제 기독교는 다 브리튼 섬에 정착을 했고,
1: 네.
2: 수도원도 나름 정착을 많이 했어요. 특히 산속과 외딴 섬의 수도원들이 많았거든요. 네. 조용히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뭐, 기도하시라고요. 여기도 돈들이 많았어요.
1: 수도원에?
2: 수도원에.
1: 아, 그래요?
2: 기부를 하니까.
1: 어...
2: 뭐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뭐 금전도 바치고.
1: 네네.
2: 그리고 또 십자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뭐 싼 걸로 만들었겠습니까?
1: 어.
2: 비싼 걸로 만들었겠죠.
1: 네.
2: 여기 조용한 린디스판 수도원에
1: 네.
2: 저 멀리 앞바다에서 누군가 노를 젓고 오기 시작해요.
1: 루. 무섭다.
2: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킹의 첫 유럽 습격이었어요.
1: 잉글랜드에 있는 수도원을 친 거예요?
2: 793년 린디스판 수도원 침략. 이게 진짜로 첫 유럽사에 등장한 바이킹의 시작이에요.
1: 아, 그래요?
2: 793년 이 린디스판 수도원 침략부터 네. 300년 동안을 이른바 바이킹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1: 아, 300년 정도를.
2: 이때부터 네. 다 휘젓고 다녀요.
1: 한 8세기부터 한 11세기 정도.
2: 그렇죠. 그래서 뭐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노르망디도 원래 바이킹의 땅이었었죠. 프랑스.
1: 네.
2: 그러니까 크게 어느 쪽으로 가냐면 일단 잉글랜드로 온 쪽 바이킹도 있었고
1: 네.
2: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의 프랑스 파리까지 들어가거든요.
1: 네.
2: 파리 공방전을 벌려요. 이쪽 바이킹도 있었고
1: 네.
2: 아예 동쪽 내륙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의 키우
1: 우크라이나
2: 수도 쪽으로 들어간 바이킹도 있었고 야. 나는 다 싫다.
1: 네.
2: 나는 저 멀리 항해해가지고
1: 네.
2: 탐험을 하겠다라고
1: 네.
2: 했던 탐험가 바이킹도였어요. 그 바이킹들은 지금의 뉴펀들랜드라고 해서 캐나다까지 도착을 합니다.
1: 캐나다?
2: 캐나다.
1: 멀리도 갔네.
2: 이건 증명이 됐어요. 그 캐나다의 뉴펀들랜드에
1: 네.
2: 바이킹의 정착 마을이 발견됐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콜럼버스보다 무려 500년 전에 신대륙에 도착했던 유럽인들이다. 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1: 정말 유럽 곳곳 또 북미 대륙까지 종횡무진. 아, 그 당시에 아무래도 뭐 좀 척박하고 환경이
2: 그래요.
1: 농사도 어렵고 그랬겠죠.
2: 너무 이제 인구도 폭발을 했고
1: 네.
2: 스칸다나비아에
1: 네.
2: 부족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1: 아.
2: 그 노르드족 간에
1: 네.
2: 싸우다가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왜 우리끼리 싸우냐. 우리끼리 싸울 바에는 차라리 눈길을 좀 밖으로 돌려가지고 밖으로 나서 약탈질을 하자.
1: 아.
2: 해가지고 듣던 소문이 야 지금도 잉글랜드 가면은
1: 네.
2: 그 수도원에 돈 많대. 그래? 우리가 있는 롱십도 있는데 한번 가볼까? 그리고 지금 프랑스 당시에 서 프랑크 왕국이었거든요.
1: 네네네.
2: 거기 파리란 데 가면 돈이 네. 그렇게 많대. 가자.
1: 네.
2: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약탈질을 네. 시작했다.
1: 아, 그럼 바이킹이 향한 곳들을 차례차례 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잉글랜드 관련해서 바이킹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2: 그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린디스판 수도원을
1: 네.
2: 쳤을 때
1: 네.
2: 이른바 영국은 편의상 영국이라고 할게요.
1: 네.
2: 영국은 7왕국 시대였습니다.
1: 7개의 왕국이 있었네요.
2: 7개의 왕국들이 있었어요.
1: 그
2: 다 앵글로 색슨족들이 만든 왕국들이었거든요.
1: 네네.
2: 7왕국을 그 지금 방금 그 말씀드렸던 그 수도원은
1: 네.
2: 노섬브리아 7개의 왕국 가운데서 노섬브리아 소속 왕국 그 수도원이었어요.
1: 네.
2: 여기서부터 바이킹이 상륙해가지고 7개 왕국을 다 각계 격파로 치고 나갑니다.
1: 야.
2: 앵글로색슨 빠빠빠빠빠
1: 어딘가 살아남았나?
2: 그 7개 네. 왕국 가운데서 웨섹스 왕국이 있었습니다.
1: 웨섹스.
2: 네. 웨섹스 왕국의 한 걸출한 지도자가
1: 네.
2: 내가 이걸 다 막겠다 라고 하면서 막아내요.
1: 그 누굽니까 그게?
2: 바로 알프레드 대왕이요.
1: 대왕이라 그래요?
2: 그 영국 역사 가운데서 처음으로 누구 더 그레이트 대왕이라는 호칭이 붙는 첫 왕이에요. 알프레드 대왕이.
1: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2: 알프레드 대왕 그 긴 영국 역사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1: 네.
2: 알프레드 대왕이 지금 나머지 6개 앵글로색스 왕국이 다 망하는 그 가운데서
1: 네.
2: 정말로 치열하게 싸워 가지고 바이킹들을 몰아냅니다.
1: 아, 그래요?
2: 몰아낸다기보다는
1: 네.
2: 선을 딱 그어요.
1: 네.
2: 데인로우라고 하거든요.
1: 데인로우?
2: 당시 영국에서는 그 들어온 바이킹을 데인족이라고 불렀어요.
1: 데인족?
2: 그 데인족이 나중에 세운 나라가 덴마크거든요.
1: 아, 덴마크. 데인의 땅 뭐 이런 건가?
2: 그렇죠. 야! 역시. 그래서 데인족과 협상을 해요.
1: 네네.
2: 이리 오라고.
1: 어.
2: 선 딱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너희 바이킹 땅 하라.
1: 네.
2: 그 이 밑에는 우리가 앵글로색슨 왕국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요.
1: 네.
2: 그래서 그 바이킹이 점령했던 그 땅을 데인로라고 지금 부르는데,
1: 네.
2: 이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가 많이 또 들어와요.
1: 어떤 거요? 썬킴의 영어 한마디 오랜만에.
2: 데인로를 네. 통해서 들어온 그 바이킹 단어 중에.
1: 네.
2: 우리가 알고 있는 give, take, want 이런 동사들이 들어와요.
1: 기초 300단어 안에 다 들어가는
2: 거 다 들어와요.
1: 예, 예.
2: 그때 데인로가 안 들어왔으면
1: 예.
2: Can I give you something? 이게 안 쓰고 있다니까요.
1: 아, 예. 노르디인의 언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바이킹의 언어입니다.
1: give and take가.
2: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예.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랑 잉글리시라는 영어가
1: 네.
2: 굉장히 여러 개 다 섞인 거예요. 자, 그리고
1: 예.
2: 이 알프레드 대왕이 막아냈잖아요.
1: 네.
2: 막아낸 다음에 뭐 하냐면
1: 네.
2: 바이킹 애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모른다. 네, 대왕. 어떻게 되겠, 어떻게 할까요? 아, 강화도에 가면 보.
1: 아, 그러니까 보,
2: 진 있잖아요.
1: 갑자기요? 예, 예, 예. 예, 있죠, 있죠.
2: 광성보.
1: 어, 있죠, 있죠.
2: 초지진.
1: 네, 네, 네.
2: 이런 것 같이.
1: 네. 약간 작은 성벽 같은.
2: 요새를 예, 만들어라.
1: 요새, 요새, 예.
2: 그 요새를 B-U-R, bur, 또는 부르. 여러 가지 발음이 있는데.
1: 거기서 보가 나온 건가요? 네, bur라고 하는데. 네.
2: B-U-R 이라고 하는 그 네. 경, 성보다는 작은. 요새. 광성보랑 똑같아요.
1: 네네네. 네, 네.
2: 약간 요새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쳐들어 내려올 경우에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B-U-R, 버르가 당했을 경우에
1: 네.
2: 여기 A에 있던 주민들과 병사들은 바로 옆에 있는 C든지 D로 이동을 하라.
1: 어,
2: 이런 식으로 네. 다 그
1: 시스템을
2: 시스템 짜놓은 거예요.
1: 네.
2: 그리고 자치 단위를 또 만들어요.
1: 네.
2: 이 버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주민들을 모아서 살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뭐냐?
1: 네.
2: Sure.
1: Sure.
2: S-H-I-R-E.
1: 아, 요크셔, 버크셔 할 때 셔?
2: 요크셔, 어. 버크셔.
1: 아, 셔, 그 영국 진영에 많잖아.
2: 그렇죠. 어,
1: 셔, 셔. 예, 뉴햄프셔.
2: 뉴햄프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예요.
1: 예, 예, 예.
2: 그리고 버 같은 경우에도, 예. 어, 그 영국이라든지 특히 뉴욕에 가시면요.
1: 네, 네, 네.
2: 뉴욕의 자치구를 보로라고 해요.
1: 미들스보로, 이런
2: 와,
1: 거.
2: 그렇지, 그렇지. 어,
1: 그래.
2: 와.
1: 미들스보로, 또 뭐, 또 원클럭 많지, 많지.
2: 브롱스보로.
1: 피터스보로, 이런
2: 그치,
1: 거 있잖아.
2: 그렇지, 보로. 근데 뭐, 먹으시냐.
1: 예, 예, 예.
2: 그 자치구를 버르라고 하거든요.
1: 어어.
2: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1: 아~
2: 이게 다 알프레드 대왕 덕분이다.
1: 아, 그렇구나.
2: 그리고 알프레드 대왕이 대왕 이유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1: 네네네.
2: 저 양반 덕분에 앵글로색슨 왕국이 유지가 돼가지고
1: 그렇지, 그렇지.
2: 오늘날의 잉글랜드가 유지가 돼요.
1: 아,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 대왕이구나. 네,
2: 오늘날의 잉글랜드를 살려준 대왕이라고 해서 아~ 대왕 호칭을 붙입니다.
1: 네네.
2: 그 영국에는 알프레드 대왕이 있었다면은
1: 네.
2: 바이킹, 그러니까 노르드족이죠.
1: 네.
2: 노르드족도 통합의 상징이 있었어요.
1: 누굽니까?
2: 다 통합하자.
1: 네.
2: 우리도 하나로 뭉치자.
1: 네.
2: 근데 그 양반이 네. 이가 파란색이에요.
1: 아, 파란이?
2: 파란이에요.
1: 어, 어. 아, 나 이거 들어본 것 같은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2: 그 예, 예, 예. 왕의 별명이 블루투스예요. 아, 진짜 진짜로.
1: 아, 근데 왜 블루투스를 왜 따온 거지? 그 네? 단어를? 통신용어로?
2: 이게 에릭슨사가,
1: 네. 네, 네.
2: 에릭슨사가 어... 통신사에 뭔가 연결시켜잖아요.
1: 어, 그래, 그래, 이거 들어봤어. 맞아, 맞아.
2: 그래가지고, 네.
1: 아, 통합시킨 왕이니까.
2: 다 통합시킨 왕이다.
1: 아, 그러겠어요.
2: 여기 시스템은 뭐라고 할까?
1: 어...
2: 우리 바이킹의 그 통합의 대왕, 네, 네. 블루투스 대왕 아, 이름 쓰자.
1: 우리 바이킹 없인 우린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2: 그래서 블루투스 예. 마크 있잖아요, 저거요.
1: 네, 네.
2: 블루투스 마크가 블루투스 왕의 그 이니셜이라니까요, 지금요.
1: 어,
2: 저 지금 블루투스 왕의 그 이니셜이 되게요.
1: 아, 그러네. 우리 또
2: 야,
1: 블루투스 이건... 앞으로 연결할 때마다 이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2: 맞습니다.
1: 여러분. 예. 자, 바이킹과 잉글랜드의 관계는 이렇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노르망디까지 바이킹이 진출했다 그랬죠?
2: 그 아까 롱쉽을 타고
1: 네.
2: 샌느강까지 내려옵니다.
1: 야.
2: 샌느강까지 내려와가지고 샌느강 타고 쭉 올라가요.
1: 네.
2: 올라가서 지금의 파리까지 옵니다.
1: 네.
2: 당연히 그때는 프랑스가 아니라 서프랑크 왕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파리에 돈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1: 어...
2: 나오라고 나오라고
1: 네.
2: 나오라고
1: 안... 빙을 뜯으러 간 거죠?
2: 빙을 뜯으러
1: 예,
2: 간 거죠.
1: 빙을 요구하러
2: 나와라, 나와라.
1: 예, 예,
2: 나와. 예. 안 나와요.
1: 네.
2: 그 지금도 그 샌느강에 가면 하중도라고
1: 네.
2: 여의도 같이
1: 네.
2: 그 샌느강에 조그만하기보다는 섬이 두 개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섬. 당시에는 그 두 섬이 파리였어요.
1: 네네.
2: 그 섬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1: 네.
2: 나오는 거예요.
1: 어...
2: 그 서프랑크 수도에서.
1: 네네네.
2: 무려 10개월 동안 공방전을 펼칩니다.
1: 야.
2: 그래서 바이킹도 지치고 그 당시에 이제 서프랑크 왕국도 지치고 해서 뭐 하냐면 서프랑크 왕국에서
1: 네.
2: 함락 안 돼요.
1: 네.
2: 돈을 줘요. 이거 먹고 떨어지십시오.
1: 오.
2: 그리고
1: 네.
2: 떨어졌는데도 계속 와요. 솔직히 한
1: 근데 돈으로 협상하면 거기서 그칠 수가 없어. 계속
2: 야야,
1: 옵니다. 계속
2: 그러니까
1: 옵니다.
2: 그러니까 돈 주더라야 네. 5만 원? 내가 야, 난 4만 원에 갈게. 이게 된다니까.
1: 맞습니다. 예.
2: 하도 오니까 예. 스탑. 스탑. 너 바이킹족, 노르드족 샌느강 하구원 지역에 땅 떼줄 테니까
1: 아.
2: 거기에 너희들은 정착해서 살라고.
1: 아, 예, 예.
2: 정착해서 살고
1: 네.
2: 우리가 공작 지휘 줄 거고
1: 어.
2: 뭐 야, 너 기독교를 개종해.
1: 예.
2: 개종하지만 이거 다 대줄게.
1: 아.
2: 단 우리가 너한테 공작 지휘 주고 공국 만들어 주고 공국 아니에요?
1: 네.
2: 공국 만들어 주고 다 할 테니까
1: 네.
2: 다른 너희 똑같은 패거리 바이킹이 오면 네가 막아달라. 그래서 당시에 바이킹 지도자였던 롤로라고 있었어요.
3: 롤로.
2: 이 롤로세오가 아니라 롤로예요.
3: 예. 예.
2: 롤로가 서프랑크 왕국과 손을 잡습니다. 하겠습니다.
3: 예, 예, 예.
2: 라고 하면서 네. 바로 기독교를 개종하고 네. 그리고 공작 지위 받고 그 땅에 눌러 앉아요. 이 땅이 노르드족의 땅이라고 해서 노르망디가 돼버려요.
3: 아.
2: 우리도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3: 아, 노르드족의 땅이구나, 노르망디가.
2: 근데 오래 예, 예. 가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급속도로 프랑스화가 됐기 때문에
3: 예, 예, 예.
2: 갑자기 뭐 바이킹 마시다가
3: 와인 마시고
2: 이다도시 이다시골 하다가 바이게트 하고 빨리 프랑스
3: 동화가 빨리 되고
2: 동화가 빨리 되고
3: 아 그런데 그 프랑스에 정착한 바이킹 후손들이 다시 영국을 정복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2: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066년
3: 네.
2: 1066년이 영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3: 이거 무슨 일이 있었나요?
2: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은 진짜 드 보잡 섬나라였어요. 아무도 누구? 영국? 네, 네. 할 정도로요.
3: 네, 네.
2: 당시 이제 영국에서 편의상 영국이라고 할게요.
3: 네.
2: 영국에서 이제 왕이 사망하면서 왕위 약간 계승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노르망디의 그 왕이라고 할게요. 왕이었던 윌리엄이 우리도 지분이 있다. 약간 뭐 친척 가운데 누구누구가 있었어요. 왕자리 공석이지.
3: 네.
2: 나 윌리엄, 노르망디의 윌리엄이 그럼 내가 잉글랜드의 왕도 하겠다. 라고 하면서 당연히 잉글랜드에선
3: 가소롭구만.
2: 너 지금 나보고 가소롭다고 했냐? 해서 바로 바다 건너 넘어가가지고 박살을 내버려.
3: 아 진짜요? 윌리엄이?
2: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3: 예, 예.
2: 헤이스팅스라는 지역에서 잉글랜드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3: 네.
2: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듣보잡 섬나라였던 영국이 드디어 유럽 대륙에 편입이 된 순간이었어요.
3: 아, 생소했던 영국이 유럽에 편입이 됐다.
2: 왜 나름대로 프랑스와 연결되어버렸기 때문에.
3: 아, 그렇죠. 윌리엄은 프랑스 지금 물이 들은 사람이니까.
2: 그러니까 바이킹의 네. 후손이지만
3: 네네네.
2: 그냥
3: 프랑스죠,
2: 실질적으로
3: 사실상.
2: 프랑스 사람이에요. 여기서 또 큰 변환점이 발생합니다.
3: 어떤 변환점이? 예.
2: 프랑스 바이킹의 후였지만 프랑스 사람이었던 윌리엄이 이제 그 지배층이 됐잖아요.
3: 네.
2: 언어가 달라져요. 영국 언어가.
3: 어떻게요?
2: 하층민이 쓰는 언어와 상류층 프랑스인들이 쓰는 단어가 달라져요.
3: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2: 예를 들어서 하층민들 원래 살고 있던 잉글랜드인들은
3: 네.
2: 소, 돼지 잡아도 못 먹어요. 비싸니까.
3: 그렇겠죠. 예.
2: 근데 프랑스에서 건너온 귀족들은 그걸 먹었겠죠.
3: 그렇겠죠.
2: 그래서 키우던 동물과
3: 네.
2: 먹는 동물의 단어가 달라집니다. 카우,
3: 비프,
2: 피그, 포크 이런 식으로.
3: 쉽,
2: 머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귀족 언어와 하층민 언어가 이때부터 달라져요.
3: 그러니까 프랑스 언어의 영향도 받게 되는 거네, 영어가.
2: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시스템이 꽤 오랫동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무슨 뭐, 그 장미전쟁 등등등등
3: 네.
2: 그 영국의 귀족들은 쭉 프랑스로 썼어요.
3: 아, 프랑스랑은 요렇고.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의 우크라이나인 키우 지역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역사와도 연결되나 보네요.
2: 강을 따라가지고 네네. 쭉 올라가요.
3: 네.
2: 쭉 올라가서 지금의 키우,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3: 네.
2: 거기까지 갑니다.
3: 네.
2: 저희가 약탈의 고향이에요, 저희가요.
3: 아, 워낙 풍요로운 땅이라서.
2: 워낙에 그렇죠? 곡창지대고 네. 하다 보니까 약탈의 네. 고향이거든요.
3: 네.
2: 그러니까 저기 살고 있던 진짜 원주민들이 네. 딱 보니까 피지컬이 다르잖아요. 루라고 그렇죠. 보니까.
3: 무섭죠. 예.
2: 그러니까 이왕 오신 김에 네. 그럼 여기 우리 지배층이 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우리 좀 잘 보호 좀 해주십시오.
3: 아 그래요.
2: 라고 부탁을 해요.
3: 예.
2: 그래서 거기에 들어온 바이킹족들이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3: 네.
2: 들어온 바이킹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루스라고 불렀어요.
3: 루스. 네.
2: 그 루스가 정착을 합니다.
3: 네.
2: 키우에 루스가 정착하는 거죠.
3: 네.
2: 이 루스가 러시아가 돼요.
3: 아 그래 이거 아 루스가 맞다. 바이킹을 뜻하는
2: 바이킹.
3: 거죠.
2: 아,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 바이킹의 후예들이에요.
3: 벨라루스 할 때 루스도.
2: 그렇죠? 예, 그렇지. 벨라루스가 네. 우리가 제가 세계사 공부할 때는 백 러시아로 배웠어요.
3: 아 벨라루스.
2: 벨라가 네. 화이트란 뜻이거든요.
3: 아 그래요.
2: 백 러시아가 벨라루스예요.
3: 백 루스.
2: 네.
1: 야, 오늘 좀 용어의 그 기원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아, 정말 활동 영역이 굉장했던 바다 위의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이킹이 어쩌다 역사에서 흔적이 점차 사라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2: 그래서 문자를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문자. 그러니까 바이킹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유럽에 동화되면서 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급격하게 현지화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유럽인이 돼버립니다.
1: 아, 자연스럽게?
2: 자연스럽게. 아. 그러니까 바이킹이 사라졌다기보다는 네. 그 유럽인들, 그, 우리가 말하는 북유럽이 아니라 네. 유럽 본토와 동화가 되었다.
1: 섞인 거지.
2: 섞인 네.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예. 자, 바이킹은 이민족, 뭐 약탈자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유럽 역사에서 바이킹 역사를 빼놓을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의 역사를 엮은 바이킹 역사 선생님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1970년 영국의 록밴드 레드제플린의 3집에 수록된 이미그란트 송. 뭐 젊은 세대에게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통틀어서도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토르가 각성해서 다 때려 부수는 그 장면에 등장하는 곡으로 유명해진 노래인데요. 아! 하는 바로 아시겠죠? 이 곡의 내용 자체가 중세의 바이킹이 잉글랜드를 침략하는 모습을 그린 내용이라고 합니다. 동영상 사이트에 뭐 토르 노래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바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 바이킹의 역사 들으셨으니까 가사를 따라가 보면서 들어보시면 또 새롭게 들리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갯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탈북 가족석에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네,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또 사랑하는 그 마음 더 빛나는 우리 김아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2: 네.
3: 어디 볼까요?
2: 나봐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나서 2002년도에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한 7년 정도 살다가 2009년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4: 사실 우리 아라 씨가 네.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어요.
1: 아, 그래요? 아,
4: 뭐 사랑의 불시착. 오~ 막대목은 상태 씨 아니고 영애 씨. 출연을 하셨었죠.
3: 네. 아, 진짜요?
4: 네, 최근에 또 작품 활동이 좀 뜸하신 것 같은데 잠깐 쉬고 계신 건가요?
3: 네, 제가 2023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 결혼하자마자 또 이제 네
4: 육아하고.
3: 자녀를 네, 낳게 돼서 그래서 또 육아 중에 있습니다.
5: 그럼 지금 몇 살이신 거죠?
3: 제가요?
5: 네, 지금.
3: 지금요?
5: 네.
3: 지금.
1: 비교해.
5: 너무 많아요. 저는 네.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1: 대학생인 줄 알고. 세상에. 저도 지금 계속 보면서 그 얘기하는데 결혼하셨다고 아이를
4: 낳으셨다고. 저도 대학생이요.
1: 맞는 것 같은데. 자, 그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죠? 진짜 북한 사람이 연기하는 그 한국 드라마서의 그 상황.
3: 네.
1: 그걸 경험하실 때 어떠셨어요?
3: 실은 뭔가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그러니까 현장이 정말 그 북한처럼 꾸며놨거든요.
1: 아, 세트장을.
3: 네, 네네네. 뭐 이런 탑도 이제 그 네. 중앙에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네. 마을도 완전 그 하모니카 집처럼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네. 완전 북한이었어요. 근데 저는 뭔가 이질감이 들고 아 북한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현장이 딱 있으니까 뭔가 그 기분이 뭔가
1: 쎄하면서
3: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네. 너무너무 막 신기해하고 재밌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3: 오히려 제가 남쪽 사람 같고 네, 원래 여기 있었던 분은 네. 그냥 진짜 원래 그 북한 사람처럼
1: 이 아라 씨의 삶 이야기 우리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의 또 주제는 당연히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5: 알아보고
1: 네, 아라 씨 궁금하시죠?
3: 네, 네 궁금합니다.
1: 자, 우리 남북극장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5: 아, 잠깐만 이쪽 맞지? 이쪽 맞지?
4: 아니야. 자외전이었어.
5: 아, 웬일이야?
4: 야, 너 잠깐만 자외전 이 깜빡이를 켜야지. 왜 빗물 닦개를 켜? 너 진짜 너 아우 나 속이 어기 막히나 어기 막혀.
5: 아이 자꾸 옆에서 뭐라고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속이 간겹잖아.
4: 야 10분간 거리를 지금 30분을 빙글빙글 돌고 있으니까 내가 어기 안 막히니 내가. 어? 야 자원 한 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자원 낭비야 이게. 지혜야, 어서 속히 통일을 주시옵소서. 갑자기 너 또 왜 했는데, 너 왜 통일 타령이야, 너 또 왜?
5: 야, 그거 몰라?
4: 조심해.
5: 북한이 지하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
4: 그렇지.
5: 어? 그러면 이렇게 통일되면, 내가 그동안 길에다 뿌렸던 휘발유, 많이 할 거 아니야.
4: 그렇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궁금하지?
5: 궁금하지?
4: 궁금하지?
5: 궁금하지?
4: 극장 복권. 북한의 지하자원. 빠밤.
5: 아, 아니,
1: 아, 그죠, 그
5: 아라 씨가, 아라 씨가 배우잖아요. 네. 어, 평가가 될까봐.
3: 아닙니다.
1: 우리가 항상 이렇게 주제를 알아볼 때 남북극장으로 합니다. 네. 재밌으시죠?
3: 네,
1: 엄청 재밌게 쳐다보시더라고. 자, 오늘 우리 남북극장에 나온 북한말 또 확인해 봐야겠죠? 어떤 북한말이 있었죠? 아까 뭐 들렀어요? 뭐, 이,
2: 빗물 닦게.
6: 그러니까
2: 아,
6: 네.
2: 빗물 닦기. 우리나라 말로 와이퍼.
1: 아. 와이퍼. 와이퍼를 빗물 닦기라고.
6: 뭐 하나 있었어요?
1: 네. 뭐 아까?
5: 어기 막힌다.
1: 어기 막힌다. 어기 막히는 게 뭐예요?
3: 기가 막힌다. 억장이 아. 무너진다.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그쵸. 같아요. 기가 막힌다.
1: 기가 막힌다가 어기 막힌다.
3: 그것도 있었어요. 또 마음이 속이 마음이 간데 없다.
5: 그러니까 제가 하면서도 속이 네. 간데 없다가 뭔 말이지?
3: 속이 간데 없다.
6: 속이 간데 없다?
3: 아. 불안하고 지금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달달달. 아. 그래서 그때 속이 간데 없다. 내가 지금 네. 너무 불안하다.
2: 불안할 때
3: 속을
2: 절대 없다.
3: 네. 없는 거죠. 네.
1: 아,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진짜, 진짜. 신기한 단어들이라는 거.
5: 들으면 들을수록 다 그 네. 뭔가 의미가 있어요.
1: 의미는 있어요, 그죠?
6: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1: 연결이 돼.
3: 근데 되게 순우리말이 될까?
1: 순우리말. 그러니까 우리 네. 대한민국에서는 안 쓰는 말. 잘.
3: 네, 근데
2: 대한민국은 다 잉글리시 섞었잖아.
3: 맞아, 맞아. 좀 고쳐야 돼.
1: 고쳐야 돼요?
3: 네.
1: 아, 그럼 고쳐야 되겠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지하자원이. 부족하잖아요.
6: 맞아요.
1: 거의 없다시피 한데 그래서 사실 우리의 그 모든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하잖아요.
6: 네.
1: 근데 북한은요 지하 자원이 어마무시하다.
5: 막대. 네.
3: 그러니까
1: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자원들이 엄청 많은데 만약에 남북한이 함께 통일만 된다면 이 시너지를 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앞당겨지기를 우리가 진심으로 좀 기도하면서 기대해 보면서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전 세계가 광물 자원 두고 굉장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히토리움.
6: 히토리움.
3: 네, 90%.
1: 90%. 네.
6: 중국이 갖고 있죠.
1: 그렇죠. 근데 그 히토리움 네. 어디에 쓰이는지 아시죠?
6: 그렇죠. 뭐
1: 자동차,
6: 스마트폰,
1: 그렇죠. 스마트폰,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안 쓰이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6: 네.
1: 북한도 이 히토리움 갖고 있어.
6: 와.
1: 처음 들어보셨죠?
6: 오, 히토리움.
1: 네.
6: 아니 그럼 잠깐만요. 혹시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에서
1: 네.
6: 히토리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보거나 들어본 적 있다 없다?
3: 김정은 정권 들어서 네. 저도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 아주 간단하게 히토리움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희귀 이제는 주요 광물로 됐고 우리나라가 보유량이 있다라는 말을 아주 잠깐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히토리움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1: 아, 진짜?
3: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순수 저의 생각과 제가 본 것에 대한 제 고증인데요.
1: 네.
3: 그 제가 해산시에서 산 게 아니라 해산에서 한 180m 떨어진 김정수군 신파에서 살았어요. 신파는 장진강이랑 압록강이 합쳐지는 삼각지입니다.
1: 네.
3: 그리고 거기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밑에 2010년 이후부터 어떤 공사가 시작됐어요. 중국이랑 로프를 연결하더라고요.
1: 로프를요?
3: 네. 엄청 두꺼운 로프를 연결하고 세관이 들어서나? 세관이 들어서긴 해산 세관이 너무 잘 돌아가는데 하고 다리 밑에 그런 사무실 같은 게 네네. 들어서고 옆에 바닥이 막 닦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지 저희는 뭔지 몰랐어요. 그게 차도를 깨놓은 것 같은 광물이 트럭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또 그 발판
1: 바지선,
3: 네, 바지선 같은 거 로프에 아, 네. 연결된 거 타고 네. 중국으로 몇 번씩 그거 실어 가요. 근데 대박. 그게 그래서 우리도 저게 알면 도둑질해서 팔아먹는데 그 누구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1: 그거.
3: 아니
6: 도둑질해서 팔 수 있는데
3: 그걸 엄청 엄밀하게 그거를 네. 다리 밑에 숨겨놓고 아는 사람만 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 도둑질도 못했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게 많이 들어와서 제가 여기 와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히토류의 그 그림이랑 똑같아요.
1: 아~
3: 이건 정말 제 심정입니다.
1: 네?
3: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제 히토류 써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알아 말아 그러니까 주옥이 말한 건 내가 딱 그 옆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5: 아~ 그렇죠.
3: 주옥이하고 내가 경계선이라 김동수군하고 아~ 김영지군이 딱 경계선에서 제가 살았는데 이 배가 가는 거 저도 봤단 말인데
1: 아,
3: 저는 그때 그게 강속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1: 강속으로.
3: 네, 강속으로 알고 있는데
1: 네.
3: 히토류에서 내가 아는 히토류는 희귀한 강물들을 히토류라 하는데 속이 말하는 강물은 또 뭐지? 제가 지금 이
2: 아, 리안데 지금 전자기판에 사용되는 네. 주요한 광물 중에 한 종류예요. 하나. 네. 제가 있을 때 히토리란 말 북한에서
3: 아 나도 처음 들었던 거.
2: 제가 네. 방산대학을 저 중퇴생인데 히토리란 단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7: 근데 아라 씨가 네. 함경북도 회령인데
1: 회령.
7: 네. 거기가 또 석탄이 또 석탄. 많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3: 거기가 탄광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탄, 석탄으로 이제 다 굴러가고 네. 그러는데 그 석탄뿐만 아니라 휘발유.
1: 아, 휘발유?
3: 네. 그것도 많이 이제 생산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이제 그 이 빡깡통이라고
6: 했죠. 네. 네, 네. 그렇죠.
3: 네. 거기에다 계속 받아와요. 그럼 그걸로 저희는 휘발유에 이제 그 심지. 오. 오.
2: 아빠 그거 탄광에서 훔쳐왔겠구나.
8: 뭐 왜냐면. 휘발유가 땅에서 직접 나오는
2: 거야. 아니야.
8: 가공을 엄청
2: 많이 하면서 뭔일들 끼리 간 거 아빠가 가만 엄청. 아,
3: 우리는 휘발유라고 불렀거든요.
1: 아, 명칭은.
2: 휘발유 디젤로.
8: 그러니까 탄광에는 네. 디젤이라든지 휘발유 원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1: 아, 네. 네.
8: 그게 이제 덤통째로 원래 이게 덜리려면 네. 550 건양기부터 시작해서 길두건폐야 네. 이거 다 덜리려면 그게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 탄광이나 강산 이런 부분에는 네. 라진 손봉씨 이거 석유관에서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네네. 기름이 제일 먼저 공급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집에 불 뗄 거 없으니까 정전되면 네네.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1: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8: 아라씨 아버님께서 저한테 와서
6: 그만 가자.
8: 저절에 오신 거예요. 저절.
1: 그러니까
8: 이거 좀 저절에 오신 거예요.
6: 네. 맞아요.
1: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석탄 더 이상 채광 안 합니다.
6: 그럼요. 네, 아마 채굴. 북한에서 휘발유가 난 줄 알았을 거예요.
2: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난 줄하고 우리나라에서.
6: 근데 또 하나 북한에서 네. 자랑하는 지하 자원이 있습니다. 광을. 아, 마그네사이트라고. 네. 이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있다고 하네요. 북한에. 네. 맞죠?
8: 그게 이제 단천이라는 데 있어요. 네. 함경남도 단천에서 네. 한 240km 들어가면 검덕 방산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마그네시아 크링카가 세계적으로 네. 1, 2위에 해당하는 네, 양이 나오는데 이게 순도가 네. 순도가 거의 70%, 80%에 해당된대요. 그게.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네. 추상을 해보니까 그게 한 36억에서 60억 와.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갈 정도로 와. 매장되어 있는데.
6: 아, 매장량이.
8: 네, 북한이 아직 그렇게 인프라가 잘 깔려있거나 그걸 잘 캐내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그걸 일단은 캐내가지고 단천까지 와서 재련을 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사 클링카가 엄청 무진장하게 여기가 매장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서 김일성이가 거기 방문해서 여기는 검덕 강산이 아니고 백궁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서
1: 드라마까지 만들어졌어요.
8: 드라마가 만들어졌습니다.
2: 돌 자체가 하얗습니다.
1: 네,
2: 하얗습니다.

0: 지하자원으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와 어마무시한 그 매장량이 그쵸.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 북한이 그것을 보고 지상낙원이다. 강성 대국이다. 우리는 이제 막 선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지하자원을 그러면 얼마나 잘하겠을까 이게 이제 뻔히 보여요. 그 드라마까지 나온 거 보면 그죠? 드라마면서
1: 북한에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수련이 문덕, 장군이 문덕이란 말입니다. 네. 강산도 빛을 내고 반짝반짝하는 것도 다 수련이 문덕, 장군이 문덕으로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찾아서서 우리 인민들을 이렇게 해방시켜준 독의 강물도 빛이 나고 수련님이 안 계셨으면 이건 다 의미 없다. 야, 첫째도 오직 그 주체 사상, 사상적으로 인민들을 교양하고 다 이기란 말입니다. 백금산이 나온 것도 그 백금산의 그 강부들이 얼마나 그 힘들게 그 마그네 사, 그러니까 캔 줄 압니까? 굴착기 한 대가 되는데 그 사람들을 강제로 선전해가지고 거기서 그 강부들 통과 7명이지 8명이지 몽땅 로륵 용웅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인민반 사로총, 나 그때 사로총 때인데 실효투쟁이란 거 있습니다. 그 용웅들을 따라 배우기 위한 운동. 그래 무대 올라가서 응변대 하고 막 난리쳐. 그 정도로 하는데 응변대에도 마지막에는 항상 네. 수련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물도 빛이 난다는 겁니다. 정말 끝까지. 끝까지.
2: 북한의 지하자원이 다 중국에 팔려나갔다. 이런 썰이 있는데 네. 진짜예요?
3: 고난의 행군 때 제일 통나무 다음에 많이 중국에 나간 게 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국경을 낀 지역이 많잖아요. 압록강, 두만강을 해서 다섯 개 도가 중국하고 연결이 있으니까 그 도마다 다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친선다리가 있고 무역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데는 해산강산하고 갑산강산이 있었는데 정말 볼만했을 때 해산강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하고 무산강산처럼 중국하고 50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예, 50년 동안에 그 탄강 자체를 중국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나가고 갑산강산 같은 거는 또 해산에서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 갑산강산을 들어가는 길이 자기네 그 큰 다대포차가 다대포라는 게 적재함이 없어요. 적재함을 다 따고 기둥만 있고 포대에다가 강석을 여서 실으면 적재함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실거든요. 근데 그 차가 들어가려면 길이 안 좋은 거예요. 중국에서요, 그 돌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와서 길을 깔면서 무사가 그 갑산강산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산강산이 동강산이에요. 굴이. 진짜 세계에서 굴지라고 할 정도로 그게 아직도 그 일제시기 그 파먹던 그 굴을 그냥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자원이 엄청 나갔는데 저희는 이제 해산시에서 살다 보니까 그 세간 다리를 늘 이렇게 지나다녔어요. 그래 보면 그 중국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그 다리에 지금 빵 못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국의 사사여행원 다 그 중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니네 나라는 이 땅만큼 큰데 왜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돌을 가져가냐 하니까 네. 중국에서 저 동강석을 캐서 가져오는 돈보다는 북한에서 사오는 게 더 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이제 후대들한테 뭘 넘겨주냐.
4: 그렇지.
3: 본대산하고 텅 빈 자원만 넘겨준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수십 년을 이제는 중국에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네. 그나마 모두 무역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강석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가 이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람으로 인해서 옮겨도 되지만 네. 바람이나 접촉으로 해도 해지니까 다 막은 거예요. 그 덕에 강산이 그나마 강석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5: 저도 기사님이랑 똑같은 경험했어요. 해산에서요, 세관에서 딱 들어오잖아요. 장백하고 차 번호에 한자로 장백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장백 번호 딱딱딱딱 해서 맞아요. 우린 그렇게 큰 트럭이 그 땅에는 없어요. 근데 진짜 많이 들어요. 해산 기사 그래서 얘네가 쫙 들어와서 식당 앞들에 서가지고 이렇게 클러치 백 든 중국 그 돈꾼들이 와서 네네. 식당에 가서 밥을 먹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그때 가서 야 가서 그러면 가면 쪽벌리 막 간식도 줘요. 우리 애들이 가서 이렇게 막 구경하면은 근데 그때 그 기고만장한 중국 돈꾼들의 표정과 그래서 그때 우리 생각에 야 이렇게 많이 가져가? 근데 줄을 지어 다녀요. 진짜 이거는 상상할 이상으로 뽑아가요. 네.
6: 그러니까 빨리 네. 북한의 지하전이 계속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안타까운
6: 현실이고. 네. 그러니까 빨리 남북 경제 협력이 어떻게 차츰 이루어져 갖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혜택들이
5: 그렇죠.
6: 어? 주민들한테 골고루 좀 나눠 네.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좀 빨리 왔으면
5: 네.
6: 좋겠네요.
5: 네. 네.
0: 많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 새 가족이시죠? 우리 김아라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고난의 행군 시절이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고 제가 그렇죠? 들었습니다. 우리 아라 씨.
1: 네.
0: 자, 그때가 살짝 듣기에 엄청 어린 나이였다라고 들었는데 몇 살 때이셨어요?
1: 고난의 행군 시기는 94년도 이후부터 네. 이제 거의 시작했으니까요. 네. 저는 6살 때부터 거의 평탄했던 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6: 6살 때 고난의 생활을 시작했네, 어릴 때부터.
1: 집이 정말 네. 빈대가 둘지어서 아이고. 그리고 이제 이 콘크리트도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바닥이 네. 그래서 막 먼지가 풀풀 나고 막 방이
0: 네 방이
6: 방에서
0: 네.
1: 그리고 가마나 막 이런데 가마 두툼막이나 네. 네. 이런데 보면 가마 이 틈새에 불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0: 아~ 네.
1: 그 정도로 그런 그 정도로 좀 어려운 집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다 이렇게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난 왜 이렇게 못 살까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었어요.
6: 아니 근데 그렇게 네. 또 어린 나이에 또 삼촌을 또 뒷바라지까지 했다고
2: 삼촌을
1: 아

0: 정도를 제가 이제 또 어느 정도 다 받아내고.
1: 아유, 아, 세상에.
0: 그때 제가 한 10살?
2: 아, 10살 때?
0: 쯤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엄마는 중국 간에 만에 하면서 아빠랑 막 싸우고 외갓집 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고, 아빠도 이제 나가서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유, 그러다 아유. 보니까 제가 혼자 다 삼촌의 뒷바라지 하고 밥 해드리고 막 그래서 또 맞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또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토막 아, 계속 저한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기가 이렇게 가시가 여기에 박혀가지고 피가 줄줄줄줄 흘려. 근데 너무 혼나니까 아픈 것도 몰라요. 막 정신이 막 나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막 그렇게 1년을 살다가 삼촌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엄마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엄마가 이제 중국으로 가셨고, 이제 아,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녀들 두 명, 저희 동생 한 명이 있거든요. 자녀 둘을 굶겨죽이겠다. 내가 갔다가 일주일만 있다 올게 하고 가셨는데, 이제 소식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아빠는 이어서 이제 새엄마를 하셨고, 네, 하셨는데 이제 하시면서 또 여러 이제 삶 속에서 거의 뭔가 뭐 숨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두만강 가서 빨래하고 막.
1: 아,
0: 근데 북한은 전 항상 손이 이렇게 막 터 있고 이렇게 막 여기 그 가뭄처럼 이렇게 막 쫙쫙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고여 있고 항상 그랬었어요. 그래서 빨래하고 맨날 물에 손 담그고 또 추운 날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두만강은 또 얼면 도끼를 네. 가져가가지고 까고 거기서 빨래를 막 씻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이제 삶 속에서 이제 살면서 또 이제 새엄마한테서 이렇게 눈칫밥도 먹고 막 이런 저런 고생을 하다가 아빠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 찾으러 가야겠다 하고
1: 아빠가요?
0: 네. 네. 그리고 나가셨는데 행방불명 되세요. 어디로 가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저기 또 막 거의 동양하다시피 막 떠돌고 막 이랬어요. 떠돌면서 제가 진짜 음식도 잘하고 밥도 잘할 수 있고 뭐 청소도 잘할 수 있고요. 막 빨래도 잘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뭐 예, 하루만 재워주세요 이러면서 저 동양을 막 거의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입양이 됐어요. 낮에는 속 염소 저보다 한 3배 정도 큰 염소였는데 제가 질질질질 끌려다니면서 이제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풀 먹이고 예 그리고 저녁 때는 또 국수 장사를 해야 되니까 국수 방앙간에 가가지고 국수를 네. 또 만들어야 돼요. 그 국수 그 포대를 이제 배낭을 항상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게 처음엔 한 30kg, 50kg, 70kg
1: 이렇게. 뭐라고요? 30kg요?
0: 네, 네, 이게.
1: 30kg도 가벼운 게 아닌데?
2: 무거워요.
0: 네, 제가 깡이, 죽기 살기로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기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무게가 늘어나도 들 수 있더라고요.
2: 그러면은 엄마는 먼저 중국으로 탈북하시고
1: 네.
2: 아빠도 행방불명되고
0: 네.
2: 의지할 어른이 하나도 없이 입양까지 됐잖아요.
0: 네네네.
2: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탈북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1: 그러게.
0: 실은 엄마가 브로커를 계속 보냈어요. 우리 딸을 좀 데려다 달라고. 근데 안 갔어요. 그때마다 왜냐면 브로커가 너무 이게 소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사람을 팔아먹고 막 그게 팔아먹었는
3: 그런 게
0: 네, 막 간 빼고 피 뽑고 막 이런 소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브로커가 다른 막 몇 명이 이렇게 왔었는데 제가 항상 계속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새엄마가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 본 거예요. 근데 점을 봤는데
1: 네.
0: 아 우리 집 지금 염소도 도둑 맞았고 근데 아무래도 얘 때문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또 아 이때다 하고 해가지고 얘가 어떤 애냐면 하면서 되게 재수없는 애고
1: 아이고.
0: 그래서 엄마 잡아먹고 아빠 잡아먹고 그래서 얘 아빠 엄마 다 죽었다.
2: 웬일이야.
0: 근데 저는 그때 유일한 희망이 아빠가 살아있다였거든요. 네. 왜냐면 그 조선 땅에 진짜 거의 저 혼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동생 어디 외갓집에 갔지만 저는 거기 어딘지도 몰라요. 갈 줄도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살아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빠도 잡아먹었다고 하고 재수없는 애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걸 이제 와서 그 남편한테 들려준 거를 제가 밥하다가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살지? 나는 왜 살아야지? 나 같은 애가 왜 있지?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가다가 잘못해도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려고 탈북한 게 아니고 그냥 아 괜찮다. 이렇게 살 바에는 가다가 잘못돼도 괜찮다. 근데 진짜 그 엄마한테 데려다 주면 너무 감사하고 천원이

0: 거예요. 저한테는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잘못돼도 괜찮다라는 그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제 브로커 찾아가가지고 저를 엄마한테 데려가 주세요 하고 이제 탈북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저는 엄마 만났어요. 아~
1: 그게 몇 살 때였죠?
2: 12살
1: 때 어차피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게
3: 웬일이야.
4: 아니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2살짜리 아이들이
1: 5학년이에요?
4: 그 죽을 각오로 강을 넘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거든요. 참 표현이 안 되는데 근데 중국에 가서 엄마를 만났다고 하셨죠?
0: 네네네.
4: 근데 사실 중국에서 이거 엄마의 생활 어떠셨습니까?
3: 그러게.
0: 저희 엄마는요, 그때 한창 따서뽕이라고 해가지고, 한창 그 탈북한 사람을 잡아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공안이 항상 들이닥치고, 막 그랬어가지고, 집에 있어도 신발을 그냥 신고 그 창문 옆에서 바로 자거나, 언제든지 창문을 통해서 이제 도망갈 수 있게. 근데 그때 저희 엄마가, 100일 된 아기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난 아기. 근데 그 아기를 안고 공안이 온다라는 소리 듣자마자 바로 그 맨발로 옥수수 같은 막 헤치면서 막 도망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신분이 없다 보니까.
5: 네. 제가 들으니까 그 중국에서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오,
1: 네, 네. 진짜요?
5: 네.
1: 중국에서요?
0: 네, 네. 전 중국에서 듣게 됐는데 저희 엄마가 한 6년 정도 살았을 때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계속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이제 떠나셨고 그러니까 가보고 안전하면 데리러 올게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셨는데 1년 지나도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고향도 아닌데 그렇죠. 중국 땅에서 호적도 없이 네. 북송되면 그냥 바로 이제
5: 어떻게 될지 몰라요.
0: 네, 네, 어떻게 네. 될지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정말 그 1년 내내 불안에 떨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거의 와 진짜 정말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렇죠. 진짜 그 지옥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학교에 편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의점 사장님이 네. 조선족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저를 이제 관찰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한번 와보라고 그러셔가지고 네. 갔더니 왜 이렇게 항상 이 어린애가 이렇게 어둡게 하고 다니냐. 도대체 무슨 네네. 일이냐. 그래서 제가 저희 얘기를 어떻게 함부로 얘기는 못했지만 조심스럽게 그래도 제가 이제 북한에서 왔고 엄마가 한국행을 결정해서 갔는데 1년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왔다라고 하니까 그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남과 북이 있다. 한반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네. 남과 북 중에 뛰어나게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나라다. 엄마가 거길 간 거는 너무 잘된 거다. 그리고 너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들어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는 하늘님은 북한에서 미나이다 미나이다 그렇죠. 그런 게 네. 들어는 봤지만 하나님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하면서 이제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절한 건 엄마를 보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려질 수가 없어요. 혼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그 제맛이었어요. 그래서 창문을 보면서 항상 손을 계속 이렇게 쥐고 두 손 모아서 항상 기도를 한 일주일 정도 했어요.
1: 일주일
0: 동안 딱 했는데 그 일주일 되던 그 밤에 네.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1: 어디로?
0: 저 엄마한테. 저희 사감, 숙소에 사감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제가 엄마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저를 막 이렇게 와보라면서 엄마다! 하면서 이제 소리를 들으시더라고요.
1: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3: 그러니까요.
0: 근데 그 순간 전 엄마를 만났다는, 그러니까 엄마가 드디어 왔구나라는 그것도 너무 네, 반갑고 좋았지만 네, 네. 더 감사했던 거는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네? 그런
1: 내 기도를 들으셨어.
0: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제3국을 통해서 너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텐데 네. 많이 위험할 거다. 근데 위험한 순간마다 기도해라.
3: 엄마도
0: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이랑 내가 무슨 인연이 있나 보다.
1: 통했어.
0: 그래서 이제 그러냐고 알겠다 했더니 이제 기도하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뭐 이 길을 가는데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네.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해야 된다.
2: 아멘해야 된다.
1: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듣는 시간이
3: 지금 완전 소름 돋았어요.
2: 그러죠.
3: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타이밍 자체가 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소리인데 의지할 거 하나도 없던 소녀가
4: 그쵸.
3: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와, 너무 귀하다.
2: 세상에. 아니 그럼 한국에 그 이제 오는 탈북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읊조리면서 오신 거예요?
1: 네네네.
2: 며칠이었어요? 탈북 가는 그 과정이?
1: 중국에서 또 중국 끝까지 가는 게 거의 일주일 정도.
2: 일주일.
1: 아, 그래서 그 통과할 때마다 계속 그 민증 검사를 하는 거예요.
2: 네네네.
1: 그럴 때마다 자는 척하거나 말을 못하는 척하거나 화장실 가버리거나 막 이러면서 중간에 계속 외우다시피
2: 그래서
1: 하나님 저를 못 보게 해주세요. 못 보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계속 이거를 이제 주문처럼 거의 외우다시피했던 것 같아요.
3: 의지할 게 없으니까 진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1: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믿었어요.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진짜 보호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3: 믿음이 역시. 믿음이 일하네.
5: 그러니까. 근데 사실 간증하면 내가 얼만큼 고생했어요를 네. 얘기하는데 우리 아라씨의 간증은 내가 얼마만큼 많이 받았어요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전혀 다른 느낌으로
3: 다가오기는
5: 해요. 그런 면에서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끌고 계신 게 너무 확실한데
1: 네, 네.
5: 어떤 비전을 품고 계신가요?
2: 비전.
1: 지금 비전이라고 하면 제가 전할 수 있는데 제가 복음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곳에 순종해서 서는 거
3: 그러니까
1: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순종하는 게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 100%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거 그게 그냥 저의 비전인 것 같아요.
3: 엄청난 울림이네요. 맞아요. 비전은 우리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2: 주시는
3: 네.
2: 그 주신 비전이
3: 순종으로 반응하면 되고 우리는
2: 야, 뭐 순종하면 뭐 주신 달란트가 어마무시해서 이제 앞으로 쓰실 일이 더 많아지시겠네요. 그렇죠? 사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아서 또 우리 많은 일들 하겠다고 마음을 먹잖아요. 우리 아라씨 덕분에 또 우리 도전되는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적인 이야기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북한의 지하 자원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영 씨가, 그죠? 아까 그 탄광에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이 그 무슨 막 자원이 계시는데 분명히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으시죠?
6: 네.
2: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6: 저희 네. 쪽에는 이제 갈탄 탄광밖에 없습니다.
2: 갈탄.
6: 네, 이제 우리 아라 씨가 있었던 해령부터 시작해서
2: 네.
6: 그 아오지라고 하는 유괴산 거기까지 구만강을 끼고 있는 그쪽에는 갈탄이 어마어마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다 탄광 연합 기업소들이 뭐 일곱 기업소, 일곱 기업소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2: 네,
6: 네. 네 이제 저희 쪽에도 이제 연합 기업소, 북부 탄광 연합 기업소, 뭐 일곱 기업소
2: 네.
6: 이렇게 됐었는데 제가 사실 그 전문학교인가 1년을 갔다가
2: 네.
6: 이제 중퇴를 하고 오니까 제 문건이 탄광에 가서 똑 박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뭐 이제 1년 동안을 기능공 학교에서 그 생활을 시키는데
2: 네.
6: 6개월은 공부를 시키고 6개월은 현장 실습을 시키는데 그게 400m, 450m 들어간 막장 체험을 시키는 거예요.
2: 막장 체험.
6: 네. 근데 그 막장 체험은 그나마 좀 쉽게 끝났는데 나중에 선전된가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또 혁명화로 또 이제 내려가라고 해서
2: 네.
6: 전차원 전공으로 한 3개월 동안 전차를 직접 몰아본 적이 있거든요.
2: 그 지하 탄광 들어가는 전차를 몰았다고요?
6: 아니 그러니까 사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북부 탄강 그쪽은 거의 다 수직갱입니다.
4: 수직갱.
6: 수직갱으로 그 일제 때 쓰던 탄강 외래어를 그대로 써요. 우리는 엘리베이터 하는데 탄강에서는 이 엘리베이터라고 안 하고 케이지라고 불러요. 케이지를 타고 400m 수직갱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에 이제 전차라든지 광차라든지 실차라든지 공차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전차 안전공은 승차공하고 함께 그 전차를 끌고 막장까지 거기 한 4km가 될 때, 7km가 될 때가 있어요.
4: 지하에서?
6: 네, 요렇게 좁거든요. 요만해요. 쫙 달려가지 거기 가서 공차를 실어다 주고 나올 때는 실차를 끌고 거기 입구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550 권양기 운전공이랑 신호공이 사인을 하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저희가 이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원래 중국 거는 거의 한 10시간 가는데 북한에서 만든 이 축전지는 6시간 가면 불이 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위에 있잖아요. 네. 이 전기선 그거를 이제 다 잡아 줄을 잡아당기면 그게 이제 합선을 일으키면서 쫙 이렇게 하면서 앞에까지 한 10km 아니 뭐 10m 20m까지 쫙 더해요. 그럼 아 저기 내 하백들이 떨어졌구나 이러면 거기서 멈춰야 돼요. 안 그러면 탈선되거든요.
4: 그렇지, 그렇지.
6: 네, 그러니까 이 배터리가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내가 이거 이제 빨리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게 나의 그 최종 목표다. 이제는 뭐 이제는 다 잘못했다 하고 그냥 내 잘못이라고 빌고 그냥 어떻게 하나 바깥에 이제 난장이라고 하는데 난장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탄강 막장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라씨처럼 이쁘게 생긴 우리 전주옥 씨처럼 이쁘게 생긴 이런 여자들이 막 수건을 던지고 벨트 컴퓨터 운전하는데 저보다 더 힘든 거예요. 콧구멍 안이 새까매요. 아이고. 왜냐하면 석탄이 채탄광들이 이제 석탄 막 해면 그걸 벨트 컴퓨터라고 해서 걔네가 막 운전을 해가지고 이 석탄이 벨트 컴퓨터를 타고 이제 공차에다 실을 수 있게 막 이쪽으로 부려진데 거기 먼지가 그렇죠. 눈이 안 보여요. 막 해가지고 근데 거길 구경을 해보고 이야, 쟤네에 비하면 나는 아예 꽃이 없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4: 야,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탄광이나 광산 같은 데 보면은 환경이 참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북한은 전기가 또 귀하기 때문에 그쵸. 공급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안전 장비도 많이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정말 험하게
7: 극한
4: 직업을 아주 극하다. 하셨네요. 네.
7: 저 상태 얼마나 거기 직업이란 게 탄광 광산 안 가겠다 했으면 이제처럼 집단 진출이라는 막 시키겠습니까? 저도 저희 시집이 몽땅 해상강산 태생이랑 시아버지는 차관기 운전공 시누이는 이제서는 벨트 컨베이어 운전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누이 남편들은 다 이거 차관기 하는데 시아버지도 그 기폐 중이라고 폐돌이 차 이렇게 해서 시아버지 돌아가셨지. 시어머니는 이 다리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는 거 같아서 부기에서 무릎에 진짜 이렇게 빼진 거 같아서 너무 그 앉아서 강산에서 한데 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뭐 안전모란 게 없단 말이에요. 쌀이 모자일 테니까. 쌀이를 하시죠. 쌀이나. 그걸로 한 쌀이 강부모자. 아마 지영이도 아마 그 서반지 모르겠는데.
3: 비닐모자.
7: 제대로다 그래요. 그거는. 쌀이 모자. 그 정도 열악합니다.
5: 근데 이렇게 북한 자원 얘기 듣는데 또 안쓰러운 얘기도 있긴 한데 제가 또 너무 속물스러운 걸 또 물어봐야 되는 데
2: 뭐예요?
3: 물어야죠.
4: 물어 목사님.
5: 금이 그렇게.
2: 북한의
5: 금이 그렇게 많아.
2: 진짜 많아요?
7: 진짜 많아요.
4: 매장량이.
7: 북한의 금 매장량이 2,000톤? 추정을 하고 있어요.
4: 2,000톤.
7: 세계 매장량 8이다. 근데 저는 그거는 인정이 가는 부분인데 각 도마다 금이 안 나오는 건 광산이 없어요. 합포광산이라고 하는데
3: 아, 그건 유명하지.
7: 네, 아니 그러니까 합포광산이라는 게 금을 캐는 건데 저는 양강도 같은 거는 보천군에 시흥군에 보이부 금장이라고 있었어요. 국가보이부가 운영하는 금강산이 있었는데 네. 저는 집에서 금을 뽑았거든요.
2: 그러니까 사실은
7: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이 강산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저는 그 저희 남편이 금장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금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거 중간에서 가져가지고 국경에다 팔고 이런 거 했는데 한번 보니까 그 보이부 금장에 있는 사람이 와서 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제시기에 파먹던 금 노다지를 발견했는데 그걸 이제 북한에서 다 폐경을 시켰는데 찾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금돌만 딱 해오겠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감기를 당신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금을 여기서 하자. 그래도 남편이 조금 그 재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라. 저는 이체도 안 지는데요. 인민군대 배낭에 금돌을 요만큼 캐왔는데 30kg예요.
4: 와.
7: 그러니까 이제 그 일제 시기에 했던 그 갱들을 북한이 이제 해방이 되면서 도로 폐강을 시켰는데 그 옛날부터 그 금강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야 저쪽으로 골목을 싹 돌면 저기 일본 아들이 패먹던 게 있다 하니까 아~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걸 가지고 가서 금돌만 이렇게 캐왔는데 저는 그 금을 막 돌리는데 거기다가 수은을 집어넣어요.
3: 맞아요.
7: 그럼 수은이 막 돌고 마지막에 그 금이 다 이렇게 걸쭉하게 나와요. 그걸 이제 소년단 넥타이 있잖아요. 예, 소년단 넥타이라고 약간 이렇게 빨간 건데 수은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수은을 넣고 꽉 자면 이만한 덩어리가 나와요. 그걸 그 불삽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넣고 그 불이 막 붙는 하루 안에다가 넣어요. 그러면 수은은 싹 날아가고 하금이 남아요. 이렇게 그걸 도드라프 가지고 쫙 녹여요.
2: 터치 몇 그램 정도
7: 그럼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에 막 40g, 50g. 근데 사실 이게 저는 한국에 와서 우리가 24K로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네. 이제 북한은요, 이제 그 평안남도의 성은강산이 제일 금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한 70%. 그러니까 18K 이상이고 양강도 같은 경우는 대체로 14K가 나와요. 그러니까 금 색깔이요, 샛노랗진 않아요. 약간. 근데 그걸 팔면 진짜 그 100원짜리 돈 이만큼씩 들어오면 그렇게 한 몇 년을 해서
3: 얘기하시면서도 엄청 얼굴 밝아지시는 거예요. 북한에 금이 그렇게 많으면
7: 금이 정말 네. 많아요.
3: 다 부자되는 거 아니에요?
6: 땅 파면 금이 없어요? 네.
4: 없어요.
2: 네. 몰라요. 우리는 금이 금강산이 있는지도 몰라요.
7: 북한은 이렇게 기차를 타고 가보면 그 강 요변에 네. 딱 무슨 이렇게 그 조개가 이렇게 구멍을 낸 것처럼 볼록볼록 계속 있어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물에서 사금을 나느라고. 그러니까 사금이 나오면 저 사금도 해봤거든요. 막 이렇게 자면 사금이 보여요. 그럼 그걸 이렇게 발목에다 묻혀요. 네. 이렇게 묻히고 마지막에는 새파얀 천에다가 떨궈요. 근데 진짜 금이 많거든요. 난 지금도 사실은 많이 캐먹었지만 네. 아직도 북한은 금이면
6: 노다지는 일단은 김정은이 다
7: 단속이에요.
6: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네. 계속 본인이 가져가요. 김정은이 돈이 없을 때 금 팔아서 돈 번다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네 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노다지는 사실 다 국가 거고요. 네. 나 발견된단 바로 김정은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치. 그렇게 되고 사금도 이제는요 캔 걸 거기서 또 캐고 또 캐고 이제 몇 번씩 쌀한박질 한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많긴 하겠지만 그 장비가 다 들어가서 캐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으로 다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에게 가게에는 사금권들을 하루 보러 사러 먹어요. 오늘 0.1했다 0.01했다 이러거든요.
3: 그리고 이 금이란 네, 것도 쉽지도 않아요.
4: 아유 야야 천장 우리 북한 가자. 금좀 캐자 안 되겠다.
3: 잠시 갔다 올게요.
4: 금 좀
7: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4: 아유 남한에서 못 캐니까. 근데 사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북한에는 우라늄.
2: 오, 우라늄. 아,
4: 우라늄도 뭐 매장이 상당하다 매장이
2: 뭐
4: 이런 말도
7: 그렇죠. 평성 지역에 네. 우라늄이 매장돼 있는데 그 꼭대기는 비행기도 못 뜬다고 소문으로 들었어요.
2: 비행기가 왜 못 떠요?
7: 그러니까 그 우라늄이 있는 그 독성분이가 어마어마하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그 양강도 보위부에서 우라늄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잡았대요. 근데 그 담당 그 예심원이 네. 그게 이제 노출이 돼가지고 오래 못 살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북한은 우라늄이 많기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많다. 근데 저걸 사실은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으면 큰 돈인데 네. 이게 국제적으로 불법이어서 못 팔아먹는다. 저희는 그렇게 소문을 들었어요.
6: 사실 군도 다 이제 국가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파는 거 권리잖아요.
7: 불법이
6: 다 뺏기고 다 감옥 가야 돼요. 근데 뒤에서 몰래.
5: 아니 근데 지금 들어본데 광물이 엄청 많잖아요.
4: 네. 맞죠.
5: 혹시 북한에서 저희가 생소할 만한 그런 금속이나 자원을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6: 이것도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꼭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있을 때 2013년 때 그 정도에 무명처가 북한에서 이게 금보다 비쌌어요. 진짜로. 무명처가 뭐냐면요. 위에 싹이 없어요. 가끔 버섯이 올라오고 꽃이 피는데 그거는 잠깐이어서 싹이 없는데 네. 땅속에서 개똥인가 돌똥인가
2: 네.
6: 처럼 생긴 온감자똥이 같이 생긴 그런 게 땅속에 그거. 있어요. 그래서
2: 식물? 네. 식물 같은 거?
6: 아니 아닙니다.
2: 식물이 아니에요?
6: 아니 식물이야. 아, 이걸 혹시 모르는 거야 아무도.
7: 쉽게 말하면 네. 한국에서 봤어 내가.
2: 네 보셨어요?
7: 이걸 네. 네. 강원도 가니까 네. 이걸 생긴 게 어떻게 될까?
2: 네.
7: 그 영접똥이 영접똥찌 있잖아요. 영경이 그 찌꺼기 때가 그냥 그것처럼 생겼어요.
6: 개똥처럼 생겼어요. 진짜 못생긴 감자. 개똥처럼 생겼는데 이걸 어떤데 파면 감자 막 밭처럼 파는데 진짜 많이 판 사람이 50kg 판 사람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3: 그러니까 식품이에요?
6: 아니 이건 오이라고 보리.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중국에서 사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체 어디에 쓰냐면 뭐 보약이다 무슨 뭐다 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약이면 먹거나 하는데 모르니까 일단 중국에 파는데 한 덩어리만 팔아도 그날 더 큰 돈인 거예요.
3: 아, 진짜?
6: 근데 제가 이게 뭐냐 해서 여기 와서 봤는데 닮은 걸 하나 찾았어요.
2: 뭐예요?
6: 세계 3대 진미 뭔지 아세요?
2: 3대 진미?
6: 네.
2: 3대 진미.
4: 3대 진미?
6: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4: 아빠 얘기 좀
6: 해. 트러플.
2: 저 트러플 봤어요.
6: 버섯.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2: 네네.
6: 저건가? 하고 해봤는데 생긴 게 나중에 보세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마 그 사촌인지 아닐까 싶은데 그 이후에 제가 한국에 와서 막 찾아봤어요. 그때쯤에 중국 심양산 트러플이 엄청 싸게 나왔어요. 설마 북한 심양까지 다 물건 들어가거든요.
2: 네네.
6: 그건가?
2: 그러니까 제가 무슨
6: 근데 제 심정입니다. 제 심정입니다. 네, 한국에서 봤어요.
2: 트러플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요만한 알 3개가 20만 원. 20만 원이에요.
6: 근데 북한에서 느끼기에도 요만한 거 하나 봐도 그 정도의 체감의 네, 돈을
2: 맞죠.
6: 버는
2: 거예요.
6: 진짜로.
3: 진짜 북한의 지하자원과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한의 기술이 딱 만나서 시너지가 일어나요. 어마어마하지, 진짜. 파도부가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7: 일 났지.
4: 일 났죠?
7: 일이 났지. 뭐 보지 않아도 삼천리 아닙니까?
4: 아쉽다.
7: 보면 삼천리니까 나는 한국에 와서 되게 놀랐던 게 단을 캐는 사람을 보지는 못했는데 온 나라가 뜨뜻하게 나지. 이게 네. 다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그러잖아요. 북한에는요. 한 번도 세계 다 공개적으로 우리의 얼마 있다. 정상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추정치를 국제사회에 알려요. 근데 그건 다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도 이게 이 잔에 어느 만큼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 있기는 한데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이제는 또 이제 우리가 저 꼭대기에서 다 이렇게 보고 이제 차라리 국제사회에서 더 북한의 지하자원을 정확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북한은 발굴하지 못한 미개척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적 지원이 있고 거기다 또 인적 지원이 많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술까지 합치면 저 트럼프 아저씨한테 세관비 낮춰주시오 할 일이 없잖아요.
3: 맞아요.
4: 남감이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6: 예, 예, 너무
4: 잘 캐오고.
2: 네. 자, 오늘은 그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해서 다양한 우리 시선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목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5: 너무 아깝고.
2: 아깝다.
5: 네. 또 너무 짠하고.
2: 짠하다.
5: 네.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2: 네.
5: 그 북한과 남한을 하나님께서 나누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2: 그렇죠.
5: 하나로 창조하셨잖아요. 진짜 그날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더 기대가 되고 또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저는 막 요즘 K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뛰거든요.
2: 네.
5: 이 K문화가 얼마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파급효과가 큰지 모르거든요. 그때 진짜 우리가 진짜 하나가 된다면 와 진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6: 맞아요.
5: 저 영국까지 그 복음의 대로가 이어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 떨립니다. 빨리 통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아멘, 아멘, 아멘.
3: 복음의 대로.
2: 그러니까 복음의 대로. 자 오늘 또 처음 함께해 주신 우리 아라씨 오늘 어떠셨어요?
8: 네 정말 저는 실은 이렇게 좀 두려웠었어요.
2: 왜요?
8: 제가 북한에서 온 지도 되게 오래됐고 어린 나이에 왔기 때문에 내가 뭐 나가봐서 뭐 할 말이 있을까. 그래서 실은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그랬는데
2: 네.
8: 또 이 자리를 이렇게 진짜 와보니까 아 정말 제가 간증할 때 항상 북한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부탁, 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데 이 방송이 진짜 대외적으로 북한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는 방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잊혀져가고 다음 세대가 계속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2: 네,
8: 그래서 너무 귀한 방송이다. 또 이 자리에 또 있는 것도 너무 영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우리 성주 씨가 엄청 뒤에서 박수를.
6: 딸이에요?
7: 세균하다.
2: 그러니까.
7: 이거 세균하 말 한마디
6: 안하지 솔직히.
2: 네.
7: 실물을 처음 보거든요.
2: 그래요.
7: 그리고 제가.
2: 네.
7: 뭐 7월 달에 북한 이탈 주민의 날 행사를 취재하러 갔는데, 네. 아라 씨가 청년 포럼에서 발언을 했어요.
2: 오.
7: 아니, 근데 그날 그 행사상에 양쪽에서 북적북적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청년 포럼 하는 그 개설 그 공연장 앞에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아라시를 보러 온 거예요. 네. 근데 말씀을 하신 거 제가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사에다 제가 반영을 했는데 아, 네. 점점 보니까 너무 딱 빨아지고 그리고 너무 일단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네. 그런 발언들과 근데 언어를 통해서 제가 네. 제가 찔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삶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제가 조금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약간 좀 그런 단계거든요.
2: 아, 그래요? 아,
7: 그래서 아라 씨 얘기를 들으면서 아 진짜 너무 와닿고 네. 그리고 일단은 너무 예뻐서 저는 탈북민들 속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2: 아,
7: 네. 네. 너무 사랑하고. 네.
3: 영원육이 다 이뻐요.
9: 받은 것 같아요.
2: 네. 아, 그러니까.
7: 저도 솔직히 지방에 있다는 핑계대고 그 일하는 주변에 교회 없다는 핑계대가지고 주일에도 사실은 힘이 안 나가니까 솔직한 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오늘 아라 소리 탁 들어가 야 내가 아라 솔직히 엄마뻘 우리 아들하고 나이 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엄마뻘인데 엄마가 자식인데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감동을 받는 게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좋았어요.
3: 네. 아, 너무 좋으세요.
2: 다들 도전을 받으시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아라 씨가 이제 앞으로도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훌딱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지하자원 이야기를 꺼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3: 아멘.
2: 자, 시청자 여러분 모두 정금같은 한 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오, 자유!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0: 네.
1: 100세 시대. 100세까지 사는데 있어서 한 직업으로 쭉 가기는 어려우니까
0: 예, 예, 예.
1: 뭐 중간에 많이들 직업이 바뀌시기도 하지만 예, 보통 예. 두 개나 세 개 정도의 예, 직업으로 예. 이렇게 갈아탄다고 표현을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0: 요즘 은퇴가 너무 빨라버리니까
1: 그러니까요.
0: 은퇴 시기를 앞두신 분들마다 한결같이 무슨 일을 할까를 고민을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예. 하고요.
1: 목사님은 아. 생각해 놓으셨어요?
0: 저는 목사니까 한번 예. 목사는 영원한 목사입니다. 그냥.
1: 아 그게 무슨 저 해병대인가요?
0: 뭐 아니요 아니요. 자 은퇴가 있잖아요.
1: 예?
0: 은퇴한 후에
1: 예?
0: 은퇴한 후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는 선교 사역을 계속하고 싶다.
1: 네. 오늘 나오실 분이 아마 목사님께 도움도 많이 되시고
0: 아, 예,
1: 나이 드신 분들 세월을 이제 쭉 따라오면서 어느 날 내가 나이 먹었을 때
0: 예,
1: 뭘 할까 하는 거에 도움이 되실
0: 예,
1: 어른을 한번 모실
0: 예,
1: 건데요.
0: 예, 예, 예.
1: 그냥 뵙기만 해도 입이 이렇게 행복이 그냥 확 느껴지는 그런 어른을 한번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한국의 빅퀴즈 퀴즈 있어.
1: 이거거든요.
0: 네, 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딱 대상을 받고 나니까 아 윤왕주 윤복희 남편 완전히 예수쟁이. 아 진짜 참 죽겠더라고 진짜 이거 뭐 어떻게 몸들 봐. 타결은 말이었어요. 그분이 아니셨으면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셨으면 그분의 사랑.

0: 나는 너의.
1: 저는 이렇게 부르는 게 더 편해요. 아, 가수 예. 유난기 씨.
2: 아, 예, 예.
1: 근데 원래는 목사님이셨죠.
2: 예,
1: 예, 예. 아, 이거 어떻게 불러요? 그래도 그냥 저는 가수 그래? 유난기 씨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2: 저는 목사님이 훨씬 좋습니다. 확실히.
3: 아, 예. 예.
2: 은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 이제 5년 됐어요.
2: 어, 예.
3: 네.
2: 지금 어떤 이런 활동들을?
3: 이제 은퇴 후에는 뭐 이제 주일마다
1: 예.
3: 아, 이제 뭐 이 우리 국내 해외에서도 이제 그 이 초청 그 예, 예, 예배 예.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1: 예, 예.
3: 가서 또 그 간증도 해주고 네, 설교도 하고
1: 네.
3: 그리고 또 이제 주중에는 이제 뭐 방송이라든가
1: 예.
3: 또 학교 또 강의라든가
1: 예.
3: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노인대학이라든가
2: 아, 예.
3: 이런 데 초청받아 초청 강사로 활동하고 그러니까는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2: 더 자유롭게.
1: 요새가 더 바쁘시지 않나.
3: 지금이 더 바쁘죠.
1: 그죠?
3: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목회자로 이제 이렇게 활동할 때 뭐 총회장도 하고 무슨 뭐 단체장도 하고
1: 예,
3: 뭐 여러 가지
1: 예,
3: 큰 걸
1: 예,
3: 했지만
1: 예, 예.
3: 그러나 그때는 그 하나의 우리 기독교라는 어떤 그런 그 테두리 안에서 했던 예, 활동이라면은 지금은 이제 그거와 또 비례해서 이제 밖에 이제 그 연예인으로서 또
1: 예.
3: 강사로서 또, 또 학교 책임자로 여러 가지 예, 많은 것들을 예, 이렇게 예. 또 하다 보니까
1: 네.
3: 오히려 지금이 더 바쁜 거죠.
2: 그럼 다시 연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은퇴하신 후에 좀 그렇게 활동하시려는 계획도 있으셨던 건가요?
3: 일단은 은퇴하고 나서 일단 밖에 나가서 이제 또 가수로 활동을 하면서 또 강사로 나가서 이렇게 강의하면서 예. 유난기라는 사람은 이미 목사라는 걸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니까
1: 네.
3: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 그게 엄청난 큰 그게 네.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일이다라고 해서 사실 저는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1: 네.
3: 했는데 역시 그 길로 저를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우리 이성민 집사님께서 제 얼굴에 항상 늘 미소가 넘긴다 그러는데
1: 네.
3: 그냥 가만히 말하는 거 그냥 웃고만 있어도 많은 분들이 네, 그런 네, 네, 같은 생각을 갖고
2: 예, 예, 예, 예.
3: 네, 그러시더라고요.
1: 그러면 오늘은 나오셨으니까 옛날에 놀던 얘기부터 해서 옛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3: 네, 네,
1: 지금 얼굴로 봬서는 전혀 어렸을 때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은
2: 그렇죠.
1: 네, 엄청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3: 네, 네.
1: 어느 정도 왜냐면 세월이 얼굴에 묻어나는데 전혀 그 흔적이 없어서요. 얼마나 어려우셨었는지.
3: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일단 아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는
1: 네.
3: 그 얘기지만 이제 이 부모님이
1: 예.
3: 저희 나라 아주 훌륭한 그 예술가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그 뭐 이 부친은 그 윤자 부자 길자
1: 네.
3: 우리 대한민국. 대중예술계 코미디언으로서 예, 또 예, 작가로서 예. 또 배우로서 그렇게 또 활동을 처음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신 분이고
1: 예. 그 어려웠던 시절에
3: 그렇죠.
1: 예.
3: 그 일제시대 때
1: 예. 네.
3: 제 모친 역시 또 무용가이시고 또 악극인이고 네 그렇게 또 배우였어요.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실 때 말하자면 저희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악극단이라든가
1: 예.
3: 그런 쇼라는 걸 처음 이렇게 하실 때
2: 예.
3: 그때 좌우지간 저희 남매가 그 두 분을 통해서 이제 선산이
1: 예.
3: 된 거죠.
1: 예.
3: 그래서
1: 그러면 어렸을 때도 그냥 이렇게 조용한 아이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여기다 놨두면 얘 어디 갔니 이런
3: 왜냐면 그 두 분의 직업이
1: 예.
3: 예, 또 연예인으로서 활동하시다
1: 예.
3: 보니까는
1: 예.
3: 한 군데 정착을 못 하시고 그렇죠. 뭐 중국 우리 일본으로 뭐 우리 또 국내는 물론이고 그렇게
1: 예.
3: 다니면서 유랑이죠 유랑.
1: 그렇죠.
3: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와중에 저희가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는. 같이 이제 계속 다니는 거죠.
1: 거죠.
3: 네, 네. 유랑 생활을 같이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그런 거를 저희 아버님께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약을 그때 젊었을 때 물론 너무너무 이제 그 힘드시다 보니까 주변에서 누가 이렇게 또 친구분들 중에 예, 누가 그런 거를 갖춰신 분들이 또 권유하고 결국은 그게 중독이 된 거죠. 그러니 가뜩이나 뭐 없는 재산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그냥 또 마약까지 그렇게 하다 중독이 되시다 보니까는 뭐 조금 생기게 되면 다 그리로 전부 다 이제 탕진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 이제 그 사실 아버지의 어떤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악극단에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일을 하러 가셨다가 무대에서 공연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객사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근데 저희 남매는 그때 이제 그 이 그냥 그 여관방에
1: 방치돼 있었고
3: 방치돼 있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는 뭐 그나마 이제 생활비를 보내주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여관비도 못 내게 되고 그 이제 하루 아침에 쫓겨내게 된 거죠. 제 남매가 그런 환경 속에서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그 퇴원을 하셔가지고 네. 나오셨는데 세상에서 받아주시질 않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 선친이 네. 아편 중독자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소문이 나다 보니까 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천재시고 그런 분이신데도 실력은 있는데 이 말하자면 좀 외면을
1: 낙인이 찍히신
3: 그렇죠.
1: 거죠.
3: 받게 되신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또 몸도 안 좋아지셔 가지고 그거는 후유증으로 그리고 이제 시골로 이제 가셨어요. 치료하시러 이제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셨는데 시골에 계시다 거기서 그냥 세상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중에 동생 복귀하고 나하고는 이건 전혀 어떤 도움이 뭐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희는 한때는 그 여관집에서 이제 조그만 이제 계집아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심부름도 시키고.
1: 옛날엔 그런 게 있었어요.
3: 빨래도 시키고 뭐 청소도 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거기 있는 여관집에서 종사하는 그 종업원들이랑 같이 이제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그나마 그렇게 되는데 나는 뭐 어디 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방황하다가 배회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청계천 다리 밑에.
2: 다리 밑에.
3: 네, 네. 그 당시 청계천 다리 밑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거지들하고 넝마주의들이 그 있었죠. 다리 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천상 내가 가야 할 건 그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가서 청계천 다리 밑에서 뭐, 긴 세월은 아니었지만, 한 반년 정도, 6개월 정도,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청계천 거린들하고 같이, 그렇게, 거린으로, 그렇게 생활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거지죠, 거지. 당시로 말하자면.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 뭐,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웠던 거는, 다른 건 다 참 그래도 참고 견디는데, 굶주림.
2: 굶주림이요.
3: 이거 배고픈 거는 정말 못 참겠더라고. 참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2: 근데 그런 어린 시절 속에서 전혀 신앙생활을 할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신앙생활 혹시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3: 아 그때 일사울 때 당시에 이북에서 피난 오신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제가 있는 그 청계천 다리 밑에 운막 앞에다가 그 야전 천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거기다 세우신 거예요. 천막교회를.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그곳에서 그 이 다른 나라에서 구물자로 받은 그 옥수수 가루 있죠. 깡냉가루. 그거를 이제 이만한 드럼통 반 잘라가지고 거기다 그걸 주고 써가지고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거린들 와서 먹으라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며칠 먹지 못하고 이제 완전히 저는 진짜 뭐 아사시점까지 굶어 죽을 단계까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천막교에서 그 깡냉이 죽 그거 이제 나눠주는 거 그거 먹고 죽음을 면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천막교회에서 거기서 심부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그 안에 이제 그 야전 침대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그 이
1: 먹고 자고.
3: 목사님이랑 같이 거기서 제가 보호를 받게 되면서 거기서 자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 예배라는 거를 그때 거기서 처음 드리게 되고 기도를 처음 하고 찬송가를 처음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게 어떻든 간에 짧은 그 이 시간이었었지만 예. 그 한겨울 동안 거기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말하자면 예수님이라는 예. 그분에 대한 그 이 이름을 예. 그때 이제 처음 부르게 되고 그때 기도하면서 처음 기도했던 게 이렇게 기도한 게 생각나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남매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우리같이 불쌍한 아이들 도와줄 수 있도록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든지 시키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참 절박한 예. 예. 아, 그런 기도였는데 어떻든 좌우전 그 기도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걸로 믿죠. 이 남매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봄이 되면서 이제 그 보육원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때 남산 밑에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게 됐죠. 어떤 그런 어린 시절에 다우전 그런 아픔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1: 알게 됐다.
2: 그러니 천막에서 목사님 만났지 보육원에서 네.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지 그게 축복이셨네.
1: 근데 사실 그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았 원망도 할 그런 형편이 안 된다. 어땠을까라는
3: 아니죠. 그때 사실은 아버지 원망 많이 했죠.
1: 아버지 원망
3: 많이 했었죠. 진짜 저 아버지가 그렇게 아편 중독자가 되고 그런 바람에
1: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3: 이렇게 되고 어머니도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우리 남매도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게 됐다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제일... 엄청 컸어요. 평생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1: 미움과
3: 컸어요.
1: 원망이
3: 네, 계속... 절대 용서를 못할 그런 분이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1: 예.
3: 우리 큰 집이 예. 선교사였어요.
1: 아,
3: 시골에서 예, 교회를 이렇게 또 개척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곳에 가서 거기서 요양하시다가 새벽기도 드리시다가 그대로 이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참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나중에 커서 제가 목회자 될 때 이제 그때 제가 뒤늦게나마 그때 저희 아버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게 되는.
1: 근데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두 분이 다 가수가 되셨어요? 저는 야 이런 경우가 또 있네 싶어요.
3: 그거는 제가 제 생각에 그 우리 부모님께로 같은 바로 그 DNA 같아요. 유전자가 그래서 그 이 재능을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남매한테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주고 가신 게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아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동생이나 저나 뭐 어려서부터 어디 가서 학교에서 음악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뭐 노래를 어디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저도 그랬지만 동생 복희는 6살 때부터 처음 무대를 섰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윤복희를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다니시는 그 극단에 극단에 윤복희를 거기다 무대 세운 거예요. 그게 6살 때. 그러니까 저보다 큰 선배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1: 그렇죠.
3: 저도 막 그게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2: 몇 살쯤 데뷔가 시작되셨어요, 목사님은?
3: 저는 제가 1959년에 데뷔했어요. 60년대였으니까 이제 10대 후반에
2: 굉장히 빨리
3: 데뷔를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이 우리 동생 복희가 있는 그 미팔군 쇼, A1 쇼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 우리 작곡가 김희가 선배님이 그때 악단장으로 있던 바로 그 A1 쇼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전속 가수로 있었어요. 동생이 그래서 나는 거기에 이제 그 놀러 갔다가 동생을 보고 싶어서 놀러 갔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 그 갔던 또래 친구들이 거기서 뭐 드럼도 치고 무슨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내가 이거를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살 길은 내가 이거밖에 없구나. 아, 그래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그 김희갑 선생님한테 매달려서 저도 좀
1: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3: 음악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드럼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뭐 옛날에 쇼리라고 그러잖아요. 쇼리.
1: 예, 예, 맞아요. 예,
3: 그렇죠. 예. 이렇게 막 허드른 일하고 싶은데 예, 예. 그 쇼리로 쉽게 말하자면은 헬퍼죠.
1: 헬퍼죠.
3: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1959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미팔군 쇼 무대에 제가 이 그러니까 정규 스테이지는 아니고 B 스테이지예요.
1: 뭔지 알아요?
3: B 스테이지에 예. 제가 처음으로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된 게 데뷔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올해로 60년입니다.
2: 대단하시네, 대단하시네.
1: 그러면 키보이스가 그때 나온 거예요? 아니면
3: 아니죠.
1: 나중에 키보이스는 또 나온 거예요?
3: 제가 이제
1: 나온 거예요?
3: 그 59년에 그렇게 데뷔를 해가지고서 예. 한 1년간 활동을 하다가
1: 예.
3: 그 이듬해 60년 10월 달에 해병대 군악대를 그 입대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 이듬해 바로 한국 최초의 그 락그룹 예, 예. 키보이스라는 그룹을 만들게 됐죠. 예, 예.
2: 그 굉장히 막 그냥 나중에 인기가 이렇게 치솟았잖아요.
1: 난리도 아니었죠.
2: 대단했어요.
3: 그 당시에는
1: 한국의 비틀즈.
3: 그렇죠. 마침 그때 또 64년에 저희가 그렇게 활동을 막 시작할 때 또 세계적인 그 그룹이죠. 비틀스가 그때 네. 같이 나왔잖아요. 네. 같은 해에 같이 이렇게 이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네. 우리의 구성도 그 비틀스와

0: 아우노 홀즈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외국 곡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번안 가요를 많이 했어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제 그 이 순수 이제 가요를 한 거는 그 정든배라는 곡이었거든요. 그게 히트가 된 거지.
1: 저도 따라 불렀었으니까요.
0: 그럼요.
1: 제가 제 시대에 지금 정말 우상이었던 분을 오늘 만나는 거잖아요.
2: 그러면 당시 인기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1: 이제 그때는요. 아유, 뭐 여자들이 우분알로 짠이었죠, 뭐.
0: 그러니까 이 지가 이제 이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제일 많이 오는 연령대가 바로 17살에서 19살 그 사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고생들이 여고생들이 제일 많았는데 예, 엄청난 그
1: 미어 터졌어요, 진짜.
0: 말도 못했어요. 예. 이제 공연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표를 파는 것이 지금처럼 무슨 뭐 예매가 없었잖아요. 예.
1: 그러니까
0: 선착순인데 예. 그때 쫙 되게 되면 여고생들 그 책가방 있잖아요. 예. 가방을 쫙 갖다
1: 세워놓는 거죠.
0: 그게 예. 엄청난 그런 그 이 인기를 키보이스가 누렸던 그 젊은 시절에 저희들이 지금도 그 참 잊지 못할 그 어느 정도의 저희가 인기가 있었냐 하게 되면은 한 번은 이제 이 부산에서 네. 큰 행사가 있었더랬어요. 부산에서 큰 공연이 있었는데 우리 키보이스를 그쪽 주최 측에서 초청을 했는데 우리 저 이 기획사에서 지금 말하자면 기획사죠. 에이전시에서 키보이스를 만약에 초청을 해가려면은 악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기차나 트럭이나 버스로 갈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전세를 내라.
1: 우와.
0: 그렇게 하려면 보내고 안 되는
1: 거예요.
0: 그러니까 그것에 진짜 그 이 비행기 한 대를 전세를 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키보이스가 악기 다 싣고 그걸 타고 이제 부산에 갔죠. 부산 거의 딱 도착했는데 비행기 탁 내리니까는 그. 프랭카드가 한국의 비틀즈 키보이스 드디어 부산에 오다 해가지고서는 프랭카드 들고 막 그냥 학생들이 여고생들이 막 그냥 나와 난리치고 막 이 브라스 밴드까지 나오고 이거 저 무게차라고 그래가지고 그 찝차 했잖아요. 찝. 그거 탁 돼가지고 이제 다섯 대가 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랩에서 내려가지고서는 그거 한 대씩 이제 타고서 시가행진 했잖아요.
1: 네. 시가행진 했어요. 왜 그 시가행진 하는 건 국위선양을 하고 온 사람들이
0: 그 당시에
1: 여기다가 이렇게
0: 그렇죠. 스포츠맨들이
1: 이런 거 맞아요.
0: 대단했어요. 대단했죠. 엄청나요.
1: 그러면 이제 제일 그러는 게 이제 돈도 있지만 여자들이 엄청 따라 여성 팬들이 뭐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잖아요.
0: 그건 뭐 그건 어떤 표현을 이제 말로 지금하고는 그때하고는 또 다르죠.
1: 또 다르잖아요.
0: 네, 그때 그 인기야말로 정말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수많은 그 팬들이 여고생들 또 여자 대학생들도 많았고. 저 진짜.
1: 옛말이요. 그렇게 많은 여성 팬들을 물리치고 딱 한 명을 선택해야 되는 그때.
2: 고민이 많으셨죠.
1: 아유, 그때 머리 빠지신 거죠? 고민하셔가지고.
0: 그게 무슨 얘기 하는지. 제가 이제 우리 그때 이 우리 키보이스가
1: 예.
0: 그 주간에 그 이 무교동에 있는
1: 예.
0: 쇼 보면서 이제 예. 그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극장 식당인데 거기가 그때 낮에는 그게 음악, 음악 감상실이야.
1: 그래요?
0: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키보이스가 낮에 거기서 라이브로 이제 우리가 그걸 해요.
1: 어머머머.
0: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이, 온 그 이 손님들이,
1: 네.
0: 온 팬들이 거기서 이제 그 티켓을 이제 사게 되면은
1: 하고?
0: 거기서 이제 음료수, 예, 술은 안 딸고 음료수만 이렇게 해서 그걸 마시면서 이제 그 음악, 우리 키보이스 하는 거를 이제 감상하라고
1: 네,
0: 하는 그런,
1: 네.
0: 그런 무대가 있었어요. 네.
1: 우와.
0: 그때 거기에 오던 팬 중에서 이제 그 한 명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한 거죠. 제가 반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좀 사귀다가 제가 프로포즈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됐는데 결혼식은 이제 나중에 했어요.
2: 예.
0: 저는 그때도 좀 파란

0: 현장일 수 있는
1: 옛날에는 총각 가수가 연애를 하거나 스캔들이 난다 그러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청 쉬쉬하면서 연애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아, 네. 결혼을 하고 나서도 결혼식을 안 하고 그냥 애 낳고 그냥 살았다니까. 아, 예. 근데 그게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1: 다 많이 그랬었죠.
0: 네, 많이 예, 예. 다들 그랬었죠. 우리 선배님들도. 예.
2: 근데 목사님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좀 교회도 다니셨고 의료원에서도 이렇게 다니셨고 그랬었는데 막 이렇게 데뷔하시고 인기가 높아지시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지는 않으신데 계속 하셨어요?
0: 안 했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는 예, 어렸을 때 그때 그 청계순 다리님께서 그때 그 이 천막 교회하고 그다음에 고아원에서서 그때 이제 그렇게 했던 거는 사실은 무슨 뭐 내가 믿음이 있고 뭐 그렇죠 뭐 그 신앙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내가 그 안 하게 되면은
1: 먹고 잘 데가 없으니까
0: 쫓겨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예, 내가 나와서 그러고 이제 그 사회 활동하면서 그렇게 이제 힘들게 이렇게 막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는 잊어버린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진짜 생각지도 않게, 뜻밖의 일이 저한테,
1: 뭐가요?
0: 다가온 거죠.
2: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떤, 계기가 있었구나.
0: 그렇죠.
1: 어떤 일이었어요?
0: 그때 뭐 좌우지간 뭐 이제 가수로서는 제가 그 당시에 최고 인기를, 누릴 그 때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제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1: 왜요?
0: 그게 폐결핵 말기였어요. 그 당시 이번에도 이제 그게 내가 그 폐결핵인 줄 몰랐죠.
1: 어머.
0: 그 너무 피곤하니까 그때 너무 일을 많이
1: 하니까
0: 너무 그때는 뭐 방송이다 공연이다 뭐다 지금처럼 교통이 좋아요 뭐가 해요.
1: 일에 끌려다니셨다.
0: 그렇죠. 예. 거기다 또 우리가 또 내가 또 그 이 그룹 싸움들도 같이 또 그때 또 했을 때니까 키브라더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뭐 밤에는 밤새고 하죠 또 클럽에서 그러지.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제대로 못 먹고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딱 진찰해 보니까 폐결핵 말기라는 거야. 폐결핵 말기인데 그때 가장 참 실망스러웠던 거는 1년 이 상태로서는 1년 이상을 생존하기가 어렵다. 예, 지금은 뭐 참 저희 이 대한민국이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발달돼서 참 뭐 세계에 참 열성고락하게 들어가는 정도로 참 그런 정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폐결핵 말기 하게 되면은 거의 열에 아홉은 죽었어요. 그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뭐 병원에 갔더니 도저히 뭐 그 당시 의술로서는 너무 이제 그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이게 되어버렸다 이게. 그래서 그때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저희 동생의 권유로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왜 그냥 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거머쥐는 심정으로 그렇게 매달려서 근데 막 그때 너무너무 제가 참 정말 원망스럽고 그때도 원망스럽고 막 그런데 왜 이렇게 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이제 좀 인기 끌어가지고 돈 벌어서 자식들하고
1: 이제 살만한데
0: 이제 좀 살만한데 여기서 내가 지금 죽는다면은 그때 내가 그 나이 그 40이 채 안 됐을 때였 거예요 아마 그때 한참 젊은 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망과 뭐 이 분함과 이게 이루 말할 수 없는
1: 말로 다 표현 못하죠.
0: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달리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를 억제를 못하고 그때 그냥 막 그냥 가득이나 그 안 좋은 데다 맨날 그냥 땅 소주만 마시고.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마시고 완전 자포자기한 거. 자포자기한 거. 어째 이래도 죽고 저래도
2: 죽으니까.
1: 자포자기한 거. 예, 근데 그때 제 동생하고 제 집 사람이 그렇게 해서 저를 증인 포함으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되고 그때 우리 돌아가신 곽교수 목사님도 오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그 이 하용조 목사님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때 참 많은 분들이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제가 그래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만 할 게 아니라 그래 내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내 아내를 위해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있겠는데 찾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기도를 주님 앞에 제가 이제 하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삶을 허락하신다면 이제는 정말 제가 세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대신 저 좀 살려주십시오.
3: 서원 기도
1: 한 거죠. 예, 예,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참
2: 그랬는데
1: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이 일어나서 기적. 그렇게 해서 세상 무술로서는 그 당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저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2: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주셨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은 이제 살았으니까 여보 이제 돈 벌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해서 돈 많은 장로로 삽시다 하는 그러고 났는데 목사님이 되시겠다고 그랬을 때 집안 부디기는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요. 많이 오케이 하고 따라가 주셨나요? 아니다. 이 길로 그냥 가야 된다. 이 반대도 있었나 너무 궁금하거든요.
3: 근데 고침 받으신 다음에
1: 그게 네.
2: 그래도
1: 그게 연결이 그때 내가 77년도에 그렇게 쓰러져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해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 우리 이 동생이 그해 말인가 가서 좀 다시 또 파격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동생도 이제 좀 두 번씩이나 그랬던 아픔을 겪고 나니까 참 힘들어 할 텐데, 근데 제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건 그냥 저희 나름대로 제가 좀 기도밖에 동생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지나라에서 이제 이 국제 가요제가 열리게 됐어요. 그게 마침 그때 79년도에 그래가지고 그 주최 측에서 이제 저한테 그 국제 가요제에 나와달라는 참가해달라는 우리 남매에 그런 이제 부탁을 받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동생한테 그 얘기를 참아 못하겠더라고. 왜 그렇게 지금
2: 힘들어서
1: 힘들한데 우리 그 가요제 나가자 이렇게
2: 못하죠.
1: 하게 되면 그거 나가겠어요? 근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동생도 힘들어하고 나도 그때 좀 해결해서 조금씩 회복되었는데 자 이걸 우리가 기회로 삼는다면 이게 지금 기회인 것 같은데
2: 어떻게 말을 할까?
1: 어떻게 이거를 이제 얘기를 할까 이제 그러다가 그때 제가 이제 동생을 설득하는 그 이 과정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초청을 그쪽에서 이 초대가 왔는데 어떠냐? 내가 지금 곡을 저는 이미 그 이전서부터 1973년, 4년서부터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주최하는 가요제를 매년마다 나갔더랬어요. 국내에서 하는 가요제 매년마다 나가는데 이제 국제가요제는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참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요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곡을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기도할 때 그 이사야 42장 10절의 말씀을 받았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동생을 제가 설득을 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곡을 내가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동생이 나가서
2: 불러보지 않겠냐.
1: 그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상을 받는다는 건 그건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는 그건 꿈도 꾸지 말자. 우리는 상을 받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2: 예?
1: 거기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2: 예.
1: 그러면 동생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때 설득을 했더니 동생이 또 쾌히 그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 서울국제가요제 여러분이라는 곡을 만들어 국제가요제에 나가서 상 받으러 나간 게 아니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니까 어떻든 그때 그 우리 한국 사람이 국제가요제에 나가서 처음으로 그랑프리 대상을
2: 받았었죠.
4: 1979년 서울 국제가요제
5: 서울 송 페스티벌 1979
4: 1979년 대상 대한민국 윤복희
6: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빠한테 감사드리고 제일 많이 감사드릴 분은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쁘고 즐거웠던 그런 그 순간보다는 되돌아보게 되면은 오히려 힘들었던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참 죽고 싶었던 그런 날도 있었더랬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도 그게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사가 됐어요.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 험한 길

0: 감사합니다.
1: 아유, 부끄럽습니다. 예.
0: 근데 이제 그냥 뭐 집사, 장로 이렇게 사는 거하고 목사로 사는 거는 너무 다른 삶이잖아요. 왜 목사가 되셨어요?
1: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도 전혀
0: 하다 보니 목사가 그럼요. 되신 거예요.
1: 물론 뭐 내가 무슨 뭐 그 목사가 되겠다고 미리 뭐 내가 뭐 기도하면서 뭐 그거 뭐 권능을 받고 그런 것도 아니고.
0: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가다 보니.
1: 네, 아닌데 제가 이제 사실은 우리 그 후배가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강배동에서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했어요. 그때 이제 저하고 우리 동생하고 같이 그 교회에 나가서 이제 개척교회 그 우리가 나가서 섬겨줬죠. 그렇게 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저랑 우리 동생이 같이 그 이 성가대 찬양대를 이제 이 거기서
0: 했는데?
1: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제가 일반 가요는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중음악을 많이 했었지만 이게 찬송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교회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연예인 교회 그래도 제가 연예인 교회 초창기 멤버잖아요. 가서 뭐 예배 드릴 때 부르기는 해봤어도 나서서 이렇게 내가 지휘는 안 해봤거든요. 지휘라는 건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건데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막히는 거예요. 이게 이 클래식 그게 이제 그걸
0: 딱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1: 그렇죠. 클래식을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딱 그게 이제 그 이 막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 이 음악을 내가 이걸 하려면은 뭔가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이 신학을 음악 신학을
0: 하겠다
1: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그 유학을 가서 그때 이제 지금 소천 아시지만 저 우리 한국의 이 찬송가 예, 아주 큰 별이시죠. 그, 구두의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 이, 추천해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미드웨스트 유니버시티.
0: 그러면.
1: 예,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참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뭐 참 뭐 교단 총회장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그 참 우리 교회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또 이렇게 부름을 받고. 은퇴하고 나서 이제 무사히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또 다시 내가 또 이렇게 또 세상에 나왔지만서도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아웃리치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2: 그런데
1: 얼마나 행복한지.
0: 멋지십니다.
2: 은퇴하시고 난 후에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던 그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정말 감사한 일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1: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처음에 학교, 신학교 시작할 때 정말 일을 단돈 10원 하나 없이 했어요. 10원 하나 없이 하는데 참 그게 거기서부터 기적에 또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옛날에 우리 그 왜 저 이 한국 우리 교회 음악에 또 대가신 그 이 나운영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나운영. 그분이 그때 그 학교에 합장으로 계셨더랬어요. 그 학교에 제가 이제 부학장으로 그렇게 가면서 들어 그러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 그 이 찬양 신학과라는 걸 만들게 되고 네, 이제 그렇게 복음성가도 만들게 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는 뭐 그냥 내가 그 학교에 나도 그냥 교수로 간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얼마 안 했다 그냥 그분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에 제가 그걸 학교를 학장으로 맡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학교를 제가 이제 그걸 이끌어 나가게 된 거죠. 그렇게 오면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오다 보니까는 그게 전부 그때그때마다 기적이야. 정말 맨바닥에서
0: 하나님이 하시는 거.
1: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뒤돌아보게 되면은 그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그렇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은퇴하고 나서도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지.
0: 그러면 오늘 왜 평상시에 이렇게 흥얼거리는 찬송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찬송 한 곡 들려주실 수 있어요?
1: 제가 그 많은 찬송가가 있지만 그때 폐결핵으로 제가 투병 중일 때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이 나가 불제인 살리신 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예. 통합전성 405장이 허매해지고 예. 했어요. 예. 그거를 부르시는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거를 누워서 들으면서 그래서 그 찬송은 그렇죠. 그건 아마 예.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우리 믿는 우리 저 형제 자매한테는 예. 그 찬송은 다 그렇게 예. 은혜가 되는 찬송이죠. 예. 예.
2: 그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거든요.
1: 아유 감히 내가 그 분이 하나님이 예. 나이가 어떤 분이냐 감히 내가 좀 그 말씀드릴 거 없고 그냥 아 참 우리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사랑이시고 예 그게 전부 다라고 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아니셨으면은 그분의 은혜가 아니셨으면 그분의 사랑이 아니셨으면은 오늘날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내가 오늘 매일 주와 함께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아니죠. 예, 지금도 예. 저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이렇게
0: 와요. 그럼 앞으로 계획도 계속 기적의 일만 그렇죠. 남았네요.
1: 매일매일 예. 하루가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는 데까지는 네. 매일 기적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0: 아, 예. 오늘 간증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분이시면서 오늘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목사님 그냥 감동입니다. 오늘은,
2: 예. 네. 얼굴만 봬도 그냥 예.
0: 은혜가 그냥 뚝뚝 넘쳐서 찬양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0: 목사님이 목사님을 만나셨는데 아, 예. 예. 어떠셨어요?
2: 근데 사실 목회자로서요. 목회자의 예. 길을 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어요.
0: 그냥 네.
2: 주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그냥 생각해도 네. 감사가 넘치거든요.
0: 네.
2: 근데 우리 민양기 목사님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0: 네.
2: 주님 끝까지 신뢰하고 따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0: 저는 이 같은 식탁에 앉았던 밥그릇을 같이 나눈 분들 가운데 목사님 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 예, 예. 그럴 때마다 늘 저희는 뒤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게 하나님 저분이 우리 연예계 쪽에 계시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정말 마무리를 멋있게 할 수 있는 어른이 계셔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윤한기 목사님이 연예인이셨잖아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군가가 그런 어른이 계셨으면 좋겠다는데 오늘 그 어른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2: 네, 또 한 가지
0: 네.
2: 고난의 축복이었구나.
0: 예.
2: 폐결핵을 통해서 하나님 깊게
0: 예.
2: 만나셨기에
0: 예.
2: 인생이 바뀌셨구나.
0: 예.
2: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0: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핑크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1불 99, 자연 담은 자연미 흰쌀밥 현미밥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진가 전복죽 3번들 팩당 12불 99, 통통배 프리미엄 조개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세계의 주인은 깊은 상처를 입은 소녀 주인이 주인공입니다. 고통은 주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겨요. 누군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현실에서 도피하고 누군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나 펑펑 울며 악을 쓰고 또 누군가는 곁에서 조용히 휴지를 건네며 일상의 수고를 이어갑니다. 마냥 철없을 것 같은 아이는 열심히 배운 마술로나마 가족의 상처를 씻어주고 싶어 하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고통과 마주하죠. 누군가는 회피하고 누군가는 맞서고요. 또 누군가는 마법같은 해결책을 꿈꾸기도 하지만 그래도 현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둘보다는 셋이 그렇게 더해진 응원이 무너진 세계를 다시 세울 힘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닿고 싶은 시간, 최강의 영화음악, 주요 첫 곡은요. 두 여인 중에서 베트 미들러, 윈드 비니스 마이 윙스 띄우겠습니다.

아름다운 두 곡을 들으셨죠? 애니메이션 매직 스워드 중에서 더 플레이어 들으셨고요. 영화에서는 어머니가 모험을 떠난 딸이 무사하길 바라며 기도할 때 부르는 노래인데요. 개봉 후에 셀린 디온과 안드레아 보첼리가 듀엣 버전으로 새롭게 불러서 큰 사랑을 받았더랬습니다. 앞서 들은 곡은 영화 샤인,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자가 좀안 들렸죠? 없어라. 기나긴 고통에서 벗어난 주인공 데이빗 헬프갓이 마침내 평화로운 일상으로 나아갈 때, 그때 아름답게 흐르던 곡입니다. 네. 오늘 오프닝 세 개의 주인으로 시작했는데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곡들과 이어져서 들으니까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또 위로가 되기도 하면서 함께여서 참 좋다라는 생각까지, 네, 포근함까지 들어버리네요. 캡틴 코리아님, 저는 제일 친한 친구 결혼식 때 축사를 했는데 너무 떨리고 울컥해서 참느라 힘들었네요. 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캡틴 코리아님, 저 오프라인 때 이렇게 뵌 적이 여러 번 있는데 너무 귀여우셨을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저 그런 생각했어요. 이렇게 축사할

너무 우셨던 그 기억이 나서 또 되게 아름답기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네요. 네, 언제 한번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에 모셔볼까 봐요. 그쵸? 오래된 정원 중에서 조식으로 반 You Raise Me Up, 파인어웨이 중에서 엔야의 북 오브 데이스 듣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두곡들으셨어요아빠와딸의추억그리고남겨진딸의기억이아름다우면서도가슴아프게다가오죠애프터선보셨나요애프터선중에서 REM 의 Losing My Religion 들으셨고요앞서들으신곡은미스스티븐스중에서아메리카의시스터골든헤어였습니다미스스티븐스이영화는티모시살라메의풋풋한10대시절을볼수있는영화예요최근에마티슈프림이개봉했는데여기선또코스염을기른모습이새롭더라고요한번비교해서보셔도좋겠죠0335님부천중앙공원의능소화터널길보러왔는데요인생샷건지려는분들로가득이네요아그정도로아름다운가봐요그쵸남들사진찍는거보는것도재밌네요진풍경일것같은데요그거보는것도정말재밌을것같은데요오한번검색해봐야겠다제주딸기산도님텃밭쌈채소가끝물이라엊그제몇가지종류다시심었어요여름에도쭉먹으려고요호박잎찌면서출첵합니다갈치속젓에한쌈하려고요그런데왜내입에는침이줄을고이는것인가저도텃밭하거든요채소가너무너무무럭무럭너무너무무럭무럭자라가지고요막정말막다떼가지고아침에막작가님하고도나누고또진짜뭐감당이안돼요네고기를많이먹게되고뭐닭갈비도많이먹게되고그러네요싸먹느라고여러분도그작은텃밭하나마당이없는데어떻게키우나하시는분들은텃밭없어도베란다같은데도할수있는것들많이나오거든요진짜몇뼘안돼도 이채소들이무지잘자라더라고요신기하더라고요한번나만의작은텃밭만들어보시는것도나름힐링이라고생각합니다정말집안의생명은힐링입니다자이번엔영화음악으로당충전좀해볼까요유부간메일중에서캐롤킹 Anyone at All 데드펄중에서시카고 You are the inspiration

0: K라디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를 넘어 서로 다른 세상을 하나로 엮어내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잇는 소중한 우리의 언어. 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했던 어느 날 낯선 미국 땅에 발을 디딘 한국 친구들과 미국 현지 친구들 사이에서 따뜻한 마음과 언어로 모두를 하나로 이어준 어느 소녀의 이야기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이문세, 소녀.

0: 안녕하세요.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 진행자 서라미입니다. 오늘은 언어라는 특별한 재능으로 사람과 사람, 문화와 문화를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어준 한 소녀를 만나려고 합니다. 여름에 싱그러움이 가득했던 어느 날, 낯선 미국 땅에 발을 디딘 한국 친구들과 이곳 현지 친구들 사이에서 따뜻한 마음과 언어로 모두를 하나로 이어준 김보미 양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Hi everyone. My name is Bomi Kim and I am going to 8th grade in Great Neck South Middle School.
0: 오, 지금 8th grader예요?
1: 네.
0: 오늘 인터뷰가 또 기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한국어로 질문하면 영어로 답할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1: 예. Yeah.
0: 진짜요? Yeah. 지금 그러면 지금 제가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해하고 있어요?
1: Yeah, I understand it all.
0: 아, 오케이. 이런 인터뷰가 가능하군요. 자, 그럼 오늘 인터뷰 매우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김보미로 삼행시 해주실 수 있죠?
1: I don't really think of one.
0: 아, 그런데 김보미 이거는 한국어로도 할 수 있고 영어로 할 수 있겠네요.
1: Then I'll do it in Korean.
0: 아, 네. 자, 김.
1: 김. 김을 좋아하는.
0: 보.
1: 보석 같은.
0: 미.
1: 미소가 밝은 김보미입니다.
0: 와, 우리 보미 양은 지금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나요?
1: No, I was born in Korea.
0: 그래요? Yeah. 그러면 미국에 오게 되었나요?
1: My dad had work here and I just followed him along, but after living here for a few years, I really liked it here.
0: 그럼 혹시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나라 살았던 곳 있나요?
1: Yeah, I lived in Hong Kong, and then I moved back to Korea, and then I came to America.
0: 어머머머머.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홍콩을 간 거예요?
1: Yeah.
0: 홍콩에는 몇 살 때 간 거예요?
1: I went to Hong Kong around when I was like 1 year old, I think.
0: 그러면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의 기억이 많이 없겠네요. 아기
1: yeah.
0: 때 기억은요?
1: Mm-hmm.
0: 홍콩에 있다가 미국에는 언제 오게 됐나요?
1: I came to America when I was like in 5th grade after living in Korea for like 4 years.
0: 아, 그러면 한국에도 한 4년 정도 있다가
1: yeah.
0: 홍콩에서 어떤 언어를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1: In Hong Kong, I went to international school so I first learned English in Hong Kong.
0: 여러 언어 중에 어떤 언어가 가장 쉬워요?
1: For me, English and Korean is both like similar to me.
0: 진짜요? 어떻게 yeah. 그게 가능하죠?
1: I'm not sure.
0: 태어나서 한 살 때 홍콩에 갔는데 홍콩에서 영어로 계속 사용했잖아요. 그리고서 yeah. 한국에 왔는데 그때 어렵지 않았어요? 한국어 하는 거?
1: It was really hard, but after like lots of practice and using Korean at home with my parents, I got like really used to it.
0: 너무 대단하시다.
1: Thank you.
0: 홍콩에서 사용했던 언어 중에 또 배웠던 언어.
1: I learned a little of Chinese.
0: 만저린 배우셨어요? Yeah. Chinese로도 소개할 수 있나요?
1: 大家好,我叫金福梅.
0: 자, 그럼 부모님은 두 분 다 한국 분 맞으시죠?
1: Yeah.
0: 그런데 이제 부모님의 직업적인 특성이 있어서 홍콩으로 가게 됐군요.
1: Yeah, that's right.
0: 그렇군요. 혹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1: I'm not really sure about my future yet, but my parents do want me to become a doctor, so I'm thinking about that path.
0: 왜 꼭 닥터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1: I mean, it has a good pay, and it's just a nice job.
0: 아니, 우리 보미 양의 적성에 맞아서 의사를 권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1: I'm not really...
0: 그것만은 아니실 것 같아요, 왠지요.
1: I mean, I'm not really 100% sure yet because I'm still thinking about it, but like just in case someone asks me, I just say I want to become a doctor.
0: 닥터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특히 yeah. 어떤 분야의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으세요?
1: I was thinking about a neurologist maybe.
0: 와, 그렇군요. 혹시 어렸을 때 홍콩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 꿈꿨던 어떤 장래 희망이 있었나요?
1: Sometimes I wanted to become the president. And sometimes I wanted to become an idol.
0: President of where?
1: I'm
0: Korea.
1: I was young, so I'm not.
0: 아, 근데 대통령이 되고 싶었군요.
1: Yeah.
0: 여자 대통령.
1: Yeah.
0: 오, 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직업 어디가 가장 멋있었어요?
1: I just like living in like a big house.
0: Either White House
1: yeah, like
0: or
1: the White
0: Blue House.
1: House. Yeah.
0: 청와대.
1: Yeah.
0: 큰 집에 살 수 있으니까.
1: Yeah.
0: 어, 그 다음에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1: Yeah.
0: 아이돌은 또 언제 되고 싶었어요?
1: Like when I was young, I used to not like K-pop a lot, but I just started listening to a lot and I just started liking it. Thought of the idea of becoming an idol.
0: 어, 지금은요? 지금은 어때요?
1: Right now, I mean, it's like the life of an idol is like really hard from what I heard, so I'm not really sure.
0: 어, 그렇죠. 뭐 아이돌 이렇게 무대 서고 너무 예쁘고 인기도 많고
1: yeah.
0: 하지만 엄청나게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야 되거든요.
1: Yeah.
0: 아마 의사 선생님 되는 거랑 비슷하게 굉장히 힘들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1: yeah.
0: 노력해야 될 텐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I'm not really sure about that. I think wait, between doctor and idol, right?
0: Yeah.
1: I'll probably become a doctor because like idol, I'm not really sure. It's basically based on how much people like you. And doctor, as long as you like treat patients. And do things right, you'll earn a lot of money anyways.
0: Okay. 오, 그렇군요.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군요.
1: Yeah.
0: 혹시 부모님 중에 어, 같은 분야인 분이 있으세요? 이렇게 의사
1: no.
0: 선생님. 그러면 혹시 비즈니스 쪽으로 경제, 수학, 파이낸셜, economy.
1: I haven't really thought about that.
0: 아, 부모님 중에 그쪽 직업 있으신 분 계세요?
1: I mean, my mom's architecture. And my dad like does something with money, but I forgot the name.
0: 아,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아버님이 분명히 이쪽 경제 쪽으로
1: yeah.
0: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쪽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이 많은 걸 거예요, 봄이.
1: Yeah.
0: 그냥 막 당연히 막 페이가 좋고 막 어,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가 아니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똑같은 이유로 아이돌도 되고 싶은 걸 거고요. 타임머신이 있다면 혹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나요?
1: I'll probably go back to when I was like really little so I could like have no worries, no problems and less work to do.
0: 와, 우리 모두가 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죠? 우리 봄이 양은 한국어도 잘하죠? 영어도 잘하죠? 그리고 중국어도
1: Yeah.
0: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죠?
1: Yeah. 응. I'm right now taking Chinese class in school, so I think I could definitely get better.
0: 오, 아, 지금 그럼 Chinese class를 듣고 있어요?
1: Yeah.
0: 한국어 클래스는 안 들어도 돼요?
1: No, I just use Korean in my everyday life. And I've been improving like really a lot from that.
0: 아, 그러면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가끔씩 한국어도 많이 사용해 주세요.
1: 네.
0: 네, 네. 네, 오늘 아주 정말 매력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우리 김보미 양의 인터뷰를 함께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12살이죠?
1: Yeah.
0: 어, 12살 인생에 최대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나요?
1: When I was like 12, I got sick a lot.
0: 어.
1: 아, 그, 뭐지? 제가 그 뇌진탕도 걸리고 제가.
0: 어?
1: 다리도 약간 좀 그 I had crutches on 어. for like a pretty long time.
0: 어머, 다리도 삐고
1: 네. 네.
0: 계속 많이 다쳤군요, 12살에.
1: 음흠.
0: 어, 이유가 뭔 줄 혹시 이유가 아, 뭐라고 생각하세요?
1: 그, for the leg part, I was skiing and I crashed my leg into a tree.
0: 아.
1: And for the concussion, 그 제가 그 체육하다가 제가 공에 맞아 가지고 머리에 네.
0: 공을 너무 세게 맞았군요.
1: 네, 좀
0: 어머,
1: 막 머리 뒤에 맞았어요.
0: 어머, 아, 그래서 이렇게 쓰러졌구나.
1: 아, 쓰러지는 않았고 그냥 계속 막 머리가 네. 아프고 어지럽고 어머. 그래가지고.
0: 네.
1: I just like went straight home and went to the doctor and I got diagnosed with a concussion.
0: 어머, 12살 인생 중에 그러면 어 이거는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였다 생각했던 때가 있나요?
1: Not really chance, but I think I made a lot of good memories when I was 12.
0: 어떤 메모리인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1: Like at school, I made a lot of new friends, and they were all really nice to me, and I was really happy back then because 아, 그 제가 5학년 때쯤 제가 친구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12살 때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진짜 행복했어요.
0: 그렇군요. 친구들이 이제는 많아졌어요?
1: 네.
0: 친구들 이름을 혹시 다 불러줄 수 있나요?
1: 아, I think that's I
0: 너무 can... 많아서 다 못 불러주죠.
1: 네.
0: 그럼 친구들에게 인사만 할까요?
1: Hi guys, don't bully me if you hear this. See you in school next week, I guess.
0: 네. 오늘의 첫 번째 추천곡을 이제 소개해 주실 시간인데요. 첫 번째 추천곡으로 어떤 곡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1: My Way by Cat's Eye.
0: My Way. Yeah. 원래 My Way가 어떤 곡인지 알고 계세요?
1: 네, 제가 그 좋아하는 그룹이 Cat's Eye이거든요. Uh-huh. 근데 Cat's Eye 중에서 되게 좀 제가 좋아하는 노래여가지고 제가 그 곡을 골랐습니다.
0: 저는 아주 옛날 팝송 중에 My Way라는 그 팝송을 어떻게 알고 있지? 이러고 놀래서 네. 오늘 이 시간만큼은 보미 양이 직접 소개해 주셔야 되거든요. DJ처럼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돼요.
1: My Way by Cat's Eye.
0: 네,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헤스라의 마이웨이 함께 듣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던 마이웨이와 많이 다른데요.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미 양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것일까요?
1: So recently over the summer, I went to a camp with like not really friends, but like people I'd never met before from Korea and some people who are from America. And like together we would learn like 난타, 판소리 and those kind of Korean instruments.
0: Mm-hmm.
1: It was really fun, and one of my skills is how I was able to use both Korean and English to lead both groups.
0: Wow! Wow, 정말 최고의 기회였을 것 같아요.
1: 네.
0: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영어를 어려워하던가요?
1: 어머, 어떤 친구들은 되게 잘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할 줄은 알아요.
0: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영어랑 한국어를 다 잘하니까 네. 질문을 엄청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보미 형한테.
1: 네.
0: 어떤 질문들 막 했어요? 특히 기억나는
1: 막
0: 질문.
1: 그 미국은 어떠냐고 학교는 어떠냐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어.
0: 미국 어때요, 보미 형은?
1: It's really great. The education is great. It's not as strict. It's not too demanding. But I feel like the environment could do better. If you go to New York City, it can be really dirty there. And weird people.
0: 그렇군요. 또 영어가 편한 친구들은 또 어떤 질문을 한국어로 해달라고 하던가요?
1: Sometimes I had to like translate like both sides. For example, maybe like a Korean kid wanted to tell something to the American kid. And like they would ask me to say something to them. For example, like tell them to be quiet or sometimes like that. And I like sometimes have to boss them around.
0: 그러면 혹시 영어권 친구가 한국어로 translate 해달라는 그런 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1: 그때는 많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 그 막 영어밖에 모르는 친구들이 막 한국 애들이랑 많이 얘기를 안 해가지고
0: 어머머 왜? 어려웠을까요 한국어가?
1: 잘 모르겠네요 저도
0: 아마 장난은 막 이렇게 쳤지만 그죠?
1: 네.
0: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데는 너무 쑥스러웠을 것 같아요
1: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네요. 보미양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면 보미양이 먼저 손들고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And I think I might be able to do that better now.
1: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이제 또 긴박하고 막 중요한 순간이니까
0: 네.
1: 어, 이렇게 하자 막 이렇게 리드를 할 수 있었군요.
0: 네.
1: 와. 그럼 이제 학교에 돌아가서 이제 개학하잖아요.
0: 네.
1: 그 학교 돌아가서 어떤 그런 학교에서 이벤트가 있거나 뭔가 있으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I think I could, 아. but it might be hard. 환경도 다르고 안 해봐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 오, 지금 딱 떠오르는 생각인데요. 장래 희망이 의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의사 선생님이 된다면 정말 너무나 이렇게 상담받기 편한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0: 아,
1: 그죠?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한테는 또 영어로 상담을
0: 네.
1: 해주시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 한국어가 편한 환자분들에게는 어 그러셨구나 이러면서 이야기를 너무 잘 들어주실 것
0: 네.
1: 같아요.
0: 그래서 이번에 간 게 진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제 미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금도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좋았어요.
1: 또 음악적으로 공연도 했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그렇게 다른 나라 악기 아니라 한국 악기를 배워서 공연을 한 건데
0: 네.
1: 그때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0: I feel like I was able to like feel more of Korean's culture and like ancient Korean instruments. Like I feel like I could feel it more and feel more. I felt like I was in Korea because normally these things wouldn't be in America. And since they're like Korean kids, it felt similar to when I was living back in Korea.
1: 순간 이렇게 어, 나 한국인가 생각했다는 거죠.
0: 네.
1: 어, 앞으로도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네, 저도 기대해
0: 네.
1: 볼게요.
0: 네.
1: 아, 우리 보미 양에게 가장 고마운 분, 또 존경하는 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0: 아, 제 부모님이 고맙죠.
1: 아, 부모님이?
0: 네.
1: 어떤 점이 그렇게 감사해요?
0: 뭐 저를 잘 키워주고 저를 계속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고맙죠.
1: 와, 뭐 어떤 걸 그렇게 같이 해주세요, 부모님이?
0: 제가 뭐 힘든 거 있을 때 이렇게 잘 도와주고 제가 뭐 이거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그 저를 이렇게 막 잘 키워주고 그랬어요.
1: 보미 양이 생각했을 때 잘 큰 것 같아요?
0: 네, 잘 큰 것 같아요.
1: 이 미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죠?
0: 네.
1: 제가 보기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가장 감사한 우리 부모님께 음성 편지 남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0: 네.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 잘 키워주고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진짜 고마워. 나 엄마, 아빠가 해준 밥도 너무 맛있고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해.
1: 와, 어떤 메뉴 가장 좋아해요?
0: 아, 저는 김밥이 제일 좋아요.
1: 오, 엄마, 아빠가 김밥 잘 싸주세요?
0: 네, 진짜 잘 싸요.
1: 어떤 김밥 가장 잘 싸주세요?
0: 저는 뭐 치즈 김밥이랑 야채 김밥이 진짜 맛있어.
1: 와, 대단하시네요. 와,
0: 네.
1: 감사한 분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뭐 친구들이나.
0: I'm really thankful 네. to my sister.
1: Older sister, younger sister.
0: Older.
1: 그럼 우리 언니에게 음성 편지 남기는 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Minji, I know it's kind of weird I'm saying this, but thank you for supporting me my entire life and helping me through difficult times. I'm really thankful. Thank you.
1: 네. 언니랑 평소에 이렇게 언니 사랑해 막 이렇게는 못하겠죠?
0: No. No.
1: 지금 음성 편지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0: yeah.
1: 엄청 용기 많이 내서 얘기한 거죠?
0: Yeah, normally at home we like tease each other for fun and we do those kind of stuff where we like jump on each other and it's really weird for me to be saying this.
1: 와, 아니 자매인데도 이렇게 점프하고
0: 네.
1: 막,
0: yeah.
1: 막 레슬링처럼 하고 그래요?
0: Yeah, wrestling. 어, we do wrestling a lot.
1: 와, 어, 이런 자매를 또 오랜만에 보네요.
0: 네.
1: 그럼 우리 보미 양이 추천해주는 두 번째 추천곡
0: yeah.
1: 네, 듣겠습니다.
0: Tonight I Might by Cat's Eye.
1: 함께 듣고 돌아올게요.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음악 한 곡 듣고 2시 30분 15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가 부릅니다.

0: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카톡 아이디 K-Radio US, K-Radio US를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출연자에 대한 질문 또는 출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김보미 양과 인터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데요.
1: 아, 그렇네요. 네. 진짜 빨리 지나갔어요.
0: 네. 시간이. 어떤 인터뷰 주인공과 또 할 때는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또 어떤 단어들은 딱 영어로만 이야기해야지 서로 커뮤니케이트 될 때가 있고 어떤 단어는 정말 딱 한국어로만 얘기해야지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는 단어가 있는데
1: yeah, that's right.
0: 그죠? 지금 오늘 보미 양은 제가 어떤 단어를 사용해도 다 너무 빨리 이해해 주니까 저도 너무 지금 쉽게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1: Yeah, I practice a lot for this.
0: 이번 여름을 지나고 나서 두 가지 언어 또 그 이상을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1: Yeah.
0: 그죠? 아, 이 정도는 부족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1: Sometimes, yeah. Sometimes, like, I wasn't able to translate some kind of words correctly. And I felt like I had to practice more to, like, perfect my skills.
0: 그렇구나. 이번에 새롭게 배우게 된 단어 있어요? 한국 단어 중에?
1: 아, 제가 그 한국에 저 친구들한테 배운 게 한국 애들이 많이 쓰는 단어 막
0: 어떤 게 있어요?
1: 제가 뭐 짱 멋지다. 제가 짱이라는 그 말을 쓰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0: 아니, 근데 그거 굉장히 예전부터 썼던 말.
1: 근데
0: 아니에요?
1: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0: 아, 또 번역하기 어려웠던, 트랜슬레이트 하기 어려웠던 단어 있어요? 이번에 새로 알게 된 단어.
1: 없었던 것 같아요.
0: 그럼 영어 단어 중에 한국어로 바꿔 써야 되는 단어가 있었나요?
1: 음식.
0: 음식 종류에 대해서?
1: 네.
0: 예를 들어주세요. 궁금해요.
1: For example, like someone will ask me to like translate, like for example, one of the American kids said I wanted to eat like a food, like this kind of food, but I didn't know how to translate that into the Korean because there wasn't a word in Korean for that word. So I was like, I didn't really know what to do.
0: 그랬던 음식 중에 영어로 어떤 게 있어요?
1: 좀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0: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아, 그런데 이제 음식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똑같은 단어가 한국에는 없을 수 있네요.
1: 네.
0: 그렇군요. 이거는 우리 보미 양만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경험이거든요.
1: 네.
0: 저는 모르잖아요.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런 단어가 뭘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우리 보미 양은 두 가지 언어를 굉장히 또 잘 하는데 네. 음악으로 이번에 난타도 배우고 판소리도 배웠다고 들었어요.
1: 네.
0: 여기 미국 학교에서는 또 음악 악기를 한 가지씩 배우잖아요. 어떤 악기 배우세요?
1: I do violin.
0: 오, 바이올린 좋아요?
1: Yeah, I love violin.
0: 그 여러 가지 서양 악기 중에서 바이올린이 가장 좋았나요?
1: Yeah, I've been doing violin for like lots of years, ever since I was in Korea.
0: 오, 그럼 한국에서부터 계속 바이올린 배운
1: yeah.
0: 거예요? 와, 그럼 지금 엄청 잘하겠네요.
1: I mean, I'm better than most people in my school.
0: 진짜요?
1: Yeah.
0: 그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죠?
1: Mm-hmm.
0: 학교 오케스트라 친구 중에 사실 제일 잘한다.
1: 제일 잘하기보다는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0: 탑5 안에 들어요?
1: 탑5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0: 탑10?
1: 30?
2: Are you serious?
0: 탑30? 아니 그러면 학교에 오케스트라에 그렇게 바이올린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1: 네, 진짜 많아요. 그 대부분 다 중국인이어가지고 그 중국인 엄마들이 많이 시켜서 많이들이 잘해요.
0: 그래요?
1: 네.
0: 네. 특별히 중국 분들이 많이
1: 네,
0: 중국
1: 저희
0: 친구들이?
1: 학교에 중국 친구들이 많으니까 스포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1등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0: 1등 해보고 싶어요?
1: 당연히 해보고 싶죠.
0: 1등 한 적 있나요?
1: Fifth grade.
0: 진짜요? 5학년 때 1등 해봤어요?
1: I was like the first in my class. I'm not sure if that counts.
0: 와, 너무너무 아까 장점할 때 이야기하시죠. 저 공부를 잘합니다. 네, 이런 거는 본인이 직접 자랑하기 힘들기 때문에
1: 네.
0: 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자랑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와, 그렇군요. 우리 도미양은 뉴욕 시장이 된다면 공부도 잘하고 음악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굉장히 잘하고 언어도 잘하고 여러 환경에서 자라봤어요. 그죠?
1: Yeah.
0: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보미양이 뉴욕 시장이 된다면 어떤 시장님이 될 수 있을까요?
1: Well, I become a mayor and I want to make New York a more friendly and clean place to live in. Because whenever I go to New York City, I always notice how like sometimes it can be really dirty, like the streets, and there can be like really weird people. And I want to try and make that place a little more like child friendly and a place where lots of people can enjoy themselves.
0: 깨끗하게 하는 거, 그 네. 부분 말고 혹시 또 다른 부분에서 뭐 학교, 지금 학생이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이렇게 하고 싶다, 뭐 그런 포부가 있을까요?
1: 제가 알기로는 어떨 때 애들이 그냥 학교를 빠지거든요. 막 빠지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진짜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그거를 좀 멈추게 하는 거 그 정도.
0: 그니까 아파서 빠지는 거 말고도 조금 가기 싫다 이런 네. 빠질 수 있어요?
1: 네, 뭐 그냥 빠지고 싶으면 빠지는 거고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그 정도예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참여를 하고 학교를 네.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가는 그런 훈련을 좀 학교에서 더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다.
1: 네.
0: 이런 방안을 만들어 보고 싶다.
1: 네.
0: 그럼 학생들은 보미양이 시장님이 되지 않기를 원하지 않을까?
1: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다 미래를 위한 거죠.
0: 디스플린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네. 네. 그런 쪽에 교육적인 어떤 정책들을 시행하고 싶다. 기대할게요.
1: 네.
0: 우리 보미양이 힘들었을 때 또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적응하느라고 시간이 좀 네. 필요했잖아요. 뭐 그럴 때 힘이 되었던 명언이나 말씀이 있나요?
1: One of the quote that I really like is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by Patrick Henry. He said it like during the war between Britain and the American War. And it really showed. I really like that quote because it shows how determined he is to be like free of that role, and like. He's so determined that he even compares it with death. And I realized that my situation isn't as bad as him. So I decided to like keep on moving on and just gather all my strength and keep on doing what I can.
0: 네, 와, 와. 이제 책도 많이 읽었을 것 같아요.
1: 네, 책 많이 읽어요.
0: 많이 읽어요?
1: 네.
0: 그럼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었던 책은?
1: 그 최근에 제가 숙제로 그 한사이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게 막 진짜 재밌는 책이었어요. 막 스토리도 재밌고 캐릭터들도 너무 재밌고 그냥 다 좋았어요.
0: 네, 정말 이번 여름을 아주 보람되게 보내고 인터뷰 주인공이 돼서 돌아온 우리 김보미 양의 아름다운 세대 어떠셨나요, 여러분? 보미 양 이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하고요.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또 한 말씀 해주세요.
1: Thank you everyone for listening to me. I'm really grateful and I hope this podcast was really fun for you guys. Thank you.
0: 네, 우리 보미 양의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1: I feel like if they hear it, it's going to be really embarrassing. So I wish like they'd listen to it but not laugh at me.
0: 근데 이렇게 너희도 아름다운 세대에 인터뷰해봐 이렇게 recommend 해주고 싶으세요?
1: Yeah, I feel like this was a really good experience for me. I never done like something like this before and I feel like it's a really good experience.
0: 나중에 10년 뒤에 이 인터뷰를 다시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1: 아, 제가 이거를 10년 뒤에 듣는다면 진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아, 내가 옛날에 왜 그랬나, 왜 그렇게 말했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0: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굉장히 12살이었는데 똑똑했구나. 어른스러웠구나.
1: 네.
0: 또 이럴 수도 있죠.
1: I feel like I would think on how I really changed because maybe my thoughts have changed and what I want to become has changed. And because people can change really quick in the span of 10 years.
0: 그렇죠. 가장 중요한 또 10 years잖아요. 그렇죠?
1: Yeah.
0: 우리 봄이 양이 추천해주는 가장 마지막 곡 들을 시간인데요. 마지막 추천곡은 무엇일까요?
1: 소나기 by 변우석.
0: 오, 혹시 그 드라마를 보았나요?
1: 아, 그 제 엄마가 추천한 곡인데 제 엄마가 변우석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제발 제발 소나기 들어주라.
2: 선재야,
3: 너 좋아한다고.
1: 그래가지고
0: 네.
1: 근데 제가 변우석이 들어간 드라마는 하나 봤어요.
0: 어떤 드라마 보셨나요?
1: 그강 힘쓴 여자 강남순인가.
0: 아, 그렇군요.
1: 네.
0: 저는 뭐 K 드라마를 거의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추천해주신 곡 우리 김보미 양의 인터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와, 어머니가 이렇게 한국에 드라마 이렇게 보시고 이럴 때 보미 양은 어떤 생각하나요?
1: She often watches K-drama when she has to do something important. So I feel like, why does she watch K-drama when she has something to do? And she always tells me to not look at my phone while I'm lying down. And she's in the dark room watching her phone lying down. And I sometimes feel sad and sometimes angry. But I kind of understand because she really likes K-drama.
0: 아,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K-드라마를 보신다는 거를 들으니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1: 네.
0: 네. 자, 한국 드라마, 뭐 K 드라마, K 컬처를 다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1: 네.
0: 우리 보미 양을 너무나 한국인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성원으로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네. 자, 보미 양의 부모님께도 제가 감사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딸을 네, 아름다운 세대 인터뷰에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여기서 인사할까요?
1: 네,
0: 여러분.

오늘 김보미 양의 인터뷰 어떠셨나요? 우연히 발견한 자신의 재능으로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을 선물하고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 되는 순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재능 하나하나가 세상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인터뷰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곡 한 곡 추천해드릴게요. 함께 들어볼까요? 잔나비가 부릅니다. 꿈과 책과 힘과 벽.

여러분께서는 고품격 인터뷰 아름다운 세대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실시간으로 카톡 아이디 K-Radio US, K-Radio US를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출연자에 대한 질문 또는 출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아이디 K-Radio US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 따뜻하고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주인공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승열 나라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설암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에 나온 거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 뿐이다.
1: 여러분들이 술 마셔서 바로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FM팝스 한동준입니다.

피아노라는 악기의 이름은 원래 피아노 포르테인데요. 여리게 연주하라는 뜻의 피아노와 세게 연주하라는 포르테가 합쳐진 말입니다. 피아노는 해머로 현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데 음량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피아노 포르테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자, 피아노 소리처럼 제 심장 소리를 크고 작게 만들 수 있는 건 오직 갈매기 때 여러분의 따뜻한 글과 시원시원한 신청곡뿐입니다.